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보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북경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신혈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97번째 시간입니다.

0: 귀를 기울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씩 듣고 있자니 씁쓸하고 얼떨음하던 마음이 물러나고 자신감이 제자리를 찾았다. 모태동은 장국도가 군벌주의로 더 나간다면 혁명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일로 혁명의 큰 손실을 입었지만 혁명의 힘은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주어 말하였다. 모태동의 연설이 끝날 때쯤 복도에 놓인 큰 주전자에서 물이 펄펄 끓어넘치었다. 호위병들은 서둘러 주전자를 들고 들어와서 모인 사람들에게 따뜻한 물을 부어주었다. 자그마한 경당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말소리, 웃음소리가 한데 어울려 떠들썩하였다. 감숙 남부로 가는 길에 라자구라는 천연 요새가 또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다. 그런데 사냐에서 자란 어린이가 난제를 풀리라고는 더구나 생각지 못한다. 이튿날 부대는 바로 고제를 떠났다. 그쯤 감숙 남부 민주 일대는 적 두 개사가 있었다. 하나는 국민당군 12사 당회원의 부대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 편성한 14사 로대창의 부대였다. 모태동은 일군단을 거느리고 앞장서서 백룡강을 따라 동쪽으로 진군하였다. 백룡강은 그다지 넓지 않았다. 넓은 곳이 30m쯤 되고 좁은 곳은 3m 남짓하였다. 하지만 물살이 어찌나 센지 물소리가 천둥처럼 울리었다. 마치 흰 용이 춤추듯 날뛰는 것 같았다. 강량 쪽은 대부분 절벽이고 기슭에 오솔길이 나 있었다. 오솔길이 끝나는 곳에는 잔도가 이어져 있었다. 이런 길은 보홍을 지날 때 이미 건넌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한결 아슬아슬하였다. 깎아지르는 높은 절벽에 나무판이 걸려있었는데 너비가 30cm 남짓 될까 말까 했다. 길 아래는 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어서 그 소리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리행도는 들끝대원 물렁발과 함께 들끝을 들고 그 길에 들어섰다. 서둘러 걷는 바람에 벌써부터 이마에서는 땀이 흘렀고 부보른 발갛게 달아올랐다. 리행도는 효양년 맨 뒤에서 걸으면서 힘들어하는 들끝대원들을 거들어주곤 하였다. 들끝대원들은 조지를 지난 뒤로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가 일이 고되어 하나같이 바싹 여유였고 몸져놓은 사람도 많았다. 들끝에 누운 사람은 루산관에서 크게 다친 주병이었다. 주병은 한쪽 다리를 허벅지까지 잘라내는 바람에 내내 들끝에 누워 지내야 하였다. 하지만 그는 고생하는 들끝대원들을 많이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다. 높고 가파른 산이라 질책한 길을 걸을 때면 들끝대원들은 무릎을 꿇고 걸어야 하였고 넘어지고 다쳐서 피를 흘리는 일도 잦았다. 잔도를 건너야 한다는 말을 듣자 주병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베개에서 머리를 들고 보니 부상병들이 너도나도 들끝에서 내려 들끝 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걸어갔다.
1: 앵도 잠깐 세워주세요. 나도 내리겠습니다.
0: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동지가 어떻게 내려서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혼수상태에 빠진 부상병을 메고 가던 두 들끝 대원이 멈추어 섰다.

그러더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그러는지 끈으로 들 것을 어깨에 동여 메고는 무릎걸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기어서 앞으로 간다. 앵도 서세요. 그는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또 한 번 소리를 지었다. 하지만 리앵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서지 않을 겁니까? 안 서면 여기서 당장 굴러 떨어지겠습니다. 조병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았다. 리앵도는 잠깐 멈춰서더니 타이르듯이 말아야 한다. 정치원 동지, 다른 사람이 부축해주면 걸을 수 있지만 동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자 주병이 발끈해서 대꾸하였다. 그럴 수는 없지만 길 수는 있습니다. 리앵도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뒤따라오는 들것 대원들에게 눈짓을 하였다. 물렁말 아저씨, 우리 주의관 동지 말을 따릅시다. 들것 대원들은 눈치를 채고 선뜻 대꾸했다. 좋습니다. 그러죠 뭐. 두 사람은 들것을 오솔길에 내려놓았다. 주병이 다른 전사들처럼 기어서 가려고 옷을 여미자 리앵도가 막아 나섰다. 잠깐만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있는데 어떻게 주의관 동지를 기어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주병의 두 손을 자기 등에 올려놓더니 재빨리 없는 것이었다. 주병이 이러지 말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자꾸 소리치는 것도 못 들은 척하고는 성큼 걸음을 뗐다. 괜찮습니다. 지휘관 동지는 그렇게 무거운 편도 아닌걸요? 리앵도는 이렇게 말을 하며 조심스럽게 잔도에 들어섰다. 들것 대원은 들것을 들고 뒤를 바싹 따르며 소리를 지었다. 지도원 동지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아요? 에? 리앵도는 답이 없이 주병을 업은 채 벼랑에 달린 길을 건넜다. 리앵도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병을 내려놓았다. 앵도, 평생 동지를 잊지 못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주병이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리앵도는 땀을 닦으며 웃었다. 어서 들것에나 오르세요. 주병이 들것에 오르자 소대장이 달려와서 리앵도 대신 들것을 맸다. 행군은 순조롭지 않았다. 얼마 가지 않아 느닷없이 양토사수와 서장 병사들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장 병사들이 335대를 지어 강 건너편 숲속에 숨어서 총을 쏘아대다. 피할 곳이 없는 좁은 길에서는 그냥 다른 박질 쳐서 지나가는 방법밖에 없었다. 리앵도는 들것을 들고는 달릴 수가 없어서 권총을 뽑아 강 건너편 쪽으로 몇 방 쏘면서 응호하였다. 이날 다치고 죽은 사람이 100명쯤 되었다. 이처럼 외진 곳에서 동지들을 이렇게 많이 잃게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이튿날은 보야 고인을 지났다. 다행히 길에서 총을 쏘아대는 서장 병사는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앞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노대창의 부대가 라자구라고 하는 험난한 산호구를 지키면서 민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선두에 서서 길을 뚫던 홍군 사단이 어젯밤 온 힘을 다해 싸웠지만은 길은 열리지 않았다. 모태동은 왜 공격이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물으면서 림표와 서병진을 다그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일군단 지휘부는 고민이 컸다. 서병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아무래도 앞에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림표가 고개를 끄덕이었다. 두 사람은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지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북쪽으로 나갈 수 없을 뿐더러 다시 초지로 물러서야 하였다. 라자구에서는 총소리가 자지러졌다 뜸해졌다 하면서 그치질 않았다. 총소리가 날 때마다 골짜기에는

긴 미아리가 울리었다. 험한 산길을 따라갈수록 골짜기는 좁아지었고 라자하라 부르는 강 양쪽으로 우중충한 원시림이 있었다. 강폭은 4-5m밖에 되지 않았지만 물소리가 어찌나 큰지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바람까지 매섭게 불어 더더욱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바람이 휙 불 때마다 산을 뒤덮은 누런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지었다. 군 지휘부는 홍군 4톤 지휘부와 100m 내지 200m 떨어져 있었다. 4톤 团장 왕계상과 정치비원 양상무는 간부들과 대책을 의논했다. 다들 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풀밭에 앉아 담배만 푹푹 피워대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서병진과 림표가 도착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병진은 다들 앉으라고 하며 손짓을 하고는 림표와 함께 풀밭에 앉았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림표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왕계상은 난찬 얼굴로 정치위원을 바라보았다.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 부딪혀 아직 궁리가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양성무가 공격이 실패한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적이 좁은 목표 지점을 정면에서 단단히 지키고 있고 작은 다리를 철통같이 막고 있어서 부대가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공격부대는 숱한 사상자를 내게 되었다. 지형을 볼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십시오. 림표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좋습니다. 먼저 지형부터 봅시다. 서병진도 몸을 일으켰다. 양상문은 잠시 머뭇거리었다. 적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 걱정스러워 났다. 몇 시간 전 한사 간부가 적의 손총에 맞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휘관들이 말을 꺼낸 마당에 마다할 수도 없었다. 양상문은 림교와 서병진을 데리고 산비탈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간다. 호위병들이 뒤따르려고 하자 양상무가 손을 저었다. 그러자 호위병들은 망원경을 꺼내 림표와 서병진에게 건네주었다. 놔두세요. 바로 코앞이니 쓸모가 없을 겁니다. 양상무가 웃으며 물리었다. 얼마 가지 않아 일행은 걸음을 멈추었다. 림표와 서병진은 숲속에 몸을 숨기었다. 적 진지까지는 겨우 200m도 되지 않았다. 산굽이 건너가 바로 적진이라 모든 것이 똑똑히 보이었다. 두 사람은 생각보다 지형이 험한 것을 보고는 적잖게 놀랐다. 바로 앞은 마치 거대한 도끼로 쪼개놓은 것 같은 삼봉우리 두 개나 나란히 버티고 서 있었다. 나팔처럼 생긴 자그만 골짜기 양쪽은 모두 아슬하게 높은 절벽이었다. 라자는 그 골짜기를 휘감으며 쏟아져 나왔다. 골짜기에서 몇 미터쯤 떨어진 곳에 작은 다리가 놓여져 있었다. 다리 오른쪽은 높다란 벼랑이고 그 위로 큰 또치가가 산 어구를 지키고 있었다. 다리로 돌격하는 것은 바로 적의 총구멍으로 달려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 사격진지 뒤로 산비탈이 있고 산비탈에는 또치가가 또 하나 있었다. 그 뒤는 삼봉우리에 막혀 보이질 않았다. 양상무가 나팔 모양 골짜기에 있는 또치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또치가에 중기관총 여러 정이 있습니다. 림표가 짙은 눈썹을 찡그리며 물었다. 동지는 어쩔 생각입니까? 정면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 앞뒤로 협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성문은 또치가를 가리키었다. 지휘관 동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기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림표와 서병진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다. 과연 금방 만든 듯한 그 사격진지는 우가 훤히 뚫려져 있었다. 산 뒤쪽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사격 진지 수류탄을 던지면 꼼짝도 못할 겁니다. 양상무가 웃으면서 말했다. 좋습니다. 그 방법이 괜찮겠군요. 사병질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하지만 동지들이 저 산꼭대기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림표가 칼로 싹둑 잘라버린 듯한 벼랑을 가리키며 눈썹을 찡그리었다. 서병진도 골짜기 오른쪽에 떡 버티고 선 벼랑을 눈여겨보았다. 높이가 7, 80m 돼 보였는데 거의 직각으로 서 있었다. 산 한가운데가 크게 펴여있고 거기에 등나무와 칡농쿨, 꼬불꼬불한 늙은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서병진도 그 벼랑을 올라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지금 사람들한테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말해놓았습니다. 양상무가 말했다. 림표가 뭐라고 대꾸하려는데 뚜루룩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지만 서병진은 고개를 쳐들고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였다. 림표도 마찬가지였다. 양성무가 두 사람을 당기며 말했다. 아무래도 아래에 내려가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지가 내놓은 계획대로 칩시다. 림표가 말했다. 적어도 내일 날 밝기 전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준비를 충분히 하세요. 서병진이 양성무에게 일렀다. 이 섬에서 진다면 우리 13군단과 주왕은 초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고는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모수석 동지가 바로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양상무는 마음을 다잡으며 눈을 반짝이었다. 림표와 서병진은 라자하를 따라 군취부로 돌아갔다. 양상무는 다시 간부들과 둘러앉아서 어떻게 하면 벼랑에 올라갈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댔다. 이런저런 방법이 나왔지만은 모두 신통치가 않았다. 다들 속을 태우고 있는데 얼마 전 새로 편입된 려니 지도원이 흥분해서 달려왔다. 바로 양미귀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9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에는 생방송실의 리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먼저 도강중이 문진부 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길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도강중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먼저 저희들 도강중이는 찾아오기 좀 쉽습니다. 다른 데보다 이 연길시 이 중심에 위치했으면서 연길 백화 하면은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0: 네.
1: 백화 북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화서점 서쪽에 있고 또 다시 말하면 우리 그 남쪽에서부터 연배병원 들어가는 길 그 십자로에서의 큰 십자로에서 그 십자로로 건너자마자 오른손 편에 있습니다. 물론 연배병원하고는 멀지만 연배병원 방향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아주 오기 쉽습니다. 그 다음 주사실이라든가 또 행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이변실이라든가 각종 그런 검사라든가 이런 보조적 진단이라든가 예. 이런 모든 설비가 구전하게 갖춰져 있는 중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서의가 결합됐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기술 이 업무 수평이 높습니다. 저희들 도강중이에는 대부분 근 40년이 중이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맹로 중이들을 초빙했습니다.
0: 네.
1: 예, 우리 여기에 계시는 그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최기명 원장님이 주로 피부과 전문이면서 이 피부과라는 거는 그 잘 떨어지지 않은 피부병만 해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보짐이라든가 백전풍이라든가 각종 신마전 습진의 대상포진이라든가 색소성 이런 지댄이라든가에 맞습니다. TCN, 소주CN, 무슨 예. 이래서 이런 각종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심지어 전국을 돌고 해도 치료를 못 받다 하던 분들, 우리 최기명 선생의 치료를 받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1: 그 외에 우리 새로 모셔온 김성춘 교수님이 역시 40년이 중이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맹로중입니다. 연배병원 중의과에 계셨고 또 상해 중의대학에 가서 진술을 했고 또 성도 중의대학에 가서 또 진술을 했고 또 한국경희대학 저희 병원에서도 2년 동안 이런 근무한 분입니다. 아주 용한 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호흡도 하고 그다음에 그 두통, 편두통, 완거성 실면, 갱년기 종합증, 우울증, 식물신경문란, 그 외에 소화계통에서 각종 위병이요, 위궤양이요. 그다음에 또 이 위병이라는 게 그저 우리 서의학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현대의학에서는 그저 소화 아이 되면 위병인가 하는데 사실은 간하고 직접적으로 연계했습니다.
0: 네.
1: 예. 간이 이 간위 치수가 생긴다거나 간에 와서 그 간양 복항이 생긴다거나 이게 다 간이 수시에 작용이 아이 된다 말입니다. 막혀있다 말입니다. 이래서 간이 이런 그 소통을 수통 잘 되면은 이 위가 아무런 문제 없게 됩니다. 안에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제일 옆집으로 한 옆집을 칩니다. 그 옆집이 위입니다. 그래서 자꾸 위약 먹는다고 그저 쇼모마 자꾸 재먹고 뭐 유물하선 강균 검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유산균도 먹는다. 뭐 기차기 어디가 점약도 썼다. 침도 맞아봤다. 아이 되던 분들 다 김성충 교수의 치료를 받기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

0: 남은 자리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0: 네.
1: 재전합니까?
0: 예. 맞습니다.
2: 말씀하십시오.
1: 예. 저는 저 경추와 이 요추 간판 돌출 질병으로 고생하지 몇째 됩니다.
2: 네.
1: 그래서 그 저 소문 듣고서 동광중견 김성춘 이사 선생님 보이고서를 예일에 중약 몇 번 가져다 먹고
2: 네.
1: 친구 치료도 결합해서 했습니다.
2: 네.
1: 예, 이 선생님 정말 아주 그 용감합니다.
2: 침은 제대로 놓는 침입니다. 이 선생님 침은 맞아보면 예, 뭐 예. 다른 데서 저런 거죠. 매하침이라든가 전기침이라든가 이것보다도 제대로 기다만 침을 놓으시오. 왜 그 중에 이 엉덩이랑 보면 환도혈이란 게 있습니다. 아주 긴 침이 예. 들어가야 되는데 모두 보기만해도 놀라죠. 예, 인간한 선생님 못 놓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옛날 침 그대로 친구법인데 다르습니다. 이 골가병이라는 게 요추간판 돌출이라면 다 이 자골신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이 선생 침은 맞아보면 다를 겁니다.
1: 예, 그래 마음이 그저 나아졌습니다.
2: 네.
1: 이 선생 정말 제가 있을 때 되게
2: 제가 있습니다.
1: 중약도 이렇게 그 조명과 뭐 값이도 저렴하고 예.
2: 비싸지도 않고
1: 예. 그래 조명과 내 우리 집사람도 가려고 그래 내일에 예약할 수 있습니까?
2: 내일 해서 김성춘님 선생님 예약입니다. 예.
1: 예.
2: 예, 예. 됩니다. 예. 오십시오.
1: 예, 수고하셔.
2: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3: 예, 저는 저기, 고인만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 네.
3: 예, 나는 예, 어떻게 되든 항상 심리가 예, 보지 못하고 혈압이가 있죠. 진짜. 혈압이가 강한 온종 아이되고, 예.
2: 네.
3: 그리고 밤잠이나 못 자고 밤잠에 한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2: 그러면 됩니다.
3: 예,
2: 3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3: 나중에도 머리라는 게 아프고 여기 심이 이상해 정신이 안 나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얼마 선생님 치료를 이제 한 번 받았습니다.
2: 네.
3: 한 번 받아서 지금 약 갖다 쓴 게 예, 벌써 예, 요 한 4달 지났다는 효과가 참
2: 예, 어떤 사람 한 번 또 이 실면증은 좀 장기적인 치료가 수요되는데, 예, 조일만 선생님 이야기 말을 잘 듣습니다.
3: 예, 혈압이 벌써, 예, 혈압 재해볼까? 내가 매일마다 혈압 체크하는데, 혈압이 예, 지금 온정되고,
2: 예.
3: 예. 그리고 지금 잠도 예, 연합 조금 이상만 좀 낫습니다. 여기가 잠 자는 게.
2: 혈압이 온정되고 모든 게 이 평온해지면은, 우리 수면제 쓰던 사람들도 수면제 끊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3: 예, 네, 그래요. 이제 내, 이제 치료 바, 이제 갔다 오면 지금 이제 한, 그러니까 이제 한 주일 됩니다.
2: 그래. 예.
3: 그래, 예. 네, 한 번요, 저희 선생님, 다른 사람도, 우리 친척들도 가서 옛날에 치료를, 그, 선생님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2: 네.
3: 예, 안단 말인데, 이 선생님이 어느 정도 스펙에 어느만하고, 이런.
2: 그렇죠. 턱 이래 진단하고 쭉 얘기하는 거 보면 모두 다, 오, 딱 맞다고 쓰려는 머리를 끄덕이고, 그 다음에 뭐, 엄마를 데려왔던 사람들 또 딸이 거성 보고 약 짓고 이릅니다.
3: 예, 확실히 선생님, 그 선생님 용합니다.
2: 네.
3: 예, 벌써 병 치료는 약 써보면 다 아깁니다.
2: 그렇죠.
3: 약 써보면 이렇게 아예 빠르고 효과가 좋고 이러니까 내가 그래. 아, 이 선생님, 송은 선생님한테 지금 좀 바짝 치료하려고요. 오늘 나오지 않게 오늘까지?
2: 지금. 예, 이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3: 그럼 오늘 딱 나오, 오늘 거지. 오늘 내가 지금 저래. 오늘 오전에 가겠습니다. 선생님.
2: 오전으로 예, 지금 오십시오. 우리 이 방송 끝나면 이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병원에 넘어갑니다. 예, 와서 전화번호만 얘기하면 과비 다 해받고 예, 예약이 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2: 네.
4: 예, 저는 저 동암중면의 리명길 선생님 이거 배우고 나는 주약에 이 위가 소화하려면서 자꾸 먹으면 터지고 마야 안 먹은 데는 딱 그저
2: 맹치금이 뒷부지사죠.
1: 예, 예, 네, 내려야 간다만. 그래, 예. 올리면서 냉식이 자꾸 올라오면서 입에서 냉식이 난다만.
2: 그러면 그 한기가 이 중간은 막았단 말입니다.

0: 우리 삼초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예. 상초, 중초, 하초인데 이 중초에 와서 비위가 있단 말입니다. 비위가 냉하면서 중간은 막으면 뭐 물 한 모금 먹어도 부디사고 밥 한 숟가락 먹어도 내려 못 가고 예, 자꾸 식후물이 올라오고 예. 냉춤이 올라온다 소리 예. 나오죠.
1: 예, 그렇다면
0: 그걸 이민규 선생님 치료 잘한다. 그건 또 치료도 예. 빠릅니다.
1: 예, 그래서 내 한 번 가서 했는데 벌써 닦아주게 이렇게 듣고 이게 알고 그러면서
0: 그다음 내가 쑥 꺼져 내려가는 거
1: 내려가니 그 다음에 조금 먹어도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냥 울는 냄새가 없다만 벌써
0: 그렇죠
1: 예.
0: 그렇게 자꾸 식후물이 올라오면 예, 만성 그 인후염이라는 게 팔루시스과의 만성 인후염 다 그 예. 위산이 올라오게 되면 예. 또 다른 병을 일으킵니다
1: 예.
0: 예. 치료해야 됩니다
1: 예, 여기다 많이 약을 단대가 쓰는데
0: 네
1: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아, 찾아갔는데 맨발을 딱 이상 만났다만
0: 맨발을 만났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약 3초 벌써 5초 7초 하다 보는데 벌써 절망하니까 100가지 아기더라만
0: 예.
1: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좋은 약 선생님 만났으니 좀 이번에는 그는 빼자고 좀 내일로 요약하자겠네
0: 예, 이 치료를 할 때 본격적으로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다른 병도 오지 않습니다. 예. 내일로 예약해드리겠습니다.
1: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3: 예, 우리는 조일만 선생의 장기 환자들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0: 예.
3: 어제 둘째 형님이 가서 예, 첨약 짓고, 그런 게 어제 내보내졌는데, 야, 어제 많이 번번하게 걸어댕.
0: 주로 무슨 증세 있었습니까?
3: 중풍증을 중풍이 두 번이나
0: 나갔다고. 아, 예.
3: 숨은 개지지 홀리고 밥도 먹지 못하고, 예. 밥을 숟가락 뜨면 벌써 중도에서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놓고 술을 먹고, 그리고 침대 눕고, 누워있어 이러도 못났댔습니다. 그래서 모집 갔다가 청약 짓고, 그런 침도 맞고 한 게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 형님이 동리도 예, 이제 중풍 맞은 지 무슨 한 달 반 됐는데, 돌아다니면 천장 쓰고 친구들하고 뭐 주사도 많이 맞았답니다. 그랬는데
0: 네.
3: 알바고 뭐 낮겠다고 서 그래 월요일로 우리 형님과 같이 갔다고 서 그래 예약한다. 외지에 대해서 오늘은 오지 못하고 월요일로 이제 가자.
0: 아 다음 주 월요일로 예? 예 예약하고 예. 오면 좋습니다. 예. 예
3: 그래 예약한 내 전화번호로 그래 가시면 예.
0: 예 그렇게 그래, 하십시오. 예.
3: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0: 사람들 너무 좋아합니다.
1: 글쎄 말고
0: 예. 이 실명증 치료에는 예. 이름이 있습니다. 전주 쪽으로.
1: 예, 그건 난 아미녀로서 몇 번 먹어냈지. 요즘에 아미녀로 아무것도 사버리 못 지사로서 그랬습니다.
0: 예.
1: 그리고 내, 저번에 가보고 했더니, 어떻게 무릎 관절을 딱딱 맞추고, 챙기는 내가 갈 때 딱딱 맞추면 아프고 그렇다가, 무슨 심을 놓더라 말입니다.
0: 예.
1: 심을 놓기로도 깜짝같이 이름 된 거.
0: 예.
1: 다른 데 갔는데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0: 김성춘 선생님 취미가 제대로 된 취미입니다.
1: 그렇지만 예. 치료를 잘한 거거든요.
0: 예.
1: 그래서요, 오늘에는, 난 어선 자부림 사람을 아이가 겠네. 우리 언니도 지금 자부림 아이 왔어, 나신다, 지금.
0: 그래, 뭐, 빨리 약 쓰십시오. 효과 잘 본다.
1: 예, 그래서 오늘에 우리 언니를 데리고 가자 그랬는데.
0: 오늘이?
1: 예.
0: 예. 오늘까지 오전에 나오십니다.
1: 예, 예약해 주세요.
0: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열심히 김성춘 선생님이 약을 먹고 있잖고 원래는 두통이 영심했습니다. 두통이 심하면서 잠을 자주 먹겠습니다.
0: 네.
3: 근데 옛날에 그래서 자주 그 엄마가 링겔을 맞았습니다. 댄디를 한 열흘씩.
0: 머리 아프면 뭐 바쁘니까나.
3: 예. 그러면 약간 그래도 고 맞을 때는 잊었다. 또 네. 아프더라만 낫게 된 거기 소문에 들어서 연도동에서 뭐니까 출시 한 분이 거기서 그러니까 가서
0: 네 왕고성 두통 잘한다는 소리 들었죠.
3: 네 왕고성 두통을 잘 한다는 소리 듣고서 내 거기 갔는 게 일곱날 7일에 중약 때 먹었습니다.
0: 예.
3: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아 거리 두통이 하나도 안 아픈다. 결국 잠도 잘 잔다 지금.
0: 예. 그 왕고성 두통에는 두통 왕고성 실면 김성순 선생님 정말 잘합니다. 다른 데 가면 그런 치무 예, 몇백 원 내고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좀 그런 딱 요 치무 나야 될 환자들 다 면필로 놔드립니다.
3: 예, 용서하고서 그러면
0: 효과 좋습니다. 예.
3: 예, 좀 또 예약하자 그래 그럽니다.
0: 예, 김성춘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0: 오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들 도강 중의원에 보면은 정말로 이름 있는 명료 중의들을 여러 번 모셨습니다. 그 위에 조일만 선생님 있습니다. 조 선생님 일찍이 연길시 중의원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북경의과대학에서 이 연수 과정도 다 걸친 분입니다. 우리 이 중풍치료에서 또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분이죠. 예. 우리 그 의사 선생님들보다 다 이 잘하는 쫑크가 따로 있습니다.
2: 네.
0: 물론 중의는 뭐 이것저것 뭐 엄격하게 이렇게 과를 나누지는 않죠. 예, 펑크는 하지 않죠. 그러나 사람마다 다 이 능력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20년 이 주부질을 해도 무슨 채나 다 잘하고 무슨 거나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 네. 예.
0: 내가 맛있게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사들도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 정말로 요 몇만 가지 병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병들도 있고 똑같은 병이라도 사람마다 이 발병하는 원인 그 다음에 증상 다 틀립니다.
2: 네.
0: 그래서 이사들이 어느 걸 하나 치우쳐서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쫑크라는 게 어느 한 가지 이런 방면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단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치료하고 림상경험 결합하고 어떤 처방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효과를 보고 어떻게 효과를 못 보는가 이게 다 오랜 림상경험을 통해서 연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2: 네.
0: 예, 조일만 선생님은 첫째 우리 내쉴 만한 게 뭔가 하면 중풍입니다.
2: 네.
0: 예, 관심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심내 혈관 계통 방면에서 중풍 조기 진단을 아주 묘하게 합니다.
2: 네.
0: 턱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중풍을 위험성이 뭐 100분의 80이다, 90이다, 또 빠른 시간에 오겠다. 뭐 이거에 묘하게 압니다. 어떻게 아는가? 그게 무슨 뭐 우리 기계 진단 아예 하고 또 아는 방법이 다른 뭐 알아맞히는 게 아니라.

0: 이 사람이 체증을 보면 안다 말입니다.
1: 네.
0: 예, 중이들은 벌써 눈을 본다. 심한 사람들은 이 눈이 눈동자에 와 까만 동장에 와서 하얗게 티 있습니다. 가락지처럼 네. 하얀 티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남성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보면 눈이 영 촉해합니다. 이런 사람들 행하다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젊은 선생처럼 아는 선생들이 보면은 눈에 벌써 허옇게 가락지가 보입니다. 그 다음 해를 많이 봅니다. 해를에 그 이 설전이란 게 서전이란 게 해를 보고 진단하는 건데 모든 중이들이 이 해를 진맥하고는 해를 꼭 봅니다. 예. 그런데 졸만 선생처럼 이런 심내혈관 쫑커분들은 해를 봐도 이 설화정맥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말이 어느로 간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설태 누른 설태인가 하얀 설태인가 설태가 어느 맛에 두꺼운가 어느 부분에 설태가 깼는가 이 설전도의 해도 간단한 해 한난 것 같지만 해 끝은 심장을 말하고 해 양쪽은 간을 볼 수 있고 해 근부 목구멍 넘어가는 데는 우리 콩팥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그 중간에는 비위를 보고 예. 이래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이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아무리 잘 보는 선생이라도 예. 쉽게는 그게 잘 안 나옵니다. 임상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특히 이런 중풍에 관한 연구가 깊은 분들은 이 설진에서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맥을 짚는 거 결합한다든가 예. 그래서 졸만 선생님은 중풍 조기 진단이 잘 나옵니다. 그 외에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 다리람 들지 못해서 중풍 와서 다리가 다 굽어지고 다리가 이 원을 동그라미를 건너면 문턱도 못 넘던 분들 졸만 선생님이 그 첨약하고 친구로 결합해서 하는데 문턱을 건뜬건뜬 넘습니다.
1: 네.
0: 근데 이 발이 마지막엔 잘 아예 펴지죠. 예? 그러던 분들도 발을 펼 수 있고 발이 부드러워지고 무거워지지 않을까 또 너무 좋아하죠. 예? 그 외에 이 선생님 또 잘하는 게 뭔가 하면 고혈압.
1: 네.
0: 고혈압도 이게 잘 치료해야 되는 병입니다. 예?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약을 팔길래 해서 이 약만 먹으면 고혈압 약을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그저 계절을 타면서 그저 두석달을 그렇지 혈압약이 끊었다가 혈압약을 쓰던 사람 혈압약을 또 끊었다가 예? 올라갈 때 있습니다. 꼭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는 뇌출혈을 이어집니다. 갑자기 팍 올라갑니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 못한단 말입니다. 이미 고혈압약 썼다는 것은 이 사람 도맥경화 심했다는 거 말하는데 그 땅땅했던 혈관에 제각 터지죠. 혈압이 갑작스레 올라감이. 그래서 이런 고혈압 치료도 이 졸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으면 좀 혈압이 온정되고 혈압약 줄이든 분들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지럽거나 팔다리가 좀 마목이 있는 사람들 이 발끝이람 손끝이람 내 손끝이 같지 않던 사람들이 다 이 졸만 선생님 치료받고 그 다음에 갑상선 결절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는 분들 치료받기 바랍니다. 갑상선 결절이라는 게 이게 또 예, 물론 뭐 쓰기 쌍에요 쓰의 건성도 다 이게 나쁜 암것은 아니라지만 그거 오래 두거나 그 커지는 속도가 빠르거나 할 때는 또 다 재미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갑상선 결절도 크게 되면은 우리 무조건 수술하는데 수술보다도 보수적인 치료를 연구하면은 갑상선 결절이라는 게 중의는 없습니다.
1: 네.
0: 중이는 이게 단수증이라고 합니다. 몸에 담습이 있으면서 특히 간에 간경락이 막히면서 이 담습이 갑상선을 지나면서 막아놓은 게란 말입니다.
1: 네.
0: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땅땅한 종류가 아니고 담습이 덩어리가 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치료에서 얼마든지 우리 치료된다 이럴 때는 역시 예, 졸만 선생님 찾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이 리명길 선생님도 환자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분도 비위라든가, 예, 심내혈관 계통이라든가, 이분은 일찍이 우리나라 그 명의 임계학 교수라든가, 예, 남정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배운 분입니다. 퍼시의 화위, 그 다음에, 시에르 싱신한다는 이런, 제목으로 이분이, 논문도 발표하고, 또, 이 방면에서 연구가 깊은 분입니다.
1: 예.
0: 비위 치료라든가, 각종 실면증 치료, 역시 친구료법하고, 첨약을 결합하는 분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 이 도강 중이,

0: 병원에는 치과가 있습니다.
1: 네.
0: 중요한이 웬말로 치과인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치과가 오래됐습니다. 이 흠과 치과라고 이 도강 중에 2층에 이 치과가 오래 있었는데 이사 선생님 역시 조선족분입니다. 이 원장 선생님이 조선족분이면서 이빨 틀니라든가 그 다음에 중주야라든가 특히 이 몸이 싹 내려앉아서는 본래 틀니를 했는데 맞지 않는다거나 또 자꾸 그 이빨을 뽑아야 될 정도로 흔들거나 아프거나 잇몸 염증이 오거나 이런 치료는 빨리 받으면 빨리 받을수록 좋습니다.
1: 그렇죠.
0: 예. 이빨이란 게 이게 뭐니까 오복에 듭니다. 네. 오복에. 이빨이 아프니까, 우리 그 음식도 제대로 꽁꽁 씹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러면 생활의 질이 떨어지면서 세상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1: 네. 예.
0: 그 다음에 이렇게 술 씻고 넘으면, 그게 잘 소화 되고, 잘 쪼개지지 않고 소화 된 단백질은 관절에 와 쌓입니다. 석회석이 된단 말입니다.
1: 네.
0: 이게 그냥 소화 아이디에서 아이된 것대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강과에서 주로 19원 90점만 내면은 시야를 해줍니다. 이빨은 뭐 시든 아시든 하늘나 시쳐본 적이 없어도 산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치석이 이 자기절로 없어 아이집니다. 치석이 끼게 되면은 자꾸 잇몸은 내리밀어서 잇몸이 내려앉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즘 그 이 치과에 오시게 되면은 전체 치료비의 가격에서 다 봐서 했습니다. 100원 낼거 80원 낸다, 1000원 낼거 800원 낸다, 이 말입니다.
1: 네.
0: 이래서 이런 유후위증책도 있고, 그 다음에 치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진 사람, 다른 치과 가면 뭐 이쪽 선생, 저쪽 선생 이렇게 하지만 이 치과는 딱 원장 선생님이 책임지고 첫간부터 마지막 것이 다 해드립니다.
1: 네.
0: 물론 여러 간호사분들도 있지만 해도 그래서 아주 그 선생님이 림상 경험이 오라고 그다음에 또 조선족 선생님이 돼서 언어 소통에서 문제가 없고 또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그 틀리라든가 그다음에 이 중주야라든가 이빨 치료를 하면서 만족도가 높은 이런 구강 문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광 중요원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겸비돼 있고 치료 그다음에 진단 주원 중쇄의 결합 이게 다 되는 종합적인 중이 문진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강중임 온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요모라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네,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친숙하면서도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음식 된장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된장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네, 아침에 뜨끈하게 끓인 된장찌개 아니면 시골 할머니 댁 장독대에서 풍겨나오던 그 구수한 냄새일까요?
1: 사실 된장은 단순한 조미료 그 이상입니다. 우리에게 된장은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발효의 지혜자 집집마다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의 비법이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문화의 끈이기도 합니다. 특히 조선족들에게 된장은 고향의 맛이자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해마다 음력 6월이면 연길과 해림 등지에서 열리는 된장축제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 오늘 프로에서는 이 작은 항아리 하나에 담긴 거대한 문화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된장의 역사와 제조 과정,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된장이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지 일상 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풀어보겠습니다.

0: 네, 먼저 된장의 역사를 잠시 살펴볼게요. 된장의 주인공은 콩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 전부터 콩을 재배하고 발효시켜서 다양한 식품으로 만들어 먹었는데 된장은 토장이라 불리우며 상세한 제조법을 전해왔습니다.
1: 사실 이 쌀과 장만 있으면 사는데 걱정이 없다는 우리 속담은 그 간절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콩 하나는 어떻게 구수한 된장으로 변신하는 것일까요? 자, 이 과정은 과학적으로는 발효라고 부르지만 우리 조상들은 장을 담근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은근한 정성과 세월이 들어간다는 뜻에서 이렇게 지어진 이름인데요. 전통적인 된장 만들기는 보통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입니다.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메주 썩입니다. 모든 것은 콩에서 시작되죠. 해콩을 깨끗이 씻어 하루 정도 물에 불린 후 푹 삶습니다. 삶아진 콩은 절구에 넣어 곱게 찢는데 이때 매를 치듯 쳐서 덩어리를 만든다고 해서 메주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지은 콩은 벽돌 모양이나 둥글 납작한 모양으로 빚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빚은 메주는 미리 깔아놓은 볏짚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발효를 시킵니다. 이때 온도는 섭씨 영상 25도에서 30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메주 겉에는 노란 곰팡이와 유익한 미생물들이 자라나는데 이 미생물들이 훗날 된장의 구수한 맛과 향의 비밀을 만들어냅니다.
0: 네, 두 번째 단계는 장 담그기입니다. 봄이 되면 본격적인 장 담그기가 시작됩니다. 발효가 끝난 메주는 깨끗이 씻어서 말린 뒤

0: 소금, 물과 함께 큰 항아리에 담굽니다. 소금의 농도는 매우 중요한데요. 너무 짜면 발효가 더뎌지고 너무 싱거우면 잡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어머님들은 그 손끝의 감각으로 소금물의 농도를 맞추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항아리 속에 들어간 메주는 서서히 간장을 만들어냅니다. 네, 간장이 우러나면 간장을 따라내고 항아리 바닥에 남은 메주 건더기가 바로 된장의 몸체가 됩니다. 이 건더기에 소금과 물을 더 넣어 잘 으깬 후 다시 항아리에 담아 오랜 시간 숙성시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된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1: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과정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정교한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0: 네, 메주 속의 곰팡이는 콩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효소 덕분에 단백질이 우리 몸에 쉽게 흡수될 수 있는 상태로 변합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다양한 요기산과 향기 성분이 생성되어 된장 특유의 구수한 맛을 내는 것입니다.
1: 이 된장을 더 맛있게 만드는 다양한 방식들이 전승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통밀 30%와 콩 70%의 비율로 만드는 별미 된장이나 청국장처럼 발효 기간을 짧게 한 단북장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마다 집집마다 조금씩 다른 제조법은 된장 문화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보여줍니다. 된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장독대죠. 장독대는 단순한 보관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마당에서 가장 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자리에 장독대를 두었고 어머니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장독 뚜껑을 열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0: 네, 흥미로운 점은 장독을 지키는 풍습입니다. 간장을 담글 때 새끼에 솔가지와 고추 등을 꽂고 그리고 버섯불을 거꾸로 붙인 금줄을 두릅니다. 이는 장을 해친 나쁜 균이나 잡신이 장독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였습니다. 현대과학의 눈으로 보면 좀 이게 단순한 좀 미신이 아닐까 싶은데 불결한 환경에서 또 발효식품을 관리하는 그때 그 시절의 의식은 정결과 위생을 유지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였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가면은 고추다래하고
0: 네, 네. 장독대
1: 자,
0: 네. 그것이 바로 시골의 풍경이었죠.
1: 맞아요. 자, 이렇게 장독대는 가족의 건강과 운명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장이 잘 익으면 집안에 복이 들어오고 장이 상하면 집안에 탈이 난다라고 믿었는데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더욱 정성스럽게 장독을 돌보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장 담그기를 단순한 요리 이상의 의례로 승화시켰기 때문입니다.

0: 네, 된장은 자체로 하나의 음식이면서도 수많은 요리의 근간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조선족 분들의 밥상에 빼놓을 수 없는 된장찌개죠.
1: 네, 그렇죠.
0: 된장찌개는 조선족의 식탁에서 정말 빠지는 날이 없을 정도로 모든 가정의 사랑을 받는 음식입니다. 된장찌개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된장을 풀어 육수를 만들고 두부나 애호박, 양파, 버섯, 풋고추 등을 넣고 끓이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깊은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 국물에 된장을 처음부터 넣고 푹 끓이면 구수한 맛이 더욱 살아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뭉근한 불에서 은근하게 끓으면 된장의 풍미가 채소와 두부에 스며들어 깊고 진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1: 네, 이외에도 된장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니다. 시래기 된장국은 말린 모청을 된장으로 무쳐 오랫동안 끓여내는 요리로서 겨울철 반찬으로 특히 사랑받았습니다. 또 생선을 된장으로 졸여내는 병어조림이나 두릅 같은 봄나물을 된장에 찍어 먹는 장라찌 문화도 있습니다. 즉 된장은 찌개 요리에 그치지 않고 국, 조림, 무침, 장라찌 등 우리 음식 전반에 걸쳐서 핵심적인 조미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족 문화에서 특히 그 어머니의 손맛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된장 맛이 그 집안 안주인의 정성과 인격을 대변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0: 맞아요.
1: 하네요. 그래서 시집 갈 때 된장 맛을 보여주는 풍습도 있었을 그 정도라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예전에 어머님들 할머니 세대죠. 진짜 이걸 모르면 안 되거든요. 장담글
1: 그렇죠.
0: 줄을.
1: 네.
0: 그리고 이제 이게 된장찌개도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또 뭐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된장을 이제 쌀뜨물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냥 우리가 냉수보다도 쌀뜨물로 된장국을 끓이면 더 맛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또 어떤 분들은 멸치만 넣고 멸치 국물을 이용해서 된장찌개를 끓여요.
1: 저도 좀 다시마도 가끔
0: 예,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끓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장찌개 어머니들의 정말 솜씨. 된장을 담글 때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이나 새벽에 우리 어머님들이 조용히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장을 저어주죠. 바로 효모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효모는 단순한 발효균이 아니라 어머니의 정성이 깃든 살아있는 생명체였습니다. 이러한 정성은 된장 맛에 고스란히 반영되는데요. 정성껏 만든 된장

0: 깊고 구수한 맛이 살아있지만 성의 없이 만든 된장은 쉽게 상하거나 맛이 없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옛사람들은 장맛이 집안의 복을 결정한다고 믿었고 이는 집안의 품격과 정성을 중요시하는 우리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된장은 일상 음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세세 풍속과 중요한 의례에서도 된장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된장의 날 풍습입니다. 예로부터 음력 6월은 새로 장을 담그는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되면 마을마다 장 담그기 행사가 열렸고 씨름이나 활쏘기 같은 민속 경기와 함께 장독대 구사 지내기 같은 의례도 행해졌습니다. 이는 풍년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중요한 말 행사였습니다.
1: 네, 이런 효의 정신은 현대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날 곳곳에서 해마다 전통 된장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전통은 현재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연변에서도 2005년부터 된장 문화절이 시작돼 올해로 벌써 22회를 맞이했습니다. 이 축제는 단순한 음식 축제를 넘어서 조선족의 민속 음식 등 전통문화를 전시하고 생태문화를 창도하는 중요한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해림시에서 열리는 된장 축제 또한 매년 음력 6월에 개최되어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 현장에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메주를 만지고 장을 담그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그 전통 장 담그기 방식은 도시인들에게 잊혀져가는 옛 정취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된장은 이렇게 공동체 화합과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된장은 어머니의 정성을 품고 다시 공동체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0: 네, 된장은 맛있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건강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전통 발효식품으로서 된장의 과학적 가치들을 속속들이 입증하고 있는데요. 첫째, 된장에는 완전한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공단백질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돼 소화 흡수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즉, 콩을 그대로 먹는 것보다 된장으로 발효시켜 먹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둘째는요, 된장은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숙성된 전통 된장에는 여러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로화를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장기간 자연 숙성시킨 된장에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 자, 셋째는 된장은 간, 장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된장 속에 유익한 미생물들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된장을 섭취한 실험용 생쥐에서 혈중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했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된장은 항암 효과, 혈압 강화 효과, 면역 조절 기능 등 다양한 생리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식단에 된장이 건강식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된장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예전처럼 집에서 직접 장을 담그는 가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대신 시중에 판매하는 계량 된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계량 된장은 전통 메조 대신 유익한 미생물만을 배양하여 만드는 방식으로 제조 기간이 빠르고 위생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0: 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네, 시판되는 일부 계량 된장은 전통 재래식 된장에 비해서 맛과 향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래식 된장은 자연 발효를 통해서 시간을 두고 우러나오는 깊은 구수함이 특징인 반면 계량식은 단맛이 강하고 향이 덜 깊을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요, 오히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통 발효 음식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건강과 지역 특색 음식을 선호하는 열풍 속에서 할머니 손맛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전통 장 담그기 체험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히 요리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전통 문화를 몸으로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1: 앞서 저희가 잠깐 언급했듯이 된장은 하나의 이름 아래에도 지방마다, 집집마다 다양한 변주가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 음식 문화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자, 먼저 청국장은 된장과는 조금 다른 발효 방식을 가집니다. 콩을 삶아 소쿠리에 넣고 45도 정도의 온도에서 2, 3일간 띄워 끈적끈적한 실 모양이 생기도록 만든 장인데요. 된장보다 발효 기간이 짧고 특유의 강한 향이 특징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떼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단북장은 메조를 곱게 빻 고춧가루를 섞고 하룻밤 재운 뒤 간장을 조금 치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 장입니다. 막장, 빠개장, 가루장, 부리장 등 지방마다 다양한 이름의 장들이 존재합니다. 장 문화는 이렇게 각 지역의 환경과 입맛 제조 방식에 따라서 풍부하게 진화해왔습니다.
0: 네, 이처럼 같은 콩 발효 기술을 바탕으로도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탄생한다는 것은 발효의 신비로움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된장이 계속해서 사랑받고 또 진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동시에 현대인들의 입맛과 생활 방식에 맞게 새로운 변주가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네, 현재 이미 알칼리성 된장술 같은 새로운 제품이 출시됐고요. 또 된장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1: 우리 은평도 이제 된장으로 만든 술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된장술도 네. 있고 그리고 전인 된장 속에 담갔던 그 양배추 김치도 맛있더라고요.
1: 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성과 기다림의 가치를 함께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전승일 것입니다.

0: 산알의 공이 어떻게 구수한 된장으로 변신하는지, 그리고 그 작은 항아리 속에 얼마나 많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정성이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1: 이 된장은 단순한 발효식품이 아닙니다. 된장은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이자 어머니들의 정성스러운 손길이며 흩어져 살아도 하나로 묶어주는 민족의 끈입니다.
0: 또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 자연의 선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이 음식 한 그릇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다는 사실 조금 새롭게 느껴지지 않나요?
1: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아마 된장 한 통은 꼭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 된장 한 숟가락을 떠서 그 깊고 구수한 향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안에서 세월의 깊이와 어머니

0: 향기를 새롭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된장 한 그릇으로 많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그 가지찜, 고추찜, 예. 거기에 또 된장 한 숟가락이 딱 들어가게 되면 뚝뚝 찍어 먹는 맛이 정말 일품이거든요. 그리고 볶아서 드셔도 좋겠고.
0: 그래도 여름에 오이 냉국 시원히 드시려면 전통적인, 예, 네. 전통적인 된장 오이 냉국 참 좋죠.
1: 근데 보니까 우리 연변의 분들, 조선족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분들도 이 된장국을 잘 드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냄새 나는 걸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드시온 음식이 아닌데 드실 수가 있죠 하니까, 하도 올려 같이 살다 보니까 그 구수한 된장국도 이제는 같이 먹는 우리 소중한 음식 문화로 됐다는 것입니다.
0: 그러니까 이제 된장은 우리가 뭐 다른 어떤 밥상이 진수성찬이 차려지더라도 이 된장 하나면은 네. 정말 완성이 되거든요.
1: 특히 또 해장국 예.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0: 술 한잔 하시고 예. 다음날 된장국 꼭 드셔야 되는 분들.
1: 어렸을 때 제가 기억 속에 살짝 그 할머님 댁에서 생활이 좀 푼푼하다 할 때는 거기에다 돼지고기를 사서 넣어두시는 걸 봤어요.
0: 그렇죠. 지금도 돼지고기를 넣으면 좀 더 구수하죠.
1: 예, 예전엔 예. 없었던 것이 요즘 또 새롭게 등장하고 네, 조금 더 생활이 좋아졌다고 싶을 때 그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생활이 됐던 것입니다.
0: 밭에서 예. 갓 따온 애호박을 송송 썰어서
1: 고추도 예. 좀 넣고
0: 바로 넣고
1: 갑자기 또 된장국 생각이 나네요.
0: 그러니까요. 예.
1: 자, 된장국 한 그릇으로 우리 가족의 밥상도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백세춘 황하 구보객은 교고란, 제하수호, 화마인, 황정, 천마, 삼칠, 옥죽, 영지 등 진귀한 약재로 조성이 되는 OTC 구백입니다. 이끼 양열의 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효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기혈 부족, 간과 신장이 허해서 나타나는 눈앞이 아찔해나고 어지러우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과기는 30병이 들어있으며 하루 3번 공복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황하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내대입니다. 문의 전화 및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하 구보객은 한 곽의 가격 3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두 곽을 사시면 열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일곱 곽을 사시면 다섯 곽을 더 드리고 열다섯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도각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황하 구바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설명드리고 있는 황하 구바액 이 제품 자체는 장수촌의 세계 장수촌의 장수의 처방으로 되어 있는 황하 구바액 이 처방이 많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서 맹망을 떨치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한 가게 398원인데요. 1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그것도 식전에 공복에 드시는 겁니다. 식전에 공복에 드신다는 것은 쌍푸싱 올리쳐주는 이런 중약에 속한다 그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12각을 싸면 10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귀합니다. 그리고 지금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598원인데요 한 각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을 드리고 1000원은 뺏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눈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거나 혹은 이미 안과 질병으로서 진단이 나온 이런 큼직한 안과 질병이 있다면 보온 제품인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해주는 차원에서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게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번에 또 우대할 때 1000원도 빼주고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사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황하구보의 이 방

0: 해소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아, 예.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0: 스페이스. 예.
1: 아, 그렇겠죠. 예, 예.
0: 민은 예. 어째서는가 뭐, 예. 어지럼증도 자꾸 하고, 머리 두통도 있고, 예. 힘 다이고도 딱, 예. 어디 무슨 전기선

0: 예, 그냥 머리고 두털고 양 골퍼도 옮기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아따 이렇습니다.
1: 그렇죠. 예.
0: 어, 아까 이제 밥을 잘 먹지. 아이용 약이 맥이 납니다.
1: 그렇죠. 맥이 납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우수 성분이 조구라이라는 성분, 삼칠, 천마, 옥주, 룡지, 이런 성분들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약 성분 가운데서는 아주 우수 성분, 제일 상층에 있는 이런 성분이라는 걸 충분하게 대하고 있는 그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예.
0: 예, 용 좋습니다. 난 그래. 고관의 방송 어제 좀 튕겨서, 어제 이종약 방송 튕겼는가 이래서 오늘 아침에 이 방송 시작하니까 어디서 온도
1: 아, 그러면, 예, 예.
0: 매달 받겠죠.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우대 증상이 좋으니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0: 예, 501-7766번입니다.
1: 예,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뭔가 황화고 외워서 여러 달 처먹었습니다.
1: 예.
3: 먹기 전에는 한 위가 아리고 무슨 쓰리고 뭐쓰면서 하고 예, 밥살 맞아 앉으면 밥맛이 떨어지고 이래서 예, 막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1: 예.
3: 그러다가 지금 달냥이 먹기는 겨사시 그냥 먹었습니다. 그래서 달냥이 다 싸다 먹고 무슨 밥먹이 나타났대요. 냄새 나이 맞았대다.
1: 예.
3: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황화구백을 먹었는데 효과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3: 효과 빠르고 엄청 좋습니다.
1: 예.
3: 요즘에 소화 잘 돼서 밥이 잘 먹고 맥이 나오고 다리 막 뛰어온다.
1: 그렇죠.
3: 맥이 안 잘린다. 예. 정신도 머리 시킹하다가 정신도 나고 예. 그래도 좋기는 목이 그냥 가래 나면서 마른 게 침잡고 났댔습니다. 간질간질 거리면서
1: 예. 호흡기통이 좋다는 걸 말하죠. 예, 예.
3: 뭐, 가래도 없어지고, 마른 기침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1: 그렇죠.
3: 그래,
1: 예, 예.
3: 그러면서, 목이 터지는 것은 그냥 아팠댔습니다. 근데 그 증상이 없어갈지 없어졌습니다, 저는.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3: 그리고 가슴이 그냥 두근거리고, 예, 황황하면서, 식은땀이 조금 났댔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앉아서, 식은땀이 좀 나고 이랬는데, 식은땀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3: 요즘 가슴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1: 예.
3: 그리고 뭐, 이거 뭐, 네, 약을 먹어보니까, 네, 특별히 효과 빠른다.
1: 예, 예. 조구라이라는 성분이 예. 중약재 가운데는 아주 우수한 성분입니다. 예. 이게 칭폐 화탄해주는 역할하고, 예. 황정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상처에 또, 예. 열을 제거해주는 차원에서 이제처럼 그런 효과를 거두게.
3: 예.
1: 이제 여사분이 말씀하는 게 여기에 성분이, 우수 성분이 기본 역할이 바로 그런 데서 표현되게 되어 예. 있습니다.
3: 네, 먹어보니까 필요된 약이지, 별로 안전하고, 부작이 제일 좋은 약, 최고 약이 맞습니다, 내 생각에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3: 진짜 좋은 약입니다. 근데 예. 계속 먹자고 또 오늘 12화 대답 받자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지금 황화의 구복약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머리랑 귀신감이 자꾸 기억력도 떨어지고,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특히, 포화랑이 잘해야 돼가지고, 예. 거기 또, 나오면서 내가 지금, 공항구복에 지금 선택했어 봤는데, 확실히 많이 낫습니다, 지금.
1: 노년에 소화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그것은 나이 있으니까, 우리, 그러네,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소화 공능을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우수한 성분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잘 선택됐습니다.
4: 지금 머리 좀 심하던 것도 많이 났고, 혈압도 좀 잘 됩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예.
4: 약이 지금 밤마트 떨어지는 것도 좀 밤마트 돌아지니까 사람 정신도 나고 좀 맥도 납니다.
1: 여기 호마른이라는 이상, 호마른 이 성분이 기본으로 혈질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예.
4: 이번에 활동 12각 좀 배달받아 좀 쓰자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12각에 10각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5: 저도 예, 예 황화구백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5: 아, 처음에 어제 먹기 전에는 나는 예, 그냥 소화가 이랬어.
1: 예.
5: 이 위 나쁜 짓은 나 어디서 얼한다. 한 10년 된다.
1: 예.
5: 그냥 위약은 달고 있습니다, 우리.
1: 예.
5: 던진다고.
1: 예. 위가 나쁘다면 꼭 중시해야 됩니다.
5: 이 방송 들어볼까나. 이 약은 여러 면으로

0: 여러 가지
1: 황해탕 도화지입니다. 예.
0: 유명한 약입니다.
1: 그렇죠.
0: 장덕촌의
1: 장수의 전 세계 장수의 비결이 광서장적자치고 밤하현에 있습니다.
0: 20일로 된 약이고 한눈성이 있어서 예. 선택해 먹었는데 정말 이 약이 좋습니다. 위마서 같은 게 위는 야 무슨 음식만 먹으면 그 사람이 그때 되게 내려가고 항상 위가 뿌리사고에 무슨 매번 거 찬 거 먹어 덜에 설사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관절통도 있고 기관절도 아프고 관절통이 있어서 어디 나가기 바빠서 그냥 그 무릎 관절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장단지거든 내리 자가땡이 아프던 게 이거 사과 때문에 먹을 귀 나빠서 먹었는데 이 관절통도 별로 좋아진다.
1: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바로 그렇습니다. 예. 제하소화란 성분자제 관절통을 해결한.
0: 여러 말을 쭉 알아봤어요.
1: 그렇죠.
0: 얼마 더 얹지 말겠습니다. 그래, 이 약은요, 이게, 안전성이 있어서 먹고, 그 다음, 나, 어떤 아무래도 삶이 장수하게 살고, 예, 병이 없이 살자고, 선택해 먹겠습니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여러 말을, 어느 약보다 다른다, 이 약은.
1: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비결이 바로 이게 장수의 비결이 바로 황하구복의 백세춘이 있습니다.
0: 그렇죠, 말이죠.
1: 백세를, 예, 복으로 산다 하는 그 말입니다. 예.
0: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이양 선택해 먹고 오래가 살 것 같습니다. 그, 위와 그리 아이 아픈 게 요즘에 살, 귀 아프니까 무슨 약을 어디 관절이랑 아프고 기관절 아파서 머리도 항상 어지럽지. 나도 그 동상 좋아지고. 좋아야 돼. 그래서 요즘에 좋아야 되니까 이거 먹거나 다 다른 데, 다른 데 야, 암만 약 모두 뭐 소화시켜야 무슨 관절통에.
1: 그렇죠. 예.
0: 이렇으면 소화잘 되지, 밥을 먹기. 매겹증이 매기 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 그렇죠.
0: 휴행하고 어지럼증이 나는 그것도 좋아지. 야, 그래서 난 이번 활동이 영적습니다.
1: 예. 활동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예.
0: 예, 그래, 얼마 좋았을까. 그래가 이번 활동 오늘에 12강 받아봤다.
1: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0: 감사합니다.
1: 예, 대단하죠. 이 제품 자체는 매 10만 인구의 100세 인구가 3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만의 34명가의 좌우가 있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연길시는 67.5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이 정도게 되면 우리 여기에는 한, 거의 200명 좌우가 있어야 되는 226명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비하게 되면 이 장수촌의 장수 비결이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있는 장수촌의 장수 비결의 기본 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 밤하는 세계의 장수촌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개명 소박는 약수는 한답니다.
1: 예.
3: 예, 이거 쓰기 전에는 눈이 자꾸 깔깔하고 뿌옇고 예, 잘 안 보여서 계속 눈을 비겼습니다. 눈이 자꾸 침침하고 예.
1: 예.
3: 그래 병원에가 검사하면 백내장, 농내장 다 있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또 이 여름철에는 또 이 그 기호에 따라 더울 때는 눈이 또 따가워가지고 아주 힘들게 고생했습니다.
1: 예.
3: 예. 약을 한 대까지를 하루에 한 서너 번씩 엮고 나면 예, 무슨 어느 거였든지 어떤 데는 막 이래 줄을 쭉 씌워놓고 약을 엮는다 말이야.
1: 예.
3: 한 대까지씩 엮습니다. 예. 눈에 떴다는 거는 다 먹어보고 그랬는데도 나 그게 소리가 어찌 없을게라.
1: 예.
3: 났을 것처럼 하다가도 또 반복이고 하네.
1: 예.
3: 그게 효과 없더라 말이다.
1: 예.
3: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 방송 듣고 명소박는 약에 대해서 여러 이래 환자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소리 나고 이제 걔도 눈에 좋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먹어봤는데 진짜 있는 약이 명소방이 눈에는 진짜 최고 약입니다.
1: 예, 눈이 한마디 거기다 보탠다면 눈에 들고 있는 약을 너무 많이 하면 안압을 주의해야 됩니다. 안압은 또 그 농내상하고 관련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떨거였는 게 그 방법이 아닙니다.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러 어쩌다가 안구 건조증이 있거나 염증이 있으면은 하루에 한두 번 떨굴 수는 있지만 해도 하루에 다섯, 여섯까지 그렇게 떨고 계다면 안압수 해야 됩니다. 예.
3: 그래도 이제 커서 그렇게 주더라고요.
1: 예, 안압수 해야 됩니다. 자기 자극 해야 돼.
3: 그래, 눈이 따가 봐가지고, 예, 영 힘들더라 말이다. 예, 그래, 뭐, 아날이 이제 점시 올라가는 추세란 때문에.

0: 보겠대요.
1: 그렇죠. 예.
0: 그래 눈이 그 뭐 잘 보이지 않지. 계속 눈 입에다 말입니다. 그래도 손수건 해가지고 예, 너무 힘들어가지고. 길에다가 이 명수방 넣냐고 먹은 게 이걸로 지금 예, 많이 지금 해결받습니다. 지금.
1: 그렇죠.
0: 지금으로는 아무렇지도 됩니다.
1: 지금. 많은 분들이 명서방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예,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0: 근데 이 수술 활동이 또 너무 좋습니다.
1: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0: 그래서 약을 배달받아서 계속 좀 써야 되겠습니다.
1: 예, 이번 수술할 때 저는 또 빼주는 우대 정책이 있고 100% 무료로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501-7766번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이, 뭐니까, 그, 홍화고백액이, 네, 이제가는 16살을 먹었는데, 오, 약이 용 좋습니다.
1: 16살을 먹으면 효과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 맞습니다. 예, 예. 그래, 밥이 세게 당기고, 예, 밥맛이 형부.
1: 소화가 잘 되는 데는 여기에 성분이, 특수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3: 밥이가, 예. 밥이야, 채소 먹는 게 향기롭고, 예, 소화 용 잘 됩니다.
1: 예, 예.
3: 예, 그러니까 난 힘이 나고, 예. 그 다음에 변비별 있을까, 있었는데, 여기 이제 보름 거서 이렇게 먹었는데 변비 해결되자고.
1: 아, 그렇죠. 눈상 둥변에서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예.
3: 맞습니다. 예. 닷새 요새 이렇게 되는 게 나흘 사흘 이렇게 아 이게 변비 해결되지 않겠는가.
1: 닷새 요새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예, 빨리 해결해요. 예. 호마렐이라는 성분이 눈상 둥변에 합니다. 예, 예.
3: 아이들은 이렇게 이왕 먹고 닷새 요새 이렇던 게 사흘 나흘 이렇게 아유 변비 해결되겠다 생각하고 한 달에 세 번씩 이렇게 선생님 나는 공복이 있는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1: 공복이 먹는 겁니다. 이거는 공포에 먹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하루 세 번 예, 공복에 드세요. 예예
3: 광수장독 자치고 옳지요. 예,
1: 광수장독 자치고 약물연구소 제품입니다. 연구소의 제품이 나오기는 기본으로 아주 적습니다. 이 제품
3: 맞습니다. 예. 정부 장수 손님 100세 이상이 되는 분들이 그게 많죠.
1: 그렇습니다.
3: 나왔으니까 우리 여러 약을 먹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3: 예, 맞습니다. 예, 그러네. 조금 싸는데, 요번에 또, 네, 당시에도 좀 먹겠다 해서 좀 싸다고.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소화가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리고 기가 부족한 것들 제때 도와주게 돼 있고, 그리고 령지라든지 여기 옥죽이라든지 삼칠이라든지 천마라든지 네. 단데 없는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충분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걸입니다. 라디오의 목소리와 함께 여행과 음악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각자의 여행이 있습니다. 어떤 여행은 푸른 바다를 향해, 어떤 여행은 깊은 산속을 향해, 또 어떤 여행은 익숙하지 않은 도시의 거리를 향해 떠나죠. 그런 모든 여행 속에 하나의 동반자가 항상 존재합니다. 바로 음악입니다.

여행은 평범한 일상의 숨결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낯선 풍경을 보며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만남을 통해 세상을 넓힙니다. 떠나는 순간부터 모든 걱정은 뒤로 남고 오직 현재의 풍경과 감정만이 나를 채웁니다. 오늘도 연변 관광지를 찾아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연변박물관은 1960년에 건립된 지방역사와 조선족 민족 특색이 어우러진 종합박물관입니다. 박물관 건물은 세 차례 변천을 거쳐 현재의 건물은 2012년에 정식으로 준공 및 개관했으며 부지 면적은 2만여 평방미터, 건축 면적은 14,570평방미터, 전시 면적은 7,2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소장한 유물은 15,000여 점이며 국가 귀중 유물은 500여 점입니다. 소장 유물은 주로 고대 유물, 근현대 유물 및 민속 유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구역 구분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기능이 완비되어 있어 소장품 보관구역, 유물 복원구역, 전시구역, 관람객 체험구역, 공공서비스구역, 과학연구구역, 사무구역 등 7대 기능구역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4년 9개월여의 정성어린 준비와 개편을 거쳐 9월 3일에 새로운 면모로 대중과 다시 만났습니다. 전체 기본 전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하는 것을 주선으로 하여 통사 전시 형식으로 중화 문명 동강 서광 고대 서민들이 연변 대지에 남긴 역사적 발자취 관동 월강 공동 건설 연변 여러 민족이 서로 융합하고 모여 힘들게 개척한 창창한 세월 피 흘리며 함께 싸운 항전, 중국 공산당 령도 아래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용감하게 혁명한 빛나는 역사, 민속문화 함께 찬란히 빛나다,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정신적 고향, 한결같이 당을 향해 영원히 빛나리,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추진해온 굳건한 발자취 등 다섯 부분을 통해 연변의 풍부하고 생동감 있는 역사문화를 두드러지게 보여주며 중화민족 다운 일체구조가 형성되고 발전해온 역사를 생생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변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전통적인 민속풍정은 연변 박물관의 독보적인 사회적 지위와 민족 특색을 부여했으며 연변 박물관은 정교한 설계와 풍부한 내포를 통해 연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연변을 요의하고 우리주를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중요한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평 총서기께서 우리 박물관을 시찰하신 후 박물관의 지명도와 사회적 영향력은 크게 제고됐으며 2023년에는 관람객 45만 명을 접대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전국 지현급 문명 박물관, 전국 100개 중점 박물관, 국가민족단결 진보 교양기지, 중국 화교 국제문화 교류 기지이며 길림성 애국주의 교양기지, 당사 교양기지, 사회과학보급 기지, 길림성 정치협상회의 위원 교양기지입니다. 2009년에 국가 2급 박물관으로 지정되어 무료 개방을 실시했고 2014년에 전국 관광지역 평정위원회로부터 4회급 관광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2022년에는 성급 문명관광시범 단위, 주민족단결진보선진집단, 주사회과학사업선진단위, 길림성 소년선봉대 교회 실천기지, 제1회 가장 연변다운 발견 인터넷 인기명소 등 영예로운 칭호를 받았습니다. 아래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연변 역사문화 전시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부분 중화문명 동강의 서광 고대 서민들이 연변 대지에 남긴 역사적 발자취 여기에는 풍부한 고대 유물 소장, 진귀한 문헌 자료 및 고고학 연구 성과를 엮어 구석기 시대부터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특징과 문화적 내포가 뚜렷한 출토 유물을 대표로 하여 우리나라 대일통 역사의 선명한 맥락에 따라 고고학적 시각으로 중화 문명, 중화민족 다원 일체의 진화 과정을 기록하고 연변의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문화를 보여줍니다. 백산에 묻다 흑토를 개간하다, 문명의 첫 려명, 옥저인의 한풍, 해동의 당문, 여진의 송곡, 포용하면 커진다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고대 선민들이 연변 대지에서 생존하며 강토를 개척해온 역사적 발자취를 밝히고
여러 민족이 교류하고 융합하며 다원일체로 굳게 뭉쳐 살아온 생생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J부부는 관문을 넘고 강을 건너 함께 보금자리를 연변 여러 민족이 서로 융합하고 모여 힘들게 개척한 창창한 세월입니다. 여기에는 대량의 상세한 기록문헌 자료, 일부 소장 유물, 전시품 및 현장 재현 방식을 바탕으로 청정부의 연변 지역에 대한 봉금, 해금, 이민 실변 정책과 오대징, 오록정을 대표로 하는 애국 관리들이 제정, 러시아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결연히 투쟁하며 변경을 굳게 지킨 민족적 기계, 그리고 중화민족 성립 후 여러 민족이 융합되어 살며 번영을 향해 나아가던 사회상을 이야기합니다. 총 엄격한 봉금, 변경의 금경이 풀리다, 변경을 지키고 백성을 편하니, 민족시대의 풍경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연변 지역의 발전, 사회 변천 및 민족 성장의 생생한 기록과 여러 민족이 연변 대지에 모여들어 힘들게 개척하고 함께 보금자리를 건설해온 창창한 세월을 보여줍니다. 제3부분은 피 흘리며 함께 싸우다,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중국 공산당 영도 아래 용감하게 혁명한 빛나는 역사입니다. 연변은 비교적 일찍 중국 공산당 조직이 세워진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여러 민족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적극적으로 항일 구국의 물결에 뛰어들었으며 항일의 봉화가 연변 대지에 타올라 숲과 설원, 변경 안팎에서 14년간 고난에 찬 투쟁을 벌여 동장경, 왕덕태, 진안장, 위증민 등 저명한 항일 영웅들을 배출했습니다. 본 전시는 풍부한 소장 유물, 전시품 및 멀티미디어 전시 방식을 활용해 단기가 연변에 올랐다, 항일전쟁 기세가 산하를 뒤흔들다, 공고한 동만 근거지 건설, 항미운조, 나라와 보금자리를 지키다 등 4개 부분을 통해 연변 혁명 역사의 원형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원해 연변의 붉은 역사 이야기를 진실되고 생생하게 전합니다. 제4부분은 민속문화, 함께 찬란히 빛나다,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정신적 고향입니다. 연변은 장백산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한족, 조선족, 만족 등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여러 민족은 오랜 생산과 생활 실천 속에서 서로 배우고 본받으며 서로 빛났습니다. 뚜렷한 지역적 특징을 지닌 농경, 어려운 문화와 독특한 의식주 등 문화 풍속을 형성했습니다. 전시는 조선족과 만족, 한족의 대표적인 진귀한 유물과 전시품을 엄선해 생산 민속, 생활 풍습, 인생 의례, 세시 명절, 민간 문예 등 5개 부분을 통해 연변 여러 민족의 생활이 서로 융합되고 문화가 서로 통하며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조화로운 사회상을 다각도로 보여줌으로써 관람객이 연변 민속문화의 독특한 매력과 깊은 문화적 저력을 직접 체험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번째 부분은 한결같이 당을 향해

대해 영원히 빛나리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추진해온 굳건한 발자취입니다. 1952년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성립될 당시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민족 단결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의 달 활동을 창시했습니다. 본 전시는 유물 전시품, 사진과 문자, 현장 재현, 인터랙티브 체험 등 형식을 채택해 당리의 빛바리 연변을 비추다, 번영 발전의 모범주, 새 시대에 더욱 힘차게 나아가다 등 세 개 부분을 통해 새 중국 성립 후 당의 민족 정책의 빛발 아래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주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변경 건설, 변경 발전, 변경 번영에 헌신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며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민족 단결 진보의 업그레이드판을 힘써 만들어가는 굳건한 발자취와 정신적 면모를 진실하게 보여줍니다. 연변 박물관의 참관은 면비이지만 사전 예약은 필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굳이 계획을 꽉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느리게 걷고 우연한 풍경에 멈추고 현지의 바람과 향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여행은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여행은 목적지가 아니라 길에서 만나는 나의 모습입니다.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방법은 여행입니다. 익숙한 곳을 벗어나 낯선 곳에 서면 잊고 살았던 소중한 감정과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여행은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드는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여행에서는 매 순간이 새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처음 맛보는 음식의 향, 길가에서 들리는 낯선 언어, 눈부신 자연 풍경과 독특한 건축물까지 눈과 귀, 입과 마음이 모두 즐거움으로 채워집니다. 계획에 얽매이기보다는 그때그때 느끼는 대로 움직여보는 것도 여행의 묘미입니다. 친구와 함께 웃고 떠들며 걷는 길, 혼자 조용히 생각하며 걷는 길, 모두 각자의 매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행은 끝나지만 여행이 주는 감동과 위로는 우리와 함께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힘든 시간이 찾아온다면 오늘 들었던 동년의 추억, 바다의 파도 소리의 느낌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여행 가이드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 쉼터를 마련해 주는 곳이 되어줄 겁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 기쁜 마음,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안홍천, 진행의 윤걸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여러분,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뛰놀던 그 시절, 교실에서 나란히 앉아 공부하던 그 학우들이 가끔 그리워지죠? 김일 작사, 박영일 작곡의 룡들의 학우가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허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한 번쯤 그리운 학우들에게 안부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친구처럼 편안한 존재인 누나를 노래한 가요. 리금덕 작사 남희성 작곡의 누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황제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선빵은 오장육부 당령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해서 양혈 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근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력하며 파킨슨, 뇌혈전, 반신불수, 구안화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이외에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 팽창, 식욕 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원키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종이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약 봉스빵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추석 맞이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엄청 크게 합니다. 6세트에는 6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이 약은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하나는 전문 깊은 곳에 풍한 습을 없애는 처방, 하나는 전문 우리 골수를 보충해주는 처방이 예,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12세트라는 게 8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8세트에는 또 12세트를 더 드리면서 이러면 400날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인데 20세트라는 게 약과글로 따지게 되면 40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2세트에는 18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또 침구 8번 따라갑니다. 예, 우리 침우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잘로 다 모셔다 드리고 아주 편리합니다. 예, 위해지에서도 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환자분들이 지금 이 자문전화에 직접 전화 최소 예, 저는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 채서 오늘이 다 결정하겠다 싸겠다 하는 분들 8세트 이상부터 우리 풍습방 공장 측에서 한 세트를 더 정성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찾아와도 됩니다. 예, 일단 여기면서 알아둬야 될 것은 많은 분들이 무턱대고 찾아가는데 그래서 그러면 저를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거기 안에 있고 제 또 딸러 진료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료소에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예, 그래서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예, 우리 우기병원 그러니까 우리 원래 기차역점 마승캔이 우기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2층 중의과를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2880018번에 전화치게 되면 미리 예약도 가능하고 저하고 상담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약의 우리 요추간판 탈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 이걸 강의를 하기 전에 저한테 와서 지금 병 보이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보게 되면 예, 역임에 대해서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다 해봤습니다. 근데 잘 안 돼가지고 서리 마지막에 제한테 이렇게 걸어보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 그 진구의 요리 이 책이 명백하게 났습니다. 거기에는 절대 요추간판 탈출이라고 이렇게 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추간판 탈출이라는 거는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우리 병원에 가 진단받게 되면 이렇게 사진 찍어보게 되면 거기 요추간판이가 뭐 펑추 왔다, 투추 왔다. 예. 그다음에 또 무슨 그 안에 수액이 또 흘러나와가지고 소리 뭐 요리나 토추이나 네, 이렇게 진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진단 받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펑추나 토추나 이것이가

0: 어떻게 돼서 왔는가? 이거는 중의에서 해석한 게 너무 상세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소간반 탈출은 모두 네 가지를 나눕니다. 제일 첫째는 쇠위신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거기면 혈액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혈액 공급이 왜서 안 되는가? 이걸 따져줘야 되죠. 그래서 혈액 공급이 안 된다 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수술해야 된다 이래도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술 잘못하게 되면 이 수술의 펑션이라는 경우 많습니다. 위험성이 많죠. 어째서 펑션이 많다는가. 환자분들이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수술하는 의사가 정말 제일 좋은 의사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실수받아가서 나온 의사인가? 금방 이거 접한 이상가, 경험이 없는 이상가, 이걸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거 모르고서 아무 데나 들이댔다가는 그 신경 하나 잘못 다쳐놓게 되면, 신경 손상받게 되면 제일 먼저 손상받는 게 어디면 손상받는가? 잉지모라는 게 손상받습니다. 이 잉지모라는 거는, 잉이란 거는 단단하다 그 뜻이죠. 잉지모라는 거는 그 안에, 척수하고 신경근 이것을 감싼 이런 외부의 아주 단단한 또 유연성이 있는 이런 섬유 조직을 말합니다. 생후에 뭐라 하죠? 뒤에 무슨 작용하는가? 이 척수를 보호하고 그리고 환충전당.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뭐 이런 울퉁불퉁한 길을 하며 쭉 가게 되면 그 밑에 탄황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샤즈비람이 그거 가지고 젠칭, 그러니까 이런 진동을 일으키는 거 좀 많이 이렇게 젠칭하고 이런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오지에 이것이가 미비 환증, 그러니까 옆팔로 막 흘러 못 나오게끔 이 딱 막아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뭐 벙추나 투추나 그다음에 여울이나 이것이가 기실은 잉지모가 파괴돼 가지고서는 그 거칠로 나오는 겁니다. 흘러 나오는 게죠. 그래서 우리 요추간반 탈출이 이미 잉지모가 손상받 자칫하게 되면 이미 손상받았는데 또 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그 잉지모를 진일보 손상 준다 할 때, 그 다음에 그 수액이 흘러나와서 척수를 따라서 몽땅 거기 막히게 되면, 그 다음에 신경이가 몽땅 마비 옵니다. 그러면 중선 탄화이라는 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펑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한방면에는 우리 이 척추라는 거는 중의의 경락을 따진다 할 때 몽땅 두마에 속하는 겁니다. 동맥이라는 건 지징바마의 어간의 한계 이런 경락이죠. 그래서 모든 양기를 관할합니다. 그래서 이 두마에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 장창이랍니다. 그래서 이 두마에라는 거는 무슨 뜻인가? 중두 두관. 동수에 이런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양기를 지배를 하고 이거 지휘를 하고 이런 작용했죠. 그래서 모든 양기가 이기면서 기혈이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잘못 다쳐놓게 되면 그 다음에 동맥이 뚝 끊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회복하기 너무 바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쇠위싱, 한스싱, 그 다음에 스르싱하고 간신 구이슈싱 네 가지 나눕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이 북수방과 해변하고 먹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예.
2: 예, 허가가 좋으니까. 예. 그럼 이전에는 자꾸만 맨에는 춥고, 예. 속해 와기, 뭐, 이렇게 아무리 봐도 춥고, 그다음 손과 발이 또 그렇고, 또 열이 난단 말은 막 뜨뜻하게.
0: 네.
2: 예, 그럼 눈꺼풀이 자꾸만 띕니다. 붙어도 보는 까만 떳떳다 비벼도 그냥 뛰고 예.
0: 네.
2: 입안이 항상 마르고 예. 아, 그 가슴이 나도 이렇게 모르는 뭐 더덕진다 했는데 자꾸만 두근두근 하면서 예. 그리고 또 귀에서 그 뭐 기타 소리 같은 게 찡찡찡찡 이렇게 난단 말이야. 자꾸만
0: 네.
2: 아무리 잡아 두드려도 끼. 그리고 찬바람 하던 눈물이 난단 말이야. 눈에서
0: 네.
2: 예. 그리고 뭐 간들이 이렇게 심해서 뚝뚝 소리나 며서리 아줌마 몇 밤을 또 이제 못 가서 또 온다시 긁고 긁고 조금 긁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이렇게 뭔가 소변이 졸이고 예. 용 힘들더라만 또 소변이 졸이고. 예. 이럴까 예. 좀 혈압도 엄청 아이 되지 할까 예. 아줌마 사는 게 눈물로 이렇게 하루하루 보냈었습니다.
0: 네.
2: 예, 그래도 많고, 이렇게 많은, 뭐, 점약 먹고, 뭐, 할머니, 뭐, 아이 됩대다. 치료 먹고 해야 돼. 그때 당시에 또 발작하고, 아이 됩대다.
0: 맞습니다.
2: 예, 아이 말 아이 됩대다. 돈 됐다란. 그리고 예,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예, 야 선생님 정말 용합니다. 이 부스빵을 먹고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예,
0: 네.
2: 예, 벌써 기도같이 나른나마다 이렇게 내 몸이 좋아지는 게 아기더란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렇고 영 기분이 좋고 예, 오 이거 좀 어서 선생님 바로 만났구나. 약간 이렇게 친구가 내게 맞는구나. 그 다음에 친구 첫날부터 선생님 친구 첫날부터 벌써 예, 허리가 시원하더란 말입니다.
0: 네.
2: 예, 허리 시원할까요? 차츰, 차츰, 다세 만에 차츰, 차츰, 이렇게 허리 이렇게 펴기 시작하게 되더라. 이래 서서 폐무에 제대로 펴주기도 하고, 예.
0: 예.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릎이 따뜻해지더라면 돼. 무릎이 뚝뚝 소리 나던 게.
0: 예.
2: 예,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귀에서 지금 기타 소리 아예 납니다. 아무리 귀를 잡아도
0: 이래도. 예, 큰 거 해.
2: 예, 소리 아예 납니다. 오,
0: 영. 예, 해결하기 영 바쁩니다.
2: 예, 영 바쁩니다. 예. 정신 막 후리통거는 근데 지금 기타 소리가 아예 났고 두드려서 기타 소리가 영 정신이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0: 예. 예.
2: 그러니까 지금 얘 노시금도 없어지고 벌써 눈이 막아진단 말입니다.
0: 네. 예.
2: 내들은 눈이 막아지면 정신이 나고 벌써 내 몸이 가벼워지는 게 안 된단 말입니다.
0: 네. 예.
2: 약의 효과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풍수방이 내 이게 체질에 맞는, 딱 맞는 이 약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예, 예, 정말, 이, 정말, 이 풍수방 약이 정말 신기한 약입니다.
0: 예.
2: 예, 내가 어제 10년 넘어 이렇게 알았는데, 이번에 정말 선생님 친구와의 풍수방에 대해서는 예,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단 말입니다.
0: 예.
2: 어쩌면 이렇게 말을 잘 듣습니까, 내 몸에 대해서는.
0: 예.
2: 아까 선생님 이력기술 엄매나 대단 높으신 분입니다.
0: 약이 좋죠, 예.
2: 예,
0: 약이 좋고, 친구가 또 따라오고.
2: 친구 고생하다도 알던 게, 예. 예. 그러니까 선생님 이번 활동도 얼마나 좋습니까?
0: 네. 예, 이번에 활동 영 크게 합니다. 예,
2: 예 크게 할까? 예, 그러니까 지금 또 활동이 장기해서 더 싸려고 합니다.
0: 예, 예. 2880018번 예. 전화해서
2: 예, 예,
0: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예. 8세트 예. 이상부터 우리 공장 측에서 한 세트를 또 더 전송해 드립니다. 예.
2: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0: 네.
2: 알겠습니다. 전화
0: 네. 건강하세요.
1: 네.
2: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부스빵을 쓰고 있는데,
0: 네.
3: 아, 선생님 강의에서 듣고서 부스빵을 선택했습니다.
0: 네.
3: 그런데 이거 그런데 벌벌 괴랭 이런 게 좀 많이 좋아졌어요.
0: 네, 허리도 많이 이렇게 네, 그 빚었지 않습니까? 예.
3: 그리고 예, 우리 집안지 옆집 노친이
0: 네.
3: 허리를 꼬부라들어서 지금 바빠서 그런데 이 부스빵 자수구슬이 그 놓친도 허리 쭉 펴졌답니다.
0: 네.
3: 그래 기성적으로 얼마나 감사한데요.
0: 네. 이 말씀은 약이 없어.
3: 눈치 좋으니까 저기들은 예, 나는 저기 머리에서 그런 항상 왕왕 소리 나던 게 그것도 다 끊었고 예.
0: 네.
3: 부스빵 먹으면서부터 저기 정신함에 모든 가지 그런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벌벌 괴댕이는 것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0: 네.
3: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빵 우리 두 부부간의 영감도 부들부들 떠는 뒤에 하던 게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0: 네.
3: 둘이 같이 먹자 그랬나.
0: 예. 좋죠. 네. 그리고 어머님은 지금 세 가지 약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집에 아버님도 지금 그 파킨슨도 많이 좋아지고 예? 여기서 많이 효과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예.
3: 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예, 그래서 쇠위싱이라는 거는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 우리 요소간반 탈출 걸린 사람들이 기실은 우리 공작 방면에 이런 인소도 많이 많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말씀 주세요.
4: 에이, 나는 좀 오늘 선생님께 좋은 소식 좀 알려드리자 합니다.
0: 아, 예.
4: 예. 이 봄부터 시작해서 이 풍수방약을 선생님 방송 들으면서 썼는데
0: 네.
4: 아, 옛날에는 정말, 저기, 난데, 원래 이거 아는 지 7, 8년 시간이 됐습니다, 예.
0: 네.
4: 그래, 이 약, 방송 듣고서, 선생님이 이 약을 쓰게 됐는데, 원래 그 숨마디마다 부서나고 그 다음에는 잔들이다 물 치는 것 같고
0: 풍습이
4: 예. 예. 그 다음에 옷 입을 때도 발을 들 수 없어서 예. 정말 제대로 입지 못하고 이래서 영 애 나던 게
0: 네.
4: 이 증상이 지금 없어진 것 같습니다.
0: 예.
4: 정말 이게 영 오래 앓던 게 이게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는 변비증도 낮아지고 소화 잘 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식률이 고르지 않아서 영, 저기나, 고통이 많았댔는데, 이게 또 없어진 것 같습니다.
0: 네.
4: 그래, 이렇게 모든 가지 면에서, 나사질까, 우리 아바이도 모든 게 있으면 나도 그거 조금 먹어보기로 하면 이래더라 말이.
0: 네.
4: 그래, 그 아주부터 또 아바이도 다수게 됐는데, 아바이 원래 우리 오트에서 사니까, 정말 숨이 차고, 그, 모든 면이 연치겠지까. 불편하던 부위, 이 약 같이 내 먹는 거 보고던 게 같이 잡수던 게, 숨이 찬 것도 나사지고, 무릎 귀 아픈 것도 나사지고 해서, 5층에서 내려온다 말입니다, 어제는.
0: 예.
4: 내려왔다 올라갔다 예. 할 수 있습니다.
0: 네.
4: 아, 그, 이래니까, 글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 썼을까? 나는 그저,
0: 네.
4: 그, 심률이 고르지 않아서, 그저 숨이 차고, 그러던 게, 지금은 밥도 잘 먹을 수 있고, 예. 걸어도 잘 다닐 수 있고, 집에 이러서는 이렇게 손가락을 다 그렇게 부쉈던 게, 영 많이 내니까, 집에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0: 네.
4: 정말, 이게 우리, 내, 두 분께는 이거 양득입니다. 정말 이 약을 내 먹기 잘했다는 거 내 선생님께 다 알려주고 싶고요.
0: 예, 예.
4: 그다음에는 내 지금 이번에 활동에 참가해서 이거 계속 써서 정말 늙음하게 더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거 내 선생님과 얘기하고
0: 맞습니다. 장기적을 써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 볼수록 예, 계속 예. 보충해 주지 예. 않습니까?
4: 병원에다 예. 본유키마 이렇게 그도 이러는 게 아무래도 더 많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4: 감사합니다.
0: 예. 예. 네. 예. 건강하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공작객관은 우리 사업할 때 우리 보통 장기적으로 후안 그러나 계속 앉아서 방호실에 앉아서 일을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오라거나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이 소지하고 그리고 또 이런 컴퓨터 이거 계속 넣는 바람에 활동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나거나 이 한 가지 동작을 계속 치유하고 있을 때 거기에 혈액 공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5: 예, 북수방에서 만나서 그럽니다.
0: 네, 예.
5: 예. 예, 저는 원래 관절이 용 나빴습니다.
0: 네.
5: 예. 예, 관절이 너무 나빠가지고, 나가 다니지도 다니지 못하고, 예. 어디나 가서 관절이 불편하니까, 어디나 다 통쇄나고,
0: 네.
5: 예. 그리고 걸지도, 잘 걸지도 못했습니다. 이 풍습방을 쓰면서부터 예,
0: 네.
5: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5: 그리고 저기 예, 위도 그러니까 좋아지니까 위도 소화가 잘 됩니다.
0: 네.
5: 예. 그리고 저기 심장도 영 이래 좋지 않았는데
0: 네.
5: 저기 그냥 실리부치로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0: 네.
5: 이게 지금도 예, 많이 좋아지고 예, 모든 면에서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5: 예, 이 풍습방은 다른 약보다 달라서 예, 이 저기 골수를 부하지만 또 안에 저기
0: 깊은 곳에 한기로
5: 풍습을 예, 몰아내니까 정말 이 약이 효과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0: 네.
5: 예, 저는 이번에 활동한다니까 저도 계속 풍습방을 쓰겠습니다.
0: 네. 예. 네. 건강하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리고 러울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우리 중에서 러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러울증이라는 거는 내가 그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그걸 떠나가지고서리 더 초월해서 너무 이렇게 신체를 못 쓰게 군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일한다. 어떤 때는 딱 매겹지만 아내 이거 완성하기 위해서 또 부지런히 또 해야 되겠다. 예, 이럴 때면 그 다음에 러울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 자기 한계를 넘어서 일한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무거운 짐이라 하면 반하는 이런 일을 하거나 예, 예, 이런 분들이 그런 무거운 짐 들다 날까나 땀을 세게 흘리죠. 땀 세게 흘리는 그 사위를 타가지고서리 꼭 기회를 타서 또 이런 찬바람 팍 맞거나 예, 이럴 때 쉐위싱이라는 게 생기고 예, 한시싱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 그리고서리 땜버 공조상태 그러니까 우리 장창투 이런 차를 몰거나 덜렁덜렁덜렁 하면서 예, 그래서 이 요추, 척추를 예, 자꾸 이렇게 손상받거나 예, 예, 무리하게 굴거나 예, 그리고 또 외상 외상이라는 게 수술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약을 잘못 쓰는 거, 특히 서약, 진통제를 많이 쓰게 되면 간 콩팥이 대량적으로 상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말씀 주세요.
6: 예, 저도 풍식방식 환자입니다.
0: 예, 예.
6: 야, 중안 탈출도 있고 허리 다리 너무 아팠습니다.
0: 네. 예.
6: 그리고 이 약 쓰기 전에는 몸기를 못 걸었습니다.
0: 네.
6: 어디 너무 아프고 이게 조금만 걸어가면 이게 계속 쉬고 했습니다.
0: 네.
6: 그동안 천약도 많이 써보고 관절약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잘 낫지 않고 했는데 우연히 방송 듣고 선생님이 풍수방 약을 설명하시는 거 듣고서는 이 약을 선택해서 썼는데 정말 기적같이 후리다리 많이 나사졌습니다.
0: 네.
6: 어디나 다 다닐 수 있습니다.
0: 네.
6: 다리 안 아프고는 정신 안 갔습니다.
0: 네.
6: 그리고 우리 조카도 어느 관절이나 다 아프고 한국에서 너무 일을 힘들게 한 게 어디나 이 관절이 너무 심해서 한국에서 일 못하고서는 집에 돌아와서 치료를 많이 해도 낫지 않아서 이 풍수방 약을 쓰면서 제가 같이 가서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완전히 나서서 한국으로 갔습니다.
0: 네.
6: 예, 지금 의료를 의전 매일 하는데 허리 다리 아프지 않답니다.
0: 그렇죠. 예. 갈 때 약도 예, 많이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예.
6: 예,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해제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몸이 영 쉬라고 하던 게 다 어제는 저기나 제 신체도 돌아오고.
0: 예, 예.
6: 눈도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0: 예.
6: 그래, 이 약이 위에도 자극이 있고, 위 더 좋아졌답니다.
0: 예. 우리 약은 식전에 식후에 잡사 다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자극이 없죠. 예.
6: 예. 그래서 너무 효과 좋아서 약을 좀더 많이 쏴 보내달랍니다.
0: 좋죠. 이번에 활동 우리, 크게 할 때, 예, 빨리 쏴 보내세요. 예, 예.
6: 우대
0: 대단히 크게 합니다. 예.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6: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요추간판 탈출을 하는 거는 멍땅 간 콩팥이가 손상받아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거기다 대고 아프다고 또 진통제를 쓰기 쓰거나 격소를 쓰거나 서약을 쓸 때는 이 간 콩팥이 진일보 손상받으면서 뼈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어제 간 콩팥이 못 쓰게 돼서 이런 병이 생기는가. 간이라는 건 우리 힘줄을 관할합니다. 그래서 우리 척추 거기면 몽땅 힘줄이 얼기설기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쥐젠판이 예, 이런 것들이 한 줄에 쭉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연성이 있고 구부렸다 폈다 하기 쉽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예, 높은 데서 뛰니라도 거기에 환충 이런 란디알 이런 작용도 할 수도 있고 할까나 예, 이게 몽땅 간이가 좋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콩팥이가 골수로 관할하는 게죠. 그래서 일단 간 콩팥이가 손상받는다 할 때 진모 이것이 상합니다. 힘줄 인대 그리고 골수가 대량적으로 상합니다. 封闭주사를 많이 쓴다 할 때 골수가 대량적으로 류실됩니다. 골수 없어지죠. 그럼 골다공증이 오는 게죠. 그리고 골수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척추는 직접 이제 동맥을 통해 가지고서리 머리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척수가 모자란다 할 때, 척추 안에 그 수액이 모자란다 할 때, 그 다음에는 사람이 거기에 그 모자란 거 보충해주기 위해서 뇌수가 또 그 자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뇌수도 많이 쫄아듭니다. 그냥 뇌가 쫄아드는 이런 병에 걸리죠. 나오의 수, 그 힘에서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쉐위싱 이 병이 걸린다 할 때 보통 이 허리다리가 치통이라는 게 옵니다. 바늘 찍어 놓은 것처럼 아파나고 그 다음에 아픈 부위가 딱 재정되어 있습니다. 뭐 어느 부위가 딱 아프다 한다 할 때 매일마다 거기 아프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픈 게 아닙니다. 오늘이 여기 아팠다 저기 내린 저쪽이 아팠다. 그럼 바람으로 인해서 그런 게고 쇠위싱어는 한 곳이 계속 아픕니다. 그 다음에 또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만 되게 되면 아프죠. 그리고 허리가 꾸꾸대 납니다. 무슨 뭐 떡을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죠. 이럴 때 호수에 취위하는 이런 걸 하고 그 다음 리치지통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호수에 화위하는 거는 이 지草

0: 다른 데를 해치지 않고 안전하고 이러면서 진통작용 좋죠. 그럼 두 번째는 한시신이라는 겁니다. 한기하고 습기를 인한 겁니다. 그러면 한기 습기를 몰아낸 약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 지금 깊은 곳의 한기를 없앤다. 그러면 보통 우리 더운 약재가 들어갑니다. 겉에 한기를 없앤다 하게 되면 또 더운 약재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약재가 어느 표면의 한기, 중간의 한기, 그 다음에 깊은 곳의 한기 몰아내는 처방이 이 약재가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 겉에 이런 한기를 몰아내는 걸 갖다가 서령에 깊은 곳의 한기를 몰아내겠다 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근본상 그거 효과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겉에 한기를 몰아낸 데서 그 더운 약재를 쓴다 할 때 오히려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게 되면 진액이 대량적으로 상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데는 治窗户, 治草屋, 남방의 우토, 북방의 우토 들어가야 깊은 곳의 한기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뼛속 깊은 곳을 뜨뜻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 뜻입니다. 사람들 여름철에도 막 한기 막 끼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 막 끼는 것 같고 이것이 다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시신 하게 되면 허리다리가 冷痛이란 게 옵니다. 중조, 무거워나고 차갑고 아프고 그 다음에 징워더 状况下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좀 괜찮습니다. 예, 근데 좀 움직이거나 대체하면 내일이 뭐 비 온다 눈이 온다 이렇게 되면 벌써 언제나부터 한기 꺾였기 때문에 꼭 시련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한기 습기라는 거는 습이라는 건 물이죠. 물이가 한기가 만났을 때는 얼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이 안 됩니다. 꼭 따뜻해야 물이라는 거는 자꾸 돌아다니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김종권 작사 박성철 작곡의 꽃처럼 웃는 단에 보내드립니다. 살다 보면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말길 바라면서 들어봅니다.

이어서 전옥선 작사 량성호 작곡의 우리의 인생사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중한 여정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닮은 이 노래는 희노애락이 교차하는 우리의 삶을 감성적으로 그려낸 가요입니다. 류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을이 오면 붉게 물든 단풍이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데요. 가을 바람에 실려 떨어지는 단풍잎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과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은호 가수가 부른 단풍 편지 준비했습니다. 가을의 낭만과 소중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소중한 사람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입니다. 곁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순간이 있죠. 곁이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며 당신과 함께 이대로 보내드립니다. 사랑한 사람과의 평범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아름다운 날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를 바닷바람에 실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바다로 가자 박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정암 작사 류영근 김현정 작곡의 꿈의 열차 보내드립니다. 인생의 열차를 타고 꿈을 향해 꾸준히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황향란 작사 백희남 작곡의 우리 사랑은 사계절입니다. 보내드립니다. 봄의 꽃, 여름의 바람,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처럼 계절은 반복되지만 우리의 사랑과 정은 사계절 내내 변하지 않고 이어집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노래들과 함께 하였는데요. 연변 노래가 좋아하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내일도 청취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좋은 멜로디로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 보도입니다. 2026년 제1회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과 2026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이 올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두 연맹전은 연변 축구의 고향에 깊은 절액을 입각해 체육 경기를 핵심으로 본토 인재 육성, 도시 브랜드 구축, 체육, 문화, 관광, 상업 융합, 민족 단결, 공동 건설 등 네 가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힘을 발휘했습니다. 두 연맹전은 열정 넘치는 경기장을 문화 관광 체육 융합의 생동한 무대로 만들고 기층 체육의 비옥한 터전을 깊이 가꾸며 분투하는 체육 정신을 전승했을 뿐만 아니라 동북 전역의 자원을 연동시켜 변강의 소비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경기를 통해 민족 단결 진보의 힘을 부여하고 신시대의 연변 고품질 발전의 왕성한 생기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면서 문화체육으로 변강을 진흥시키고 단결로 변강을 안정시키며 산업으로 변강을 부유하게 하는 새로운 답안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축구는 연변의 가장 선명한 상징입니다. 올 여름과 가을 축구 열풍이 연변 대지를 휩쓸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과 연변축구연맹전은 서로 보완하면서 선수 단련, 높은 수준 검증에 완전한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본토 선수 리진이가 바로 두 연맹전에서 활약한 우수 대표입니다. 올해 17살인 그는 연변축구연맹전에서 령정 등룡팀을 대표해 출전해 날카로운 돌파와 안정적인 득점 능력으로 최우수 공격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어 동북축구연맹전 무대에서도 계속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신세대 축구 역량의 본보기로 됐습니다. 리진입니다. 제2회 연변축구연맹전 우승을 차지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얻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연변 본토에 뿌리내린 전민 경기인 연변축구연맹전은 전주 8개 현시를 진지로 기층에 입각하고 청소년 육성에 초점을 맞춰 28개 경기를 전면적으로 펼쳤으며 전주 여러 민족 청소년 축구 애호가들에게 실전을 통해 성장하는 량질 플랫폼을 마련해줬습니다. 경기는 전주 청소년팀과 기층 축구 애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했습니다. 상시적인 실전 경기는 본토 선수들의 심리 자질과 경기 수준을 효과적으로 단련시키고 연변축구 후비인재 대우 건설에 끊임없이 새로운 힘을 주입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동북 전역을 아우르는 높은 수준 도시축구 경기로서 연변 본토 축구 인재 실력을 검증하는 최고 수준의 경기장으로 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용감하게 분투하며 4강이 진출했는데 전 과정에서 용감히 앞다투는 경기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기층 연변축구연맹전의 정성어린 육성에서 동북축구연맹전 실전 검증에 이르기까지 연변축구인들은 초심을 지키며 분투해 축구의 고행이라는 금빛 간판을 더 빛내고 연변축구의 우량한 전통이 축구 경기장에서 대대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두 연맹전에서 우리주는 변강 특색에 입각하고 민속문화 저력을 깊이 발굴해 전용 문화관광 IP를 만들고 전역 전파 행렬을 구축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연변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연변의 대회 지명도와 호감도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경기 기간 연변은 단일한 체육 경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속문화 공연을 전 과정에 관통시키며 경기장을 민속문화를 전시하는 창구로 만들었습니다. 붉은의 변강 비춘회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고 국가급 무형문화재인 조선족 학춤, 조선족 전통 복식쇼, 창적 민족 가무가 륜번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형문화재와 현대체육이 융합돼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가까이에서 연변 민속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국가급 무형문화재 조선족 학춤 제5대 전승인 리영화입니다. 이번에 국가급 무형문화재 조선족 학춤을 준비해 현장에 와서 공연하게 됐습니다. 조선족 학춤은 유서 깊으며 안도의 뿌리를 내린 지도 10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연변의 무형문화재를 직접 보고 아름다운 연변을 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후코트, 통교, 신양, 대련, 장춘, 할빈, 개서, 연결 등 도시에서 펼쳐졌습니다. 각지의 참가팀과 축구팬, 문화관광팀은 지역을 뛰어넘어 교류했습니다. 오리주는 경기 관람과 응원, 문화 교류 속에서 연변의 깨끗하고 정연한 도시 풍무와 열정적이고 소박한 인문 풍정, 독특한 변경 민속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줘 연변의 도시 명함을 더 널리 알렸습니다. 200명으로 모아진 연변 명태 응원단은 창의성 넘치는 민속 무용과 짙은 본토 특색의 응원 방식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이번 도 연맹전의 현상급 문화관광 IP로 됐습니다. 특색이 뚜렷한 명태춤은 여러 인터넷 플랫폼을 휩쓸면서 연변 특산물과 연변 민속, 연변 풍정이 널리 알려지게 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인터넷 흐름 경제와 경기장 경제의 발전 기회를 정확히 포착해 체육 경기 플러스 문화관광 체험 플러스 상업무역 소비 융합 발전 새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인기 IP로 전역 소비를 이끌어 경기 인기와 흐름을 변강 발전의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으며 현역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명태 응원단과 명태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명태는 연변 특색 미식 산업의 소비 열풍을 이끌며 연변 체육, 문화, 관광, 상업, 심층 융합의 생동한 축도로 됐습니다. 경기 열기는 명태 제품의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 인기를 지속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연결 여러 명태 요리점의 고객도 뚜렷이 늘었습니다. 연길 주민 류내사입니다. 평소에도 즐겨 먹습니다. 요즘 동북축구연맹전이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명태춤이 인기를 끈 뒤 틱톡에서도 봤습니다. 먹고 싶어서 와 맛을 봤는데 예전 그대로의 익숙한 맛이고 정말 맛있습니다. 북경 관광객 마 선생입니다. 우리도 동북축구연맹전의 명태 응원춤을 봤습니다. 마침 연길에 관광을 왔는데 여행하면서 말린 명태도 맛봤습니다. 평소에는 매운 것을 별로 먹지 않은데 저녁에는 명태 껍질도 맛봤습니다. 식감이 좋아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우선 생방송실이 경기 화제에 맞춰 말린 통명태와 맞춤형 양념 세트 등 특색 상품을 혁신적으로 판매하고 전통 건조 공예와 먹는 방법을 보급하면서 연변 특

특생 농산물 우수 상품이 전국으로 판매되도록 조력해 경기 흐름이 판매량으로 효율적으로 전환되게 했습니다. 연변우산 생방송실 프로젝트 운영자 오혜성입니다. 우리 생방송실에서는 찢어놓은 말린 명태를 판매해왔습니다. 대중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양념도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지금 명태가 인기를 끌고 있어 판매량도 뚜렷이 늘었습니다. 우리주는 입장권 연동, 저녁 소비, 역량 부여 모식을 지속적으로 승격시켜 오프라인의 분산적인 판매 촉진에서 온라인 일체화 운영으로의 도약식 승격을 실현했습니다. 우리주는 은련과 손잡고 연변 한장 입장권의 초대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130여 개 량질 상가를 모아 경기 입장권, 고속 열차표, 비행기표 등 각종 권익을 종합시킴으로써 식사,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등 전 소비 사슬을 아울렀습니다. 일전으로 냉면 먹기, 축구표로 미식 할인 받기 등 특색 혜택 활동은 소비 열풍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 현역 상업 무역, 음식, 문화 관광, 소매 시장의 활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연결 백화상점 미식성 경리 최금요입니다. 입장권 탑승권 경제에 호응하고 고향팀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백화상점과 백리성에서는 특별히 경기장 열기 뜨겁게 미식 즐겁게 혜택 활동을 내놓았습니다. 백화상점과 백리성에서 식사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당월 경기장 입장권을 가지고 백화상점에 와서 식사하면 이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10월 7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주는 경기 전경을 혁신적으로 확장해 중국 조선족 민속원, 만달 광장, 부르하트, 연결시 1978 문창원 등 여러 곳에 경기 관람 제2현장을 설치하고 주제 장터, 야간 관광 경제, 변경 관광과 연동해 축구 관람 플러스 장터 구경 플러스 미식 체험 플러스 변경 관광 일괄식 체험 세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연결 주민 왕철입니다. 열의 방주가 정말 좋습니다. 연길의 밤 풍경도 볼 수 있고 유람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제2현장에서 동북축구연맹전의 뜨거운 분위기를 똑같이 느낄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길림시 관광객 단입니다. 마침 주말 휴일에 맞춰 연기리와 꼬치를 먹으면서 동북축구연맹전을 보니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연결시 비바 미만 장터 대상 책임자 진삭입니다. 우리는 연변 축구의 고향에 두터운 절에게 의탁해 비바 장터의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2관람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축구를 유대로 광범한 팬들을 한데 모아 본토 경기를 응원하고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체육, 문화, 관광, 장터 소비의 심층 융합을 주동해 도시의 특색 명함을 1층 빛내려 합니다. 각지 문화관광 부문은 쌍방향 추천과 자원 공유를 했습니다. 할빈, 장춘 등 도시들은 연변에서 문화관광 추천 활동을 펼쳐 동북 문화관광 일체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두 연맹전 경기는 변경 현역의 관광객 유동을 견인하고 체육 소비 새 정령을 육성하며 전역 경제 활력을 활성화하는 강력한 엔진으로 됐습니다.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김현청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그냥 체육경기가 아니라 연변의 문화관광, 체육, 상업의 심층융합 발전을 추동하는 생동한 실천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우리는 문예공연과 무형문화재 장터, 경기 분위기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민과 외지 축구팬들에게 특색과 활력을 다 갖춘 문화관광 성회를 마련해줬습니다. 이번 활동은 체육을 매개로 하고 문화를 혼으로 삼아 연변의 온도와 저력, 활력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빈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선전보금의 교류합작처 처장 류창강입니다. 우리는 흥룡강성 문화 및 관광청을 따라 장터 추천 활동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빙설 대세계와 포세이돈 그리고 우리의 동북축구연맹전 특색 선물 세트를 가져와 우리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연길에 와서 따뜻함과 진심을 느꼈습니다. 연길의 관광사업이 아주 활발하고 특색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관리와 풍경구 통관, 야시장 분위기 등 우리 할빈 문화관광이 배워야 할 점이 아주 많습니다. 연길은 정말 특색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총무하고 배우겠습니다.

0: 예, 또 学习.
1: 경기장 내 선의의 경쟁에서 경기장 밖의 문화 교류에 이르기까지 두 연맹전은 동북은 한 집안, 여러 민족은 한 마음이라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경기 기간 연변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 청소년, 주민들은 경기장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함성을 지르고 체육 성회를 즐기며 단결의 정을 나눴습니다. 내몽골, 흥룡강, 려오릉, 길림동 동북 각지 축구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구로 벗을 사귀었습니다. 내몽골 축구 팬들은 하다를 증정하고 각지 축구 팬들은 우호적으로 교류하면서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변 축구 팬 대옥함입니다. 내몽골 벗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다를 드리는 모습은 예전에 드라마나 뉴스에서 본 적은 있지만 이번에 처음 체험해봤습니다. 마음이 아주 격동되고 내몽골 특색 문화에도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류우붕입니다. 두 지역 사이에 이런 교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관광과 미식 등 여러 면에서도 서로 교류하고 촉진하길 바랍니다. 중화민족은 한 가족입니다. 두 연맹전은 변강 여러 민족 대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1층 풍부히하고 여러 민족, 여러 지역 대중 간의 심리적 거리를 효과적으로 좁혔으며 연변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이 단결 분투하고 사업 창업하는 정신 자세를 지속적으로 북돋아 변강 사회의 조화 안정과 장기적 안정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은 체육 경기에서 분투의 힘을 모으고 문화 융합 속에서 민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하며 쌍방향으로 서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발전 합력을 결집해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 대제에서 언제나 활짝 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대일은 축구팬 요네사입니다. 누가 이겨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누가 이겨도 동북이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동북이 갈수록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호남축구연맹전 영주축구팬 대표 서휘입니다. 연변은 저의 인상 속 전통적인 축구의 고향으로 축구 분위기가 특히 뜨겁습니다. 대중축구는 모두가 함께 즐겨야 합니다. 축구 문화 교류와 문화 관광 교류가 더 많아야 합니다. 연변주와 우리 영주, 호남축구연맹전과 동북축구연맹전에 더 많은 교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유명 축구 선수 곡성경입니다. 저는 이 플랫폼을 통해 두 도시의 서로 다른 문화를 더 많이 보여주고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여러 도시 문화를 중국 전역, 나아가 전 세계에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층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불씨를 이어가는 데로부터 지역을 뛰어넘어 널리 전파하고 도시에 힘을 부여하기까지 체육, 문화, 관광, 상업, 심층 융합으로 전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서 마음과 힘을 모아 민족 단결을 공동으로 촉진하기까지 두 연맹전은 경계는 열기가 있고 문화에는 깊이가 있으며 단결에는 온기가 있고 발전에는 힘이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가 문화, 체육, 융합 발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나가면서 경계의 역량 부여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중들이 즐겨 참여하는 문화, 체육 활동을 더 많이 개최해 여러 민족의 한마음으로 뭉치는 힘을 모으고 변강 발전의 동력을 활성화하며 신시대의 연변 고품질 발전과 민족 단결 진보,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새로운 답안지를 지속적으로 써나가길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줍니다.

지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경보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현금 환급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넣어드리고 사은품으로 한방건강백에 1개와 명절 현금권 200원을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넣어드리고 사은품으로 러시아산 자연해삼선물 세트와 명절 현금권 300원을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넣어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영양밥솥 한 대와 명절 현금권 500원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넣어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3,000원에 상당하는 명절 선물 세트와 현금권 1,000원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여기서 특별 안내가 있습니다. 매일 전화로 선착순위 10명 신청 성공하신 행운의 고객님에게는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가정과 나라의 화합, 건강이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 네, 이번 쌍절 이벤트는 1년에 단 한 번뿐,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선물 수량 한정되어 있고요. 서진 씨 마감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32-0666번, 2832-0666번입니다.

0: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태원 선생님께서 그 동충한 저 발행금에 대한 추석하고 국경절 맞이 우리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 예, 제가 그냥 반복해두지만은 이번 활동의 특점이라 하게 되면 약을 사실 때 약을 많이 드리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현금을 직접 드리는 것이 특징이 되고 있고, 두 개의 명절을 건강으로 보내게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뿐만 아니라 우리 이번 활동은 1년 가운데서 제일 좋은 우대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지금도 뭐 동충한 저 발행금을 사실 했던 분들, 우리 경제상에서 도움이 되는 이런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실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0: 네.
1: 100세 시대로 가는 건강의 길에서 만성병, 왕관병을 어떻게 전승하고 생명을 연장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동충한 저 발행금은 새로운 도경을 개척한 천년 약물이 발효 특징을 과시한 이런 제품으로서 전통적인 제조 방법이 부족점을 미봉하고 새로운 현대 발효 기술을 채용해 가지고 이야기 난제를 해결해 주면서 인체 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혈관을 통하게 하고, 예, 그냥 이야기지만은 우리 동충한 저 발효기면은 생명이 이런 그 생명이 이런 그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기가 통하지 않거나 맥이 통하지 않거나 하게 되면 침을 맞게 되는데, 이런 아픈 침을 맞지 않고 우리 귀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는 것이 우리 복용하는 방법을 하는 동충한 저 발효기문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뿐만 아니라 우리 음양을 조절해주고 하는데, 예, 그냥 이야기지만은 우리 동충한 저 발효기문은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분들, 우리 몸이 차다 덥다 높다 낮다, 예,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우리 동충한 저 발효기문은 한 가지 약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해주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우리 여러 가지 이런 100가지 증상 가운데서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분들 동충한 저 발효기문에서는 제일 먼저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한 저 발효기문은 오장을 동시에 치료하고 동충한 저의 세포 수복소, 그리고 그 동충한 저 발효기문 한 봉지가 모두가 세포 수복소로 되는데 3g인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이 나타났다게 되면 세포의 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한 저 발효기문을 쓰신다게 되면 사망된 세포를 대체해가지고 신진대사에 참여하면서 한 가지 약으로 신체에 나타나는 같지 않은 병을 동시에 치라는 이런 특이한 약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은 나이가 들어대서 복원하고 치료를 포기하신다게 되면 인생의 종점에 남 먼저 가게 되지만은 지금이라도 신심을 갖고 또 이미 우리 그 70대에서 90대에 달하는 이런 분들 동충한 저 발효기문,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약을 써가지고 효과를 보지 못해가지고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다시 신심을 갖고 동충한 저 발효기문을 포기한 이후로는 면역력하고 저항력이 제거되면서 남들이 그냥 하는 이런 병이 걸리지 않게 되고, 예, 지금 우리 그냥 감기랑 한다는 분들, 예, 동충한 저 발효기문을 쓴 이후로는 한 번도 감기를 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저도 동충한 저를 쓰고 있습니다. 전풍이 와서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했는데, 아, 지금은 이 정도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1: 예.
2: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잘 쓰지 못했어요. 잘 걷지 못했는데, 아, 이제는 걷는 데라도 문제 없습니다.
1: 맞지요.
2: 예. 그 밥이 맛이 없어서 밥을 잘 먹지 못했는데, 아, 지금은 밥을 잘 먹고 있고, 오가는 감기를 다 했는데,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1: 맞지요.
2: 예, 당뇨병이 있어요. 혈당도 잘 되지 않았는데, 아, 지금 혈당이 계속 정상화 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2: 저는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연락을 까고 배달받아 계속 쓰려고 합니다.
1: 그러십시오. 이번 우대 활동에 우리 그 1년 사료를 말하게 되면 제일 좋은 우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교회 사는 게 또의 경제상에서는 제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283-060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2: 네, 알았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두 분 안녕하십니까?
1: 예.
3: 저도 동천아들 쓰고 있습니다. 예. 언제부터 썼는 감이 어제는 한 3년 썼습니다.
1: 아, 예.
3: 예, 나는 증상이 어떻게 돼서 썼는 감이 가슴이 심장이 나쁘고, 예, 심장이 후두도 하고, 예. 어째서나 여러 가지 몇몇 많은데 저약이 폐가 나빠서 지증 계속 지쳤습니다, 선생님.
1: 아.
3: 그다음에 위 나빠서 예, 위 계양 십이중 계양 밥은 못 먹고 계속 죽으로 살았습니다.
1: 아, 예.
3: 그다음에 또 무지개 이름는 감이 백나자에 온 게 제대로 누웠을 적 너무 많이 낫지니까 처음에 두 봉지씩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 경상적으로 안 제가 조금 먹다가 효과 있으니까 한 봉지씩 이렇게 시장 계속 견질해 있는데 관절도 또 이렇고 예. 어쨌거나 여러 가지 방면에 효과형 좋습니다. 이 이야기가
1: 맞지요.
3: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먹다가 이렇게 내 좋은 거 처음 본 것 같던데 효과형 좋습니다 선생님.
1: 맞지요. 예.
3: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비해 효과형 좋고 약값도 적합하게 비싸지도 않고 예. 그 다음에 아이 장애도 많이 주고 예. 음에 기회 좋습니까?
1: 맞지요. 예.
3: 이번 추석 맞이하고 경절 맞이하면서 경절 축하를 해서 많이 한 장례는 안 준다는데 네 이번에 많이 싸겠습니다 선생님 이래듣가고
1: 그렇게 하십시오. 283-0666 보내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4: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보자 그럽니다.
1: 예
4: 우리 집에 아바이 그런 다른 병은 크게 없는데 전열선 비대가 있어가지고 용 속이 잘 나가지 않아 고생합니다. 이런 데는 동충하처가 어떻게 하는가 하냐 문이랍니다.
1: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 그 전립선 문제로 나타나게 되면 나이가 한 60이 되게 되면 예, 거의 100%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분들 뭐 소변이랑 잘 나가지 않거나 어떨 땐 또 예, 우리 네. 방광이 수축작용이란 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화장실에 갔다 오게 되면 예, 항상 마려운 감이 있습니다. 방광이 소변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예, 나머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주 다니긴 하는데 어떨 때는 예, 다 놓은 것 같은데 똑똑 떨어지거나 예, 그래서 옷을 적시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데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게 되면 신장하고 방광이 호흡이 잘 되게 되면서 예, 하나는 우리 전립선 비대로 고생하시는

0: 분들, 그때는 소변 자수가 너무 많아서 또 잠을 못 쉬는 분들이, 소변이 잘 나가지 않은 분들이, 또 우리 그때는 기다려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냄새가 어떻게 됩니까?
1: 80돌입니다.
0: 아, 그러면 한 가지 병뿐만 아니라 예, 어떤 그 나이가 되게 되면 우리 신체의 오장육부 기능이 다 하강되기 때문에 오늘은 저하고 지금 전립선 문제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우리 심장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골과도 문제가 있고 예, 소화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데 이런 병들이 우리 동청한쪽 발효균을 쓰게 되면 하나하나씩 예, 다 좋아지게 됩니다. 특히 오늘 전립선 문제를 말하는데 지금 우리 남성분들이 전립선 비대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모두가 다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예, 써보십시오. 지금 또 무대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아주 좋습니다.
1: 예, 네, 들어보니까 별 지혜가 좋은 것 같아서.
0: 맞습니다. 예.
1: 예, 전화를 했습니다.
0: 283-0666번에다 지금 2차 전화를 하십시오.
1: 예, 알았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동통하체를 쓰고 있습니다.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답답하지 않고 숨이 차던 게 숨이 차지 않고 입술이 부르스러하게 됐던 게 지금 불부스러하게 됐습니다.
0: 예.
3: 위 아파서 밥을 잘 못 먹던 게 밥을 잘 먹고 있고 식후물이 자주 올라오던 게 식후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0: 그렇죠.
3: 10년 넘게 잠을 잘 못 자던 게 이더니 잠을 잘 자고 있고 맥이 없던 게 맥이 납니다.
0: 맞습니다.
3: 손발이 차갑던 게 그리 이 약을 그리 오래 쓰지 않았는지 손발이 차갑지 않습니다.
0: 맞습니다. 음양 조절이 다 들었던 겁니다.
3: 예, 선생님 동차산에 바르던 약이가 30펠로 높은 약이고 4,500m 이산과 산지에서 자란 사장에서 난 명약이고 예,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자라는 명약입니다.
0: 맞죠.
3: 예, 이 약은 숨을 쓸수록 예, 아예 딴 약에 사오갔던 병이 한 가지 한 가지 다 낫아집니다.
0: 맞습니다.
3: 예, 옛날부터 항체들이 쓰던 약이니까 이게 이렇게 효과 좋은 것 같습니다.
0: 맞지요.
3: 예, 저는 우리 할때 쏠 때 약 있는 것도 오늘 열려야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0: 그렇게 하십시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접니까?
0: 예.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선생님 한나 물어보셨게 됩니다.
0: 예.
4: 지금 신장이 건팥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음식 지금 바로 못 먹어서 도마도, 바나나, 감 뭐 이런 거 먹으면 바로 신장이 아파가지고 두부람 이런
0: 예, 담배 물어봅시다. 이런 것도 못 신장이란 말입니까? 신장이란 말입니까?
4: 건팥이
0: 신장. 근데 예. 소화에 문제 있습니까 지금?
4: 먹으면 이 건팥이 아프단 말입니다. 이 뒷산동이 그러면 얼리 아프면서 어깨까지 막 아프고 등등 이렇다만 깨고 그 시어머 같은 그 정제 시어머 한국 시어머 같은 그런 거 먹어도 아프다만 원래 하루에 거의 네 알 먹는데 두 알 먹어도 아이들 한 알 먹어도 바로 아프단 말입니다. 걔네 이런 체질이 아이고 지금 몸이 아예 아이서 단 말이나 신장 안에 결석은 없는데 낭종하고 그 제지가 다 말이나 다 발성만 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 약이 이게 먹어도 이렇게 반응이 아요고 이렇다면 지금 먹겠는데 물어봐서 그런 것 선생님하고 이런 체질에도 먹어도 괜찮겠는가?
0: 소화계통은 이래 없습니까?
4: 소화 그냥 안 됩니다. 간도 안 좋아서 어려워요.
0: 소화 안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신장 때문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라 비장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유일한게 음식을 받아들인 다음에 비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양물질 각 조직에서 보내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손님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는 내가 지금 손님의 생각에는 내가 신장이 제일 나쁘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어도 다 신장하고 연계시킨데 소화계통에도 지금 문제 있습니다.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고 신장에 문제가 있고 예? 방광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데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 분은 하나는 신장에 문제는 분들 꼭 신장하고 방광의 호흡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해주게 되고 그리고 신장하고 간이 생명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신장에 문제 있는 분들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비장미.
4: 그 간 어려 알았습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4: 지금 이렇게
0: 간이라는 게 예, 네. 간이라는 게 그것도 우리 그 지금 소화계통에 단지 비장미뿐만 아니라 간에도 문제 있는 건 간, 담낭, 소장, 대장이 다 소화계통에 그 참여하는 게인데 선임 그러니까 간에 문제가 있게 되면 간이라는 게 또 우리 그 오장육부가 있는 제일 강한 장기입니다. 그 장기에 문제가 생기다면 치료의 난제를 갖다 주는데 그리고 동충하초 발음이면 무엇이 좋은가 하게 되면 한 가지 약으로 오장육부를 다 치료해주게 되고 중에서의 치료원칙 어느 한 개 장기에 문제가 나타났다면 다른 장기가 도와주고 제약하는 방법을 해서

0: 무대 활동하니까 예. 경제상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는 이런 무대 활동이기 때문에 한번 쓰십시오. 예.
1: 부작용이라기보다 이렇게 먹은다면 아프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0: 맞지요. 내가 원병이 나 지금 병이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원인이 투석해서 치료해주기 때문에 그 원인이 해결된다면 내가 동통이 나타나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다 함께 나아집니다.
1: 알았습니다.
0: 예. 알았습니다. 써보십시오. 2832-060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1: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땀뿐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3: 예, 전에 대사 나왔습니까? 저도 이 동충하차 먹은 지 하던 몇 달 되는데,
0: 예.
3: 이 먹은 같은 거에 모든 게 난 얘기는 정말 비 많이 했습니다. 간, 담낭, 내장, 비 다 있었습니다. 피도 나쁘고, 예. 간기랑 간긴 다 하고, 예. 담낭이랑 나빠니까 다 갈도 못 먹고, 기름진 것도 못 먹고, 예. 정말 소화도 안 되고, 맨날 토셔놔서. 약은 어떤 약은 별난 약 다 써봤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한 가지 소화지 뭐 한 가지 나빠지고 또 빈갈됐을 거예요. 빈갈 환자한테 해놓고 아무도 암에 올라가고 예. 가위 나쁘면 또 담나 나빠서 그냥 그래놓고 먹는 데도 영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잠도 못 자고 변비 있고 정말 모든 장기가 정말 다 망가졌다만 그래도 차에 이 동충하천 좋다가 먹어본 게 정말 정말 마가같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 약은 뭔가 모든 방면에 정말 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0: 맞죠. 예.
3: 예, 한 가지 약 먹었는데 아이 관절도 영 나빠졌을 때 그건 생각밖에 관절도 이렇지 아이 그러던 게도 영 아무 저희 없이 이전에는 바깥으로 발음 못하던 사람이 이렇게 활동할까 뭐도 말한다. 무슨 약 먹어서 이렇게 좋은가. 정말 이 약만 한 게 세상에 없습니다. 이 약은 정말 만병통치약이란 말한다고. 이 약 먹으면 정말 예, 변비, 수면, 좀 가중 방면을 다 좋아지. 모두 가을에도 모두 감기라서 독감 걸려서 모두 그런데 감기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좀 아이 때까지 감기랑 감기는 빼놓고 댕겼습니다.
0: 아, 예.
3: 아 그랬던 게 이번에 이 너무 약이 좋고 또 보니까 이때까지 중에서 좀 아이 그런 동충하초 저 밤에 우리 가게 제가 썼을 때다 이번에
0: 맞습니다. 예.
3: 아, 너무 좋을까 아무래도 이 기회는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계속 뭐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0: 하루에 딱 한 번
3: 예. 하루에 딱 한 번 먹고 모든 면이 다 좋다면서 관절 다 소화 잘 되지 모든 방면에 불편하던 게 다 해결될까 얼마나 이 약처럼 좋은 게 있겠습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약이라는 건 내가 먹어봐서 내 병이 나아지게 되면 좋은 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약에서 잘 되지 않았던 분들 동충하초 바르기 문을 쓰신 이후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나이가 든다면은 예? 뭐 젊었을 때는 우리의 자유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게 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병이라는 게 나아지는데 우선 나이가 든다면은 약으로 꼭 보충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선은 선택해서 나이병이 좋아지는 이런 약을 그냥 써주는 게 좋습니다. 예. 2832-060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고맙습니다. 좋은 약 선전해서.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

0: 골동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1: 네, 계속 설명 주시죠.
2: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신체에 우리 병이 나타났다는 것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이런 병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 우리 동충하자 바르면은 인체 생명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막혀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장기 이런 병들이 우리 동충하자 바르면에서는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신장이 좋지 않았던 분들, 우리 동충하자 바르면은 간하고 신장이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빠른 속도로 손상된 간하고 신장을 수복해주고, 간하고 신장이 쓰레기하고 대사폐물,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간이란 것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체내 나쁜 노폐물을 해독해주는 작용인데, 해독은 해가지고 배설 못하게 되면 역시 어느 곳에 가서 뭉쳐지면서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또 간이란 것은 우리 오장 가운데서 제일 강한 장기이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치료의 난제를 갖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동충하초 바르기면은 간이 해독작용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신장이 배설, 우리 나쁜 노폐물한 것이 대변, 소변, 땀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신장, 그러니까 소변으로 나가는 기회가 제일 많아지게 됩니다. 그 하나는 신장하고 간이 이런 생명통로를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 공능효과를 모두가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막혔던 부분이 열어지기 때문에 혈액이 깨끗해질 수가 있고, 장부가 깨끗하고 인체의 자유능력이 새롭게 건립되면서 간장이 또 피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공능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에서 말하게 되면 간이라는 것은 피를 저장하는 창고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빈혈이 나타났거나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역시 피가 모자라게 되는데 간이 도와줘야 되고, 머리에 피공급이 되지 않을 때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정신하지 않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간을 돕고 동맥경화를 해결해 주면 해서 머리에 대한 피공급이 되면서 이런 증상들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우리 어느 분한테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은 우리 동충하초는 중요서의 치료원칙, 그러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다가 되면, 심장이 문제가 있을 때면 그 자체가 피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가 모자랄 때 간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 오셔도 말했지만은 간이란 거는 피를 저장하는 창고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심장이 수요할 때 간이 피를 심장에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병 있는 분들은 열이 일반적으로 많게 되는데, 뭐 중에서 말하게 되면 불이라고 말하는데, 불을 끄서 하게 되면 물이 수여됩니다. 신장 콩팥지가 수여되어 가지고 이 물로 불을 꺼주는 방법으로 심장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기에 문제가 나타났던 주간에 이렇게 치료 원칙에 근거해서 도와주고 제거하는 방법으로 어느 장기에 문제가 나타났다면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에는 간하고 신장이 통하게 된다면 오장육부의 건강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큰 병이 생기지 않게 치료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 바르면은 비장위, 예, 지금 어떤 분들이 뭐 소화랑 잘 안 되고 이런 것이 우리 단지 비장위뿐만 아니라 이런 간 담낭, 소장, 대장, 이게 다 모두가 소화계 통의 장기들인데, 우리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되면 그 증상이 위화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위병이라게 되면 위약을 먹어도 되지만은, 그러나 간 담낭 소장 대장이나 할 때가 되면 위약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 동충하초 바르면은 소화계통을 다 치료해주기 때문에 어느 장기에 문제가 나타났던 시간에 원인을 추적해 치료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계통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도 동충하초 바르기면에서 꼭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방송 요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1: 반나절쯤 흘러간 오후, 고요한 숨 한번 놓으며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틈을 내주는 사람은 단단합니다. 잠깐의 여유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느려지는 속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멈춰선 자리에 햇살이 깃드는 시간도 있습니다. 피로한 몸과 생각에 조금은 온기를 더해도 괜찮은 오후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우리가 서예라는 말을 들으면 대개 한 사람이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고 먹을 갈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천천히 써내려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서예는 속도와 경쟁보다는 기다림과 집중에 가까운 예술이고 같은 글자라도 붓끝의 속도와 힘, 먹의 농담, 종류와 붓이 만나는 순간

그런데 세계 기록의 관점에서 서해를 바라보면 이 조용한 예술이 의외로 거대한 규모와 극단적인 정밀함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붓을 들기도 하고 한 사람이 천 메터가 넘는 글을 직접 써 내려가기도 하며 심지어 글자의 크기를 원자와 분자의 세계까지 줄여버린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세 가지 기록은 바로 이 서로 다른 방향의 도전들입니다. 첫 번째 기록은 많은 사람이 함께 붓을 들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 가장 큰 붓글씨 수업은 2019년 10월 13일 오문에서 열렸으며 모두 2671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기록을 만든 곳은 오문 서예교육협회였고 당초 현장에는 2793명이 참석했지만 정해진 기록 도전의 규정을 지키지 못한 122명은 공식 기록에 제외됐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인정된 숫자가 2671명이었던 것이죠. 이 숫자를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의미로만 보면 기록의 재미를 놓치게 됩니다. 서예는 각자의 호흡과 피랍, 붓을 움직이는 습관이 모두 다른 예술이기 때문에 수천 명이 동시에 같은 직업에 참여하려면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것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기록이 서예를 한 사람의 개인적인 수련에서 공동체의 경험으로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평소 서예를 배운다는 것은 자신의 앞에 놓인 종류와 마주하는 일입니다. 선생님이 한 획을 보여주면 그 모습을 관찰하고 직접 붓을 움직여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는 과정이겠죠.

그런데 수천 명이 한 공간에서 같은 방식으로 붓을 든다면 서예는 개인의 내면을 다스리는 행위를 넘어 하나의 집단적인 문화 행사가 됩니다. 누군가는 처음 붓을 잡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미 익숙한 사람이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같은 종이 앞에서 같은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록의 숫자 뒤에는 바로 이런 장면이 있었던 셈입니다.

네, 두 번째 기록을 보면 규모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글이 길어집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 인도 케랄라주 자시 모하메드가 2022년 12월 18일 완성한 손글씨 꾸란 두루마리는 길이가 무려 1106m에 이릅니다. 기네스는 이를 가장 긴 손글씨 꾸란 두루마리 기록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기록 도전자는 오랫동안 서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606m라는 숫자를 종이에 적어놓고 보면 그저 커다란 숫자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실제 글씨의 길이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붓이나 필기 도구를 이용해 수많은 글자를 직접 써서 하나의 거대한 두루마리로 완성했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글자를 적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엄청난 시간과 집중력을 한 작품 안에 축적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긴 손글씨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과 끝의 마음가짐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짧은 글이라면 한두 번의 집중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1000m가 넘는 작업에서는 집중력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손에 피로도 쌓이고 글씨를 쓰는 자세도 변화가 생기며 붓이나 펜을 잡는 힘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작품 전체가 하나의 기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작업을 이어가야 하죠.

계속해서 서예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긴 서예 작품은 글자의 아름다움만큼이나 지속적인 인내와 자기관리가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한 획을 잘 쓰는 능력과 1000m를 끝까지 써내려가는 능력은 서로 다른 종류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셈입니다.

이 기록을 서예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서예에서 중요한 것은 글자의 모양만이 아니라 시간이 글씨에 남긴 흔적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글자를 쓰더라도 처음 쓸 때의 붓끝과 수백 장을 지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의 붓끝은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먹이 농도와 종류의 상태도 달라지고 쓰는 사람의 호흡도 달라지죠. 그러므로 아주 긴 작품은 단순히 거대한 크기의 작품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긴 시간을 물질적인 형태로 남긴 기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106m라는 길이는 결국 줄자로 잰 거리이면서 동시에 한 사람이 글을 쓰는 데 바친 수많은 시간의 길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기상청의 이색 기네스 코너에서는 서예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어느덧 하루의 기울기가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후회가 있다 해도 아직 남은 오후는 무언가를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모든 걸 완벽히 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충실히 버틴 시간들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니까요. 피곤한 마음엔 말 대신 다정한 침묵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97번째 시간입니다.

0: 오랫동안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정신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씩 듣고 있자니 씁쓸하고 얼떠름하던 마음이 물러나고 자신감이 제자리를 찾았다. 모태동은 장국도가 군벌주의로 더 나간다면 혁명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일로 혁명에 큰 손실을 입었지만 혁명의 힘은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주어 말하였다. 모태동의 연설이 끝날 때쯤 복도에 놓인 큰 주전자에서 물이 펄펄 끓어넘치었다. 호위병들은 서둘러 주전자를 들고 들어와서 모인 사람들에게 따뜻한 물을 부어주었다. 자그마한 경당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말소리, 웃음소리가 한데 어울려 떠들썩하였다. 감숙 남부로 가는 길에 라자구라는 천연 요새가 또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다. 그런데 사냐에서 자란 어린이가 난제를 풀리라고는 더구나 생각지 못한다. 이튿날 부대는 바로 고제를 떠났다. 그쯤 감숙 남부 민조 일대는 적 두 개사가 있었다. 하나는 국민당군 12사 당회원의 부대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 편성한 14사 로대창의 부대였다. 모태동은 일군단을 거느리고 앞장서서 백룡강을 따라 동쪽으로 진군하였다. 백룡강은 그다지 넓지 않았다. 넓은 곳이 30m쯤 되고 좁은 곳은 3m 남짓하였다. 하지만 물살이 어찌나신지 물소리가 천둥처럼 울리었다. 마치 흰 용이 춤추듯 날뛰는 것 같았다. 강량 쪽은 대부분 절벽이고 기슭에 오솔길이 나 있었다. 오솔길이 끝나는 곳에는 잔도가 이어져 있었다. 이런 길은 보흥을 지날 때 이미 건넌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한결 아슬아슬하였다. 깎아지르는 높은 절벽에 나무판이 걸려있었는데 너비가 30cm 남짓 될까 말까 했다. 길 아래는 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어서 그 소리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리행도는 들끝대원 물렁발과 함께 들끝을 들고 그 길에 들어섰다. 서둘러 걷는 바람에 벌써부터 이마에서는 땀이 흘렀고 부보른 발갛게 달아올랐다. 리행도는 효양년 맨 뒤에서 걸으면서 힘들어하는 들끝대원들을 거들어주곤 하였다. 들끝대원들은 조지를 지난 뒤로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가 일이 고되어 하나같이 바싹 여유였고 몸져놓은 사람도 많았다. 들끝에 누운 사람은 로산관에서 크게 다친 주병이었다. 주병은 한쪽 다리를 허벅지까지 잘라내는 바람에 내내 들끝에 누워 지내야 하였다. 하지만 그는 고생하는 들끝대원들을 많이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나다. 높고 가파른 산이라 질책한 길을 걸을 때면 들끝대원들은 무릎을 꿇고 걸어야 하였고 넘어지고 다쳐서 피를 흘리는 일도 잦았다. 잔도를 건너야 한다는 말을 듣자 주병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베개에서 머리를 들고 보니 부상병들이 너도나도 들끝에서 내려 들끝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걸어갔다.
1: 앵도 잠깐 세워주세요. 나도 내리겠습니다.
0: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동제가 어떻게 내려서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혼수 상태에 빠진 부상병을 메고 가던 두 들끝 대원이 멈추어 섰다. 그러더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그러는지 끈으로 들끝을 어깨에 동여 메고는 무릎걸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기어서 앞으로 간다. 앵도, 서세요! 그는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또 한 번 소리를 지었다. 하지만 리앵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서지 않을 겁니까? 안 서면 여기서 당장 굴러 떨어지겠습니다. 조병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았다. 리앵도는 잠깐 멈춰서더니 타이르듯이 말하야 한다. 정치원 동지, 다른 사람이 부축해주면 걸을 수 있지만 동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자 주병이 발끈해서 대꾸하였다. 그럴 수는 없지만 길 수는 있습니다. 리앵도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뒤따라오는 들끝 대원들에게 눈짓을 하였다. 물렁말 아저씨, 우리 주의관 동지 말을 따릅시다. 들끝 대원들은 눈치를 채고 선뜻 대꾸했다. 좋습니다. 그러죠 뭐. 두 사람은 들끝을 오솔길에 내려놓았다. 주병이 다른 전사들처럼 기어서 가려고 옷을 여미자 리앵도가 막아 나섰다. 잠깐만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있는데 어떻게 주의관 동지를 기어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주병의 두 손을 자기 등에 올려놓더니 재빨리 없는 것이었다. 주병이 이러지 말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자꾸 소리치는 것도 못 들은 척하고는 성큼 걸음을 뗐다. 괜찮습니다. 지휘관 동지는 그렇게 무거운 편도 아닌걸요? 리앵도는 이렇게 말을 하며 조심스럽게 잔도에 들어섰다. 들끝 대원은 들끝을 들고 뒤를 바싹 따르며 소리를 지었다. 지도원 동지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아요? 에? 리앵도는 답이 없이 주병을 업은 채 벼랑에 달린 길을 건넜다. 리앵도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병을 내려놓았다. 앵도, 평생 동지를 잊지 못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주병이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리앵도는 땀을 닦으며 웃었다. 어서 들끝에나 오르세요. 주병이 들끝에 오르자 소대장이 달려와서 리앵도 대신 들끝을 맸다. 행군은 순조롭지 않았다. 얼마 가지 않아 느닷없이 양토사수와 서장 병사들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장 병사들이 335대를 지어 강 건너

건너편 쪽으로 몇 방 쏘면서 의무하였다. 이날 다치고 죽은 사람이 100명쯤 되었다. 이처럼 외진 곳에서 동지들을 이렇게 많이 잃게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이튿날은 보야 고인을 지났다. 다행히 길에서 총을 쏘아 대는 서장 병사는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앞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노대창의 부대가 라자구라고 하는 험난한 산호구를 지키면서 민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선두에 서서 길을 뚫던 홍군 사단이 어젯밤 온 힘을 다해 싸웠지만은 길은 열리지 않았다. 모태동은 왜 공격이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물으면서 림표와 서병진을 다그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일군단 지휘부는 고민이 컸다. 서병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아무래도 앞에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림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지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북쪽으로 나갈 수 없을 뿐더러 다시 초지로 물러서야 하였다. 라자구에서는 총소리가 자지러졌다 뜸해졌다 하면서 그치질 않았다. 총소리가 날 때마다 골짜기에는 긴 미아리가 울리었다. 험한 산길을 따라갈수록 골짜기는 좁아지었고 라자하라 부르는 강 양쪽으로 우중충한 원시림이 있었다. 강폭은 4, 5m밖에 되지 않았지만 물소리가 어찌나 큰지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바람까지 매섭게 불어 더더욱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바람이 휙 불 때마다 산을 뒤덮은 누런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지었다. 군 지휘부는 홍군 사턴 지휘부와 100m 내지 200m 떨어져 있었다. 사턴 团장 왕계상과 정치비원 양상무는 간부들과 대책을 의논했다. 다들 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풀밭에 앉아 담배만 푹푹 피워대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서병진과 림표가 도착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병진은 다들 앉으라고 하며 손짓을 하고는 림표와 함께 풀밭에 앉았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림표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왕계상은 난찬 얼굴로 정치위원을 바라보았다.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 부딪혀 아직 궁리가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양성무가 공격이 실패한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적이 좁은 목표 지점을 정면에서 단단히 지키고 있고 작은 다리를 철통같이 막고 있어서 부대가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공격 부대는 숱한 사상자를 내게 됐다. 지형을 볼 수 있게 안내를 해 주십시오. 림표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좋습니다. 먼저 지형부터 봅시다. 서병진도 몸을 일으켰다. 양상문은 잠시 머뭇거리었다. 적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 걱정스러워났다. 몇 시간 전 한사 간부가 적이 쏜 총에 맞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휘관들이 말을 꺼낸 마당에 마다할 수도 없었다. 양상문은 림표와 서병진을 데리고 산비탈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호위병들이 뒤따르려고 하자 양성무가 소원을 저었다. 그러자 호위병들은 망원경을 꺼내 림표와 서병진에게 건네주었다. 놔두세요. 바로 코앞이니 쓸모가 없을 겁니다. 양성무가 웃으며 물리었다. 얼마 가지 않아 일행은 걸음을 멈추었다. 림표와 서병진은 숲속에 몸을 숨기었다. 적 진지까지는 겨우 200m도 되지 않았다. 산굽이 건너가 바로 적진이라 모든 것이 똑똑히 보이었다. 두 사람은 생각보다 지형이

0: 험한 것을 보고는 적잖게 놀랐다. 바로 앞은 마치 거대한 도끼로 쪼개놓은 것 같은 삼봉우리 두 개나 나란히 버티고 서 있었다. 나팔처럼 생긴 자그만 골짜기 양쪽은 모두 아슬하게 높은 절벽이었다. 라자는 그 골짜기를 휘감으며 쏟아져 나왔다. 골짜기에서 몇 미터쯤 떨어진 곳에 작은 다리가 놓여져 있었다. 다리 오른쪽은 높다란 벼랑이고 그 위로 큰 또치가가 산 어구를 지키고 있었다. 다리로 돌격하는 것은 바로 적의 총구멍으로 달려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 사격진지 뒤로 산비탈이 있고 산비탈에는 또치가가 또 하나 있었다. 그 뒤는 산봉우리에 막혀 보이질 않았다. 양상무가 나팔 모양 골짜기에 있는 또치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1: 저 또치가에 중기관총 여러 정이 있습니다.
0: 림표가 짙은 눈썹을 찡그리며 물었다.
1: 동지는 어쩔 생각입니까? 정면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 앞뒤로 협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양성문은 또치가를 가리키었다.
1: 지휘관 동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기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0: 림표와 서병진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다. 과연 금방 만든 듯한 그 사격진지는 우가 호응이 뚫려져 있었다.
1: 산 뒤쪽으로 올라가서 우에서 사격진지 수리탄을 던지면 꼼짝도 못할 겁니다.
0: 양상무가 웃으면서 말했다.
1: 좋습니다. 그 방법이 괜찮겠군요.
0: 서병진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1: 하지만 동지들이 저 산꼭대기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0: 림표가 칼로 싹둑 잘라버린 듯한 벼랑을 가리키며 눈썹을 찡그리었다. 서병진도 골짜기 오른쪽에 떡 버티고 선 벼랑을 눈여겨보았다. 높이가 7-80m 돼 보였는데 거의 직각으로 서 있었다. 산 한가운데가 크게 패여있고 거기에 등나무와 칡농쿨, 꼬불꼬불한 늙은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서병진도 그 벼랑을 올라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1: 지금 사람들한테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말해놓았습니다.
0: 양성무가 말했다. 림표가 뭐라고 대꾸하려는데 뚜루룩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지만 서병진은 고개를 쳐들고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였다. 림표도 마찬가지였다. 양성무가 두 사람을 당기며 말했다.
1: 아무래도 아래에 내려가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2: 동지가 내놓은 계획대로 칩시다.
0: 림표가 말했다.
1: 적어도 내일 날 밝기 전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준비를 충분히 하세요.
0: 서병진의 양성무에게 일렀다.
1: 이 섬에서 진다면 우리 1-3군단과 주왕은 초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0: 그러고는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1: 모수석 동지가 바로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0: 양상무는 마음을 다잡으며 눈을 반짝이었다. 림표와 서병진은 라자하를 따라 군주입으로 돌아갔다. 양상무는 다시 간부들과 둘러앉아서 어떻게 하면 벼랑에 올라갈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댔다. 이런저런 방법이 나왔지만 모두 신통치가 않았다. 다들 속을 태우고 있는데 얼마 전 새로 편입된 려니 지도원이 흥분해서 달려왔다. 바로 양미귀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9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따라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국경절 황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시나요? 모처럼 주어진 긴 연휴에는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잠깐 나들이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보세요. 한결 더 높아지고 푸르른 하늘, 거기에 뭉게뭉게 피어있는 솜사탕 같은 흰 구름. 이런 아래는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공원이라도 좋고 조금 멀리 산이나 바다로 떠나도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도시락을 싸들고 서풍을 가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혹은 혼자 조용히 책 한 권을 들고 카페에 앉아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겠죠? 안녕하세요. 엄이란입니다.
1: 이산저산 꽃이 피니

사철가로 오늘의 민요광장에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의 민요광장에서는 다양한 음악과 친해지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들, 이를테면 판소리, 민요, 민요풍의 가요들을 만나고 다양한 조선족 민족악기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먼저 연변에서 창작된 노래 가운데 안땅장단으로 창작된 연변의 창작가요 몇 곡 만나볼까요? 안땅장단은 구음으로 말씀드린다면 덩, 따따, 쿵, 따, 쿵, 따, 덩, 따다따, 쿵, 따, 쿵. 여기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따로 있죠. 네, 박자는 4분의 4박자, 역시 흥겹고 경쾌한 장단입니다. 70 청춘 일일이, 절구방아지어요, 그리고 농가의 기쁨, 이렇게 세 곡 들어보실까요?

판소리에 대해 알아보고 또 판소리 한 대목 감상하는 시간도 가져볼까요? 판소리의 장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판소리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에는 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창 속에는 말로 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장단은 그대로 흘러가게 둡니다. 이를 도섭이라고 하는데 그런가 하면 안일이 속에는 노래처럼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장단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창자는 또 연기와 같은 동작을 합니다. 슬플 때는 우는 신용을 하기도 하고 흥겨울 때는 춤을 추기도 합니다. 뱃노래가 나오면 노젓는 신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동작을 너름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림이라고 하지만 발림은 대개 미녀와 같은 노래를 할 때 하는 춤 동작에 한정해서 쓰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판소리에서의 동작은 춤 동작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연극의 연기에 근접하는 동작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따로 너름새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창자는 오른손에 부채를 쥐고 있는데요. 부채는 여러 개의 살을 모아 한지를 발라서 만든 것으로서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합죽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채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글씨가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창을 하면서 창자는 이 부채를 폈다 접었다 하면서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어떤 때는 부채를 집행이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편지를 읽는 장면에서는 부채가 편지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더워서 더위를 식히느라 부채질을 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창자에게 부채는 다목적 소도구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고수는 이때 창자의 왼쪽에 앉아서 창자를 바라보고 앉아서 북을 칩니다. 그런데 북만 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이런 등의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주임새라고 합니다. 판소리 주임새는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으므로 또 판소리를 감상하시면서 적당하게 넣어보시면 좋겠죠. 춘향가중 쑥대머리와 사랑가 대목입니다.

소련님은 어찌 불길하게 사고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도 오고 우리 옥부도 한번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옥부 한번 놀아보는디.

0: 예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없는다 말씀이오. 얘야, 내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드냐.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 얹고 징검 걸어다니다 보면 그 속에 천지우락 장막이 다 들어있느니라.
1: 쉬고.
0: 그때여 춘향이가 도련님을 업고 한번 놀아 보는디.

물론 참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판소리의 모든 청중은 추임새를 통해 공연에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청중은 제대로 된 추임새를 할 수 있는 청중입니다. 그래서 판소리 음반은 실황이 아니고 청중이 없는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것인데도 일부러 추임새를 넣은 것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1청중 2거수 3명창에서 말하는 첫 번째로 중요한 청중이란 바로 제대로 된 추임새를 하는 청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참뜻은 판소리를 제대로 들을 줄 아는 청중들을 위해서 판소리가 존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대로 된 청중에 의해서 판소리 소리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판소리에 대해 알아보고 감상해봤으니 여기서 민족악기도 만나봐야겠습니다. 핵음악기로 연주된 음악 한 곡들입니다. 아리랑입니다.

해금악기로 연주된 아리랑을 감상하셨으니 변영화 가수가 불러드리는 아리랑을 감상해 보실까요?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키는 것, 음악입니다. 흐려졌던 마음을 쾌청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역시 음악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노래를 끝곡으로 작별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오미란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결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0: 네, 아래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매일 오후 이 시간대에 다면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좋은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매일 오후 2시 40분부터 3시 사이에 다면 영락없이 보험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험 제품 좋은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공농주 치러놓고 말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걸거지 아프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우리 심장병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위에서 공룡주체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항상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중에서의 심각한 증상에 관한 이중 일종 학설에 속합니다. 그러면 림상표는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한 림상표는 잘 들어보셔. 집에

0: 심장병 환자가 있거나 본인이 심장병 환자라 하게 되면 많이 참고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심폐이 심하다는 주의한 림상평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기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지켜보세요.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돼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전 손성심 안으로는 반년 이상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2: 예, 쓰고 지금 예, 많은 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아, 예.
2: 특히 예, 원래 손이 어떻게 숨이 예, 가끔 가다가 어떻게 숨이 예, 잘 올라오지 않고 제게 올라왔으니 예. 그리고 예, 미네 조금 지대도 활동도 못하였습니다. 활동 조금만 해도 그래도 숨이 차고 그 다음에 식은땀 받아왔다 그 다음에 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뭐 일단 밤에 미네 못한다.
0: 밤. 아, 심장병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 모두 그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밤에 그래도 반사기 넣어도 안 되고 옆을 넣어도 예, 이렇게 답답하고 손 잘 나오네 이런 바람에 밤잠 미네 못하고 이러고 그리고 예, 또 무슨 증상 이빨이 건강 두근두근 난 이빨 통해 나오고 있지 않게 예. 그래 가 검사하면 이빨은 안에 뭐 치아에 무슨 이런 벌기 뭐가 이런 것도 없는데 들어가서 결국에 뭔가 심장을 내서 있지 않게
0: 이빨 예예 예. 그럼요 예예
2: 예. 그래 예. 요즘 내내 이가서 그리고 혈압이라는 게 예. 그냥 언제 와야 되고 이런 게 지금 혈압을 이 약 쓴다면 내 예. 혈압이 약을 지금 어제는 두 달째 뗐습니다
0: 내가 예 심장병이 100분지에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데 심장병 치료한다고 고혈압이 해결 받으셨던 분들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예, 지금 이것은 나와 완전히 혈압약 한도 아예 먹습니다.
0: 예.
2: 예, 이렇습니다. 지금 혈압 아예 먹어도. 예, 근데 이거 쓰고서 지금 심장 원래 옛날에 나가 댕기고 이러게 되면 혹시나 자꾸 미신 겁이 나가지고 이 저기 뭐입니까 이 주시관에 욕구댕했습니다.
0: 아, 예예.
2: 허름에도 욕구댕했는데 지금은 일 없습니다. 완전히 뭐 아무 근심도 안 하고 다가 돌고 놀고 와도 예 한 번도 이어가는 발자국도 아니었습니다. 이거 쓴다.
0: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2: 예, 예 확실히 약은 예, 효과도 높고 예, 약이 또 효과도 빠르고 이래서 이런 좋은 약은 예, 만날 수 있게 여든 내가 좀 한번 꾸준히 오래 쓰려고 예, 오늘 9개월 더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처방 자체가 우수 처방에 속합니다. 이 처방 자체는 당대 중약 명 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몽약 100대 명 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실은 없고 쓰시면 되는데요. 배달 전화번호는 33-5번 연락하면 문점 무료 배달이 가능하고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모두 가능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아,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정신만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저는 예, 심근경색도 있고, 그 다음에 관심병도 있고, 두 가지 있어가지고, 예. 어떤 때는 가끔 가다 정신이 쓰러지면, 눈도 보면 빙의고, 이런 탈수가 예, 몇 번 됐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러던 게 나중에 병원에서 일어나야 된다며 그랬더라. 그래서 나와서 예, 선생님이 좋은 정신만 강의라는 거 열심히 듣고서 이번에 좀 마지막으로 써보다고 그랬었는데 좋은 정신만 써서 지금 병원을 한 번 다 해갔습니다.
0: 어제 얼마 동안 복용하신 시간이 지나갔습니까?
3: 어제는 거의 그래도 이제 한 일주일쯤은 일해야 됩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주 큰 해결을 보신 겁니다. 예예.
3: 예. 예, 그래도 예. 병원 아이가 살 것 같고.
0: 아, 그렇죠. 예, 예.
3: 예 돈도 절약.
0: 돈도 절약이고, 예. 그렇죠.
3: 예. 돈도 절약이 많이 되고, 사람도 힘이 많이 되고, 예.
0: 그렇죠.
3: 야, 이 심장뼈를 앓는다는 게 정말, 저녁에 잠을 못 자지, 방도에 눕지 못하지. 그래서 이때 짝으로 누워도 아이 되고, 저 짝으로 누워도 아이 되고, 이래던 게 지금, 까다 일 없이 반드시 누워서도 잘 수 있고, 용이 잠도 잘 오고, 예. 해가 저절도 잘 되고.
0: 그렇지, 큰 해결이지요, 모두.
3: 예, 큰 해결 받습니다.
0: 예.
3: 예, 이 좋은 통신만 이렇게 써보고, 내용 좋으니까, 예, 지금 예, 우리 동생들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와서, 신발 나빠가 둬서 지금 쓰는데, 거기도 예, 많이도 지금 좋아지고 있단다.
0: 그렇죠. 좋아지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예. 예.
3: 그래 오늘이 아홉 가구 배달 받자고 그런다.
0: 그렇게 하세요. 삼삼에 다섯 개 5번 연락하세요.
3: 예, 네, 감사합니다.
0: 네, 늘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좋은 정신만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4: 저는 두개료는 거의 먹습니다.
0: 예.
4: 쓰는가 하면, 어제 쓰는가 하면 그 심장이 계속 답답하고, 예. 올리숨이 아예 올라오고, 그 다음에 육골부위가

0: 뭐 부작용도 없을지라.
1: 그렇죠. 그래. 부작용 기본상 없는 걸로 많은 분들이 복용 과정에서 충분하게 인정합니다. 예.
0: 예, 값이도 저렴하고 그래서 네. 앞으로도 뭐 한 여러 번 쓸 예정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뭐 이래 그 알수로 하루
1: 알수는 그대로 수만 이러지 말고 차수만 조절하면 예. 됩니다. 예예.
0: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 대단 고분한다 뭐.
1: 아 예예.
0: 그래서 오늘도 아까워 저 배달 받아서 그랬나.
1: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수고하셔.
1: 예,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평창 10만원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가슴이 침침하면서 두근거리던 게 침침하지 않고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1: 아, 예.
3: 그리고 예, 그치, 암만 어찌든 놀랍니다.
1: 아, 심장병 전행증 증상이죠. 예.
3: 예, 그랬던 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예, 무슨 소리, 밖에서 자꾸 무슨 얘 문을 잡아당기는 것 같고 얘 무슨 소리 나는 것 같고 자꾸 무섭습니다. 그래도 게 약순이 그 무서운 감이 없습니다.
1: 아, 누구 맞다나 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담대해졌다는 심장이 좋아져야 담대해지는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3: 그래서 얘 문을 자꾸 얘 집은 것도 얘 두 번 차고 다음 또 이 물건 밀어보고 이러면 잠을 들어오는 것 같아요.
1: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
3: 예. 예. 어, 선생님 이 약을 써볼까? 십상병에는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처방 자체가 명처방이라고 여기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예.
3: 예. 그리고 예. 어, 기침으로 죽을 시기 하는도 아, 목에 가래 많고
1: 심폐혈이 예. 심해서 예예.
3: 예. 예. 기침 닦고 목에 가래도 딱 없어졌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주시안을 계속 그러면 해요. 그 당기 주시안 이들 가지고 아이 당겨도 됩니다.
1: 아, 예.
3: 예, 저녁에도 이 자자면 어떤 데는 숨이 뚝 막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기우기로서 주시안 물 때만 했는데 한 번도 이들 주시안 아이 물어도 됩니다.
1: 큰 해결이죠. 예.
3: 예, 선생님 이렇게 아파서 나는 같이 쌌는데 내 한국으로 또 같이 싸 보냈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예, 또 그 집 옆집에서 또 싸다 보내달라서 한국인 여동 사였습니다.
1: 예. 예.
3: 저도 들었는데 그 옆집에서 또 싸달래서 또 오늘 붙여달라 저희가 그냥 보내준다고요.
1: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심장병 치료는 근본에서 치료해주는 제품이 바로 본 제품이니까 열심히 도와주는 차원에서 아주 추천 잘했습니다. 예,
3: 예. 예 이거는 욕도 안 먹자 그 말씀.
1: 아, 그렇죠. 좋은 약. 아, 또만 팔고 어째서 했다 이러면 욕 먹는 게인데 오히려 이 제품 드셔서 좋은 효과를 보셨으니까 처방 자체가 명처방이니까 신음 넣고 추천했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아,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저는 조심한 증 선택에 쓰고 있습니다. 주약이 관심되시면서 신문도 고르셨고, 특히 인조통도 생깁니다. 그 반사통을 잔들다고 키워가 소리.
1: 예.
4: 이랬는데 써보니까, 지금 많이 좋아지는 게 알깁니다, 지금.
1: 아, 예.
4: 분유를 고르지 같은 것도 많이 났고요. 지금, 주약이 그, 반사통이 생기던 게 그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1: 아, 예. 그렇죠. 예.
4: 심지어 자꾸 생기던 것도 그 통증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이거 쓴 게.
1: 그렇죠.
4: 이제 이번에 9강부터 배달받겠습니다, 이거.
1: 예. 열심히 견제 복용하시면 심장병 때문에 건강 이상은 완전히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수고하셨습니다.
1: 예.
5: 이 전통 심화를 예. 내 이전에 먹고 났으니까 우리 건강에서 우리 집 아빠도 심장병이 영 나쁘다 말인데 심장이 심장병도 관심병도 있지 그런 순천병 심장병도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중시해야 됩니다.
5: 예, 제가 하물 날라고 어딘가나 예, 무슨 나쁜 일이 있으면 인차가서 쉬고 할 때도 있습니다.
1: 그럴 수 있습니다.
5: 그래 예. 부수성 심장병이 있으니 어째 발등이 자꾸만 붓습니다.
1: 바로 그래 풍습신자이라면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예,
5: 예 하신 부종은 어떤에 산동도 붓고 산동 붓는 것도 그저 그렇지만 다리 이 무릎 아래하고 발등이 땅땅 붙던 게 그래서 야 여러 방면을 어떤 이번도 몇 번 한 1년이거든 심장병 때문에 몇 번씩은 여하는 게 아니 또 여하는 게 불려서 이번도 하고 이랬는데 이 정신을 잡신 다음부터는 지금 이번을 아예 합니다.
1: 어.
5: 야, 이

0: 엄청 심하게 아빠 작사복 이런
1: 야
0: 이렇게 떠냐 우리 언니 뭐
1: 이런
0: 이거 뭐가 속이 편안한 감이 난답니다.
1: 그렇죠. 편안하죠. 다르게 뭐 예 부담 가는 일이 없죠.
0: 예, 기스무 줄기스무하고 관례가 어떻게 관례는 지금 어디 간지 없습니다. 예.
1: 그렇죠. 심폐혈이 심한 증세 개선가.
0: 예, 한 두 달 먹을까부터 관례 나는 건 집에서 없어지고.
1: 그건 문제 해결이죠.
0: 예. 예, 요즘에는 어디 발등이 부신 게 많이 내렸습니다.
1: 예,
0: 발등 발등 내리고 그리고 예, 심혈이 그냥 그때 그냥 해서 보통부터 90부터 120까지 올라가고 그럴 때면 숨이 차서 야 헐떡거리면 걸을 때는 마트 버텨나고 운동하기도 한데 요즘엔 운동하려도 못 나갔습니다. 그러는 게 이안삼수고 요즘엔 좋다면서 심율이 요즘에는 90 아래로 내려가서 영성세 숨이 아예 차지 부뚝부뚝 놀라던 그 증상도 없어졌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 여러 배는 좋아지고 자꾸 운동하려도 약간 나가고 태권도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1: 태권도는 됩니다. 그거는 예, 운동이 너무 격렬하게 하는 운동이 아니고 좋죠. 정신 집중하면서.
0: 예, 아파트 뭐가 요즘에 이양삼수고 소리 어서 약 한 두 달 작 쌌습니다.
1: 예.
0: 이러고 여러모로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그런 어른한테 너무 잘 어울립니다.
0: 예, 저녁에 밤 새끼도 뭐 떠든 게, 저녁에 잠을 왜냐면 떠든 게, 저녁에는 그 다 일어나서 그 잠에, 그러니까, 그런 댄스를 새끼도 다른 사람들 못 자게 하고.
1: 그러게.
0: 요즘에는 밤을 잘 자고, 밤을 잘 잡수지, 위도 나쁘든 게 위도 좋아지지. 그래, 혈압도절이 아니든 게 혈압도절병 잘 된다, 이야기.
1: 그렇죠. 예. 백분지 92 심장병이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0: 예, 고혈압 한답니다. 혈압도절 아니든, 이 학생 바꿔먹든 게 요즘에는 좀 혈압도절 혈압량이 아이답선 이렇답니다.
1: 심장병 치료했는데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단 분들이 기본입니다.
0: 예, 해결받았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 아반 너무 좋아서 어선에 이번에 저번에 9동 싸다 잡수고 어선 제일 처음에 3동 9동 두번 먹고 오늘에 또 9동 다녀가다 계속 잡수였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집에 거르는 이 제품이 너무 필요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실은 없고 쓰라 하세요. 예.
0: 예. 부살려입니다. 없어요.
1: 그렇죠. 예, 예.
0: 예. 예. 먹기도 다 이제 값도 뭐 저렴하게 비싸지도 않죠. 얼마죠?
1: 그렇죠. 예.
0: 예. 오늘 또 9도 배달 받기시요.
1: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3-5입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정신환 제품 자체는 이 제품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처방 자체가 당대 중약 명처방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몽약 100대 명처방집에도 본처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없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 자체가 바로 초원 청심환, 다시 말하자면 청심치명 발매 안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실은 없고 쓰시겠다며 어지간한 심장병 때문에 늘 요령이 불리하다거나 심장병 때문에 자주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런 것은 피해갈 수 있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이래서 지금 여러 번으로 나타나는 심장병 자체는 일단 이 제품을 견지해서 복용하시되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알수는 절대 내려오면 안 된다. 제일 낮아서 20알, 격렬할 때는 25알, 그리고 자수는 하루에 두 번 내지 한 번 가운데서 처음에 두 개로 정 자우는 하루에 두 번 견제하는 걸 제가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그 괜찮다 하게 되면 하루에 한 번 여덟 달 이상 견제한 분들 가운데서는 가에 한 번 견제해도 되겠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위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 보도입니다. 2026년 제1회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과 2026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이 올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도연맹전은 연변 축구의 고향에 깊은 절액을 입각해 체육 경기를 핵심으로 본토 인재 육성, 도시 브랜드 구축, 체육, 문화, 관광, 상업 융합, 민족 단결, 공동 건설 등 네 가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힘을 발휘했습니다. 도연맹전은 열정 넘치는 경기장을 문화, 관광, 체육 융합의 생동한 무대로 만들고 기층 체육의 비옥한 터전을 깊이 가꾸며 분투하는 체육 정신을 전승했을 뿐만 아니라 동북 전역의 자원을 연동시켜 변강의 소비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경기를 통해 민족 단결 진보의 힘을 부여하고 신시대의 연변 고품질 발전의 왕성한 생기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면서 문화체육으로 변강을 진흥시키고 단결로 변강을 안정시키며 산업으로 변강을 부유하게 하는 새로운 답안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축구는 연변의 가장 선명한 상징입니다. 올 여름과 가을 축구 열풍이 연변 대지를 휩쓸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과 연변축구연맹전은 서로 보완하면서 선수 단련, 높은 수준 검증에 완전한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본토 선수 리진이가 바로 두 연맹전에서 활약한 우수 대표입니다. 올해 17살인 그는 연변축구연맹전에서 령정 등룡팀을 대표해 출전해 날카로운 돌파와 안정적인 득점 능력으로 최우수 공격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어 동북축구연맹전 무대에서도 계속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신세대 축구 역량의 본보기로 됐습니다. 리진입니다. 제2회 연변축구연맹전 우승을 차지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얻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연변 본토에 뿌리내린 전민 경기인 연변축구연맹전은 전주 8개 현시를 진지로 기층에 입각하고 청소년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28개 경기를 전면적으로 펼쳤으며 전주 여러 민족 청소년 축구 애호가들에게 실전을 통해 성장하는 량질 플랫폼을 마련해 줬습니다. 경기는 전주 청소년팀과 기층 축구 애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했습니다. 상시적인 실전 경기는 본토 선수들의 심리 자질과 경기 수준을 효과적으로 단련시키고 연변축구 후비인재 대우 건설에 끊임없이 새로운 힘을 주입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동북 전역을 아우르는 높은 수준 도시축구 경기로서 연변 본토 축구 인재 실력을 검증하는 최고 수준의 경기장으로 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용감하게 분투하며 4강이 진출했는데 전 과정에서 용감히 앞다투는 경기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기층 연변축구연맹전의 정성어린 육성에서 동북축구연맹전 실전 검증에 이르기까지 연변축구인들은 초심을 지키며 분투해 축구의 고행이라는 금빛 간판을 더 빛내고 연변축구의 우량한 전통이 축구 경기장에서 대대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두 연맹전에서 우리조는 변강 특색에 입각하고 민속문화 저력을 깊이 발굴해 전용 문화관광 IP를 만들고 전역 전파 행렬을 구축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연변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연변의 대회 지명도와 호감도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경기 기간 연변은 단일한 체육 경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속문화 공연을 전 과정에 관통시키며 경기장을 민속문화를 전시하는 창구로 만들었습니다. 붉은의 변강 비춘회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고 국가급 무형문화재인 조선족 학춤, 조선족 전통 복식쇼, 창적 민족 가무가 륜번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형문화재와 현대체육이 융합돼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가까이에서 연변 민속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국가급 무형문화재 조선족 학춤 제5대 전승인 리영화입니다. 이번에 국가급 무형문화재 조선족 학춤을 준비해 현장에 와서 공연하게 됐습니다. 조선족 학춤은 유서 깊으며 안도의 뿌리를 내린 지도 10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연변의 무형문화재를 직접 보고 아름다운 연변을 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후코트, 통료, 신양, 대련, 장춘, 할빈, 개서, 연결 등 도시에서 펼쳐졌습니다. 각지의 참가팀과 축구팬, 문화관광팀은 지역을 뛰어넘어 교류했습니다. 우리주는 경기 관람과 응원, 문화교류 속에서 연변의 깨끗하고 정연한 도시 풍무와 열정적이고 소박한 인문풍정, 독특한 변경민속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줘 연변의

도시 명함을 더 널리 알렸습니다. 200명으로 모아진 연변 명태 응원단은 창의성 넘치는 민속 무용과 짙은 본토 특색의 응원 방식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이번 도 연맹전의 현상급 문화관광 IP로 됐습니다. 특색이 뚜렷한 명태춤은 여러 인터넷 플랫폼을 휩쓸면서 연변 특산물과 연변 민속, 연변 풍정이 널리 알려지게 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인터넷 흐름 경제와 경기장 경제의 발전 기회를 정확히 포착해 체육 경기 플러스 문화관광 체험 플러스 상업무역 소비 융합 발전 새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인기 IP로 전역 소비를 이끌어 경기 인기와 흐름을 변강 발전의 증가량으로 전환시켰으며 현역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명태 응원단과 명태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명태는 연변 특색 미식 산업의 소비 열풍을 이끌며 연변 체육, 문화, 관광, 상업, 심층 융합의 생동한 축도로 됐습니다. 경기 열기는 명태 제품의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 인기를 지속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연길 여러 명태 요리점의 고객도 뚜렷이 늘었습니다. 연길 주민 류내사입니다. 평소에도 즐겨 먹습니다. 요즘 동북축구연맹전이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명태춤이 인기를 끈 뒤 틱톡에서도 봤습니다. 먹고 싶어서 와 맛을 봤는데 예전 그대로의 익숙한 맛이고 정말 맛있습니다. 북경 관광객 마 선생입니다. 우리도 동북축구연맹전의 명태 응원춤을 봤습니다. 마침 연길에 관광을 왔는데 여행하면서 말린 명태도 맛봤습니다. 평소에는 매운 것을 별로 먹지 않은데 저녁에는 명태 껍질도 맛봤습니다. 식감이 좋아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연변우선 생방송실이 경기 화제에 맞춰 말린 통명태와 맞춤형 양념 세트 등 특색 상품을 혁신적으로 판매하고 전통 건조 공예와 먹는 방법을 보급하면서 연변 특색 농산물 우수 상품이 전국으로 판매되도록 조력해 경기 흐름이 판매량으로 효율적으로 전환되게 했습니다. 연변우선 생방송실 프로젝트 운영자 우혜성입니다. 우리의 생방송실에서는 찢어놓은 말린 명태를 판매해왔습니다. 대중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양념도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지금 명태가 인기를 끌고 있어 판매량도 뚜렷이 늘었습니다. 우리 주는 입장권 연동 전역 소비 역량 부여 모식을 지속적으로 승격시켜 오프라인의 분산적인 판매 촉진에서 온라인 일체화 운영으로의 도약식 승격을 실현했습니다. 우리주는 은련과 손잡고 연변 한장 입장권이 초대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130여 개 량질 상가를 모아 경기 입장권, 고속 열차표, 비행기표 등 각종 권익을 종합시킴으로써 식사,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등전 소비 사슬을 아울렀습니다. 일전으로 냉면 먹기, 축구표로 미식 할인 받기 등 특색 혜택 활동은 소비 열풍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 현역 상업 무역, 음식, 문화관과 소매시장의 활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연길 백화상점 미식성 경리 최금요입니다. 입장권 탑승권 경제에 호응하고 고향팀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백화상점과 백리성에서는 특별히 경기장 열기 뜨겁게 미식 즐겁게 혜택 활동을 내놓았습니다. 백화상점과 백리성에서 식사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당월 경기장 입장권을 가지고 백화상점에 와서 식사하면 이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행사는 10월 7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주는 경기 전경을 혁신적으로 확장해 중국 조선족 민속원, 만달 광장, 부르하트, 연결시 1978 문창원 등 여러 곳에 경기 관람 제2현장을 설치하고 주제 장터, 야간 관광 경제, 변경 관광과 연동해 축구 관람 플러스 장터 구경 플러스 미식 체험 플러스 변경 관광 일괄식 체험 새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연길 주민 왕철입니다. 열애 방주가 정말 좋습니다. 연길의 밤 풍경도 볼 수 있고 유람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제2현장에서 동북축구연맹전의 뜨거운 분위기를 똑같이 느낄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길림시 관광객 단입니다. 마침 주말 휴일에 맞춰 연길이와 꼬치를 먹으면서 동북축구연맹전을 보니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연결시 비바 미만 장터 대상 책임자 진삭입니다.
우리는 연변 축구의 고향에 두터운 절에게 의탁해 비바 장태의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2관람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축구를 유대로 광범한 팬들을 한데 모아 본토 경기를 응원하고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체육, 문화, 관광, 장터 소비의 심층 융합을 주동해 도시의 특색 명함을 1층 빛내려 합니다. 각지 문화 관광 부문은 쌍방향 추천과 자원 공유를 했습니다. 할빈, 장춘 등 도시들은 연변에서 문화 관광 추천 활동을 펼쳐 동북 문화 관광 일체화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두 연맹전 경기는 변경 현역의 관광객 유동을 견인하고 체육 소비 새 정령을 육성하며 전역 경제 활력을 활성화하는 강력한 엔진으로 됐습니다. 주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김현청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그냥 체육경기가 아니라 연변의 문화관광, 체육, 상업의 심층 융합 발전을 추동하는 생동한 실전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우리는 문예 공연과 무형문화재 장터, 경기 분위기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민과 외지 축구 팬들에게 특색과 활력을 다 갖춘 문화관광 성회를 마련해줬습니다. 이번 활동은 체육을 매개로 하고 문화를 혼으로 삼아 연변의 온도와 저력, 활력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빈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선전보고 및 교류합작처 처장 류창강입니다. 우리는 흥룡강성 문화 및 관광청을 따라 장터 추천 활동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빙설 대시계와 포세이돈 그리고 우리의 동북축구연맹전 특색 선물 세트를 가져와 우리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연길에 와서 따뜻함과 진심을 느꼈습니다. 연길의 관광사업이 아주 활발하고 특색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관리와 풍경구 동관, 야시장 분위기 등 우리 할빈 문화관광이 배워야 할 점이 아주 많습니다. 연길은 정말 특색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총무하고 배우겠습니다. 경기장 내 선의의 경쟁에서 경기장 밖의 문화교류에 이르기까지 두 연맹전은 동북은 한 집안, 여러 민족은 한 마음이라는 깊은 정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경기 기간 연변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 청소년, 주민들은 경기장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함성을 지르고 체육 성회를 즐기며 단결의 정을 나눴습니다. 내몽골, 흥룡강, 려원영, 길림동, 동북 각지 축구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구로 벗을 사귀었습니다. 내몽골 축구 팬들은 하다를 증정하고 각지 축구 팬들은 우호적으로 교류하면서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변 축구 팬 대옥함입니다. 내몽골 벗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다를 드리는 모습은 예전에 드라마나 뉴스에서 본 적 힘을 모으고 문화융합 속에서 민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하며 쌍방향으로 서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발전 합력을 결집해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 대지에서 언제나 활짝 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대련 축구팬 연애사입니다. 누가 이겨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누가 이겨도 동북이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동북이 갈수록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호남축구연맹전 영주축구팬 대표 서휘입니다. 연변은 저의 인상 속 전통적인 축구의 고향으로 축구 분위기가 특히 뜨겁습니다. 대중축구는 모두가 함께 즐겨야 합니다. 축구 문화 교류와 문화 관광 교류가 더 많아야 합니다. 연변주와 우리 영주, 호남축구연맹전과 동북축구연맹전에 더 많은 교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유명 축구 선수 곡성경입니다. 저는 이 플랫폼을 통해 두 도시의 서로 다른 문화를 더 많이 보여주고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여러 도시 문화를 중국 전역, 나아가 전 세계에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층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불씨를 이어가는 데로부터 지역을 뛰어넘어 널리 전파하고 도시에 힘을 부여하기까지 체육, 문화, 관광, 상업, 심층 융합으로 전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서 마음과 힘을 모아 민족 단결을 공동으로 촉진하기까지 두 연맹전은 경기에는 열기가 있고 문화에는 깊이가 있으며 단결에는 온기가 있고 발전에는 힘이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가 문화체육 융합발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나가면서 경계의 역량부여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중들이 즐겨 참여하는 문화체육 활동을 더 많이 개최해 여러 민족이 한마음으로 뭉치는 힘을 모으고 변강발전의 동력을 활성화하며 신시대의 연변 고품질 발전과 민족단결 진보,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새로운 답안지를 지속적으로 써나가길 기대하면서 오늘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북경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
1: 이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0: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6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4시 전으로 생방송실 열선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모시고 장약 심내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요즘 지금 저희한테 전화오는 이런 분들 보면은 그 다리 혈관이 그 꼬불꼬불해진다고 한다. 예, 오늘 여기 대해서 지금 말씀드립시다. 예. 다리 혈관이 꼬불꼬불해지는 이런 병을 정맥곡장이라고 합니다. 예. 이 정맥곡장은 정맥혈전이 형성된 후 정맥판막 공능이 손상을 받으면서 혈액이 원래 정상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정맥곡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정상은 다리 혈관이 블룩블룩 튀어 올라오면서 꼬불꼬불해지죠. 예. 이 정맥곡장이 온 분들을 보면은 다리 피부가 차갑고 붓기고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돌발성적으로 통증이 나타나고 피부가 붉어지고 열이 납니다. 중이는 정맥곡장을 기혈이 원활하게 돌지 않기 때문에 차가우면서 피 흐름을 막아놓기 때문에 어혈이 생기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를 잘 그 순환시켜줘가지고 어혈을 풀어주고 찬 기운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치료해주죠. 예. 우리 장약 심내방 보면은 치료 범위에 피를 잘 순환시켜주고 기혈이 원활하게 돌 수 있는 약이라고 딱 밝혀놨습니다. 예. 그리고 어혈을 풀어주고 찬 기운을 몰아낼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 장약 심내방에 보면은 소홍화라든가 지룡이라든가 또 홍경천이라든가 당귀라든가 우슬이라든가 또 황기 또 담남성이라든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신이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서 어혈을 풀어주어서 찬 기운을 몰아내주기 때문에 정맥곡장 치료의 치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요즘 보면은 그 심장이 너무 그 이 숨이 차고 또 아랫다리가 붓게가지고 병원에 가서 보이니까나 병원에서 심부전이라더랍니다. 예. 근데 이 심부전은 어떻게 어떤 병인가 하면은 그리고 또 어떻게 치료해줘야 되는 병인가 하면은 이 심부전은 심장이 혈액을 펌프하는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온몸 장기하고 조직이 대사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발생하는 순환장애입니다. 쉽게 말해서 심장이 물펌프라면은 심부전은 펌프 힘이 약해진 것과 같습니다. 펌프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고 막히기 때문에 장기가 혈액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심부전이 온 분들 보면은 호흡곤란이 오고 다리 부서이 생기고 전신이 피로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중이는 심부전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수선 먼저 기혈보충 해줘가지고 몸이 근본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근본 치료의 핵심이라고 인정합니다. 장약 심내방이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약이라고 똑똑하게 쓰여있고 또 그에 따르는 훌륭한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소홍화라든가 황기라든가 또 홍경천이라든가 천궁 당귀가 들어갔지요. 그래서 심장이 기를 보충해주고 심장이 양을 보충해줘서 심장이 뛰는 원동력을 키워준다. 숨쉬기 바쁘고 피로감이라든가 추위를 타는 허약한 증상을 해결해주게 되죠. 둘째로는 중이는 어혈을 풀어주고 경락을 통하게 하는 치료 방법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장약심내방에는 당귀라든가 소목, 천궁이라든가 우슬, 소홍화라든가 지룡이 들어가서 미세순환을 개선하고 심장 부담을 낮춰줘가지고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과 혀가 부르스름하고 어두운 색깔을 띠는 어혈로 인한 증상을 해결해주게 됩니다.
0: 잠시만요. 어머니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대전화 맞지요?
1: 예, 맞습니다.
2: 예, 선생님 출발한다.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소리가 멀리 듣기는데요. 여보세요.
1: 말씀하십시오. 예예.
2: 예. 지성이니까 저도 당장 신지방 먹고 있는데 어떤 이미 4개월을 먹었습니다.
1: 예.
2: 4개월을 먹는데 정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2: 그때는 혈압이 나쁘던 것이
0: 신호가 안 좋은데요.
1: 신호를 잘 잡고 말씀하셔. 예. 귀에다. 그렇습니까? 근데 영 멀리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신호가 예. 또 끊어지고 또 있어지고 이렇습니다.
2: 그렇습니까?
1: 예. 말씀하셔.
2: 그렇습니까?
1: 예, 예. 말씀하셔.
2: 혈압도 영 안정되고, 예. 특히 이제 심장이가 막 이렇게 거슴 옷이도 막 흔들린다는 게 이게 세상이 이롭습니다.
1: 아, 그렇게 이롭을 수 있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좋아지는 이야기라고 그럽니까? 예. 이야기.
2: 아이 그러지 내 뒷산도 있다가 봐가지고
1: 예
2: 정말 돈은 맛있었습니다.
1: 예
2: 돈은 맛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이거 앞서 석단 먹을 때까지도 따라봐서 그랬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1: 예
2: 보면은 누구 보면은 그래도 자산다.
1: 예
2: 아 그리고 이 콜가이도 더 거의 콜가는 것도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1: 그래서 예,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콜가이.
2: 예, 콜가는 더 말할 게 없고 그래서 난 이 약을 먹고 많은 효과를 봤는데 내 이번 학도에 예, 참가해서 어느새 약정을 했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예예, 예, 예, 잘하셨습니다. 예.
2: 그렇게
1: 하십시오. 예.
2: 예,
1: 예.
2: 수고하세요.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말씀하십시오. 연결됐습니다.
0: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래서 우리 이 장약심리방 보면은 그 또 둘째로는 이렇고 셋째가 예, 또 수분을 배출해서 가지고 붓기를 가라앉혀 주고 표면에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해 주는 방법으로 치료해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심부전으로 인한 부종하고 예, 숨이 가쁜 증상을 치료해 주게 되죠. 예.
0: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장약심리방을 목구슬이의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3: 예, 해가 떠서리 안 돼가지고 20여 년 동안 해약을 먹고 살았는데, 예, 저 사람 야생약대들로 제조한 우수한 약을 써 그렇는지, 예, 약 효과가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1: 예, 그렇죠. 예.
0: 네, 말씀하세요.
3: 예. 저희 남편은 예, 검사 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서 예, 주자를 여치 못했습니다.
1: 네.
3: 예, 지금 예, 이 장야심내방만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 심장이 용서화 됐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예, 기뻐서 예, 병폐 없습니다.
1: 하하하, 예.
3: 예. 우리 부부는 계속 이 약을 먹으면서 예, 건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1: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3: 예, 우리들은 예, 이번 활동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예, 잘하셨습니다.
3: 예. 신호는 예, 어떻게 된 문제인지 입안이 영 이렇게 말라들고 햇바닥이 갈라터지고 결국 우유몸은 영 그렇게 뜨겁고 아래 다리하고 발은 영 그렇게 차갑답니다. 완전히 냉돌이랍니다. 사람이 이 약을 쓰면 어떻게 되겠는가 해가지고 문의합니다.
1: 이런 사람들이 이 우는 뜨겁고 아래는 차갑고 이런 원인을 이 중이는 신선부조라고 합니다. 이 심장하고 콩팥이 생리평형이 깨졌을 때를 말하죠. 이 심장 열은 쎄고 예, 예, 콩팥이가 허하다 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예. 중이 음양 오향학에서 보면은 심장은 화에 속한다, 불이다 이 말입니다. 예. 콩팥이는 수에 속한다. 아, 그 예. 물이다 이 말.

0: 말인데 건강한 사람이라 할 때 콩파 지수가 올라가 가지고 심장이 열을 꺼서 아 그 심장하고 콩파치 생리 평형을 이루면서 무사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콩파치가 많이 허해지면은 자기 자체가 허하기 때문에 남의 집 불을 끌 수 없습니다. 이래면은 중의에서 말하는 신선부조라는 병이 오게 되죠. 우리 이 장약심리방 보면은 콩파치 허증에 치료작용이 좋은 성분들이 우슬이라든가 지룡 또 홍경천이라든가 지하수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콩파치 허증으로 인해가지고 허혈이 우로 뜨는 것을 아래로 내려보내가지고 상초가 허혈로 인하니 인해서 열한 이런 증상을 좋아지게 하죠. 그리고 심장열이 센 증상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성분 담남성이라든가 지룡 당기가 배합이 아주 잘 됐기 때문에 신선부조라는 병을 치료해낼 수 있습니다. 이 병이 치료되면은 입안이 말라든다거나 혓바닥이 갈라터진다거나 아, 또 위에 몸은 덥고 아래 다리랑 바르는 이젤 오름덩이처럼 막 차갑다르지 고마니까 이런 증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그러면 예, 배달 받아 쓰겠답니다.
0: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12여 년간 고혈압을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0: 예.
3: 예, 그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기 돼서 깊어지면서 요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이야기에 이 혈압 조절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예. 혈압 조절이만 딱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그 방면을, 예, 그렇게.
3: 먼저 해결된 게 그게니까, 예.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야덕달 밤부터 선생님이 강의를 그 지도하에서 혈압이 감량하면서, 예, 또 새로운 비법을 결합해서 쓰고 했는데, 지금까지 혈압이 아이 모두 하나도 이 다시 발병하였습니다. 혈압으로는 정말 완전히 실험 나도 될 것 같습니다.
0: 아, 예.
3: 예, 큰 실험 들었죠. 예.
0: 그렇죠, 예.
3: 그리고 다발성대인 세계 또 있어가지고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고란이 심하고, 예, 암기된 것 같고 등시아이 나고 이랬는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등시 바싹 나고, 예, 고란이 말쑥해진 느낌이란 말입니다.
0: 예.
3: 완전히 기분이 상쾌하지. 예.
0: 그렇죠, 예.
3: 그리고 유출성 위험이 있었으니까, 예, 계속 위가 트림 자꾸 나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더부룩하고 끼지 못하고 이랬는데 지금 소화 잘 됩니다.
0: 맞습니다. 소화 잘 됩니다.
3: 밥 맛있고 밤량이 또 늘어나니까 살도 올라오고, 예.
0: 그렇지.
3: 너무 좋아진다는 평판은 많이 듣지.
0: 하하, 맞습니다. 예. 예.
3: 그리고 관절도, 예, 다리를 부숴서 걸지 못하더니 무릎 붙들기 바쁘고 했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0: 예.
3: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번에 할 때 좋으니까, 예, 부부가 같이 쓰다고 해서 배달 받아왔습니다.
0: 아, 예. 예. 배달 받아왔습니다. 예.
3: 그건 시에스가 심리혈관 질병 또 어떠지 시작하고 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0: 예.
3: 그래서, 예, 내 친구에 우리 부부에 다 쓰고 좋다 하니까나 심근경색이랍니다. 그 동문은 병문이.
0: 어.
3: 네, 네. 자기 이런 병인데 니하고 병이 다른데 될 수 있겠는가 선생님과 물어봐서 된다는 사고도 또 이번 배달에 해먹겠답니다. 이번에 얼마 줬는가.
0: 아, 이번에 우리 활동 놓치기만 하면은 이제 1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이 아주 그래서 이 두 가지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는 우리 활동이기 때문에 아주 그 특수한 우리 활동입니다. 예. 이제 지금 심근경색이 있다지니까 이 심근경색이라는 이 병원은 무슨 병인가 하면은 심장이 산소 하고 영양을 날라다 주는 관상동맥 폐쇄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근 허혈 괴사입니다. 예. 예,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은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혈류가 중단되면서, 예, 그 부분이 심근이 썩는 병입니다. 예. 이 심근경색은 다 이게 관심병으로 오는 병이지만 심장병 중에서 제일 그 치료하기 그 어려운 이런 병이죠. 예.
3: 예.
0: 근데 우리 이 약을 배달받고 보면은 손님도 배달받아 알겠지만은 그 이 약을 배달받고 보면이 그 맨 위에 있겠까 그 서장이사가 그 선호하는 주치공능이 씌여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방 그 아래 중의가 해석하는 또 주치공능이 씌여 있죠. 예. 근데 예. 에 그 서장이사가 선호하는 이 주치공릉에는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라고 똑똑히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의하고 서장이사가 병을 치료하는 방식하고 진단하는 방식 그리고 또 그 이론 체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그 서장이사가 그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했는데 혈액형 협심증을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약은 그 심장병 중에서 아주 치료하기 어려운 이런 병들도 지금 치료돼서 좋아하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 심근경색이 있으면은 이분이 후기 치료를 꼭 해야 됩니다. 계속 그 심근경색이 금방 병원에서 그 치료 뭐 바꾸서 나왔기 때문에 후기 치료를 계속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 방면에 후기 치료를 하는 방면에서 제일 좋은 이야기가 장약심리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마에 이렇게 약 효과가 좋은 약은 많지 않습니다.
3: 맞습니다.
0: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네, 잘 알았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래서 우리 이 지금 그 장약심리방은 홍경천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또 담남성이라든가 황기 지하수로도 지하수라든가 우슬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종으로 인해서 숨이 바쁜 가쁜 이런 증상이 해결될 수 있죠.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 보면은 그 심장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 치료에서 그 아주 그 치료 효과가 좋은 이런 약인데 그런 국가 보물급 서장약입니다. 약이 질량이라든가 약효라든가 그 다른 약에 비할 수 없죠.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이 야생약젤로 만든 이런 약이고 또 홍경천 같은 거는 5,400m 이상에서 자란 이런 약재입니다. 그리고 서장에서 연황금이라고 불리우는 약재 한 가지도 아니고 또 네 가지나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서 그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든가 관심 또 그 관상동맥경화라든가 심교통이 용형협심증 이런 병을 치료를 하는 데서 아주 그 지금 치료효과가 좋은 이런 이야기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지금 요즘 또 보면은 심근염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 아주 지금 그 저희한테 이렇게 문의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심근염은 어떤 병인가 하면은 심장 근육이 염증성 질환입니다.
2: 잠시만요. 문의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의 심리방이 선생님이 강의하셔서부터 약 쓰시는데 야, 선택이 좀 막 중요하고 약을 좀 막 좋은 약을 인발 우리 선택 잘했습니다, 선생님.
0: 예.
4: 그래서 예, 우리 집에 이 중풍 환자가 예, 정말 이렇게 배에 심하게 걸려 많은 약 썼지만 예, 어제 배에 너무 어서 심해 그러지 잘 예, 말 듣지 않아서 예, 어쨌든 서방약이겠구먼니까 선생님 이야기.
0: 맞습니다.
4: 천연적이 약재지 또 막 보산지구 약재지 홍경천은 또 5,400m 이상 그래 하여튼 이 약은 이렇게 좋은 약 써야 되겠다 쓰기 시작하는데 확실히 이게 약재가 좋아야 되겠을 때가 이게 가만히 볼까나
0: 그렇죠. 예, 당연하죠.
4: 약재가 좋으니까 네 가지 면항물이 있는데 약재 네 가지 들어갔을까 이런 약 써갖고 그 다음에 그 혈압이 나쁜 얼굴이 뻘겋고 그 다음에 그게 뭔가 병이 있어서 그것도 울리도 열이 난다 말한다 대부분 보시면 일주일에 보지 못하니까 울려 열이 또 오른다 말인다 그게 와는
0: 그렇지.
4: 그게 혈압도 오르거니 이 약 끝내 쓰고 예 얼굴 붉은 게 먼저 내립대다 한 달씩가 그다음에 한 달 후부터는 혈압약이 차차 내려오면 또 선생님 지도하에서 또 이랬었는데 혈압 내리면

0: 집에 사시 계시니까 그 사람 사겠습니까?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이야기 딱 나와서 제포 방지했단 말입니다.
1: 예.
0: 아, 그 어쨌든 이야기, 또 직원님도 또 어쨌든 좋고, 또 국내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했지. 어쨌든 약재가 예, 천의 약재는 이만한 좋은 약재 없겠구먼가. 어, 그거 뭐, 아우. 그래서 이야기, 그랬니, 어쩌니. 야, 어서는 예, 정말 사람이 한 좋은 사람을 변했습니다. 근데 성격도 영 아이가 왔습니다.
1: 맞을
0: 때는. 예. 신민주를 쓰고, 예. 그 다음에 약간 어찌 신민주를 어찌 쓰니까 함께 그 사람 비춰먹는겠다. 계속 신민주 쓰고, 그 가슴이 아무것도 더하지, 배에 더하지, 어떻게 해서. 굉장히 그것도 이롭습니다.
1: 중풍 환자들이 원래 신경질이 많이 씁니다.
0: 그렇습니까? 예. 어, 원래는 아이 그랬는데 그렇더라 말입니다. 굉장히 예. 손가락에 쌓여서 그
1: 병으로 인해 그렇습니다.
0: 글을 써서 이내 방송을 그래도 두 번가 받쳤습니다. 그것도 하필들이 나와서 또 무슨 상품 작은 거 다니 단일도 있습니다.
1: 아유, 예.
0: 지금 무슨 그걸 용잡습니다. 와는.
1: 아.
0: 그래서다만 하여튼 이야기는 정말 명약, 또 명약이라도 이 과언이 아닙니다. 용도순도 어쩐데, 그 뭐냐, 우리 하여튼 그 공기 그거.
1: 공기자고, 예, 그 공기청정기.
0: 아, 그게 또 오늘 좋겠습니다.
1: 예.
0: 난게 지금 어디 문 닫을까, 예, 집안이.
1: 그렇죠.
0: 그래서 예, 예, 공기란 기억 나쁘다 말인데, 그거 켜놓으니까 집안이 그것도 뭐, 개 냄새, 무슨 냄새, 일도 없다 말인데, 예, 용도순도.
1: 공기 청정기 지금 딱 한 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한 대밖에 안 남았으니까나 어서는 오늘이 한 이제 한 대를 이렇게 누기 그 가져가면은 이 예, 다음번에는 궁 이게까나 짜절지 잼까 믹스기로 그 서른여섯 곽 사는 사람한테 믹스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이제 하나 받겠다.
0: 빨리 가지도 없습니다.
1: 그렇죠.
0: 가지도 예. 그렇지.
1: 예. 예.
0: 그래, 오늘 앞으로 무슨 번이 어서 죽을 때까지 난 이 약을 딱 그것을 쓰겠다고 이제 딱 그것을 뭐 그것을 좀 일어났습니다.
1: 예, 여기 서른여섯 곽 사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공기청정기 다 나고 지금 딱 한 대밖에 없다 말입니다. 예,
0: 알았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이제 방송 들으니까 공기청정기 무슨 한 대밖에 안 남았는데.
1: 예, 딱 한 대 남았는데, 이제 이 한 대만 나가면, 그래서 예, 그 믹스기로,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3: 예, 그래, 예. 그래 우리 고모가 같이 했답니다. 예.
1: 아, 서른여섯 곽 싸겠답니까? 이번에 서른여섯 곽 싸는 게 보셔, 예. 여섯 곽 더 드리지, 본약, 예. 결국 돈은 4,752원을 드리지. 그 다음에 이제 공기청정기를 드리는데, 그니까 공기청정기는 이제 한 대밖에 없을까나, 그 집에서 싸가지고 가면은, 이제 어서는 공기청정기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 이 믹스, 저기, 그 믹스길로, 퍼비지, 잼까, 그걸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3: 예, 예. 우리 고마부도 예, 이중풍이 걸려가지고, 예, 말을 바로 못하고, 이제, 정말 반신상 못을 뗐습니다.
1: 예.
3: 그래, 무슨 일, 밤도 하지 못하고, 남자들은 다 철련 새 있고, 이래, 오리버리 해서, 바로, 저기나, 자유롭게 저기나, 일반 창문을 못해 됐습니다. 게다가, 문희 선생님이 말씀 듣고서, 세상에 딱 중풍 치료한다니까, 나 이거 했었는데, 효과 있단다, 예. 정신성, 돌아게 돌아오고 있단다, 얘기를 해서, 이번에 활동도 좋지, 약도 아무래도 써먹어야 되지, 빼내 치료해야 되지, 이래니까, 난 끊지 말고, 그래서 오늘이 활동이 거의 끝난다고, 오늘인지, 무슨 모르겠다고, 일단 말일까지 깨라고, 이러고, 이제 방송 들으니까 예, 공기청정이 한 대밖에 없다니까 빨리 싸라고 그럴까.
1: 우리 이달 말일까지 내일 모레까지인데 예.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7일까지 국경절이기 때문에 이게 예. 재방송으로 나간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그런 이번에 우리 활동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나서는 공기청정기는 없습니다. 예.
3: 예. 예, 그 한 대밖에 예. 없는 거 우리 고모가 싸겠답니다. 예.
1: 하하, 그렇게 하십시오. 예.
3: 예. 또 약도 또 좋지. 한가 중풍 치료하는 게 그게 딱 공용 주제 지는 것이라 딱 맞으니까.
1: 예, 그렇죠.
3: 좋으니까. 예, 그다 받겠답니다.
1: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예. 이게 심근염이라는 게 심장 근육이 염증성 질환인데 주요하게는 가슴 통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답답해나죠. 예. 왼쪽 가슴을 꽉 눌러놓는 것 같은 통증이 또 나타나고 바늘로 지르는 듯한 통증도 나타납니다. 예. 예. 그래서 압박감이 나타나는데 심교통하고 비슷하지만 아 심교통보다 아픔이 더 오래 지속되고 휴식을 취해도 잘 완화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예. 예. 그리고 통증이 또 뒷잔등이나 왼쪽 어깨까지 뻗치기도 하죠. 예. 심장이 두근다거리고 또 부속맥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이 부속맥이라는 것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이라는 거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 호흡곤란이 또 나타납니다. 예. 심근염이라는 진단을 이래 받은 분들

0: 꼭 기를 보양해주고 음액을 자양하고 예,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경락을 소통시켜가지고 손상된 심근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데 중점을 두면서 치료해야 되죠. 예.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기를 보양해주고 음액을 자양해주면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성분 당귀라든가 또 홍경천 이 담남성은 또 이 기를 보충해주고 음을 자양해서 심장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준다. 예. 그리고 또 지룡은 환기하고 또 기랍해가지고 또 기를 보양해주고 음을 자양해주죠. 예. 우슬은 또 환기하고 기랍해서 기를 보양해주고 음액을 자양해준다. 예. 예, 그리고 이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는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이런 성분 지룡하고 소홍화 담남성하고 소목 우슬이 들어갔고 손상된 심근 기능을 회복시켜주는데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입니다. 예, 예,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약이라고 또 그 약과기 치료범위 딱 밝혀놓은 이런 약이기 때문에 그 신도가 높죠. 예. 그래서 심근염 치료에 좋은 약이기 때문에 심근염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종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조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인의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 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마비 증상을 잘 기록합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자, 여러분은 본인을 위한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행 가기,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취미 생활 하기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한 분은 이 방식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내 감각에 더 신경 쓰기. 내가 무엇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지, 어떤 걸 먹었을 때 또는 어떤 향기를 맡았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무엇을 만지고 무엇이 둘러싸였을 때 안정을 찾는지, 어떤 소리, 어떤 음악 혹은 어떤 말에 웃음이 나는지 살펴보는 것 말입니다. 나만을 위해 항상 쉬지 않고 움직여주는 감각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주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예 생활 방송, 교통 문예 방송, 관광 방송 및 전 매체 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호한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영업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과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하여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을 뛰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 정보왕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 0433-508-5115번이 되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슈퍼맨은 초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죠. 그렇다면 초능력을 가진 슈퍼동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동물이 떠오르십니까? 자, 오늘은 초능력 같은 특징을 가진 동물들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동물은 울버린 개구리가 되겠습니다. 한우말로는 쫑파와가 되겠는데요. 자, 이 중서부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이 개구리는 몸과 허벅지에 털이 나 있는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개구리의 털은 공기 중에 닿는 면적을 넓혀 피부 호흡을 더 원활히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털 복숭이 개구리의 진가는 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 개구리는 비상상황에 처하면 살을 뚫고 발톱이 튀어나오는 아주 희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울버린 개구리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솟아난 발톱은 적을 공격하거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데 사용됩니다. 슬프고 잔인하게도 이 발톱은 사실 자신의 앞발가락으로 뼈를 부러뜨려 피부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라고 하네요. 네, 다행히도 발톱을 꺼내고 나면 다시 뼈가 뒤로 후퇴하고 새로운 발가락 뼈가 자라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울버린 개구리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동물이 되겠습니다. 어떤 슈퍼 능력을 가진 동물일까요? 자, 두 번째 동물은 홍

해파리가 되겠습니다. 한우말로는 떵다쉬모 됩니다. 죽지 않은 해파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는 이 해파리는 최대 몸 길이가 4.5m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이 해파리가 유명한 원인은 이 이름처럼 죽지 않은 불사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노쇠한 이 해파리는 갑자기 자신의 다리와 내장을 퇴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몸의 외벽까지 퇴화시켜 마치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 듯한 폴립이 되겠죠. 이 폴립이 모이고 자라서 1mm의 작고 8개의 촉수가 달린 어린 해파리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성장 과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동물은 이 해파리가 현재는 유일하게 보고됐습니다. 학자들은 이 동물을 잠재적인 불멸자라고도 여기고 있답니다. 자, 세 번째는 흉내문어입니다. 한우말로는 니타이장위가 되겠습니다. 문어는 보색과 의태를 모두 활용하기 때문에 바다의 카멜레온으로 불려옵니다. 바위에 붙으면 바위색으로 변하고 산호 옆에 있으면 산호처럼 보일 정도로 변화무쌍한 게 특징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무려 40가지 생물로 변신할 수 있는 문어인 흉내문어는 위장술의 달인 변신의 귀재로 통합니다. 흉내문어는 몸을 납작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8개의 다리를 다양한 형태로 배려할 수 있다고 하네요. 흉내문어는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바다뱀, 넙치, 그리고 불가사리 등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색을 바꾸는 속도나 색의 종류에 있어서는 오히려 카멜레온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아홀로틀. 한어말로는 모시그 룽웬이 되겠습니다. 아홀로틀은 메이코 중부에 위치한 호히밀코호에 서식하는 점박이 도룡룡과의 일종으로 메이코 도룡룡으로 불리웁니다. 아홀로틀의 가장 큰 특징은 번식이 쉽고 잃어버린 신체를 쉽게 재생하며 다른 아홀로트의 장기를 이식받아도 거부반응이 전혀 없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홀로틀은 유전자 발현, 발생학, 신경생물학 및 재생과 같은 학문 및 의학적인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마귀 새우, 한어말로는 당랑시아가 되겠습니다. 이 특이한 이름만큼 특이하게 생긴 이 갑각류의 영어 이름을 번역하면 사마귀 새우입니다. 커다란 한 쌍의 앞다리로 먹이를 움켜잡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사마귀 새우는 몸놀림이 재빠르고 잡기 어려운 가재로 몸 길이가 약 20cm까지 자란다고 하네요. 사마귀 새우는 다이버들 사이에서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가재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믿기지 않을 정도로 힘센 집게발을 공격적으로 사용해서 먹이를 내려치거나 찌른다고 합니다. 순간적인 스피드로 생기는 소리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듯한 귀여움과 흡사하며 심지어 작은 몸으로 수족관의 유리에 금을 내기까지 한다네요. 초능력 같은 특징을 가진 동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신기한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우리에게 몹시 중요한 시력은요, 노력하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생활이나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노화에 따르는 세 가지 흔한 질병인 녹내장, 백내장, 황반퇴화 등을 관리할 수 있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시력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겨울이라도 햇빛이 화창한 날에는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을 차단하면 백내장 위험을 낮출 수 있답니다. 또 선글라스는 태양의 가시광선을 막아주는데 가시광선은 망막에 손상을 주어 시력 감퇴를 가져오는 황반퇴화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등을 평소에 섭취하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백내장의 위험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10년간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면 백내장 위험이 57%나 낮아진다고 하네요. 또 루테인, 지아산틴 등의 카로티노이드는 망막을 보호하기에 이런 성분이 풍부히 함유되어 있는 녹색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황반퇴화와 백내장 위험을 낮춘다고 하네요. 올리브오일도 황반퇴화의 발병 위험을 낮춥니다. 세 번째로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장 박동수를 높이면 눈 건강을 보상으로 받는다고 하네요. 매일 10km를 달리는 사람들은 백내장 위험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일 4km씩 달린 사람은 황반퇴화 발병률이 54%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녹내장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력 감퇴와 실명을 부를 수 있는 당뇨병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성인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백내장 발병이 72%나 높고 녹내장은 두 배나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겁니다. 정기검진은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력 감퇴는 매우 서서히 일어나므로 심각해지기 전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흔이 되면 눈 관련 종합점검을 받아야 하며 별 문제가 없을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하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규칙적인 생활 패턴과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수면과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 눈이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적당한 수면은 눈 건강의 기본이 됩니다. 자, 그럼 눈 건강에 좋은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알아볼게요. 자, 반시간에 한 번씩 먼 곳을 주시하는 겁니다. 이 반시간 간격으로 1분, 2분간 눈을 감거나 먼 곳을 주시하며 눈의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화면과 눈의 거리가 적어도 30cm 이상으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흔들리는 버스나 어두운 장소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중요한데요. 주위가 너무 건조하면 눈이 너무 더욱 빠르게 마르기 때문에 가습기 등으로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방법입니다. 온찜질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뜻한 수건을 눈에 올려서 온찜질을 해주면 기름샘 분비가 원활해져서 안구를 보호하고 눈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답니다. 자, 쉽죠? 자, 오늘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를 위해 항상 쉬지 않고 움직여주는 감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각들에게 좋아하는 걸 찾아주고 또 그걸 마음껏 느끼고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건 어떨까요? 자, 그게 곧 나를 위한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이 기분 좋아지고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만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황설화,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현대병원 리관래 원장님 직접 모시고 각종 인한병과 난치병의 치료 원리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내가 한번 인사 다시 드립시다. 저는 영길시 현대병원 원장 리관래입니다. 금년은 현대병원 건립 22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이 22년간 꾸준히 노력하여 마침내 국내적으로도 독창적인 부강주사료법과 난치병 치료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진단은 있으나 치료 방법이

남는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더구나 몸은 불편하고 아픈데 진단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다면 참으로 답답하시겠죠. 지금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큰 병에 걸리면 무작정 큰 병원, 먼데 병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경이나 상해 큰 병원에서도 치료 방법이 없다면 그건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알지 못하고 계시는 난치병 치료에서의 몇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제내경에는 복부는 오장육부의 궁성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배가 딱딱하면 오장육부를 속박하면서 100가지 병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복부가 딱딱하면 오장육부가 마치 고무줄에 꽁꽁 묶인 것처럼 압박받으면서 피 흐름이 잘 되지 못하고 로폐물이 잘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위장은 물려내고 간담낭, 비장, 췌장, 자궁, 신장, 방광, 뇨도, 전립선, 왕고성 체질에 이르기까지 각종 난치성 질병을 유발합니다. 만약 배 안에 있는 이 딱딱한 섬유와 조직을 방지할 수만 있다면 정말 수많은 현대 난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방리는 딱딱한 조직을 마수고 헤쳐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배 안에는 혈관들이 밀집하고 오장육부 여러 장기들이 꽉 차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누구도 감히 이 배 안에 있는 딱딱한 섬유화 조직을 방리해본 사람도 없었고 또 감히 손을 대버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복부 섬유화 방리 기술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료 공백이며 치료 금지거역입니다. 하지만 현대병원에서는 21여간의 연구와 실천을 거쳐 이 천년 금지구역을 돌파하고 복부 섬유화 방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체 세포 재생 기술입니다. 수천 년간 전통의학은 로화는 되돌릴 수 없고 다스린 무릎 연골과 괴사된 뼈는 다시 살아날 수 없으므로 유일한 방법은 반드시 수술하여 인공관절을 바꾸어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길시 현대병원 부강주사료 부분 수만 명 환자들을 치료하는 가운데서 로화는 되돌릴 수 있고 다스린 연골과 썩은 뼈는 다시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로 입증하였습니다. 이 부강주사료법을 핵심 주사 약물은 이미 국가 특허 고자 전리를 획득하였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병원에서는 지금까지 전통의학이 난치병이라고 여기던 수많은 불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실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실 인체 완고성 심장병, 협심증, 심근경색. 현대의학은 심장병이 발병 원인을 심장과 큰 혈관 내부에서만 찾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검사나 약물치료, 스텐트 수술, 한어로 말한 신장 저지하는 모두 큰 혈관만 치료합니다. 이것은 현재 전 세계 의학계가 직면한 인지 오차입니다. 기실 인체에서 큰 혈관은 10%밖에 안 되고 100분의 90%는 모세혈관입니다. 우리는 림상에서 모든 심장병이나 혈관 질병이 발병 원인은 먼저 90%의 모세혈관이 병들고 나중에 심장과 큰 혈관이 병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과 관계되는 모세혈관은 다만 이 흉강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앞뒤 가슴 근육과 복부 조직 속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이 두변체 발병 원인은 심장이 박동력이 떨어지면서 혈관을 부풀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피를 막게 하거나 혈관을 확장하는 약물을 써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혈관 주사를 맞을 때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몸의 기운이 떨어진 환자는 혈관을 찾을 수 없어서 호사들이 주사침을 찌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기운을 회복한 다음에는 혈관이 저절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사침을 찌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근경색으로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원리도 바로 심장 박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혈관을 부풀려주는 힘은 바로 심장이 박동력입니다. 일부 환자들이 심장 지자를 두 번이나 해도 별로 치료 효과가 없는 원인은 바로 지자만 했을 뿐 심장 박동력을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첫째로 앞뒤 가슴과 복부의 섬유화 조직을 방대하여 90%에 달하는 모세혈관을 소통함으로써 심장병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며, 둘째로는 인삼이나 황기, 부자와 같은 종약으로 심장이 양기와 힘을 보충하여 심장이 박동력을 강화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북경이나 상해의 큰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다고 하던 일부 난치성 심장병 환자들이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하여 효과를 볼 수 있게 된 원인입니다.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 데 병의 경중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3번 내지 5번 치료하면 난치성 심장병, 협심증, 초기 심근경색, 심부전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장 기질성 질병은 반드시 현대의학으로 보급해야지 이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완고성 실면, 불안장애, 우울증, 정신병. 현대의학은 완고성 실면, 정서불안, 쪼리증, 우울증, 정신병을 담한 대뇌병이라고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진정제나 수면제와 같은 대뇌 억제제를 위주로하여 치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치료는 증상만 잠시 가라앉힐 뿐 근본을 다스릴 수 없으므로 환자는 평생 약물에 의존해 살아야 합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인체에서 세로토닌, 한어로는 쇠칭수라고 하는데 이 세로토닌은 정서를 안정시키고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세로토닌은 대장에서 합성하고 분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엔돌핀도 그 절반 정도는 대장에서 분비합니다. 만약 대장이 굳어서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분비되지 않는다면 바로 완고성 실면, 조리증, 우울증, 정신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부를 제2대뇌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배가 딱딱하면 정말로 백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대뇌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복부의 굳은 조직을 방리하여 대장과 세로토닌, 엔돌핀 합성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신질병이 저절로 치료되게 하는 것입니다. 치료 로정은 병의 정도에 따라서 14일에 한 번씩 보통 3번 내지 5번 정도 치료하면 완고성 실면, 쪼리증, 우울증 등 각종 정신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선천적인 유전인소,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정신질환 환자는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면역성 질병, 과민성 질병, 피부성, 완고성 피부병, 자가 항체성 질병을 면역성 질병이라고 하는 게인데 홍반성 루푸스, 한으로는 홍반랑창, 잉피병, 간조중허증, 피지엔, 류풍습성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과민성 질병이라면 음식 과민, 약물 과민, 과민성 천식, 과민성 비염, 과민성 피부염 등이 있으며 또 완고성 피부병에는 소보짐, 신경성 피부염, 백전풍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은 증상은 각양각색하지만 발병 원인은 모두 비슷하며 치료 방법 역시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이 병을 알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만약 이 병이 만성으로 되었을 때에는 현대의학은 별로 특별한 근치 방법이 없습니다. 주로 면역 억제제로 격소를 쓰는데 그것은 증상만 누를 뿐 근본 문제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면역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면역균을 활성화하여 자아가 치유 능력의 힘으로 병을 치료합니다. 둘째로 전신이 섬유화 조직을 방개하여 혈관을 소통하고 신진대사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세 번째는 병이 오래다 보면 몸이 모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중약으로 상한 내장 기능을 바로잡고 원기를 보충합니다. 중한 환자들은 보통 약 석 달간 치료하면 신체의 구조적 손상을 처리하고 면역 기능을 정상화하여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아가 면역성 질병이나 만성 과민성 질병 치료에 호르몬제나 격소 말하는데 면역 활성요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국내적으로도 독창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몸이 물이 차는 병. 몸이 물이 차는 병이란 폐나 심장이 물이 차는 병, 콩팥이나 골반, 뇌에 물이 차는 병, 간경화 복수, 암증으로 인한 복수 등 이런 병들을 말합니다. 현재 모든 병원들에서는 보통 물을 빼고 소염제로 치료하지만 물을 빼도 또 생길 수 있는 난치성 질환들입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3초를 소통한 후 대변으로 독소를 배출하고 소변으로 물을 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 효과입니다. 일부 엄중한 간경화 복수 환자들은 큰 병원에서 몇 달씩 치료했지만 복수가 줄어들지 않아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한 환자일지라도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한다면 물을 빼지 않고 소염제를 쓰지 않고 보통 10일 내지 14일 정도이면 복수가 완전히 빠지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강주사료법이 강력한 효능입니다. 다음으로 만성신염, 뇌독증, 전립선 비대. 배가 딱딱하면 신염과 뇌독증이 생긴다. 이것은 우리 현대병원에서 발견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전통의학은 만성신염과 뇌독증은 주로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 인하고 독소로 인해 생긴다고 인정합니다. 현상시킵니다. 이상이 세 가지 원인 모두 배가 딱딱한 것과 연관됩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복강 내 섬유화를 처리하고 신장과 뇌도에 대한 압박을 해소함으로써 완고성 신염과 초기 뇌도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립선 비대. 전통의학은 전립선 비대는 전립선 내부의 문제므로 보통 전립선관을 확대하는 수술을 합니다. 말하자면 칼로 안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과 치료 방법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수심관의 림상을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발병 원인은 전립선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 주변이 조직이 굳어지면서 모세혈관과 림파관이 좁아지고 로피물이 빠지지 못하면서 전립선이 증대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치료 방법도 그렇게 해서 치료가 수술보다 얼마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뇌실금 아시죠? 전통의학은 뇌실금을 뇌도관략근, 방광관략근이라고도 하는데 방광관략근이 늘어나서 생기는 병이라고 인정하는데 기실은 방광관략근이 늘어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략근이 굳어지면서 뇌도관이 그 관략근이 닫혔다 열렸다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전립선 내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 외부야 뇌도 관략근 주변의 굳은 조직을 방리하여 전립선 비대와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 증상,

소민이 작고 소민이 새는 뇌졸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담낭염, 담결석, 신결석. 현대의학은 담낭염과 담결석이 근본 원인은 담낭이나 담관이 병들었기 때문에 보통 담낭을 수술하여 떼버립니다. 이 진단과 치료에는 오차가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초음파로 담결석 환자를 검사할 때 보면 담관이 상단은 확장되고 즉 담낭관이 우는 확장되는데 아래만 좁아진 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거든. 그러면 상단과 중단은 간부에 위치했고 하단과 유두부만이 배안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할 수 있는 바 담낭염이나 담결석이 근원은 담낭이나 담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강 섬유화 조직이 담관 하단과 유두부를 압박해서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상에서 일부 환자들은 담낭을 떼버린 다음에도 또다시 담관이나 간 내 결석이 생기게 됩니다. 신결석, 뇨도 협착이 생기는 원인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복부의 섬유화를 방지하여 담관에 대한 협착을 풀어줌으로써 만성 담낭염, 담결석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관성 질병. 골관절 질병이라 하면 경추병, 요추병, 그 다음에 무릎 형성 관절염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오늘 먼저 중척추관 협착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심한 척추관 협착증이란 허추공전 사진 찍었을 때 척추관이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한 척추관 협착증은 지금 세계 어디로 가나 모두 수술하여 치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부작용이 많고 치료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현대병원 부강주사료법은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심한 척추관 협착증, 요추관 탈출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척추 표면 방리술은 현재 국내외 공박이로서 오로지 영길시 현대병원에만 있는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대퇴골 괴사, 퇴행성 무릎 관절염. 전통의학은 대퇴골 괴사와 연골이 다스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나중에는 반드시 인공관절을 바꿔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만 명 환자들을 치료하는 가운데서 대퇴골 괴사와 다스른 연골은 얼마든지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우리 부강주사료법은

동제를 쓰지 않고 각종 난치성 통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강수사료법이 치료 원인 무엇일까요? 첫째, 신근과 혈관을 압박하는 섬유화 조직을 방지하고, 둘째는 손상된 혈관과 신경막을 재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포재생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국내에서도 국내적으로 최초로 암을 치료하는 진도 립체 소실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제가 연구 개발한 암치료 진도 주사기는 이미 국가 특허 고자 전리를 취득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진도 립체 소실법은 체외 실험을 통해서 모든 암세포가 3분 내에, 이건 모든 암세포입니다. 어떤 암세포 상관없이 3분 내에 완전히 사멸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암국부 치료법으로서 능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암종양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치료법이 가장 큰 장점은 수술하지 않고 화학료법, 방사선료법, 즉 화뇨나 방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의 면역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현대병원의 종양립체소실법은 국내적으로도 최초로 개발된 독창적인 치료법입니다. 지금까지 배가 딱딱하면 여러가지 난치병들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배가 딱딱하면 암이나 종양과는 관계가 있을까요? 묻는데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림상에서 암 환자들 검사할 때 보면 절대 대부분입니다. 암 환자들은 배가 정도 부동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예, 간암, 담낭암, 이선암, 위암, 장암, 직장암, 방광암, 자궁암, 란소암, 전립선 암과 같은 암은 물론이고 폐암 환자들도 눌러본 배가 딱딱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섬유화 조직이란 원래 하루 이틀 새 생기는 병이 아니고 적어도 10년이나 20년, 30년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서서히 굳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절대 대부분의 암은 암으로 되기 전에 10년 전, 20년, 30년 전부터 벌써 배가 굳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그 원리를 모르고 계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만약 평소에 배가 딱딱한 것이 느껴진다면 절대로 등한시하지 마시고 제때에 치료하셔서 섬유화가 암으로 전화하는 것을 미리 막아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딱딱한 복부 섬유화를 치료합니다. 10살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보통 3번 내지 4번 치료하면 딱딱한 복부 섬유화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무토금 치료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부강주사료법이란 결국은 섬유화 조직을 방지하는 동시에 세포재생 주사약을 주입하는 치료법입니다. 만약 치료 부위가 작으면 국부 마취제로 치료하고, 치료 부위가 넓거나 어떤 분들이 침 막기가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수면 무통 치료법으로 치료합니다. 수면 무통 치료란 환자가 잠든 상태에서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할 때 전혀 아프거나 불편한 감을 모릅니다. 치료는 약 15분가량 걸리는데 시술을 받고 깨어나면 치료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나 다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9가지 난치병 치료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물론 그 어떤 진료 기술도 만능은 아니며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강주사료법도 예외

0: 그거 아닙니다. 우리 부강수사료법도 만능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체계가 완전하고 선진적인 특세 치료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영길시 현대병원 건립 22주년. 지금까지 우리는 이학연구에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개척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강투사료법이 확립을 위해서 8가지 국가특허 구호자전리를 신청 혹은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멀고 맡은 사명은 무겁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을 기반으로 수많은 세계적인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하루빨리 질병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들이 협식과 성원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현대병원 리관래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치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 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청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로정 인솔, 오늘은 공동체를 확고히 하고 중화대가정의 정을 다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0: 계열 보도, 장정정신 이어받아 부흥의 길에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홍군 장정의 중요한 경유지이자 금사장 도하작전 발생지인 운남성으로 안내합니다.
1: 국경절 연휴 기간 각지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활동을 조직해 대중들이 연휴의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했습니다.
0: 예멘 정부군이 수복전을 개시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중화민족은 하나의 대가정이며 56개 민족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한 가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민족 인민들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마음속에 새기고 혈액 속에 녹여내며 조국의 평강을 함께 지키고 아름다운 삶의 도전을 함께 건설하면서 민족 단결 진보의 꽃이 더 현란하게 피어나게 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주선, 민족적 재반 사업의 주선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중국 특색 민족 문제 해결의 올바른 길을 한층 더 넓히고 당의 민족 사업이 새로운 역사적 성과를 이룩하게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매콤하고 진한 양탕, 노릇노릇 바삭하게 구워진 기름떡, 지역사회 주민들이 가져온 갖가지 요리들이 한데 어우러져 밥상에 오르면서 명절 분위기가 몰아익었습니다. 국경 연휴 기간 명하 오충시 리통구의 여러 지역사회에서는 이웃 백가연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오손도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도란도란 일상을 이야기하면서 민족 단결의 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영하 영내의 664개 도시지역사회는 모두 다민족 상감식 지역사회이자 여러 민족 주민들의 공동집이기도 합니다. 리통구 금성진 양광교자지역사회 당연의 료경요석이는 지역사회의 이웃축제를 통해 수년째 백가연, 이웃장터, 자원봉사, 모형문화유산 체험 등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민족 단결은 단지 구호만이 아니며 평소에 서로 존재합니다.

0: 존중하고 서로 돕고 왕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살며 배우고 함께 건설하며 누리고 함께 일하며 즐기는 것을 일상에 융합시켜 지역사회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내게 할 것입니다. 중화민족은 여러 민족이 뭉쳐 이루어진 다양성 속의 동일체라는 대가정이며 민족 단결은 우리나라 여러 민족인민의 생명선입니다. 2014년 5월 습금형 정서기는 제2차 중앙신강사업좌담회에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2022년 3월 습금형 정서기는 제13기 전국인대 제5차 회의 내몽골 대표단 심의에 참석해 당장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주선으로 삼는 것은 중화민족의 대단결을 수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결책이며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깊게 총하게 얻은 중요한 결론이라고 제기했습니다.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금평 종속의 중요한 사상적 인도하에 중화민족 공동체 리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올 7월 1일 신시대 최초의 민족 분야 전문 법률인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공식 시행되면서 민족단결진보사업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법치 보상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경들의 소매, 운남성 보이시 소맹와족자치원의 기층경찰들이 농가를 찾아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이시 곳곳의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도 관련 법률을 집중적으로 학습했습니다. 보이민족단결서약 비맹서 대표의 후손인 M검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잘 선전하고 학습해 민족단결진보사업을 빛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민족단결 이야기를 계승하고 고향하게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조직했다고 말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은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공동 과제입니다. 신강 장결 회족 자치주 마나스현 남송 지역사회는 민족 단결 장건 내용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며 지역사회 종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족 단결 아파트동 소규모 교실을 열며 각종 자원봉사대를 조직했습니다. 마나스 현 당면의 통일 전선 사업부 간부 장박은 붉은 송류 방송실은 주변의 단결 이야기를 통해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함께 기술을 배우고 함께 수입을 늘리며 재벌을 쌓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음 단계에 붉은 송류 방송실은 이러한 진실을 활성화하고 실속 있는 활동을 많이 조직해 여러 민족 대중들이 진정으로 송류시처럼 똘똘 뭉치게 할 것입니다.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신할 때 관한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사상적 인도하에 여러 민족 인민들은 함께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 로정에 널쳐 나섰습니다. 2012년부터 2025년까지 5개 자치구의 지역 생산 총액은 3조 2,500억 원에서 8조 6,600억 원으로 늘었고 여러 민족의 교류와 왕래 융합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중화민족 공동체 리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리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당귀하게 명시함으로써 중화민족 한 가족 한 마음으로 중국 꿈을 실현해 나가는 분위기는 전례 없이 고조되었습니다. 15척은 전망계획에 정사진을 펼치면서 여러 민족 아들딸들은 손에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중화민족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하고 민족풍의 위대한 영광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진서봉 주임은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여러 민족의 공동단결분토와 공동번영발전 실현에 착안해 신시대 민족단결진보건설을 심화하고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통해 여러 민족의 교류와 왕래 융합을 촉진하면서 여러 민족의 공간, 문화, 경제, 사회, 심리 등 전방위적인 융합을 실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개별보도 장정정신 이어받아 부흥의 길에서 힘차게 나아가자 오늘은 홍군 장정의 중요한 경유지자 금사강 도하작전 발생지인 운남성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운남은 홍군 장정의 중요한 경유지자 관건적 전환지 전략적 결승지이기도 합니다. 90여 년 전 중앙 홍군, 홍군 제2군단, 홍군 제6군단은 선후에 운남 서른서에게 현을 전진하면서 금사강을 교묘하게 건너 수십만 적군의 포위와 추격을 떨치고 전략적 이동에 결정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운남성 권명시 록원현 당위원회 당학교 홍색문화교육강습발전센터 장지군 주임에 따르면 현의 교평도는 중앙홍군이 금사강 도하작전을 치르던 결정적 나루터로서 당시 배사공 37명이 7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배를 저어 홍군의 도하작전을 도왔습니다. 예로부터 밤에 금사강을 건너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살이 세고 암초와 소용돌이와 험한 요울이 많아 매우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배사공들은 풍부한 경험을 살려 여러 위험한 구간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홍군을 안전하게 대안으로 실어나갔습니다. 2020년 금사강 오동덕 수력발전소가 저수작업을 시작하면서 교평도 나루터 등 강변의 유적이 저수지에 담겼습니다. 그제날 금사강의 험준한 장벽은 깊은 협곡의 잔잔한 호수로 변하고 사천성과 운남성 량안 주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줬습니다. 장강전력 오동덕 수력발전소 당위원회 서기 요등붕어는 신시대 대국 중장비인 오동덕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생생한 실전 속에서 자주적 독립을 견지하면서 대형 수력발전소 운영과 유지 보수의 핵심 역량을 부단히 강화하고 인민에게 더 큰 복지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장정정신을 계승하고 발행하고 있다고 비었습니다. 1935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기간 홍군 제9군단은 운남성 곡정시 회택현에 주둔했습니다. 짧지짧은 며칠 사이 현지 주민 1500여 명이 앞다투어 홍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이는 홍군 제9군단이 장정도 중 진행한 규모가 가장 큰 병력 확충 사례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회택현의 10여만 대중들은 격지주를 통해 심산을 벗어나 새 삶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회택현 부현장 리명은 운남성 전역에서 격지 이주 가난구제 규모가 가장 큰 현인 회택현은 가난구제 작업장을 세우고 과일과 채소 등 특색 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이주민들이 새 삶의 터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격지 이주 가난구제 정착지는 전자와 의료 등 다양한 업종의 작업장과 기업 65개를 유치하고 2만 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이주민들의 안정한 취업과 소득 증대를 힘써 보장했습니다. 금사강은 오늘도 쉼없이 흐르고 이곳 혁명의 옥토는 날로 더 생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울릉대지에서는 한창 부민진흥의 새 장정의 화폭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운남성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조민홈은 운남성은 홍색문화의 저력을 발전의 추진력으로 삼고 홍색관광을 활성화하며 문화관광산업의 승격을 추진하고 여러 민족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견인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전역의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은 향촌진흥, 생태보호, 변강관리 등 신시대 장정의 길에서 실제 성과로 장정정신을 전승하고 운남 발전의 새 국면을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0: 곡경절 연휴 기간 각지는 풍부하고 다채로운 활동을 조직해 대중들이 연휴의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했습니다. 황금빛으로 단장한 10월 각지 풍경문은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사천성 아바이 내천여산 명순구에서는 관광객들이 우뚝 솟은 설봉, 푸른 숲과 맑은 시냇물에 도취돼 산길을 따라 거닐며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기념사진을 찍기 여념이 없습니다. 곡경절 연휴가 시작되어 4일간 풍경구가 접대한 관광객 수는 동기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광서 쩡족자치구 양삭시에서 관광객들은 대나무 대목을 타고 푸른 산과 맑은 물 사이를 누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곡경절 연휴 기간 현지 명소는 족벌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특색 공연과 량방향 체험 프로그램을 늘려 관광객들이 다원화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0: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귀조성 황과수 대폭포는 장엄한 물줄기를 뿜어내면서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연휴 첫 사흘간 이곳을 찾은 관광객 수는 연인 수로 12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신강 카시가르에서 관광객들은 사막 공원을 찾아 사막 오프로드 타기, 락타 타고 산책하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광활한 사막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문화체험, 무형문화유산 감상 등 다채로운 특색 활동도 펼쳐졌습니다. 강서성 진강시 북고루에서 관광객들은 높은 곳에 올라 끝없이 흐르는 장강을 바라보면서 문맥 속의 산수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운남성 덕갱 롱촌현이 조직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목노종가 행사에서 현지 주민과 관광객 만여 명은 함께 춤을 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북경시 미룬 고북구시는 옛 거리와 정원에 대한 보호성 개설을 진행하고 조제서점, 특색문화, 창작상품 등 새로운 경영 형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꽃마차 순회, 무형문화유산, 수공예 체험 등 량방향 활동을 조직해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12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복근성 장조고성은 가재희, 운서조극, 특색 무형문화유산 공연을 펼쳐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았고 진정한 민남 민속과 풍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해가 지고 화려한 등불이 밝혀지면서 호남성 봉황고성은 오색 찬란한 불빛으로 단장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배를 타고 량안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며 워터스크린 빛의 량방향 체험을 즐겼습니다. 안희성 호조시는 실경 공연, 드론쇼, 무형문화유산, 철불꽃쇼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밤거리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종경시 량평에서 사천 종경서극 전통 무형문화유산 고개가 잇따라 무대에 오르고 특색시장은 각양각색의 상품들로 넘쳤습니다. 길림성 장촌시는 홍색 문화공연, 곡풍순회 공연 등 계열 활동을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부한 문화체험을 선사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강서송 감조시의 여러 문화거리도 인파로 붐볐습니다. 옛 도시의 기억을 보존하고 젊은 세대 취향에 맞게 설계한 새로운 경영 형태 그리고 다채로운 민속 공연과 전통 특색 음식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1: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10월 4일 전 사회 지역 간 인구 이동량이 연인수로 3억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국경절 연휴에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교통수행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해졌습니다. 전국 철도력의 이동량은 4일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전국에서 여객량이 가장 많은 광주 남역에서는 스마트 관제 플랫폼과 AI 여객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고속열차의 고밀도 대중교통식 운행을 실현했습니다. 고속철차의 최단 도착, 발차 간격은 40초까지 단축되었고 연인수로 하루 최대 100만 명의 수송 능력을 가졌습니다. 도로 부문에서 성을 넘나드는 출행과 신에너지 차량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4일 전국 고속도로에서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은 총 33개, 주로 강소와 사천, 광동, 호남, 절강, 안위 등 성과 자치구에 집중되었습니다. 교통부문은 교통경찰, 운영,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연결해 데이터 공유와 디지털 협업을 실현했으며 2시간에서 4시간 전에 교통량 최고점을 예측해 정보 발표, 역의 화물 분리, 비상차로 개방을 적극 시행했습니다. 4일 민항 여객 수송량은 연인수로 234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공항은 국내선 출발 수속에서 스마트 보안 검색 시스템과 집중식 보안 검색 검증 장비를 전면 가동해 여객들의 편의를 크게 도모했습니다. 섬 여행과 수상 관광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해사 부문은 스마트 해사 플랫폼을 통해 선박 항적 추적을 전개하고 주요 항로에 대해 선박 동행 보장과 해상 순찰 등 호송을 시행해 수상 출행 안전을 힘써 보상했습니다.
0: 올 들어 각지는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도시

0: 요효부지, 자투리 땅 등 분산된 공간 활용에 주목하며 다양한 용지, 보대시설 포양책을 적극 도입해 기존 공간의 잠재력을 깊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효 자원을 주민 편의와 복지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함흥시 도심 핵심 지역에 위치한 피공업단지가 재개발을 거쳐 가족놀이, 류행소비, 청년주거를 아우르는 활기찬 새 단지로 변모했습니다. 올 들어 기존 토지와 공간 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지에서는 계획관리 통제 방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용지 지원책을 혁신했습니다. 오래된 공장과 옛 거리는 허용업종 목록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 조민 편의 상업 등 다양한 업종을 함께 도입해 단일 용도 제한을 타파했습니다. 또한 로호 주택단지, 엘리베이터 설치, 복개공원, 지역사회 보육 등 소규모 재생민생 프로젝트 경우에는 일부 계획 허가 심사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많은 도시가 기존 자원 전환과 활용 관련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광주는 최근 역사 건축물 보호와 활용에 관한 신규 규정을 제정해 임대료 감면, 승인 녹색 채널 개설, 보수 보조금 지급 등으로 역사 건축물을 보존해서 활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연자원부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서 200만 모 이상에 달하는 초효율 용지 개발을 완성했으며 방치되어 있던 오래된 공장, 로후시설, 요효토지가 다시 재가치를 찾았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15차원의 전망계획기간 각지는 토지 대금 납부, 과도기 사용, 단기 활용 등 정책을 한층 더 보완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신산업, 신경영 형태가 신속히 자리 잡도록 추진하며 민생 보장과 공공서비스 지원 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입니다.
1: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국가에서 수자원망, 신형 전력망, 컴퓨팅 파워망, 4세대 통신망, 도시 지하수송망, 물류망 등 6대망 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6대망은 서로 분리된 파편화 체계가 아니라 깊이 결합되고 서로의 동력을 부여하는 유기적 통합체입니다. 현장 조사 연구, 오늘은 6대망 건설 간 협력,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취재팀이 동부 데이터 서부 처리의 중요한 중추 중 하나인 영하 중위를 찾았습니다. 국경절 연휴가 다가왔지만 고비 사막은 여전히 들끓는 상황이고 전국 각지의 기업들이 앞다투 자리를 선점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중위시 데이터국의 계획도를 통해 수요 급증 상황을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올 6월에 완성한 컴퓨팅 파워 단지 계획도의 빈 부지가 두 달도 안 돼 모두 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 신계획도는 신규 개발구역 면적을 2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폭발적 수요는 새로운 난제를 불러왔습니다. 한 컴퓨팅 파워센터 건설 현장에서 책임자는 모듈식 공법 덕분에 건설 기간이 절반 줄었지만 변전소 건설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중위시는 컴퓨팅 파워망과 전력망 담당자를 불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필요로 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 건설 속도를 맞췄습니다. 절주가 맞춰지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모든 컴퓨팅 파워 기업이 최고 등급의 전력 설비에 따른 전력 공급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초기 전력 사용량은 3년 내지 5년이 지나야 최대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컴퓨팅 파워 기업은 데이터량을 전력기업과 공유하고 전력기업은 실제 상황에 맞춰 전력 수요를 산정해 정밀하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협력은 전력망과 컴퓨팅 파워망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부의 많은 컴퓨팅 파워 중추가 북경 천진 하북 장강 삼각주 등지와 수천 킬로미터 상거에 있어 가장 높은 등급의 광통신망으로 직결해도 지연시간이 20밀리초에 달합니다. 폭증하는 대규모 모델, AI 추론 등 극도로 민감한 지능형 연산 수요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통신망이 필요합니다. 현재 컴퓨팅 파워망을 구축하는 곳마다 통신망에 대한 동시 승격과 개조를 진행함으로써 먼 거리의 초고속 전송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0: 제10회 아시안게임이 10월 4일 폐막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금메달 169매, 은메달 89매, 동메달 83매를 따내 또다시 아시안게임 금메달 순위와 메달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사격, 양궁, 륙상, 수영, 력도, 필드, 자전거 등 종목 세계 기록 8개, 아시아 기록 11개, 아시아게임 기록 22개를 깼습니다. 또한 다이빙, 력도, 사격, 체조 등 전통 우세 종목에서 계속해 우세를 유지하고 기초 종목에서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했으며 륙상에서 금메달 17매, 수영에서 금메달 30매를 따냈습니다. 수상 종목인 조정, 카약 범선에서 금메달 24매를 따냄으로써 계속해 아시아에서 선두 지위를 지켰습니다. 실흥 종목인 암벽 등반과 스피드 개인 종목, 자유식 소륜차 종목에서 아시안게임의 첫 금메달을 거머쥐고 스케이트보드 종목에서 경외 아시안게임 참가 사상 첫 금메달을 따냈으며 서핑 종목에서도 아시안게임의 첫 메달을 따냈습니다. 축구, 배구, 농구 그리고 기타 단체 구기 종목을 보면 여자 배구팀이 지난 회에 이어 재차 아시안게임 우승을 차지하고 남자 축구팀은 28년 만에 아시안게임 시상대에 올랐으며 여자 수구팀은 무패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월 4일 오후 6시 본기 아시안게임이 일본 나고야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폐막식에서 중국 남자 요트 윈드서핑의 피론 선수가 중국 대표팀의 폐막식 기수로 나섰습니다. 아시아올림픽 리사회 알산희 주석이 본기 아시안게임의 폐막을 선포하고 회기를 자기 아시안게임 개최지인 카타르 도하로 인계했습니다.
1: 최근 미국, 이스라엘, 이란 충돌의 영향으로 예멘 후티 무력과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상호 습격 사태가 이어지자 예멘 정부 측이 4일 군사 행동을 개시해 최근 후티 무력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수복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에 이란 측은 후티 무력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비웠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함경이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경험이 아프리카의 탄력성 지역사회 건설에 도움이 된다고 한 국제기구 관원들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적십자 적신월회 국제연합회 아프리카 지역사무소 부소장인 피에르 크레모와 아프리카연맹과 국제기구 조제 대표 아사 모하메드가 최근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빈곤 퇴치와 지역사회 발전 등에서 축적한 경험은 아프리카의 탄력성 지역사회 건설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0일 2주 동안 진행된 중국 아프리카 협력틀에서의 적십자 적신 월회 탄력성 지역사회 건설 연수반이 북경에서 개강했습니다. 이 연수반은 중국 대외 원전력 자원 개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적십자회 훈련센터가 주관하고 적십자 적신월회 국제연합회 지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연수반에는 19개 아프리카 국가의 적십자회와 적신월회 그리고 적십자 적신월회 국제연합회의 소속 대표 26명이 참가했습니다. 크레모 부소장은 이번 연수반은 각국 적십자회와 적신월회가 전문 지식을 교류하고 실천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레모 부소장은 연수 참가자들은 교실 수업 현지 시찰, 상호 교류를 통해 중국의 재해 경감, 지역사회 복원력, 지속가능 발전 등 경험을 리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레모 부소장은 중국의 빈곤 퇴치 실천은 내생적 동력을 강조하고 발전 능력을 키워 수혈식 빈곤 구제에서 조혈식 지원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오물 이념과 일맥상통하며 아프리카 지역에서 현지 주도형 지속가능 해결책을 시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지역사회의 복원력 강화는 한결더 시급한 현실적 의미를 갖습니다. 아샤 모하메드 대표는 극한 날씨와 기후변화의 영향이 아프리카 사회경제발전의 모든 측면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연수반은 참가자들이 중국의 탄력성 지역사회 건설 경험을 직접 리해하고 각국의 실제 상황에 맞게 자국에 적용 가능한 해결책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크레모 부소장과 아샤 모하메드 대표는 모두 중국 정부와 적십자 적신월회 국제연합회가 협력해 진행한 잠비아 말라리아 조기 퇴치 사업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기반 협력이 해당 기구가 추진하는 현지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 발전 지원이라는 업무 이념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레모 부소장은 미래 중국과 아프리카 청년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더 많은 실질적 협력을 펼쳐 아프리카 지역 사회의 복원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긴급 구조 철선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그들의 로고에 보답하려 합니다. 청년 역량 강화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아주 큽니다. 크레모 부소장은 적십자 적신월회 국제연합회는 아프리카 전역의 1만 6천 개 지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해 긴급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각 지부가 자체적인 지역사회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은 지역사회 차원의 디지털 전환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췄으며 재생에너지 기술도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디지털 전환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중국 아프리카 탄력성 지역사회 건설 협력과 관련해 아샤 모하메드 대표는 중국은 아프리카 연맹의 역량 강화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 동반자로 작용하고 있다며 식량 안전과 지역사회 복원 분야의 경험 공유를 통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 발전 능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적십자 적신월회 국제연합회와 아프리카연맹의 다자간 플랫폼에서 중국과 역량 강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 심화하기를 바랍니다. 중국과 더 깊고 더 넓은 분야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경험이 아프리카의 탄력성 지역사회 건설에 도움이 된다고 한 국제기구 관원들의 주장을 들어보았습니다. 해설의 강설회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권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론함 재사고는 내용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권에서는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따뜻한 다리를 놓은 북경 내몽골 취업 량방향 선택 채용 박람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시장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신에너지 오토바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만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리구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 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이 시간에는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에 관한 설명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중국공산당 100년 분투의 역사적 경험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인민지상주의를 견지하며 리론혁신을 견지하고 독립자주를 견지하며 중국의 길을 견지하고 천하를 품는 것을 견지하며 개척혁신을 견지하고 과감한 투쟁을 견지하며 통일전선을 견지하고 자기혁명을 견지해야 한다는 등 근본적이고 장구한 지도적 의의가 있는 열 가지 방면의 역사적 경험을 개괄했습니다. 이 열 가지 방면의 역사적 경험은 체계적이고 완전하며 상호 연결되는 유기적인 전일체로서 당과 인민의 사업이 끊임없이 성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보장을 제시하고 당이 시종불패의 지반에 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제시하고 당이 시종 역사적 능동성을 장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영원히 유지하면서 시종 시대의 앞장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열 가지 방면의 역사적 경험은 장기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쌓은 소중한 경험이고 당과 인민이 함께 창조한 정신적 부로서 반드시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하며 신시대의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의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의 달성을 중심으로 해 전당은 바위 틈에 깊이 뿌리내리는 대나무의 강인한 의지로 기성 목표를 힘써 실현하고 백리길도 90리를 반으로 잡는 명석한 두뇌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당의 기본리론, 기본노선, 기본방략을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입각해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며 인민이 부유한 나라, 강성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건설을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연결을 영원히 유지하고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리익을 끊임없이 잘 실현하고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우환히 살고 안락에 죽는다는 말을 명기하고 항상 먼 앞날에 대비해 위험을 경계하며 신시대 당 건설에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후계자를 양성하는 근본 대계를 잘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당 전군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은 지난날의 고난과 찬란한 업적을 잊지 않고 오늘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며 미래의 위대한 꿈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역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개척하며 업무에 정진하고 굳센 의지로 전진함으로써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동지들, 이번 전원회의의 주요 임무는 이 결의를 심의하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주왕의 요구를 관철 실시하고 역사와 현재, 미래를 일관시켜 파악하며 깊이 사고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며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지혜를 모아 건설적인 의견

0: 건의를 내놓음으로써 함께 이번 전원회의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결의문 수정 작업을 원만히 완수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건호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따뜻한 다리를 놓은 북경 내몽골 주협 량방향 선택 채용 박람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내몽골 자치구 2026년 가사봉사 종사자 사전 교육 및 북강 가사봉사 종사자 시범 양성반 수료식과 가사 취업 량방향 선택 채용 박람회가 북경 거연지가 가사 양성 기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몽골 수강생 80명에게 5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수요와 공급 량측의 고품질 취업을 위해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신린 골맹 출신 조생화는 주문형 직무지정 교육을 통해 양로 간호 기능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일자리도 찾았다고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후 북경에 안심하고 남아 일하며 북강강사 봉사의 명성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내몽골 수강생 80명은 10일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마치고 수료했습니다. 북경과 내몽골 두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문은 우수 가사봉사기업 23곳을 조직하여 주업 량방향 선택 채용 박람회를 열고 수강생들에게 일자리를 정밀하게 매칭해 제공함으로써 배운 기술과 직무 요구가 정확히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수강생 73명이 가사봉사기업과 주업의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로해안대 따르면 북강 가사봉사는 내몽골 자치구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문이 중점적으로 육성한 자치구급 특색 로무 브랜드입니다. 북경의 로인과 아동 가사봉사 시장 수요를 겨냥하여 올해 농목민 183명을 두 차례로 나누어 교육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산모와 영아 돌봄사, 양로 간호사, 아동 동반 돌봄사 등 3대 인력 부족 지급 종류입니다. 북경 전문가들은 이론 정밀 강의 플러스 실제 현장 실습의 이중 교육 모델로 수강생들이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하여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이 끝나면 바로 취업, 수료 즉시 근무를 실현했습니다. 현재까지 100여 명의 농목민이 북경에 남아 성공적으로 취업했고 월 수입은 일반적으로 7천 원 이상이며 일부 최우수 육아사와 아동 동반 돌봄사의 월급은 만 원을 넘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인력자원사회보장청 농목민업무처 루병처장은 자치구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문은 직무수요 플러스 기능교육 플러스 기능평가 플러스 주요 봉사의 네 가지를 하나로 프로젝트형 교육 모델을 혁신적으로 시행해 산업 발전에 적합한 고급 기능 인재 대우를 육성하고 북강 가사봉사 특색 로무 브랜드의 영향력을 높여 전국 가사봉사 시장의 고품질 발전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향후 일자리 연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주요 봉사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고 내몽골 수강생들이 북경에 남아 안정적으로 취업하여 소득을 늘리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후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1: 뉴스 초우정.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시장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신에너지 오토바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중경국제박람센터에서 전기 오프로드 오토바이 한 대가 전시를 마치자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어 복고풍 전기 오토바이, 도심 통근용 전기 오토바이, 고성능 전기 오토바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전시 부스에서는 배터리, 모터, 지능형 제어장치 등 부품도 해외 구매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온 구매상 에르난 올기는 각 전시 부스를 오가며 삼남, 딘삼, 게이 카이웨이, 규룡 등 신에너지 오토바이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는 전기 오토바이가 바로 미래의 대세라며 중경에서 중국 오토바이 산업의 활력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한 남아메리카 국가 소비자들의 수요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콜롬비아에서 새로 등록된 오토바이가 100만 대를 넘었습니다. 특히 유류 가격 상승은 중국 전기 오토바이의 해외 시장을 더욱 넓혀주고 있습니다.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제24회 중국 국제 오토바이 박람회가 중경에서 열렸습니다. 전시장 면적이 19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1,120개 기업이 참가했고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오토바이와 전기자동차 브랜드가 등장해 3,000대가 넘는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80여 개의 국가와 지역에서 온 수천 명의 해외 구매자와 전문 관람객이 참관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산업의 중요한 풍향계인 올해 전시회는 새로운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신에너지, 오토바이와 배터리 전기, 지능형 제어 등 관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경은 중국의 중요한 오토바이 생산 기지입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오토바이

0: 10% 증가했습니다. 유류와 전기가 병행 발전하는 모습이 중경 오토바이 산업의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업 사슬의 전환도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종신산하 신남, 흠원산하 빈삼, 계위 등 브랜드는 신에너지 분야 진출의 속도를 내고 있고 신능한, 중창신항, 간복리튬전지 등 배터리 기업들도 신기술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상회 장홍파 비서장은 신에너지 오토바이가 여러 국가와 지역의 도시교통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업계는 친환경화, 지능화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에너지 오토바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신에너지 차량의 활용 장면이 전면적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계위그룹 산하 EJI 브랜드가 전시한 하임맥스, 태령의 비활유성 X9 등 모델은 도시간 장거리 주행과 도심 통근을 겨냥했습니다. 아폴로 RFN 경기용 모델은 이미 81개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었습니다. 중경 규령과학기술 오프로드 전기 오토바이는 유럽과 미국 시장을 깊이 공략하고 있고 제품은 60개의 국가와 지역에 판매되어 연간 판매량이 5만 대를 넘습니다. 중국 공정원 원사 진청천은 전기 오토바이 산업의 대발전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전동화가 걸어온 길은 오토바이가 참고할 수 있고 복제할 수 있으며 심지어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완성차와 배터리 기술은 이미 전면적으로 성숙했습니다. 신에너지가 가져온 변화는 업계 신흥 세력의 진입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설립된 장설 오토바이는 이전의 대배 기량 유류 오토바이로 빠르게 시장을 개척했고 지금은 전기 오토바이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설 오토바이 창시자 장설은 이미 전기 오토바이를 만들기 시작했다면서 이 분야의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추진 단계에 진입했고 전기 오토바이 분야 진출에 필요한 관련 진입 요건도 확보했습니다. 설립된 지 겨우 2년 남짓한 새 브랜드인 장설 오토바이가 전기 오토바이 분야에 진출했다는 점은 신에너지가 일부 기업의 제품 선택에서 오토바이 산업 전체가 선택하는 중요한 기술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오토바이 상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중국 오토바이 완성차 수출량은 1,336만 대, 수출액은 88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중 라틴아메리카 지역으로의 오토바이 수출은 약 670만 대로 동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상회 류훈 부회장은 중국 오토바이의 해외 진출이 제품 수출 중심의 초기 단계에서 현지화를 심도 있게 추진하는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9위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도시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택배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전기 오토바이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중경의 수출 데이터는 신에너지 산업의 해외 진출 활력을 입증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경의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수출량은 11만 7천 대로 동기 대비 130.5% 증가했고 수출액은 5억 1,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66.6% 늘었습니다. 한 번의 오토바이 박람회를 통해 산업 변혁의 큰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완비된 완성차 제조, 핵심 부품, 지능형 연구개발 등 전 산업체인 우세를 바탕으로 중경은 중국 오토바이 산업의 해외 진출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산업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이 오토바이의 도시에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업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험준한 설산 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이약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 종이 진료소는 장이약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탕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있는 진료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줄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덕길 중이진료소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께도 각종 질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열선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선생님 모시고 덕길 중이 진료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연길씨 덕길 중이 진찰부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특별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연길씨 덕길 장약방하고 덕길 중이 문진부에서는 공동으로 예, 국경절하고 추석도 명절을 맞으면서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큰 4대 보물급 장약 특별우대 행사를 진행합니다. 예, 우리 4대 보물급 장약에는 치수의 전주완하고 런칭창주의 런칭망주의 조주다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보물급 장약이 특점이라 할 때에는 약재의 조합이 특별하고 제조 공정이 엄격하면서 약성이 부드럽고 적용 범위가 넓은 예, 이런 감로 장약에만 있는 귀중하고도 또 신비로운 보물급 장약입니다. 예, 그리고 인류의 건강하고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국가 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증된 국가 비밀 특허가 있는 이런 제조 기술로 제조한 예, 아주 자랑스럽고도 또 우리나라의 보물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4대 보물급 장약 예, 각각 10곽씩 사신다 할 때에는 5곽씩 더 드리면서 또 조주 다시는 1곽씩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행사 기간에는 우리 덕길 중이 진찰부에서 감로 장약 장이 선생님이 진찰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과호비를 받지 않고 면비로 진찰해 드립니다. 예,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덕길 중이 진찰부라 할 때에는 전통 장약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현대화하고 예, 시장화의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는 이런 좀 특수한 중이 진찰부입니다. 예, 그 핵심이라 할 때에는 전통 장의학이 진단하고 치료 본질 그리고 공익성 성격을 유지하면서 운영 방식하고 복무 대상 발전 방향 등 면에서 현대적인 예, 이런 탐색을 진행합니다. 예, 그리고 장의학이 고전적인 사민요법을 중심으로 하면서 심혈관 질환하고 류머티즘 관절 질환 소화계통 질환 예, 등 이런 각종 만성병하고 이난병을 아주 능숙하고도 효과적으로 또 치료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운영 방식이라 할 때에는 아주 혁신적이면서 전통하고 현대가 어울린 이런 진료를 진행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에게 장기 치료법과 복무를 또 제공해 줍니다. 예, 그리고 덕길 장기 진찰부라 할 때에는 전통 장의학이 현대 사회에서 예, 빛을 보고 있는 이런 생동감이 있는 예, 이런 진료소입니다. 예, 오래된 전통 지혜를 지키면서 환자분들이 건강하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혁신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여보세요.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 지금 요새 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덕길 장약방에 장독 이사가 오셨다는데
1: 네.
2: 예약해야 됩니까?
1: 예약해야 됩니다. 하루에 10명만 뽑는다. 장이 예, 우리 감로 장이 전문가 선생님은 약물요법하고 외치료법을 같이 결합합니다. 예, 네. 때문에 한 환자를 보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 예약하시고 또 오셔야 됩니다. 예.
2: 예. 그 예. 예약 전화번호
1: 예. 8527111번입니다.
2: 8527111번
1: 이랬습니다.
2: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 직접 찾아가십시오. 예.
2: 알았습니다. 예약하고 예. 예.
1: 건강하십시오.
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예, 그 전번에 위가 진에 아파서 예, 그 서상에서 온 선생님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1: 네.
3: 예, 그래서 예, 보름 치료 약을 가져왔는데 예, 이제 한 열흘.

0: 텐데 이 약을 먹은 게 영 효과가 없습니다.
1: 네.
0: 네, 이번에 위 쓰리고 계속 사르기 못 피게 계속 위 아프고 쓰리고 조금 그 과일이라든지 사과 새끼 넣고 땅따는 거 먹으면 너무 아팠습니다.
1: 네.
0: 이랬던 게 지금이 아이 백그 약 모집하고 소화해 된 것처럼 그렇던 게 지금 그 증세 다 없어지고 예.
1: 네.
0: 밥이 당기고 소화 잘 되고 예. 이래가 맥이 납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예. 예, 선생님 저기 저는 예, 이 약을 다 먹고서 예, 또 선생님께 한번 가서 예, 약을 더 지려야 합니다.
1: 예, 지금 우리 당이 치료는 약물 치료도 중요하거니와 외적 외부 이 외적 치료를 같이 결합하면서 치료받음 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소화가 잘 안 된다.
0: 예, 그 말에 이제 말하자던 게 그 뭐 아마도 받고 그 뭐니까 그 아마도 받고 그 그런 것도 했습니다.
1: 예.
0: 군대 가서.
1: 예.
0: 그게 영효과 좋습니다.
1: 맞습니다. 그 예. 지금 장애에서는. 그 외적 치료료법이가 중요한 작용한다. 그 특수료법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하는 이런 요법입니다.
0: 예.
1: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애 치료료법에 이 외적 료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마다 예, 예. 자기에게 맞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직접 가셔서 약물 치료하고 이 외적 치료를 같이 받는다 할 땐 더 좋은 효과로 봅니다.
0: 예, 그래, 그런데 영원하고 예, 효과가 좋습니다.
1: 예.
0: 한 열흘 먹었는데 둘에 단 효과 난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그,
0: 예, 그래 예. 먹던 거 이제 한 달씩 치료 더 먹고 가서 한번 다시 치료받고 약을 더 쓰겠습니다.
1: 예, 이 외치료법을 꼭 결합하시오. 그러면은 예, 예. 약을 적게 쓰고도 또 좋은 예. 효과로 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래도 뭐 갔던 분들이라도 예약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 8527111번에.
0: 예.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우리 남편이 낙서산에 와서 머리 안에 항상 변은 날선 흐리멍텅하고 걸음걸이 방송치 않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예,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숨이 잘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네.
3: 그래서 영화 선생님을 보자고 얘기를 약 쓰자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 우리 이 뭐 지울 안에서 모두 말하는 게 공원에 있는 덕길 장약방에 예, 약방 옆에 다 뒷녀석을 꾸렸는데 장약방에서 아이 장독 전문가 선생님께서 영향하시다고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3: 예, 길에 가서 벌고 예, 약을 보름 썼습니다.
1: 네.
3: 효과 영 좋습니다.
1: 네.
3: 지금 머리 안이 맑아지는 감이 나고, 거림거리 좀 예, 낮아지는 것 같은 게 내 법에 알립니다.
1: 네.
3: 예, 숨이 차던 것도 좀 낮아진 게 알리고, 예, 이 혈압도 좀 내려갔고, 이 숨도 잘 올라오고, 이렇죠.
1: 혈압 치료에 효과 영 좋습니다.
3: 예.
1: 예.
3: 여러 사람이 말할 때니 그래도 장독 이사라간 한번 가봐서 하고 가보는데 아 진짜 우리 남편이 치료하는 거 볼까나 예. 야 진짜 선생님 용납니다.
1: 예 맞습니다.
3: 그리고 알 뻔인데 이렇게 효과 좋을까요? 돌아서면 더 완전히 나서질 것 같습니다.
1: 예.
3: 그래 예약해도 예약해야 된다.
1: 예.
3: 예약하다고
1: 합니다. 예약은 예, 꼭 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그 하루에 10명밖에 못 보기 때문에 8527111번에 예약하고 가십시오.
3: 예, 네, 예약 전화 전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4: 저는 예, 이 신도시골 병도 있고 또 관절 쓰기 아픈데,
1: 예.
4: 위병도 있지. 그래서 예, 처음은 듣건데 시료도 내 세게 해서 예, 그러다가 선생님 가게 되니까나 예, 또 소문도 들었습니다. 거기 지금 듣기가 그냥 빠게 진료소를 세웠는데 이사를 모셨다는데 이 이사 선생님이 서장 선생님인지
1: 예, 감로 장의 선생님입니다. 감로 장의 예? 감로 장의 전문가 선생님입니다.
4: 주기 선생님인가?
1: 예, 장입니다. 장이.
4: 올라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어디로 가면 되겠을까?
1: 예,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4: 예?
1: 예. 8527111번에 예약하고 가십시오.
4: 예약하고 가야 된가?
1: 예, 그 하루에 10명밖에 안 봅니다. 예?
4: 예. 10명밖에 지금 해 가야 되겠군요.
1: 예, 저녁에 예약하셔. 그리고 내일 아침에
4: 어디로 가면 됩니까?
1: 예약하면 어느 시간에 오시라고 또 알려드립니다.
4: 그 무슨 병이나 다 한가?
1: 예, 무슨 병이나 다 됩니다. 예.
4: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예. 올 저녁에 예약해야 되겠대.
1: 예, 저녁에 예. 예약하십시오.
2: 알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5: 나도 지금 뭔가 뭐 방송 들어본 게 그물 같은 비상이 아빠가 지녀서 장이 선생님, 장덕 의사 선생님 있다 모셨답니다.
1: 예.
5: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가 뭐 이게 나도 그 병은 그게 없는데 자꾸 여기저기 아프면 진단 똑똑하게 낫지 않고 여러 걸 대경형 의사 선생님도 많이 보고 무슨 약도 많이 먹기 먹어도 되는데 진단 낫지 않으면 자꾸 맨 안에 자꾸 살이 매겨고 자꾸 가만 아픈데 증상이 많더라 말이다. 한 번에 봐보려고 그래도 들어볼까 유용하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이제
1: 맞습니다. 예, 그렇게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고 나섰다가도 예. 또 인차 또 재발하고 예. 그러면서 맥이 똑 떨어지고 예. 이런 분들은 이 장이 치료로 받으면 특별한 이런 효과로 뽑는다.
5: 예.
1: 예, 약물 치료하고 위에 치료법을 예. 같이 결합한다.
5: 예. 여기 선생님 한번 바꿔보자 그럽니다.
1: 예. 852-7111번에 예. 예약하십시오.
5: 그게 오늘 저녁 예약하고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1: 예, 맞습니다. 언제나 꼭 예. 예약해야 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저 이렇게 요새 들으려니까는 그 진저서에 그 용암 그 서장에서 오신 이사가 오셨다 해서
1: 네.
6: 그렇게 들어가지고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예약 좀 할까 하고 그랬다.
1: 네. 어떻게 불편할까?
6: 예. 머리가 그냥 이렇게 어지럽고 아프고 예. 편두통도 있고 예. 혈압도 높고
1: 예.
6: 이게 손발이 시린 증상도 있고
1: 예.
6: 밤잠도 잘 못 자고
1: 예.
6: 자다가 이게 기중이 자꾸만 이렇게 자주 일어나고.
1: 네.
6: 어째서 이러한 증상으로 지금.
1: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
6: 힘들게 지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병 보시는지.
1: 예, 네, 그거는 예. 전화로 예약하면 됩니다. 예.
6: 네. 아, 그렇습니까?
1: 예. 네. 그러면 이 시간까지 정해준다. 예.
6: 예예 전화의
1: 8527111번입니다.
6: 예예예예 예약하면 됩니까?
1: 예약하고 시간까지 맞춰 가십시오. 예.
6: 아 그래야 돼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7: 저는 기저간이 있고 악수간이 있고 단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도쿄장애원에서 우리 김용서에 가서 장도 전문가의 선생님을 약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7: 쓰고 있는데 왠지 만재, 순수활, 저희 유수활을 쓰고 있습니다.
1: 얘기하셔.
7: 제 약이 정말 효과 빠르고 효과용 좋은 약입니다.
1: 네.
7: 지금은 열을 좀 썼는데 효과가 잘 돼서 밥 잘 먹고 있고 밥이 영맛이 있고 예. 입이 썩었던 게 썩었지 않고 다리 한 개도 먹지 못하던 게 지금 이전에 다리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1: 네.
7: 선이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단조 선생님 약을 더 쓰겠는데 예약하자 그랬다.
1: 예, 8527111번에 예약하십시오.
7: 예, 바로 예, 알았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수고하십니다. 예, 도쿄장 수상 저기 약방에서의 수상 선생님이 오셔서 진짜서를 그랬다겠어요. 쿠팡에 달아갔습니다. 그래, 달아갔어요. 그 선생님이, 진찰을 받고, 그래, 짐도 맞고, 그 다음에 약도 떼고, 이래서, 다섯 동안을 지랬는데, 어떻게 지랄했는가 하면, 원래, 통파지나 빠가지고, 저기, 서변이 닿고, 그 다음에 서변이 더 냄새 나고, 그 다음에 서변 색깔도 나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꼬리가 아프면서, 그래, 그 서변도 사는 데다가 옆구리도 다시 아프면서 그래. 그러다 나가 선임은 사지 못해서 고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0: 기탕야방에 가서 진자서에 가서 서당 서당에서 어시스 생명을 배우고 그래야 왜 저기 한 대세를 진도만 고치를 했습니다. 그런지 효과 영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치료해서 요즘 지금 이거는 9개월 동안 치료를 했는데 영 치료가 효과도 없습니다. 우선 이 사견이 닿더라도 우선에 저기 반응을 타지 못해서 그러던 게 사견이 닿지 않고 하루 저녁에 그거 한 번에 무서운 게 안 본다. 그리고 서변이 색깔도 좋고 그 다음에 서변 수레 많고 저기 서변 이래로 순통하게 잘 나갈까잖아요. 밤에 한두 사각이 입에 아이라고 저래 그것도 꼬꼬지 쉰다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나면 맥이 나고 정신이 난다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를 하고 저래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나서니까 되나 또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치료를 하기는 달달해 뭐 치료를 했는데 이 동안에 나선 효과는 정말 한 입으로 다 말을 못하게 그렇게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0: 그 안에서 선생님한테서 치료를 한 게 그래 이제 저기 열을 더 예약하고 그래 또 가서 치료를 하려고 그래요.
1: 예.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예. 8527111번에 예약하고 가십시오. 예. 7하고 1제 3개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험준한 설산 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이약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 종이 진료소는 장이약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탕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있는 진료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준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장기학이 특색 있는 진료 기술에는 금침료법하고 방혈료법, 향증료법하고 약물 목욕료법, 예, 유치료법 등 이런 다양한 특수 진료 기술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러한 특수한 기술들은 장의학이 깊이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면서 외치료법하고 내복약물치료법을 병행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경락도 통하게 하고 기혈을 조화롭게 하면서 장의학에서 말하는 사민이 균형 있게 조절해서 원만한 치료 목적에 도달합니다. 예, 모든 질병이 원인을 제거해준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장의학이 치료라 할 때에는 여러 질환 치료 분야에서 독보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만성질환 치료에서 모두 좀 특점이 있는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리고 약물 목욕하고 방혈료법이라 할 때에는 만성 풍습성 관절 질환하고 류머티성 관절염, 목하고 등 허리 다리 통증, 예, 특별히 지금 장기 외치료법이라 할 때에는 예, 여러 가지 통증의 효과를 잘 봅니다.
2: 네.
1: 예, 머리가 아프거나 관절이 아프거나 예, 어떤 분들은 특별히 좀 복부가 뜨시하면서 그냥 아프거나 이런 통증이 있는 질환 치료에서는 매우 큰 이런 효과를 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장기학이라 할 때에는 통풍하고 척추 디스크하고 예, 그리고 골절증식 등 이런 질환 치료에서는 아주 능숙합니다. 예, 통풍이 있거나 척추 질환이 있거나 예, 그리고 골다공증이라든가 요추간 반다.

0: 탈출, 협착증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예, 특수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개인 맞춤형 종합조절 과정을 통해서 장기간 불면증으로 고생하거나 혹은 예, 변비라든가 소화불량과 같은 이런 만성질환 치료에서는 아주 성공적입니다.
1: 네.
0: 예, 지금 우리 불면증, 변비, 소화불량은 예, 3대 건강 문제라 하죠.
1: 네.
0: 특히 중노년 분들에게는 예, 이 세 가지 문제만 해결해 주면은 기타 이 질병들이 같이 나사집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장애 치료로는 예, 이런 불면증, 변비, 소화불량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서 성공적으로 또 치료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장애학은 환자의 구체적인 예, 병증과하고 체질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 종합치료를 예, 계획해서 확정해서 중심으로 또 치료합니다.
1: 네.
0: 예, 우리 예를 든다 할 때에는 장기간 불면증으로 앓고 있는 예, 이런 환자에게는 전통 장기학 이론에 따라서 증상을 진단하고 또 불면증이 근본 원인을 파악해서 외치료하고 내복 약물 치료까지 예, 이런 포함한 체계적인 치료 과정을 설계해서 환자의 수면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 향상시킵니다.
1: 네.
0: 예, 지금 불면증을 좀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분들은 야, 나는 잠만 잘 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예, 우리 덕길 중이 진찰부로 직접 예약하시고 또 찾아가시면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장애학 치료라 할 때에는 반드시 풍부한 장애학 지식하고 림상 경험을 갖춘 이런 전문 장애의사야만이 또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 약물 목욕하고 또 방혈요법이라 할 때는 각종 만성병하고 이난병 치료에서는 중의학하고 현대의학 확립된 예, 확정된 이런 치료법이기 때문에 장기 방열 치료료법을 겸해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예, 아주 특수한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이 방출료법이라 할 때에는 이런 체계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그리고 중의학이나 장기학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면서 또 침도 사용하지만 장기학은 피부 아래 얕은 정맥을 중심으로 또 치료합니다. 예, 그리고 전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장기 혈액 방출요법이라 할 때에는 엄격한 리론의 지도하에서 예, 성숙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런 치료법이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료의 문의 전화는 852-7111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험준한 설산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의학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중의진료소는 장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탁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있는 진료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중의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존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중의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중의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알차게 잘 보냈죠? 오늘은 신나는 두 가지 동화를 준비했어요. 함께 상상의 열기구를 타고 동화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자, 신비로운 이야기 세상으로 함께 출발해 볼까요?
0: 오정의 통나무 다리.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오정이 넘치는 강가 마을이에요. 이곳에는 아담과 데이비라는 두 마리 황금빛 강아지가 살고 있어요. 아담은 조용하고 꼼꼼한 강아지였어요. 자기 집 앞 작은 정원에 예쁜 꽃들을 키우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반면에 데이비는 활발하고 넉살 좋은 강아지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웃음소리가 따라다녔어요.
1: 두 친구는 강을 사이에 돌고 살았지만 그들만의 비밀 다리가 있었어요. 바로 강 우에 놓인 통나무 다리였죠. 아담은 아침마다 다리를 건너 데이비를 깨우러 갔고 데이비는 오후면 꼭 다리를 건너 아담이가 정원을 가꾸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며 즐겁게 지냈어요.
0: 그러던 어느 날 아담은 정원에서 물을 주다가 집안에서 사각사각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살금살금 창가로 다가가 보니 데이비가 자신의 겨울 보물인 호두 상자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아담은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1: 그랬더니 데이비가 상자를 열고 호두를 몇 개 꺼내 조심스럽게 자루에 넣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담은 화가 치밀었어요.
2: 어? 왜 내 허락도 없이 호두를 가져가는 거야? 그건 내가 한겨울 동안 먹으려고 정성껏 모아둔 것인데.
1: 화가 난 아담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나머지 그는 그만 통나무 다리를 강으로 밀어놓고 말았어요. 통나무가 강물에 떠내려가며 쿵 하고 큰 소리를 냈지만 아담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0: 그 일이 있은 뒤 아담은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호두를 까먹었어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자 정말 심심하고 외로워졌어요. 데이비의 웃음소리, 함께 뛰놀던 강가, 같이 나눠 먹던 맛있는 간식들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1: 하지만 먼저 사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결심하고 마을의 현명한 목수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2: 아저씨, 제 집마당 가장자리에 높은 담장을 쌓아주세요. 아, 그리고 이 상자에는 누구도 열 수 없는 튼튼한 자물쇠를 달아주세요.
1: 목수 아저씨는 아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2: 오,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구나. 내가 도와주지.
1: 아담은 도시로 잠시 쉬러 간다고 말하고 목수 아저씨와 작별했어요. 도시에서 2주 정도 지내며 새로운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고 불편했어요.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담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2: 이젠 안전할 거야. 더 이상 누구도 내 호두를 가져가지 못해.
1: 그런데 집 앞 강가에 서자 아담은 눈을 의심했어요. 담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강 위에는 전보다 더 넓고 튼튼한 멋진 새 다리가 놓여 있었어요. 다리에는 화려한 꽃 장식이 달려있고 다리 중간에는 황금 강아지 나루토라고 쓰인 빛나는 간판도 걸려있었어요.
0: 아담이가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 데이비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데이비의 손에는 아담이가 좋아하는 꽃다발과 호두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2: 아담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1: 데이비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2: 그날은 내 이모님이 갑자기 우리 집에 오셨어. 이모님은 호두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집에 호두가 하나도 없었거든. 네가 집에 없는 줄 알고 정말 급해서 네 상자에서 조금만 빌리려고 했어. 아, 그런데 바로 그때 이모님이 급히 병원에 가야 해서 너한테 말도 못하고 호두도 돌려주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1: 데이비는 상자를 돌려주며 계속 말했어요.
2: 그리고 내가 나 때문에 다리를 밀어버린 줄 알았는데 와보니 이렇게 예쁜 새 다리가 생겨서 깜짝 놀랐어. 너 나한테 화 안 난 거지?
1: 아담은 데이비의 눈을 바라보며 새 다리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현명한 목수 아저씨는 아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단단한 담장이 아니라 친구와 다시 이어지는 다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거예요. 아담은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는 데이비를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2: 아니야. 데이비야.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자, 이 호두 우리 함께 먹자. 이모님께 드릴 호두도 따로 준비할게.
1: 그날 이후 황금 강아지 나루터는 두 친구의 우정을 상징하는 특별한 장소가 됐어요. 그들은 오히려 더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진정한 우정이란 실수도 용서하고 오해도 풀어내며 서로를 위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죠.

0: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1: 모자의 여행. 그날 바람은 정말 장난꾸러기였어요. 나뭇가지를 휘어잡고 불쑥불 녹이며 모구 아저씨의 모자를 낚아채 하늘 높이 날려버렸죠. 모구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구나. 곧 비가 올 텐데 모자가 없으면 머리가 젖어 꼭 감기에 걸릴 거야. 아이고.
0: 모구 아저씨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바람을 쫓아갔어요. 볼록한 배가 좌우로 흔들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숲속을 뛰어가고 있을 때 큰 버섯 뒤에서 귀여운 쥐 모티가 머리를 내밀며 물었어요.
1: 응? 모구 아저씨,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부는데 어디를 이렇게 서둘러 가세요?
0: 모구 아저씨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어요.
2: 오, 모티야, 내 모자가 날아가 버렸어. 비가 오기 전에 꼭 찾아야 해.
0: 모티는 까만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1: 어? 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이 큰 버섯을 로빈 아주머니께 가져다 드려야 해요.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이 필요하실 거예요.
2: 로빈 아주머니라고?
0: 모구 아저씨가 물었어요.
1: 네, 아주머니는 지금 나무에서 알을 품고 계신데 비를 맞으면 안 되세요.
0: 모티가 설명했어요. 모구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2: 그럼 우리 함께 가자꾸나. 내가 모자를 찾는 길에 동행해 줄게.
0: 그래서 모구 아저씨와 모티는 함께 뛰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작은 개구리 팀을 만났어요. 개구리 팀은 면목가에서 지푸라기 우산을 만들고 있었어요.
1: 모구 아저씨, 모티야,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야?
0: 개구리 팀이 물었어요. 모구 아저씨가 사정을 설명하자 개구리 팀도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1: 저도 돕고 싶어요. 그런데 먼저 제가 따온 이 신선한 딸기를 로빈 아주머니 아침 식사로 가져다 드려야 해요. 아주머니는 아침을 꼭 거르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0: 모구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3시 됐어요. 그들이 지나가자 다람쥐 셀리가 나무 구멍에서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어요. 셀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모구 아저씨가 이야기를 해주자 셀리도 꼬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3: 아저씨, 저도 갈게요. 하지만 제가 구운 호두 파이를 로빈 아주머니께 먼저 전해드려야 해요. 아주머니가 이 파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0: 모구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조금 초조해졌어요. 하늘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바람은 여전히 세게 불었거든요. 그의 모자는 과연 어디로 날아갔을까요?
1: 내 친구가 함께 로빈 아주머니가 사는 커다란 나무 아래로 달려갔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모구 아저씨는 거의 희망을 잃었어요.
2: 내 모자는 분명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 버렸을 거야.
0: 그가 한숨 쉬며 하늘을 바라보려던 바로 그때 눈에 띈 것은 커다란 나무가지 끝에 걸려있는 모구 아저씨의 삼각 모자였어요. 그런데 모자 속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안에는 포근한 무언가가 있었고 그 위에는 로빈 아주머니가 편안하게 앉아 새끼들을 품고 있었어요. 모자는 완벽한 새집이 되어 있었어요.
1: 로빈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0: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 아침 갑자기 강풍이 불어와 제 둥지가 완전히 망가졌죠. 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아름다운 모자가 바람에 날아와 이 가지에 걸렸어요. 이것이 저와 제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주었어요. 여러분이 가져오신 선물들도 정말 고마워요.
1: 아주머니는 모티의 버섯 우산, 개구리 팀의 딸기, 셀리의 호두 파이를 모두 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모구 아저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자기 모자가 이렇게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니 화가 나기는 커녕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2: 아, 그럼 그 모자는 제게 가장 필요한 곳에 있는 셈이네요. 아니, 포근해야 아기 새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을 테니까요.
0: 그때 첫 번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모구 아저씨는 서둘러 큰 나뭇잎 몇 장을 주워 친구들과 자기 머리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들은 나뭇잎 우산을 쓰고 웃음을 터뜨리며 비를 피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모자는 없었지만 모구 아저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어요. 친구들과 겪은 이 특별한 모험,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모자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구하는 집이 됐다는 사실이 그를 크게 행복하게 만들었거든요.

0: 네, 오늘 동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아담과 데이비와 함께 우성의 다리를 건넜고 모구 아저씨와 함께 따뜻한 모자를 찾아 숲속을 누볐어요.
1: 아담과 데이비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죠. 화를 내고 관계를 끊기보다 용기를 내 사과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줬어요. 감정이 휩쓸리지 않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배우게 된답니다.
0: 모자의 여행에서는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물건이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함께 모험을 하는 과정에서 우정도 더 깊어지고 작은 불편도 나눔을 통해 즐거운 추억으로 바뀔 수 있답니다.
1: 네, 이야기들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소중한 인성의 씨앗으로 심어져 앞으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다음 시간에도 또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선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림만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나뭇잎 아기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계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리봉 김민혜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중화란 그 이름. 불로만 봐도 긍지와 자랑으로 설레입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차넘칩니다. 불러도 부르고픈 어머니 조국. 중화란 그 이름 눈부십니다.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합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뉴스.
1: 연변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후가복이 5일 도문화학공업단지에서 대상건설과 정밀화학공업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연설과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초대회에서 한 중요연설 정시를 깊이 관찰하고 화학공업단지의 발전 좌표와 산업토대 비교 우세 입각해 정시를 모아 투자 유치를 다잡고 전력으로 대상 건설을 추진하며 더 많은 중대 대상이 낙착 배치되고 건설 속도가 나도록 주동해 화학공업단지를 현역 경제의 새로운 장성국으로 힘써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락 중합물 첨가제 대상은 주로 활성제 등 제품을 생산하는데 비닐 가공과 고무 제품 등 업종에 널리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척 정황을 여러 번 답사했는데 이번에도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 절점을 주시하고 시공 조직을 최적화하며 건설 효율을 높여 외벽 보온, 설비 설치 등 마무리 공사를 조속히 완수함으로써 일기 대상이 올해 안에 예정대로 생산에 들어가고 효익을 내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방연산 15,000톤 고급 첨가제 생산 대상을 현재 전단계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후가본 대상 추진 과정에서 봉착한 막힌 고리를 자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품은 정밀화학공업 분야의 중요한 중간재로서 의약, 농약, 화장품, 도료, 향료 등 분야에 널리 응용될 수 있기에 시장 수요가 비교적 많고 발전 전망이 밝습니다. 설계 방안을 다같이 완성하고 연구 가능성 보고 론종과 공장 건물 설계 심사 사업을 전해 대상에 조속히 착공 건설되기 힘써야 합니다. 길림 가화 폐플라스틱 화학순환 이용 일기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를 하면서 건설 진척과 설비 구매,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자세히 묻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상이 건설되면 백색 오염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플라스틱을 순환 재이용할 수가 있어 환경질을 개선하고 순환 경제를 발전시키며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는 데 시범 인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연내 조업 목표를 조준하고 공장 구역 및 그 주변 환경 승격 해조를 다잡는 등 재반 사업을 잘해 대상이 올해 안으로 준공돼 생산에 들어가도록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주와시 양급 정부에서는 주동적으로 자귀하고 봉사를 잘하며 대상 시공 수요를 제때 료에 파악하고 용자 대출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 부딪힌 기업

0: 법의 실제 곤란을 조율 행위하여 대상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길림성 첩항과학기술위원회에서나 기존 공장 건물을 이용을 하여 니트릴 장갑과 고성능 생물수지 두 개 대상을 배치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가보니 현장에서 대상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기업에서 관련 수속을 마친 후 가장 빠른 시간에 공장 건물 개조 시공을 하는 동시에 설비 반입, 설치와 시험 조절 조직해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조업하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무지 생활쓰레기 소각발전 대상이 건설이 되면 하루에 300톤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년간 950만 킬로와트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어 화학공업단지 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전력지탱과 고체 폐기물 처리 보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호가보건 현장에서 대상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공사 기일과 설비 구매, 인력 채용 수요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호가보건 기업과 시공 단위에서 동북 지역 겨울철 전에 효과적인 시공 기회를 다 잡고 기계와 인력을 동태적으로 추가 배치하며 기초 시공 등 작업을 병행해 대상의 조속히 실물 형상과 주체 골조를 갖추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제작했습니다. 도문화학공업단지는 정밀화학공업산업을 발전시키고 신질생산력을 육성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그 발전의 질과 효익은 도문경제사회 발전 대국과 직결이 됩니다. 도문화학공업단지에서는 경제발전 주진지 직책을 견결히 짊어지고 대상이 관건이라는 이름을 동의 없이 견지하며 인류화학공업단지를 기준으로 지역 발전 현황과 결부시켜 3년 단지 장대 행동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기업 봉사 등 주요 책임과 주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으로 힘을 내고 실속 있게 일을 하여 단지 발전의 속도를 내고 기세를 이루며 성격과 순위 향상이 되도록 주동을 하고 도문 나아가 전주 경제 장성에 대한 지탱력과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힘을 모아 대상 건설 난관을 공략해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식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집행하고 대상별로 하나하나 점검하며 막힌 고리를 잘 분석 판단해야 합니다. 용자 대출, 수속 처리 등 관건 고리에 대해 맞춤형 해결 방안을 내오고 책임 분공을 명확히 하며 추진 조치를 세분화해 백방으로 대상 추진 과정의 각종 제약과 장애를 없애고 대상에 조속히 조업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중대화학공업 대상을 깊이 연구 기획해야 합니다. 국가와 성급 중대전략 중점계획 방향을 조시하고 대상 비축과 포장, 신청 등 사업을 세밀하고 실속있게 잘하여 정책 혜택을 최대한 실물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화학공업단지의 적재 능력을 일층 높여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산업사슬의 종적 연결과 부대 배치, 횡적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단지 내 기존 기업들의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여러 형식의 투자 유치를 종합적으로 하고 원료약 제재, 기능성 고분자 재료 합성 수지, 플라스틱 등 분해를 긴밀히 둘러싸고 투자 유치 지역을 정밀하게 확정을 하며 목표 기업을 밀집 방문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 의향, 자금 실력과 운영 능력을 자세히 분석 판단하고 투자 규모가 크고 산업 관련도가 높은 일련의 양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정확히 견항을 하여 유치함으로써 화학공업단지 산업이 군집발전 대세를 이루고 군집발전을 실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조직 속 관련 부문과 도무지 당의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올해 고전 명곡 붉은 해변강 비투네가 창작 62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노래는 화룡시 숭선진의 한 작은 산골 마을에서 산을 뚫고 물을 끌어들여 벼를 심은 장거에서 탄생했습니다. 오늘부터 본 프로에서는 붉은 해변강 비투네 개를 보도를 내와 한 곡의 노래와 한 고장에 얽힌 60년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편 한 곡의 노래와 한 작은 산골 마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331 국도 화룡시 숭선진 구간을 찾는 자가 운전 관광객들이 날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력을 느끼는 건 이곳의 변경 풍광뿐만 아니라 한 곡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불려온 붉은 해변강 비투네가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서한

관광객 왕홍하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 대중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정, 다시 말하면 공산당이 오늘날에 좋은 생활을 가져다 준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붉은의 소산내, 천리변강 휘춘에 지난 세기 50년대 이곳의 여러 민족 대중들은 첩첩산중에서 지혜롭게 두만 강물을 60m 높이 끌어올리고 17.7km에 달하는 인공수로를 건설해 벼를 심었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상천초는 해발이 600여 m 되는 평원에 자리 잡고 있고 두만강은 바로 산기슭에서 흐릅니다. 강물이 눈에 보였지만 물이 들어올 수 없었고 마을에서는 대대로 한전 농사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심은 입살로 쌀밥 한 끼 먹어보는 것은 농사꾼들이 몇 대를 두고 품어온 소원이었습니다. 연변주 초대주장 주덕해는 밭두렁에 쪼그리고 앉아 이 땅에도 벼를 심을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수로 하나를 내 물을 끌어올립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1956년 10월 원봉거 공사가 착공됐고 300여 명의 여러 민족 대중들이 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기계가 없어 전부 곡괭이와 삽, 어깨에 의지했습니다. 수로에는 100여 마디 주철관을 설치해야 했는데 매 하나의 무게가 1000근이 넘었습니다. 산길로는 차가 다닐 수 없어 전부 사람들이 1.5km 밖에서 운반해온 세멘트와 모래를 머리에 이고 어깨에 메어 공사장까지 날랐습니다. 원봉거 건설 증견자인 화룡시 숭선진 상천촌 촌민 곽윤타입니다. 기계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부 곡괭이와 삽, 사람의 힘에 의지했습니다. 소술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폭파에서 떨어진 돌은 두 사람이 들어 옮기거나 등에 저 날랐는데 어깨가 다 까지고 손에서도 피가 났습니다. 한족과 조선족 주민들은 함께 먹고 생활했습니다. 큰 돌을 만나면 구령을 외치며 모두 함께 힘을 냈습니다. 1958년 5월 원봉거에 물이 통했습니다. 물이 처음 통한 날 온 마을 사람들이 수로가에 서 있었습니다. 450헥타르 밭이 논으로 변했고 상선촌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기가 심은 벼로 쌀밥을 지어 먹게 됐습니다. 이 수로는 장백산 아래 제1수로로 불렸습니다. 건설된 시기도 하남성 홍기거보다 빨랐으며 전국 각지 수리삼일꾼들이 찾아와 참관했습니다. 원봉고 건설 증견자인 화룡시 숭선진 상선촌 촌민 동숙서입니다. 지금 모두의 생활이 이렇게 좋아지고 쌀밥도 먹게 됐으니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로에 물이 통한 지 8년째 되는 해 작사자 한윤호는 숭선을 찾아 수로를 건설한 대중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수로를 건설하던 장면들은 이후 모두 이 노래 속에 담겼습니다. 노래 가사에 험산을 파헤쳐는 절벽에서 망치와 정으로 산을 뚫던 모습이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에 올리내는 바로 원봉거를 노래한 것입니다. 1966년 이 노래는 처음 조선어로 불려서 전국 문물 전면 조사 길림성 중대 발견에 선정됐습니다. 원봉거 전람관과 전망잔도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됐습니다. 331 국도가 개통된 후 민박, 관광 쉼터와 논 카페가 마을에 들어섰고 젊은이들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으며 촌민 1인당 연간 소득이 3만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수로물은 여전히 산을 향해 흐르고 있고 노래 속에서 부르던 생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당위 선전부에서 주최한 다채로운 연변 해민 동락 문화해민 계를 활동 가운데 하나인 별빛 아래 음악회가 일전 연길 해란 명주탑 야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음악 공연, 흥미진진한 소통 체험 등을 결부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야외 음악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활동에 앞서 바이올린 연주자가 가을, 별빛을 주제로 곡을 연주하자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감상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청년 악대가 무대에 올라 로크, 민요, 대중가요 등 여러 가지 품격의 노래를 부르며 전반 공연을 이끌어갔습니다. 공연 틈새는 광대 배우가 아래 관중들과 흥미진진한 교류를 펼치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음료와 간식 매대가 마련돼 커피, 따뜻한 음료 등이 제공됐고 주민과 관광객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하고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한 손에는 국기를, 다른 한 손에는 형광봉을 흔들며 현장 분위기를 한껏 즐겼습니다. 산동 관광객 왕여사입니다. 산동 덕주에서 왔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사람들이 아주 열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고기, 연길꼬치구이, 떡볶이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음악회 분위기도 아주 좋고 현장 환경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다웅이 선전부 문화처처장 양설화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다채로운 연변 해민 동락 문화 해민 계를 활동 중 하나입니다. 국경절 분위기와 결부해 도시 지표 밤하늘 아래에서 무대를 꾸몄습니다. 대중들이 별빛 음악 속에서 연변 도시 문화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활동은 다채로운 연변 해민 동락 문화 해민 계를 활동의 첫 번째 활동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10월 중하순부터 토크쇼, 만담 등 활동을 잇따라 선보이며 야간 문화제품 행렬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연변의 야간 소비 전경을 더 풍부히 함으로써 야간 경제의 질적 제고와 승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경절 기간 연결시 1978 문창원 내 예랑예술전람관에서 국경 산하유광 불빛쇼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불빛쇼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축물 외벽 빛 투영 방식으로 건물 외벽을 거대한 전시 스크린으로 삼아 몰입형 육안빛과 그림자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공연은 4개 장으로 구성됐고 조선족 민족무용, 만화, 공룡 등 화면이 번갈아 펼쳐지면서 국풍과 동심이 어우러져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연결시 예랑예술전람관 운영총감독 리붕입니다. 이 활동을 개최한 것은 당지 주민들에게 더 많은 야간 생활의 즐거움을 더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연길의 형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오셔서 관람하기 바랍니다. 연변용정 커시안팀이 6일 저녁 7시에 원정에서 장춘 아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이날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공식 사이트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남경원이었습니다.

중화란 그 이름. 불로만 봐도 긍지와 자랑으로 설레입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차 넘칩니다. 불러도 부르고픈 어머니 조국. 중화란 그 이름 눈부십니다.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태문입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는 안부 인사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자 자수향을 반영하는 례절이죠. 네, 이 시간 삶의 향연에서는 인사 례절에 관한 글과 자식들의 버팀목인 어머니의 사랑을 반영한 글, 고집에 대한 자아소견을 담은 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0: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 먼저 허순옥 씨의 소필 와인 한 병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와인 한 병, 허순옥. 옛날 누군가 집에 큰일이 나면은 직장 동료들이나 동네 이웃들이 다 함께 얼마씩 돈을 모아 부조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 속에는 의무와 연대의 무게가 있었지만은 동시에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정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퇴직을 하고 삶의 터전을 옮기니 모든 풍경이 달라졌다. 연길로 이사온 후에 생활은 한결 자유로웠다. 가끔 만나는 자리에서도 돌아가며 밥을 사는 것으로 충분했고 이제는 더 이상 부조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데도 이상한 일이었다. 누군가 정성껏 마련한 자리에 빈손으로 가는 것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었다. 내 나이에 레이를 새삼 배운다는 것이 우습기도 했지만은 그만큼 사람 사는 냄새가 점점 더 그리워지는 사실이라. 며칠 전 길림에서 살던 친구 부부가 근처 친척집에 들렸다가 나를 만나러 왔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지라 반가웠지만 너무 무더운 날씨였다. 집에 초대하기에는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 동네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빈손에 서먹했다. 우리 동네 식당들은 대부분 술을 외부에서 가져와도 좋다는 점이 떠올랐다. 마침 집에 좋은 와인이 한 병 있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나이였지만 누군가 선물해준 것을 귀하게 모셔두었던 것이다. 그 와인을 들고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 도착을 하니 친구 네베가 이미 자리에 앉아있었다. 땀을 닦으며 반가워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도 저절로 부드러워졌다. 와인을 꺼내자 친구 부인이 눈을 둥그렇게 떴다. 이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나는 웃으며 병마개를 땄다. 분위기가 금방 따뜻해지었다. 친구 부인은 와인을 맛보며 좋은 술 덕분에 돈도 절약했네. 정말 고맙다라고 여러 번 말했다. 그날 식사 내내 우리는 옛날 이야기와 근황을 섞어가며 수다를 떨었다. 즐겁게 보낸 저녁이었다. 방학하고 집에 돌아온 딸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 오늘 길림 친구 와서 와인 한 병 갖고 갔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 딸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엄마, 당연히 빈손으로 가면 실례죠. 작은 정성이라도 있어야 만남이 온기가 있지. 그런데 그 말을 끝으로 딸이 바로 휴대폰을 들고 무언가를 주문을 하더니 이내 말했다. 엄마, 수입 와인 한 박스 보냈어요. 다음에 또 쓰세요. 나는 깜짝 놀랐다.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커서 엄마의 마음을 챙기는구나 하는 생각에 뭉클해놨다. 얼마 전에도 한 선배가 지난번에 네가 샀으니 이번에는 내가 살 차례야 하시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나는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 있던 와인 한 병을 들고 갔다. 선배는 내가 술을 챙겨온 것을 보고 이런 성의를 또 보여주네 하시며 흐뭇해하셨다. 우리는 병마개를 따고 서로 따라주며 한 잔씩 나누었다. 혼자 마시기는 아까운 술, 친구와 함께 마시니 달랐다. 너 한 잔, 나 한 잔, 자연스레 대화가 많아졌다. 술이 아니었다면 꺼내지 못했을 그런

속내들도 조금씩 흘러나왔다. 그날 선배가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인생 말이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야. 누군가와 나누는 맛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야. 오지는 또 문학 활동을 함께하는 회원 부부가 연길에 와서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다. 부인도 함께 왔다기에 나는 선물도 받았지만 포장도 뜯지 않고 장롱 속에 아껴만 두었던 핑크색 스카프를 떠올렸다. 그 자리에서 꺼내어 부인께 드렸다. 아니에요, 이렇게 큰 선물은 안 됩니다 하며 사양하셨지만 문학활동 모임에 가실 때 예쁘게 쓰세요 하며 목에 둘러드리자 얼굴이 온통 환해지었다. 표정만 봐도 마음이 전해지었다. 부인은 내내 이런 걸 어떻게 감사히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다. 나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물건은 아무리 좋아도 간직만 해서는 빛을 잃는다. 필요한 사람에게 건네질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 주는 이도 받는 이도 함께 기뻐지는 그 기쁨이 어쩌면 선물의 진짜 의미일지도 모르겠다. 돌아보면 와인 한 병이 친구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고 스카프 한 장이 만남을 환하게 밝게 한다. 그런데 정작 그 물건들은 내가 직접 준비한 물건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쑥스럽기도 하였다. 딸이 챙겨준 와인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준 와인과 스카프였으니까. 그렇다면 칭찬은 내가 받고 정성은 딸과 또 다른 누군가의 몫인 셈이다. 참 얼굴이 붉어지도록 칭찬을 받았다. 이제는 다음 만남이 기다려진다. 또 누군가를 만날 일이 생기면 그때도 나는 와인 한 병을 들고 갈 것이다. 그 와인이 어떤 분위기를 빚어낼지 어떤 대화를 열어줄지 벌써부터 설레인다. 작은 정성이 자꾸만 커지는 기분이다. 나누면 작아질 것 같던 정이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다. 네, 허순옥 씨의 조필 와인 한 병을 감상을 했습니다. 예, 상대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윤일관 씨의 속이 깊은 뿌리와 곱게 핀 꽃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뿌리와 곱게 핀 꽃, 윤일관. 올해 어머니의 날은 마침 일요일이었다. 나는 어머니와 데이트하기로 약속한 터라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어머니 집에 도착을 해보니 어머니는 벌써 외출할 준비를 마치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었다. 미소가 담긴 얼굴 표정에는 설렘이 한가득했다. 혹시 가고 싶은 데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딱히 없다고 했다. 그냥 아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럼 물고기 사러 갈까요? 나는 어릴 때부터 물고기를 키우는 것을 좋아했다. 예나 지금이나 어항 앞에 앉아서 조용히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바라보면 하루의 피곤이 싹 가셔지곤 한다. 얼마 전부터 시간을 내서 물고기 사러 가야지 했는데 이참에 어머니와 함께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도 흔쾌히 동의를 했고 우리는 바로 시장으로 향했다. 시장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곳은 화분을 파는 가게들이었다. 봄볕 아래 알록달록한 꽃들이 저마다 자랑하듯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중에서도 꽃이 활짝 핀 한 화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꽃잎은 크고 선명했으며 붉은 빛이 너무나도 곱게 물들어 있었다. 아이고, 이 꽃 좀 봐라, 너무 예쁘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꽃을 바라보았다. 눈길을 떼지 못하고 연신 감탄하는 어머니를 보며 가게의 주인이 다가와 말을 했다. 마음에 드시나요? 30원이에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30원, 그게 비싼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스친 것은 인터넷 쇼핑이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면 훨씬 싸고 배송도 편리했다. 나는 얼른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런 꽃은 인터넷으로 사면 훨씬 더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인터넷으로 사드릴게요. 어머니는 아쉬운 듯 화분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으로 나를 지켜보았다. 물고기를 사고 시장을 나서면서 방금 전에 그 꽃가게를 다시 지나가게 됐다. 어머니 발걸음은 또다시 느려졌다. 꽃을 보는 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순간 내 가슴 한가운데가 콕 찔리는 듯 했다. 나는 왜 아까 그 자리에서 바로 꽃을 사드리지 못했을까? 어머니는 내 취미 하나에도 이토록 진심인데 나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꽃 한 송이를 즉석에서 사드리지 못했다니. 순간 어머니 마음을 몰라준 나 자신이 너무나도 미워났다. 어머니, 잠깐만요. 나는 발길을 돌려 꽃가게로 향했다. 그리고 가게 주인에게 말했다. 이 꽃을 주세요. 어머니가 옆에서 말리었다. 인터넷에서 사면 훨씬 싼데 뭐라를 지금 사냐? 며칠만 기다리면 배송 올 게 아니냐? 인터넷에서 사면 이렇게 예쁜 걸 고르기 힘들어요. 지금 이 꽃이 마음에 드니까 이걸로 해요. 나는 흥정함을 하지 않고 30원을 지불했다. 가게의 주인이 꽃을 포장하는 동안에 뒤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날에 아들한테서 꽃 선물을 받다니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드네. 그 목소리에는 기쁨과 감회가 섞여져 있었다. 꽃을 건네받은 어머니 얼굴은 온통 환하게 피어났다. 그 순간 나 역시 저도 몰래 입꼬리가 올라갔다. 집에 가서 큰 화분통에 옮겨 심어요. 어머니는 두 손으로 꽃 화분을 소중히 안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빈 화분통에 흙을 담고 새로 산 꽃을 화분통에서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닥 크지 않은 화분에 비해서 뿌리는 너무나도 컸다. 여기저기 잔뿌리들이 엉키고 얼쩍 딱딱하게 뭉쳐있었다. 화분성은 새끼손가락 굵기에 뿌리로 가득 차있었고 작은 뿌리들은 서로를 꽉 붙잡고 있었다. 흙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잠시 그 뿌리를 바라보았다. 뿌리가 없었다면 꽃은 저렇게 활짝 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젊었을 때 그토록 예뻤던 어머니 얼굴에는 어느새 주름이 깊게 패였고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그 핏줄은 마치 화분 속의 뿌리처럼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나는 문득 어머니의 인생이 떠올랐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저세상에 보낸 어머니는 당시 16살인 형과 9살인 나를 홀몸으로 키워냈다. 어머니는 우리 두 형제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어머니는 늘 밤잠을 설치며 일을 했고 몸이 아파도 참아가며 오직 우리 두 형제가 나날이 커가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어머니는 정년 퇴직한 후에도 계속 일을 해왔고 그렇게 아껴 모은 돈으로 우리 두 형제 공부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어머니 헌신 덕분에 형님은 대학을 졸업한 뒤에 일본 유학을 떠날 수가 있었고 나는 컴퓨터 학과를 전공을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무리하게 일한 탓에 몸이 망가져서 몇 년 전에 수술도 두 번이나 받기로 했다.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불이었다. 우리가 자라서 세상을 향해 나갈수록 어머니는 더 깊이 땅속에 자리를 잡았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 척박한 흙과 싸우면서도 한결같이 우리 두 형제를 포근히 곱게 안아주었다. 거센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는 뿌리, 꽃의 모든 양분을 보내고도 자신은 햇빛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뿌리, 이것이 바로 어머니였다. 한참 애쓴 끝에 우리는 꽃을 새 화분통에 옮겨 심을 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흙을 톡톡 두드려 다져주고 물도 듬뿍 주었다. 꽃이 활짝 웃는 것 같았고 집안이 한결 밝아진 느낌이었다. 어머니는 옆에서 새로 심은 꽃을 바라보며 느긋한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너무나도 기뻐했다. 참으로 예쁘구나. 매일 이 꽃을 보면은 기분까지 좋아질 것 같아. 오랜만에 그런 어머니의 밝은 모습을 바라보며 나 역시 흐뭇하게 웃었다. 뿌리가 있기에 꽃이 있듯이 어머니가 계시게 내가 있는 것이다. 어머니는 그 어떤 고난에도 묵묵히 버텨내며 자식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다. 나는 속으로 묵묵히 다짐을 했다. 이제는 내가 단단한 뿌리가 되어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말이다. 네,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는 윤일관의 속이 깊은 뿌리와 곱게 핀 꽃을 함께 들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헌신을 하지만 자식된 나는 부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살아왔던가 새삼스레 돌이켜보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네, 다음 순서에는 장송심의 소필, 풀리지 않은 고집을 마련했습니다. 풀리지 않은 고집, 장송심. 맑고 깨끗한 물에 잘 씻겨진 검은 콩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새까만 진주알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그 중에 한 녀석을 왼손 바닥에 올려놓고 바른 손 손가락 끝으로 콕 찔러보니 어찌나 단단한지 찌른 손톱 끝에 아찔한 통증이 느껴왔다. 나는 연기가 자르르 도는 검은 콩들을 커다란 대야에 쏟아놓고 물을 와르르 들이부었다. 이제 열몇 시간이 지나서 내일 점심이면은 옹골차기만 하던 몸뚱아리들이 몇 콧배로 포동포동하게 부풀어올라 몽골몽골한 식감으로 나의 혀를 즐겁게 해줄 것이다. 물기둥은 검은 공들이 아무리 까치발을 들어도 닿을 수가 없는 그들의 키에 수십 배는 좋게 되는 높이로 솟아올랐다. 거세찬 물의 충격을 못 내겨 용수줌을 치던 녀석들의 맥을 놓고 다시 가라앉았다. 헌데 웬걸 그 중에 몇 놈은 물 위에 햇뜩 누워 헤엄을 동동 치는 것이었다. 녀석들이 아무리 수영쟁이 타고났다 해도 아직은 제대로 채 자라지 못한 놈인 것 같아 물어서 냉큼 건져냈다. 손가락을 한번 쭉 찢어보니 녀석은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껍질이 벗겨져 버려 라체는 어느새 뭉텅 갈라져 두 동강이 돼버렸다. 이튿날 점심 나는 맛있는 콩 반찬을 하려고 검은 콩들이 들어있는 대야를 다시 살펴보았다. 하루 사이 옹골 찼던 진주알들은 가뭇없이 싹 다 사라지고 몸뚱이가 몇십 배 불어나서 강남콩으로 변한 큼직큼직한 녀석들이 대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온 밤을 물에 불려져서 물렁물렁해진 녀석들이 똘망똘망한 눈길로 다정하게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흐뭇한 마음으로 공

밑둘을 건져서 마른 용기에 담았다. 헌데 제일 밑에 깔려있는 면놈은 땡땡하게 염은 그대로 본 모습을 틀림없이 유지하고 있었다. 녀석들이 장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물 속에 잠겨 있어도 종래 푸지지 않는다면 이제 불 속에서도 어떨지 못내 궁금했다. 나는 깨끗이 씻은 검은 공들을 커다란 남비에 담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켰다. 한 시간, 두 시간 수증기가 주방에 가득 차오르고 삶아진 콩 냄새가 진동을 했다. 끌어본지는 물 파워와 함께 몸부림을 치며 뜨거운 물 속에서 삼겨진 콩들은 이미 보드라워져서 숟가락에 살짝 으깨졌다. 그런데도 퍼지지 않던 검은 콩들은 뜨겁고 거센 물줄기 속에서도 뜨팀이 없었다. 그래도 이제 이것을 태지 하고 젓가락으로 하나를 집어서 후후 한참 불고는 입안에 톡 하고 집어던지었다. 하지만 이빨로 콩알을 딱 깨무는 순간 입안에서 저도 모르게 악! 하는 외마디 비명이 터져나왔다. 잇몸으로 퍼져오는 충격을 마치 작은 쇠망치로 내리치는 듯 너무 아팠다. 다시 이빨로 힘주어 씹어보았지만 콩알이 딱 갈라지면서 비린내가 확 풍겨왔다. 녀석은 강한 내 이빨에 온몸이 갈라지면서도 땅대한 근육을 좀처럼 풀지 않고 있었다. 반찬감으로 먹으려다간 오히려 소중한 이빨이 다 상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녀석들을 따로 건져내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남겨져 있는 푹 삼겨진 콩들을 건져내면서도 웬일인지 오물통에 버려진 녀석들의 착 눈에 밟혀봤다. 아무리 오랫동안 물에 불려도 푸지지 않은 이런 콩들은 생명을 깨우지 못하고 싹이 나지 않는다. 너무 단단한 마음은 때로는 새로운 가능성을 막아버린다. 우리는 가끔 자신만의 신념이나 원칙에 갇혀 작은 변화조차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것이 때로는 아름다운 절개로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력 없는 고집일 수도 있다. 생각해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다. 때늦은 깨달음, 돌아서려 해도 이미 굳어버린 마음, 갑자기 무언가가 변화하기를 바라지만 이미 그 무언가는 제자리에서 단단히 굳어버린 뒤인 것이다. 물에 뜬 콩들은 금방 퍼져서 부드러워지고 결국에는 갈라져서 구수한 된장이 되기도 하고 청국장이 되기도 하며 또 오늘 내가 하는 맛 좋은 콩반찬으로 식욕을 돋구주기도 한다. 이렇게 그들은 선뜻이 자신을 내어준다. 반면에 푸지지 않은 콩들은 그 형태를 끝까지 유지하지만은 누군가 입에 씹히는 단단한 장애물로 되고 결국에는 버려지게 되는 것이다. 어쩌면은 삶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물 속에서 푹 퍼지면서 둥글둥글 세상과 어우러지는 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자신만의 본 모습을 지키는 길. 세상에 어우러지면서도 자신만의 본 모습을 지키는 길. 과연 어느 길이

긍긍했다. 친구들이 불러도 내가 끼면은 행복한 그들에 비해서 자신이 더 불행해지는 것 같아서 아예 마음의 빗장을 꾹 닫아버렸다. 조용한 집안에 들이박혀 슬픔 속에서만 헤매는 시간들이 지쳐 나중에는 스마트폰 속의 다른 세상에 빠져버렸다. 가끔 아주 잠깐 폰에 툭 튀어나온 개그에서도 모르게 입이 번그러질 때도 있었지만은 곧바로 그 좋은 순간마저도 채 누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고인에 대한 그리움이 쓰나미처럼 몰래와 엉엉 혼자 우려본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나중에 내 심신은 지치고 우울해지며 아파지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고 오직 그리움만 지켰다는 내 마음속에 단단한 거물콩은 결국 병이 들어버린 것이다. 아마 천상에 계신 그이도 나의 이 못난 모습을 내려다보며 호된 질책을 하지 않을까 싶다. 퍼지지 않은 검은 콩은 물의 세례를 받은 콩들처럼 예쁘게 부풀지도 보드랍게 으깨지지도 않고 마지막까지 오돌찬 모습을 지켜냈지만은 결국 나에게 버림을 받았다. 내 마음속에 밑바닥에 가라앉은 검은 콩은 그 풀리지 않은 고집 하나만으로 버티다가 나중에는 나의 소중한 건강을 갉아먹은 악마가 돼버린 것이다. 어쩌면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기는 법일 것이다. 이빨은 단단하지만 음식물 찌꺼기들의 침습이나 여러가지 요인으로 썩고 흔들리고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부드러운 혀는 평생 지나도 뒤틈없이 오직 그 자리를 굳게 지킨다. 물은 바위를 뚫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스며들고 감싸안고 흘러갈 뿐이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바위는 홈이 파여있고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진짜 생활의 강자는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는 쪽이라고 생각한다. 단단한 사람은 굽히지 않다가 결국 부러지고 만다. 반면 부드러운 사람은 상황에 맞게 몸을 낮추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다. 물이 바위를 길들이듯이 인내와 유연함이 결국 모든 단단함을 이긴다. 인생에서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잘 적응하는 자다. 이제는 정녕 내 몸속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고집을 버릴 때가 된 것 같다.

장성심의 소필, 풀리지 않은 고집이었습니다. 아무리 칼날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고집을 부려야 할 때와 또 이 순순히 누그러들어야 할 때를 잘 분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만이 현명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시간 삶의 향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희, 제작의 송기옥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네, 먼저 공개 입찰에 관한 공고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조선우 종합채널, 한우뉴스 종합방송, 조선우뉴스 종합방송과 문해생활방송, 교통문해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편집센터의 광고시간대의 대리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입니다. 입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경영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원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부여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인은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에 기업 영업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보는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에 공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가 있는 바 묶음식 경영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 박았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판 성실신용 비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입찰회사는 여러 매체 공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관련 상세한 내용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건강도 살피고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부님들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요, 때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도 돌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뭐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마음도 돌보고 하는 면에서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 건강을 좌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어떤 습관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몸에 부담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작은 실천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생활 상식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연변의 홍색 역사 속 항일토사의 고귀한 사적도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목욕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샤워를 하게 되면은요, 온몸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죠.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목욕 습관 중에 몸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북경대학 제1병원 피부과 주임의사 양숙 의사는요, 일상생활에서 일부 목욕 습관은 건강상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아래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땀을 흠뻑 흘린 후에 즉시 샤워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거나 더운 날씨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땀이 솟아나죠. 땀투삼. 그렇죠. 이때 몸은요, 모공이 활짝 열리고 혈액순환이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샤워를 하다 보면 혈액순환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의 건의는 이렇습니다.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요, 먼저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심박수와 체온이 안정적으로 회복된 뒤에 목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요. 네, 두 번째 주의할 습관, 지나친 온도차의 물로 목욕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찬물로 몸을 씻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뜨거운 물로 세게 씻는 것도 피해야 하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을 시키거나 확장시켜서 몸의 불편함을 쉽게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체질이 허약한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요, 피부의 부음막을 상하게 하고 차가운 물은 혈관에 충격을 줍니다. 적당한 온도의 물로 천천히 씻는 것이 가장 건강한 목욕 방법이죠. 세 번째 습관입니다. 소독용 세정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인데요. 요즘 항균 바디워시, 소독 손세정제, 그래요, 소독 물티슈 등 위생 제품들이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싶은 마음에 소독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자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임상적으로 소독 성분이 들어간 세정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생기는 피부 문제가 굉장히 흔하다고 해요. 우리 피부 표면에는 안정적인 미세 생태 환경이 존재를 하죠. 적절한 균형이 바로 피부 건강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벤잘코늄, 염화, 물 같은 소독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자주 사용을 하면 피부의 균형이 직접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기 쉽고 피부 건조, 가려움, 홍반 등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일반적인 이 바디워시로 충분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은 이 소독 제품을 사용해주는 것이 좋고요. 자, 이렇게 목욕을 할 때 세 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은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을 훨씬 더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조부님들, 우리 가족 모두에게 꼭 강조해 주시고요.

깊어지면서요, 땅에서 자라는 뿌리채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은 영양이 가득한 제철 채소를 먹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풍부한 영양을 간직한 뿌리채소들은요, 보통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탄수화물이 풍부하죠. 많은 영양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과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데 아주 적합한 음식입니다. 아래 가을에 꼭 먹어야 할 여섯 가지 채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는 마입니다. 마는 가을에 비장과 위를 부양하기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성질이 따뜻하지만은 지나치지 않고 또 기를 보충하지만은 열을 내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에는 아밀라제, 폴리페놀, 산화 효소 등의 물질이 들어있어서 소화를 촉진해주고 위장 기능을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위가 불편한 분들에게도 좋은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몸의 허약함을 보충을 해주고 비장과 위를 튼튼하게 해주죠. 또 신장의 음기를 강화하고요,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C, 라이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영양가도 아주 높습니다. 찐 고구마, 구운 고구마를 간식으로 먹어도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토란입니다. 토란은 채소로도 쓰이고 곡물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식재료로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전분, 단백질과 칼슘, 인, 철,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서 노인과 어린이에게도 이상적인 보양식재료입니다. 번째는 연근입니다. 연근은 생으로 먹게 되면 성질이 차가워서 열을 내려고 번뇌를 없애줍니다. 반대로 익혀 먹게 되면요, 차가운 성질이 따뜻하게 바뀌죠. 위를 보양하고 음기를 자행을 하며 비장을 튼튼히 하고 기를 보충해줘서 이 가을에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생연근, 조림연근으로 또 다양하게 요리를 해 드실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무입니다. 민간에 가을 무는 인삼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을 무는 보양 효과가 뛰어납니다. 무는 소화를 도와주고요, 기운을 잘 통하게 해줍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에 무를 먹게 되면 느끼함을 없애주고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어 위복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무국, 무생채, 무조림 등으로 다양하게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지방 함량이 낮고 수분이 적당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이 아주 강합니다. 감자로 정제된 쌀이나 밀가루의 일부를 대체하게 되면요, 체중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주부님들 가을 제철 채소들을 가족 식탁에 자주 올려보십시오. 가을 제철 채소들로 가족의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바쁜 현대생활 그리고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는 게 정말 힘들죠. 특히 주부님들 업무와 집안일에 쫓겨서 헬스장에 가거나 또 긴 시간 운동할 여유가 없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죠. 계단을 오르는 습관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물론 전반적인 사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과 노폭 앤 노리치 대학병원 연구진이 기존 연구들을 종합 분석을 해봤습니다. 약 1900편의 연구를 검토한 뒤 합계 연구 데이터를 메타 이제 분석을 해서 본 데 따르면 대상은 총 48만 명, 참가자 나이는 35세, 84세까지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어요.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말초동맥 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도 연구에 포함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4%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3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단 오르기는요,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등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의 가장 큰 장점은요, 별도 운동기구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집 직장에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에 계단을 고르는 것만으로 또 일상의 신체 활동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연구를 이끈 소피 패덕 박사는요, 계단과 엘리베이터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심장 건강을 위해서 계단을 이용하라. 짧은 신체 활동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잠깐씩 계단을 오르는 것은 일상에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가 있는 활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계단을 오를 때는 평지를 걷는 것보다 이 짧은 시간에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심장 박동수와 또 호흡이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긴 운동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도 일상 속에서도 짧게 반복하는 강도 높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연구진은요, 전 세계 많은 성인이 권장되는 신체 활동 수준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단 이용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하루에 계단을 얼마나 올라야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연구만으로도 또 구체적인 권장량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루 약 6개 층을 오르내릴 때 가장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고 더 많이 오를수록 효과가 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최적의 운동량을 알기 위해서는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오르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관절 보행에 문제가 있거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계단 오르기가 꼭 적합한 운동은 아니랍니다. 네, 연구진은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을 해서 실제 계단 이용량을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고 건강 효과를 얻기 위한 적절한 횟수와 강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쁜 주부님들에게 맞는 운동 너무 부담 없이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지혜는 작은 일상 속에 깃들어 있고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우리 연변은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사비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변강 곳곳에는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변 출신의 조선족 항일투사 리학복 동지의 구견사적을 함께 되새겨보겠습니다. 리학복 동지는 조선족으로 1901년 길림연길의 가난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15년 가족과 함께 료하현으로 이주했습니다. 마을에서 그는 남을 열심히 도와 주위 이웃들 속에서 위신이 높았기에 둔장으로 추대됐습니다. 1931년 9.18 사변 이후 그는 항일구국 사회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군중을 조직하여 반일 시위를 벌이고 항일 무장대우를 조직했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항일 무장대우에서 핵심 요직을 역임을 하며 부대를 이끌고 유격전을 전개했습니다. 교묘한 전술로 일본군의 여러 차례 대규모 도보를 분쇄했고 거듭 전공을 세우고 여러 유격군 거지를 수복하여 일제와 괴뢰 세력을 강력히 타격했습니다. 1933년 그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뛰어난 작전과 지도 능력으로 점차 동북인민혁명군 제4군 제4단 단장, 동북항일연군 제7군 군장, 군당위원회 상무위원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 해에 걸친 간관 유격투쟁으로 과로하여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더는 부대를 따라 활동할 수 없게 됐고 1938년 8월 불행히 병사했습니다. 2014년 리학봉 동지는 민정부가 발표한 제1차 300명 저명 항일 영렬 및 영웅집단 명록에 등재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웅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용기와 애국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나라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열사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주부 클럽 생활의 발견에서는요, 목욕 습관, 가을, 제철, 채소, 아침 양치, 상색, 바쁜 일상 속 운동법, 그리고 항일 영웅 리학복 동지 사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고요, 역사 속 영웅들의 정신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유익한 생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산책에서는 권연희의 소필, 세월이 던진 미끼 앞에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친구와 낚시하러 갔던 적이 있다. 친구는 낚시 마니아였다. 기분이 꿀꿀해 있는 나를 보고 인생이 뭔지를 보여주겠다며 데리고 간 곳이 낚시터였다. 낚시터에 도착하자 친구는 한참이나 서서 물 깊이를 가늠하더니 살짝 풀이 좀 많이 우거진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좋은 자리 찾았다며 장비를 풀었다. 그리고는 아주 현란한 솜씨로 낚싯대며 조리며 종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끼를 준비한다며 한참이나 분주히 돌아쳤다. 낚시 미끼는 거의 다 지렁이로 하는 그 아이가 나는 문외한이었다. 아무것도 몰랐다. 무슨 소리? 난 생선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고 넌 삶은 고기보다 튀긴 고기를 좋아하잖아. 고기들도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어. 취향이 다 다르거든. 메기는 개구리 다리나 지렁이 같은 육성 미끼

걷기를 좋아하고 조 같은 놈은 바람밀이나 풀잎 같은 걸 좋아하고 붕어는 잡식이라 밀로 만든 떡밥이든 작은 새우든 다 먹어. 그러니까 어떤 고기가 많은지를 미리 알아보고 그놈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준비하는 거지. 요즘 이 낚시터에 붕어가 제법이라는데 오늘은 붕어가 좋아하는 미끼로 준비해야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친구는 미끼를 다 준비했다. 그리고는 낚시 바늘에 걸어 멀리 던졌다. 고기가 물고기만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친구는 미끼를 여러 번 던지는 것이었다. 낚시는 인내심이라는데 넌 조용히 기다리지 않고 왜 그렇게 급해? 그렇게 해서야 고기가 물리겠어? 모르는 소리 하는구나. 나는 지금 고개를 꼬시고 있다. 이 미끼로 무슨 얘기인가 했다. 그렇게 여러 번 던진 후 친구는 갑자기 정지 모드로 진입했다. 조용해졌다. 바람소리, 풀들의 춤소리, 물소리, 그리고 앵앵거리는 모기소리들이 세상을 꽉 채웠다. 그렇게 얼마 지났을까 친구는 첫 번째 고기를 수확했다. 그리고 연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들고 온 살림망은 꽉 차버렸다. 너 진짜 낚시 고수구나. 고수긴, 난 그냥 미끼만 던지고 기다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미끼를 문 놈들은 저 살림망에 들어가 있는 고기들이지. 농담 같은 친구의 말은 그냥 들을 농담이 아니었다. 그렇다. 친구의 말처럼 미끼를 던진 사람은 낚시꾼이지만 그 미끼를 문 건, 그리고 미끼의 유혹에 넘어간 건 저 어수룩하고 욕심 많은 붕어였던 것이다. 낚시꾼은 미끼를 던졌을 뿐, 그리고 시간을 기다렸을 뿐, 미끼를 물도록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붕어 스스로의 선택이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참 적지 않은 미끼가 던져진다. 그런 인생 또한 낚시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 전 십수년 연락이 없었던 대학교 동창한테서 연락이 왔다. 너무 의외였지만 그래도 한동안 친하게 같이 대학 시절을 보낸 추억이 있었기에 반가운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서로 안부의 인사부터 시작해 그간 어떻게 지내봤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할 말은 참 많고 많았다. 우리는 서로 위챗이나 전화로 자주 연락을 했고 끊어졌던 정은 다시 새롭게 쌓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항상 내 마음속에서 안개처럼 뿌옇게 흩어지지 않는 의문 하나가 나를 괴롭혔다. 그건 바로 아주 오래전 동창들한테서 건너 들었던 이야기였다. 걔는 요즘 여기저기 사기치고 다닌다고 하던데. 아는 동창들도 여럿이 그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대. 투자 명의로 돈을 융자하는 방법으로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 처음에는 그래도 수익이라며 조금씩 돌려줬다가 더 큰 투자를 받은 다음에는 잠수를 탄다더라. 그때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는 설마 그 친구가 그랬을까. 학교 때 한참 동안은 가깝게 잘 지냈던 친구였는데 어떤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겠지 하고 그냥 스쳐들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소식이 없다가 문득 연락이 와 예정을 나누고 하는 것이 나로서는 반갑고 기분이 좋은 일이기도 하면서 의문이 가시지가 않아 찜찜한 기분을 떨치지 못하는 건 사실이었다. 그래서 짝꿍한테 문자를 넣고 물어보았다. 혹 그 친구 이야기 들었어? 그때 사기치고 다닌다는 말 정말이야? 정말인지는 나도 모르지. 그냥 소문이 그렇게 돌았을 뿐. 내가 만약 그 소문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연락을 끊는 것이 옳은 거고, 아니라고 믿으면 계속 연락을 하면서 겪어보는 거지. 그 판단은 내 자신의 몫이 아닐까? 그렇지. 판단은 내가 하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이상 소문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는 건 누구에게도 공평하지 않다고. 그래서 나는 친구를 끝까지 믿기로 했고 내가 겪고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어떤 결과로 친구의 인연이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면 나는 친구 하나를 얻는 것이고, 내 믿음이 잘못됐더라도 결국은 내 선택이니 그 쓴맛은 내가 감당하리라고. 다음은 위정호가 쓴 수필 고사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애가 몇 해 전에 대학 가고 아내마저 외국으로 돈

버리 가게 되자 나는 그만 외기러기 신세가 되고 말았다. 매일마다 집을 거두고 또 20여리나 산간 학교로 출퇴근하면서 때식은 언제든지 절로 챙겨 먹어야 했다. 언젠가 나는 시장을 거닐다가 고사리채를 맛보고 싶어 말린 고사리 한 덩이를 샀다. 거기에서 얼마간 꺼내어 물에 하룻밤 불궜다가 이튿날 아침에 먼저 냄비에 넣고 한참 끓인 후 다시 기름에 볶아냈다. 그런데 밥을 입에 떠넣고 고사리채를 집어다 씹으니 별스레 질기었다. 50고개를 넘기며 살아오는 가운데 이 틈이 많이 벌어지고 충치도 생겨 질긴 고사리채를 씹는 것이 아주 말자였다. 그렇다고 매 끼니마다 한 가지 이상의 볶음채를 하는 습관이 없는 나로서는 그 아까운 고사리채를 거저 버릴 수도 없는 일이어서 그런대로 씹어 삼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십몇 년 전 봄의 어느 하루 마침 휴식일인지라 나는 아내의 제의에 의해 어머니와 아내의 뒤를 따라 아침 일찍 고사리 거꾸로 떠났다. 고향의 산에는 고사리가 잘도 자라는데 많은 조선족들이 해마다 고사리철이면 고사리 꺾기에 나선다. 70고개를 바라보는 뚱뚱한 몸집의 어머니였건만 산에서는 어찌나 행동이 민첩한지 산을 오르는 단련이 없는 나로서는 따라가기가 무척 힘겨웠고 한참씩 올라가다가는 숨이 차서 헐떡거리곤 했다. 산비탈을 따라 얼마쯤 올라가니 고사리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물기가 함초름한 것이 과연 탐스러웠다. 난생 처음으로 고사리 거꾸러 간 나는 무작정 손에 잡히는 대로 고사리를 꺾어 가방을 채웠다. 한창 고사리 꺾기에 여념이 없는데 어느새 곁에 다가오신 어머니가 내 가방을 들어 땅에 쏟고는 아주 마땅차하며 나무랐다. 고사리는 그렇게 마구 꺾는 게 아니란다. 시들고 마른 것은 질기고 맛도 못하느라 실팍하고 생생한 것을 골라가며 꺾어야지. 그러면서 좋은 것만 골라내고 나쁜 것은 모두 버리는 것이었다. 나와 아내는 어머니 요구대로 푸르싱싱하고 살이 잘 오른 오동통한 것들만 골라가며 꺾었다. 한 번은 멀리 광동성 심수에서 온 남동생이 상이 오른 고사리채를 아주 즐기기에 돌아갈 때 어머니가 말린 고사리를 몇 덩이 트렁크에 넣어 보내는데 동생은 돌아간 후 그 가운데서 두 덩이를 꺼내 회사의 일본인 이사장한테 선물했다. 그 이사장은 고사리가 아주 노긋노긋하고 맛이 좋다면서 극구 칭찬하더란다. 한낱 보잘것없는 고사리. 제철에 산에만 가면 얼마든지 꺾어서 넉넉히 말려올 수 있는 수수한 고사리. 그처럼 흔하고 평범한 고사리것만 바로 그런 고사리로 하여 가정 화목을 더욱 도모할 수 있었고 형제 사이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또한 가정생활이 한결 윤택해지고 나도 생활의 진미를 더욱 맛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 고사리는 나에게 다만 향기와 즐거움, 기쁨과 행복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생의 도리를 깨우쳐 주기도 했다. 자기의 신고스런 두 손으로 꺾은 순수하고 알준한 고사리와 무사람들의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여 꺾은 어수선하고 잡질이 섞여

향기가 풍기는 그런 신선하고 입맛을 돋구는 고사리채가 그립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연길시 도강중원은 연길시 백과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에는 생방송실의 리선생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먼저 도강중이 문진부 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길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5번입니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도강중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먼저 저희들 도강중이는 찾아오기 좀 쉽습니다. 다른 데보다 연길시 중심에 위치했으면서 연길 백화하면은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0: 네.
1: 백화 북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화서점 서쪽에 있고 또 다시 말하면 우리 그 남쪽에서부터 연배병원 들어가는 길 그 십자로에서의 큰 십자로에서 그 십자로로 건너자마자 오른손 편에 있습니다. 물론 연배병원하고는 멀지만 연배병원 방향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아주 오기 쉽습니다. 그 다음 주사실이라든가 또 행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이변실이라든가 각종 그런 검사라든가 이런 보조적 진단이라든가 예. 이런 모든 설비가 구조하게 갖춰져 있는 중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서의가 결합됐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기술 이 업무 수평이 높습니다. 저희들 도강 중에는 대부분 근 40년이 중이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맹로 중이들을 초빙했습니다.
0: 네.
1: 우리 여기에 계시는 그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최기명 원장님이 주로 피부과 전문의에서 이 피부과라는 거는 그 잘 떨어지지 않은 피부병만 해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보짐이라든가 백전풍이라든가 각종 신마전 습진의 대상포진이라든가 색소성 이런 지댄이라든가에 많습니다. TCN, 소주CN, 무슨 예. 이래서 이런 각종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심지어 전국을 돌고 해도 치료를 못 받다 하던 분들, 우리 최기명 선생의 치료를 받고 좋은 효과를 보고.

0: 보고 있습니다.
1: 네.
0: 그 외에 우리 셰러머시 온 김성춘 교수님이 역시 40년이 중이림상경을 갖고 있는 맹로 중입니다. 연변병원 중의과에 계셨고 또 상해 중의대학에 가서 진술을 했고 또 성도 중의대학에 가서 또 진술을 했고 또 한국경희대학 저희 병원에서도 2년 동안 이런 근무한 분입니다. 아주 용한 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호흡도 하고 그다음에 그 두통, 편두통, 왕거성 실면, 갱년기 종합증, 우울증, 심밀신경문란, 그 위에 소화계통에서 각종 위병이요, 위궤양이요. 그다음에 또 이 위병이라는 게 그저 우리 서의학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현대 의학에서는 그저 소화이 되면 위병인가 하는데 사실은 간하고 직접적으로 연계했습니다.
1: 네.
0: 예. 간이 이 간위 치수가 생긴다거나 간에 와서 그 간양 복항이 생긴다거나 이게 다 간이 수시의 작용이 아이 된다 말입니다. 막혀 있다 말입니다. 이래서 간이 이런 그 소통을 수통 잘 되면은 이 위가 아무런 문제 없게 됩니다. 간에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제일 읍씹으로 한 옆집을 칩니다. 그 옆집이 위입니다. 그래서 자꾸 위약 먹는다고 그저 쇼모마 자꾸 재먹고 뭐 유물하선 간균 검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유산균도 먹는다. 뭐 기차에 어디가 첨약도 썼다. 침도 맞아봤다. 아이 되던 분들 다 김성충 교수의 치료를 받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1: 네.
2: 제 전화입니까?
1: 네. 맞습니다.
0: 말씀하십시오.
2: 예. 저는, 경추와 이 요추 간판 돌출 질병으로 고생하지 몇 개 됩니다.
0: 네.
2: 그래서, 소문 듣고서 동광중견 김성춘 이사 선생님 보이부서에 중약 몇 번 가져다 먹고,
0: 네.
2: 친구 치료도 결합해서 했습니다.
0: 네.
2: 이 선생님 정말 아주 용합니다.
0: 침은 제대로 놓는 침입니다. 이 선생님 침은 맞아보면, 다른 데서처럼 그저 매하침이라든가 전기침이라든가 이것보다도 제대로 기다만 침을 놓으시오. 왜 그 중에, 이 엉덩이란 보면 환도혈이란 게 있습니다. 아주 긴 침이 들어가야 되는데, 모두 보기만해도 놀라죠. 예, 인간한 선생님 못 놓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옛날 침 그대로 침구법인데, 다르습니다. 이 골가병이라는 게 요추간판 돌출이라면 다 이 자골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이 선생의 침은 맞아보면 다를 겁니다.
2: 예, 그래 많이 그저 나아졌습니다.
0: 네.
2: 이 선생 정말 제가 있을 때 되게
0: 제가 있습니다.
2: 중약도 이렇게 그 조명과 뭐 값이도 저렴하고 예.
0: 비싸지도 않고
2: 예. 그래 조명과 내 우리 집사람도 가려고 그래 내일 예약할 수 있습니까?
0: 내일 해서 김성숙님 선생님 예약입니다. 예.
2: 예.
0: 예, 예. 됩니다. 예. 오십시오.
2: 예, 수고하셔.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저는 저기, 고인만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3: 예, 나는 어떻게든 항상 심리가 보지 못하고 해답이가 있죠. 진짜. 해답이가 강하고 온종 아이되고, 예.
0: 네.
3: 그리고 밤잠이나 못 자고 한숨에 한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0: 그러면 됩니다.
3: 예.
0: 3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3: 나중에 머리라는 게 아프고 영심이 이상하게 정신이 안 나고 이랬는데 근데 지금 얼마 선생님 치료를 이제 한 번 받았습니다.
0: 네.
3: 한 번 받아서 지금 약 갖다 쓴 게 벌써 한 4달 지났다는 효과가 참
0: 네, 어떤 사람 한 번 또 이 실면증은 좀 장기적인 치료가 수요되는데, 졸만 선생님 이야기 말을 잘 듣습니다.
3: 예, 혈압이 벌써, 혈압 재해볼까? 내가 매일마다 혈압 체크하는데, 혈압이가 지금 온정되고,
0: 예.
3: 예. 그리고 지금 잠도 연합 조금 이상 좀 낮습니다. 여기가 잠 자는 게.
0: 혈압이 온정되고 모든 게 이 평온해지면은 우리 수면제 쓰던 사람들도 수면제 끊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3: 예, 그래요. 이제 내요 이제 치료

0: 또 이제 갔다 오고 지금 이제 한 주, 그러니까 이제 한 주 된다.
1: 그래. 예.
0: 그래, 예. 네, 한 번요, 저희 선생님, 다른 사람도, 우리 친척들도 가서 옛날에 치료를, 그, 선생님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1: 네.
0: 예, 안다만데, 이 선생님이 어느 정도 수폐가에 어느만하고, 이런.
1: 그렇죠. 턱 이래 진단하고 쭉 얘기하는 거 보면 모두 다, 오, 딱 맞다고 쓰려는 머리를 끄덕이고, 그 다음에 뭐, 엄마를 데려왔던 사람들 또 딸이 거성 보고 약 짓고 이럽니다.
0: 예, 확실히 선생님, 그 선생님 용합니다.
1: 네.
0: 예, 벌써 병 치료도 약 써보면 이상합니다.
1: 그렇죠.
0: 약 써보면 이렇게 아예 빠르고 효과가 좋고 이러니까 내가 그래. 아, 이 선생님, 송은 선생님한테 좀 바짝 치료하려고요. 오늘 나오지 않게 오늘까지?
1: 지금. 예, 이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0: 그럼 오늘 딱 나오, 오늘 거지. 오늘 내가 지금 전에 오늘 오전에 가겠습니다.
1: 오전으로 예, 지금 오십시오. 우리 이 방송 끝나면 이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병원에 넘어갑니다. 예, 와서 전화번호만 얘기하면 과비 다 해받고 예, 예약이 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땅분 랭길합니다.
1: 그거 리맹길 선생님 치료 잘한다. 그건 또 치료도 예. 빠릅니다.
3: 예,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했는데 벌써 바깥에 이렇게 듣고 이게 알고 그러면서 그다음
1: 내가 쑥 꺼져 내려가는 거.
3: 내려가는 그다음에 조금 먹어도 내려가는 거 아니고 그냥 울루 냄새가 없다고 벌써.
1: 그렇죠.
3: 예.
1: 그렇게 자꾸 시구머리 올라오면 이 만성 그 인후염이라는 게 팔루시스과의 만성 인후염 다 그 위산이 올라오게 되면은 예. 또 다른 병을 일으킵니다.
3: 조심한다. 예.
1: 예. 치료해야 됩니다.
3: 예, 여기다 많이 약을 장대가 쓰는데.
1: 네.
3: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아, 찾아갔는데, 맨발을 딱 이상 만났다만.
1: 맨발을 만났습니다.
3: 예, 그냥 그 약, 삼척 벌써 일곱척 하다 먹는데 벌써 절반먹고 백가지 아기더라만.
1: 예.
3: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좋은 약 선생님 만났으니 좀 이번에는 그는 빼자고서 좀 내일로 예약하자겠네.
1: 예, 이 치료를 할 때 본격적으로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다른 병도 오지 않습니다. 예. 내일로 예약해드리겠습니다. 네,
3: 선생님 고맙습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4: 예, 우리는 절만 선생의 장기 환자들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1: 예.
4: 어제 둘째 형님이 가서 예, 첨약 짓고, 그런 게 어제 네 번이나 됐는데, 야, 어제 많이 번번하게 걸어댕.
1: 주로 무슨 증세 있었습니까?
4: 중풍후증을 중풍이 두 번이나
1: 나갔습니다.
4: 예. 숨은 게 지지 흘리고 밥도 먹지 못하고 예. 밥을 숟가락 뜨면 벌써 중도에서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대놓고서 예. 먹고 그리고 침대 눕고 누워있어 이래도 못 나댔습니다.
1: 그래서
4: 뭐 집 갔다가 청약 짓고 그런 힘도 맞고 한 게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 형님이 동리도 예. 이제 중풍 맞은 지 무슨 한 달 반 됐는데 돌아다니면 천장 쓰고 무슨 친구들하고 뭐 주사도 많이 맞았답니다. 그랬는데 알바고 네. 뭐 남짓하고서 그래 월요일로 우리 형님과 같이 갔다고서 그래 예약한다. 왜지에 대해서 오늘은 오지 못하고 월요일로 예약하자.
1: 아 다음 주 월요일로 예? 예 예약하고 오면 좋습니다. 예. 예
4: 그래 예약하고 내 전화번호로 그래 가시면 예.
1: 예 그렇게 네. 하십시오. 예. 네,
4: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네.
5: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그, 김성춘 선생님을 이전에 연매병원 있을 때부터 가당에 가서 봐야지 이상 힘 후에 보니까 김 선생님이 지금 이 동안 좀 면회 와서 따로 말하는 거 두번이 가서 나는 이제 그냥 다, 문제가 이전부터 잡을 만한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1: 네.
5: 어째 저는 전에 한두 시간 타고는 일어나면 다시 잠들기 바쁘고 어떤 그 잘할수 내게 세 시간이나 두 시간밖에 못 자고 그러던 게 이 선생님 치료를 받고 지금 요즘에는 잠을 용 달잡니다. 두 번 치료받았습니다.
1: 김성춘 선생님이 완고성 실면증 치료도 아주 잘 치료해서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하고 수면제만 쓰던 사람들 너무 좋아합니다.
5: 글쎄 말이죠.
1: 예, 이 실면증 치료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전주적으로.
5: 예, 그건 난 암면열도 몇 번 먹었는데 요즘에 암면열 아무것도 사오리 뭐 지랄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를 갖고 있더니 어떻게 무릎 관절을 딱딱 맞추면 챙기는 내가 딱딱 맞추면 아프고 그렇다가 무슨 힘을 놔두란 말입니다. 네.

0: 혹시 깜짝하시지 이름 된 거.
1: 예.
0: 어, 다른 데 갔는데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1: 김성성, 김성춘 선생님 취미가 제대로 된 취미입니다.
0: 혹시만 취미로 잘한
1: 예.
0: 거. 예. 어, 그래서 오늘에는 난 어떤 그 자부림 사람을 아이가 겠는데 우리 언니도 지금 자부림하에 왔어 나신다 지금.
1: 네, 그래 뭐 어, 빨리 약 쓰십시오. 효과 잘 본다.
0: 네, 그래서 오늘에 우리 언니를 데리고 가자 그랬는데.
1: 오늘
0: 예.
1: 예. 예. 오늘까지 오전에 나오십니다.
0: 예, 예약해 주세요.
1: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열심히 김성춘 선생님이 약을 먹고 있잖고 원래는 두통 영심했습니다. 두통 심하면서 잠 자지 못했습니다.
1: 네.
3: 근데 옛날에 그래서 자주 그 엄마가 링겔을 맞았습니다. 댄디를 한 열흘 씩.
1: 머리 아프고 뭐 바쁘니까나.
3: 예. 그러면 약간 그래도 고 맞을 때는 잊었다가 또 네. 아프더라만 나. 근데 여기 소문에 들어서 연도동에서 뭐니까 출시 한 분이 거기서 뭐니까 가서
1: 네 왕거성 두통 잘한다는 소리 들었죠.
3: 예, 왕거성 두통을 잘 한다는 소리 듣고서 내 거기 갔는 게 일곱 날 7일에 중약 때 먹었습니다.
1: 예.
3: 예, 그런 게 있으니까요. 아, 거리 두통이 하나도 안 아픈다. 결국 잠도 잘 잔다 지금.
1: 예, 그 왕거성 두통에는 두통 왕거성 실면 김성순 선생님 정말 잘합니다.
3: 그래서 그 내 만나다 이렇게 어 선생님 어째 난 이렇게 다리 이렇게 아픈가 형 힘들다고 걷기도 봐봐 지금 한번 치료 맞아봐셔 이러더라면 그게 한번 맞은 게 그냥 좀 나도 그냥 며칠 좀 맞은 게 효과 영 좋습니다.
1: 네.
3: 지금은 또 예약하다 그런다.
1: 다른 데 가면 그런 치료에 몇백 원 내고 맞아야 됩니다. 그 선생 좀 그런 딱 요 치료 나야 될 환자들 다 면비로 나드립니다.
3: 예, 영 효과 좋더라면
1: 효과 좋습니다. 예.
3: 예, 좀 또 예약하자 그래 그럽니다.
1: 예, 김성춘 선생님 예약입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1: 오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어, 저희들 도강 중의원에 보면은 정말로 이름 있는 명료 중의들을 여러 분 모셨습니다. 그 위에 조일만 선생님 있습니다. 조 선생님 일찍이 연길시 중의원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북경의과대학에서 이 연수 과정도 다 걸친 분입니다. 아, 우리 이 중풍치료에서 중풍치료에서 또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분이죠. 예? 에, 우리 그 의사 선생님들보다 다 이 잘하는 쫑크가 따로 있습니다.
2: 네.
1: 물론 중의는 뭐 이것저것 뭐 엄격하게 이렇게 과를 나누지는 않죠. 예, 펑크는 하지 않죠. 그러나 아, 사람마다 다 이 능력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20년 이 주부질을 해도 무슨 채나 다 잘하고 무슨 거나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 네.
1: 예, 내가 맛있게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사들도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 정말로 요 몇만 가지 병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병들도 있고 똑같은 병이라도 사람마다 이 발병하는 원인 그 다음에 증상 다 틀립니다.
2: 네.
1: 그래서 어, 이사들이 어느 걸 하나 치우쳐서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쫑크라는 게 어느 한 가지 이런 방면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단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치료하고 림상경험 결합하고 어, 어떤 처방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에, 효과를 보고 어떻게 효과를 못 보는가 이게 다 오랜 림상경험을 통해서 연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2: 네.
1: 예, 조일만 선생님은 첫째 우리 내쉴 만한 게 뭔가 하면 중풍입니다.
2: 네.
1: 예, 관심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심내 혈관 계통 방면에서 중풍 조기 진단을 아주 묘하게 합니다.
2: 네.
1: 특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어, 중풍 올 위험성이 뭐 100분째 80이다 90이다 또 어, 빠른 시간 내에 오겠다 뭐 이거에 묘하게 압니다. 어떻게 아는가 그게 무슨 뭐 어, 우리 기계 진단 아예하고 또 아는 방법이 다른 뭐 알아맞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체증을 보면 안다 말입니다.
2: 네.
1: 예, 중의들은 벌써 눈을 본다. 심한 사람들은 이 눈이 눈동자에 와 까만 동장에 와서 하얗게 태 있습니다. 가락지처럼 네. 하얀 태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남성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보면 눈이 영 촉해합니다. 이런 사람들 휑하단 말입니다.
2: 네.
1: 그래서 이 저

0: 설만 선생처럼 아는 선생들이 보면은 눈에 벌써 허옇게 가락지가 보입니다. 그 다음 해를 많이 봅니다. 해를, 그, 이 설전이란 게, 서전이란 게 해를 보고 진단하는 건데, 모든 중의들이 이 해를, 진맥하고는 해를 꼭 봅니다. 예. 그런데, 졸만 선생처럼 이런 심내혈관 쫑커분들은 해를 봐도 이 설화정맥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이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말이 어느로 간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설태, 누른 설태인가, 하얀 설태인가, 설태가 어느 맛 두꺼운가, 어느 부분에 설태가 깼는가, 이 설전도, 예, 해도 간단한 해 한난 것 같지만, 해 끝은 심장을 말하고, 해 양쪽은 간을 볼 수 있고, 해 근부, 목구멍 넘어가는 데는 우리 콩팥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중간에는 비위를 보고, 예. 이래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이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아무리 잘 보는 선생이라도, 예, 쉽게는 그게 잘 안 나옵니다. 임상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특히 이런 중풍에 관한 연구가 깊은 분들은, 이 설진에서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맥을 짚는 거 결합한다든가, 예. 그래서 졸만 선생님은 중풍 조기 진단이 잘 나옵니다. 그 외에,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 다리람 들지 못해서 중풍 와서 다리가 다 굽어지고 다리가 이 원을 동그라미를 건너면 문턱도 못 넘던 분들, 졸만 선생님이 그 첨약하고 친구로 결합해서 하는데 문턱은 건뜬건뜬 넘습니다.
1: 네.
0: 근데 이 발이 마지막엔 잘 아예 펴지죠. 예? 그러던 분들도 발을 펼 수 있고 발이 부드러워지고 무거워지지 않을까 또 너무 좋아하죠. 예? 그 외에 이 선생님 또 잘하는 게 뭔가 하면 고혈압.
1: 네.
0: 고혈압도 이게 잘 치료해야 되는 병입니다. 예?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약을 팔길래 해서 이 약만 먹으면 고혈압 약을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그저 계절을 타면서 그저 두석달을 그렇지 혈압약이 끊었다가 혈압약을 쓰던 사람 혈압약을 또 끊었다가, 예, 올라갈 때 있습니다. 꼭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는 뇌출혈을 이어집니다. 갑자기 팍 올라갑니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 못한단 말입니다. 이미 고혈압약 썼다는 것은 이 사람 도맥경화 심했다는 거 말하는데, 그 땅땅했던 혈관 제각 터지죠. 혈압이 갑작스레 올라감이. 그래서 이런 고혈압 치료도 이 졸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으면 좀 혈압이 온정되고 혈압약 줄이든 분들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지럽거나 팔다리가 좀 마목이 있는 사람들, 이 발끝이람 손끝이람 내 손끝이 같지 않던 사람들이 다 이 졸만 선생 치료받고, 그 다음에 갑상선 결절,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는 분들 치료받기 바랍니다. 갑상선 결절이라는 게 이게 또, 예, 물론 뭐 쓰기 쌓여요 쓰의 건성도 다 이게 나쁜 암것은 아니라지만, 그거 오래 두거나 그 커지는 속도가 빠르거나 할 때는 또 다 재미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갑상선 결절도 크게 되면은 우리 무조건 수술하는데, 수술보다도 보수적인 치료를 연구하면은 갑상선 결절이라는 게 중의는 없습니다.
1: 네.
0: 중의는 이게 단수증이라고 합니다. 몸에 담습이 있으면서 특히 간에 간경락이 막히면서 이 담습이 갑상선을 지나면서 막아놓은 게란 말입니다.
1: 네.
0: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땅땅한 종류가 아니고 담습이 덩어리가 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치료에서 얼마든지 우리 치료된다 이럴 때는 역시 예, 졸만 선생님 찾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이 리명길 선생님도 환자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분도 비위라든가, 예, 심내혈관 계통이라든가, 이분은 일찍이 우리나라 그 명의 임계학 교수라든가, 예, 남정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배운 분입니다. 퍼시의 화위, 그 다음에 시에르 싱신한다는 이런 제목으로 이분이 논문도 발표하고 또 이 방면에서 연구가 깊은 분입니다.
1: 네.
0: 비위 치료라든가 각종 실면증 치료 역시 친구 료법하고 첨약을 결합하는 분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 이 도강중의원에는 치과가 있습니다.
1: 네.
0: 중의원이 웬말로 치과인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치과가 오래됐습니다. 이 흠과 치과라고 이 도강중의 2층에 이 치과가 오래 있었는데 이사 선생님 역시 조선족부입니다. 이 원장 선생님이 조선족부이면서

0: 이빨 틀니라든가 그 다음에 종지 야라든가 특히 이 몸이 싹 내려앉아서는 예, 본래 틀니를 했는데 맞지 않는다거나 또 자꾸 그 이빨을 뽑아야 될 정도로 흔들거나 아프거나 이 몸 염증이 오거나 이런 치료는 빨리 받으면 빨리 받을수록 좋습니다.
1: 그렇죠.
0: 예. 이빨이란 게 이게 뭐니까 오복에 듭니다. 네. 오복에. 이빨이 아프니까, 우리 그 음식도 제대로 꽁꽁 씹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러면 생활의 질이 떨어지면서 세상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술 씹고 넘으면, 그게 잘 소화해야 되고, 잘 쪼개지지 않고 소화해야 된 단백질은 관절에 와 쌓입니다. 석회석이 된단 말입니다. 네. 이게 그냥 소화 아이디어에서 아이된 것대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강과에서 주로 19원 90점 만내면은 시야를 해줍니다.
1: 네.
0: 이빨은 뭐 시든 아시든 하늘나 시쳐본 적이 없어도 산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치석이 이 자기절 없어 아이집니다. 치석이 끼게 되면은 자꾸 잇몸은 내리밀어서 잇몸이 내려앉습니다.
1: 네.
0: 그 다음에 요즘 그 이 치과에 오시게 되면은 전체 치료비 가격에서 따봐서 했습니다. 100원 낼거 80원 낸다. 1000원 낼거 800원 낸다. 이 네.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유후위증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치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진 사람 다른 치과 가면 뭐 이쪽 선생 저쪽 선생 이렇게 하지만 이 치과는 딱 원장 선생님이 책임지고 첫간부터 마지막 것이 다 해드립니다.
1: 네.
0: 물론 여러 간호사분들도 있지만 해도 그래서 아주 그 선생님이 임상 경험이 오라고 그다음에 또 조선족 선생님이 돼서 언어 소통에서 문제가 없고 또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그 틀리라든가 그다음에 이 중지야라든가 이빨 치료를 하면서 만족도가 높은 이런 구강 문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광중의원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겸비돼 있고 치료 그다음에 진단 주원 중쇄의 결합 이게 다 되는 종합적인 중의 문진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강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평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요물아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라디오 극장
1: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씩 듣고 있자니 씁쓸하고 얼떨음하던 마음이 물러나고 자신감이 제자리를 찾았다. 모태동은 장국도가 군벌주의로 더 나간다면 혁명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일로 혁명의 큰 손실을 입었지만 혁명의 힘은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주어 말하였다. 모태동의 연설이 끝날 때쯤 복도에 놓인 큰 주전자에서 물이 펄펄 끓어넘치었다. 호위병들은 서둘러 주전자를 들고 들어와서 모인 사람들에게 따뜻한 물을 부어주었다. 자그마한 경당은

0: 회의가 시작되기 전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말소리, 웃음소리가 한데 어울려 떠들썩하였다. 감성 남부로 가는 길에 라자구라는 천연요새가 또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다. 그런데 사냐에서 자란 어린이가 난제를 풀리라고는 더구나 생각지 못한다. 이튿날 부대는 바로 고제를 떠났다. 그 점 감속 남부 민조 일대는 적 두 개사가 있었다. 하나는 국민당군 12사 당회원의 부대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 편사한 14사 로대창의 부대였다. 모태동은 일군단을 거느리고 앞장서서 백룡강을 따라 동쪽으로 진군하였다. 백룡강은 그다지 넓지 않았다. 넓은 곳이 30m쯤 되고 좁은 곳은 3m 남짓하였다. 하지만 물살이 어찌나 센지 물소리가 천둥처럼 울리였다. 마치 흰 용이 춤추듯 날뛰는 것 같았다. 강량 쪽은 대부분 절벽이고 기슭에 오솔길이 나 있었다. 오솔길이 끝나는 곳에는 잔도가 이어져 있었다. 이런 길은 보흥을 지날 때 이미 건넌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한결 아슬아슬하였다. 깎아지르던 높은 절벽에 나무판이 걸려있었는데 너비가 30cm 남짓 될까 말까 했다. 길 아래는 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어서 그 소리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리행도는 들끝대원 물렁발과 함께 들끝을 들고 그 길에 들어섰다. 서둘러 걷는 바람에 벌써부터 이마에서는 땀이 흘렀고 부보른 발갛게 달아올랐다. 리행도는 효양년 맨 뒤에서 걸으면서 힘들어하는 들끝대원들을 거들어주곤 하였다. 들끝대원들은 초지를 지난 뒤로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가 일이 고되어 하나같이 바싹 여유였고 몸져놓은 사람도 많았다. 들끝에 누운 사람은 루산관에서 크게 다친 주병이었다. 주병은 한쪽 다리를 허벅지까지 잘라내는 바람에 내내 들끝에 누워 지내야 하였다. 하지만 그는 고생하는 들끝대원들을 많이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다. 높고 가파른 산이라 질책한 길을 걸을 때면 들끝대원들은 무릎을 꿇고 걸어야 하였고 넘어지고 다쳐서 피를 흘리는 일도 잦았다. 잔도를 건너야 한다는 말을 듣자 주병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베개에서 머리를 들고 보니 부상병들이 너도나도 들끝에서 내려 들끝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걸어갔다.
1: 앵도 잠깐 세워주세요. 나도 내리겠습니다.
0: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동제가 어떻게 내려서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혼수상태에 빠진 부상병을 메고 가던 두 들끝대원이 멈추었었다. 그러더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그러는지 끈으로 들끝을 어깨에 동여 메고는 무릎 걸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기어서 앞으로 간다.
1: 앵도 서세요.
0: 그는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또 한 번 소리를 지었다. 하지만 리앵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1: 서지 않을 겁니까? 안 서면 여기서 당장 굴러 떨어지겠습니다.
0: 조병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았다. 리행도는 잠깐 멈춰서더니 타이르듯이 말하였다.
2: 정치원 동지, 다른 사람이 부축해주면 걸을 수 있지만은 동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0: 그러자 주병이

발끈해서 대꾸하였다. 그럴 수는 없지만 길 수는 있습니다. 리행도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뒤따라오는 들끝 회원들에게 눈짓을 하였다. 물렁말 아저씨, 우리 주의관 동지 말을 따릅시다. 들끝 회원들은 눈치를 채고 선뜻 대꾸했다. 좋습니다. 그러죠 뭐. 두 사람은 들끝을 오솔길에 내려놓았다. 주병이 다른 전사들처럼 기어서 가려고 옷을 여미자 리행도가 막아나섰다. 잠깐만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있는데 어떻게 주의관 동지를 기어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주병의 두 손을 자기 등에 올려놓더니 재빨리 없는 것이었다. 주병이 이러지 말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자꾸 소리치는 것도 못 들은 척하고는 성큼 걸음을 뗐다. 괜찮습니다. 지휘관 동지는 그렇게 무거운 편도 아닌걸요? 리행도는 이렇게 말을 하며 조심스럽게 잔도에 들어섰다. 들끝 대원은 들끝을 들고 뒤를 바싹 따르며 소리를 지었다. 지도원 동지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아요? 에? 리행도는 답이 없이 주병을 업은 채 벼랑에 달린 길을 건넜다. 리행도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병을 내려놓았다. 앵도, 평생 동지를 잊지 못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주병이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리행도는 땀을 닦으며 웃었다. 어서 들끝에나 오르세요. 주병이 들끝에 오르자 소대장이 달려와서 리행도 대신 들끝을 맸다. 행군은 순조롭지 않았다. 얼마 가지 않아 느닷없이 양토사수와 서장 병사들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장 병사들이 335대를 지어 강 건너편 숲속에 숨어서 총을 쏘아대다. 피할 곳이 없는 좁은 길에서는 그냥 다른 박질 쳐서 지나가는 방법밖에 없었다. 리행도는 들끝을 들고는 달릴 수가 없어서 권총을 뽑아 강 건너편 쪽으로 몇 방 쏘면서 응모하였다. 이날 다치고 죽은 사람이 100명쯤 되었다. 이처럼 외진 곳에서 동지들을 이렇게 많이 잃게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이튿날은 보야 고인을 지났다. 다행히 길에서 총을 쏘아대는 서장 병사는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앞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노대창의 부대가 라자구라고 하는 험난한 산호구를 지키면서 민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선두에 서서 길을 뚫던 홍군 사단이 어젯밤 온 힘을 다해 싸웠지만 길은 열리지 않았다. 모태동은 왜 공격이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물으면서 림표와 서병진을 다그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일군단 지휘부는 고민이 컸다. 서병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아무래도 앞에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림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지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북쪽으로 나갈 수 없을 뿐더러 다시 초지로 물러서야 하였다. 라자구에서는 총소리가 자지러졌다 뜸해졌다 하면서 그치질 않았다. 총소리가 날 때마다 골짜기에는 긴 미아리가 울리었다. 험한 산길을 따라갈수록 골짜기는 좁아지었고 라자하라 부르는 강 양쪽으로 우중충한 원시림이 있었다. 강 폭은 4, 5m밖에 되지 않았지만 물소리가 어찌나 큰지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바람까지 매섭게 불어 더더욱 음산한 기분이 들었다. 바람이 휙 불 때마다 산을 뒤덮은 누런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지었다. 군 지휘부는 홍군 4톤 지휘부와 100m 내지 200m 떨어져 있었다.
사团 团장 왕계상과 정치위원 양상문은 간부들과 대책을 의논했다. 다들 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풀밭에 앉아 담배만 푹푹 피워대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서병진과 림표가 도착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병진은 다들 앉으라고 하며 손짓을 하고는 림표와 함께 풀밭에 앉았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림표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왕계상은 난찬 얼굴로 정치위원을 바라보았다.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 부딪혀 아직 궁리가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양성무가 공격이 실패한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적이 좁은 목표 지점을 정면에서 단단히 지키고 있고 작은 다리를 철통같이 막고 있어서 부대가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이다. 공격부대는 숱한 사상자를 내게 됐다. 지형을 볼 수 있게 안내를 해 주십시오. 림표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좋습니다. 먼저 지형부터 봅시다. 서병진도 몸을 일으켰다. 양상문은 잠시 머뭇거리었다. 적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 걱정스러워났다. 몇 시간 전 한사 간부가 적이 쏜 총에 맞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휘관들이 말을 꺼낸 마당에 마다할 수도 없었다. 양상문은 림표와 서병진을 데리고 산비탈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호위병들이 뒤따르려고 하자 양상무가 소원을 저었다. 그러자 호위병들은 망원경을 꺼내 림표와 서병진에게 건네주었다. 놔두세요. 바로 코앞이니 쓸모가 없을 겁니다. 양상무가 웃으며 물리었다. 얼마 가지 않아 일행은 걸음을 멈추었다. 림표와 서병진은 숲속에 몸을 숨기었다. 적 진지까지는 겨우 200m도 되지 않았다. 산굽이 건너가 바로 적진이라 모든 것이 똑똑히 보이었다. 두 사람은 생각보다 지형이 험한 것을 보고는 적잖게 놀랐다. 바로 앞은 마치 거대한 도끼로 쪼개놓은 것 같은 삼봉울이 두 개나 나란히 버티고 서 있었다. 나팔처럼 생긴 자그만 골짜기 양쪽은 모두 아슬하게 높은 절벽이었다. 라자는 그 골짜기를 휘감으며 쏟아져 나왔다. 골짜기에서 몇 미터쯤 떨어진 곳에 작은 다리가 놓여져 있었다. 다리 오른쪽은 높다란 벼랑이고 그 위로 큰 또치가가 산옥을 지키고 있었다. 다리로 돌격하는 것은 바로 적의 총구멍으로 달려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 사격진지 뒤로 산비탈이 있고 산비탈에는 또치가가 또 하나 있었다. 그 뒤는 삼봉울에 막혀 보이질 않았다. 양상무가 나팔 모양 골짜기에 있는 또치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또치가에 중기관총 여러 장이 있습니다. 림표가 짙은 눈썹을 찡그리며 물었다. 동지는 어쩔 생각입니까? 정면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 앞뒤로 협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성문은 또치가를 가리키었다. 지휘관 동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기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림표와 서병진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다. 과연 금방 만든 듯한 그 사격진지는 우가 호응이 뚫려져 있었다. 산 뒤쪽으로 올라가서 위에서 사격진지 수류탄을 던지면 꼼짝도 못할 겁니다. 양상무가 웃으면서 말했다. 좋습니다. 그 방법이 괜찮겠군요. 서병진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하지만 동지들이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림표가 칼로 싹둑 잘려버린 듯한 벼락을 가리키며 눈썹을 찡그리었다. 서병진도 골짜기 오른쪽에 떡 버티고 선 벼랑을 눈여겨보았다. 높이가 7, 80m 돼 보였는데 거의 직각으로 서 있었다.
산 한가운데가 크게 패여 있고 거기에 등나무와 칡농쿨, 꼬불꼬불한 늙은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서병진도 그 벼랑을 올라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지금 사람들한테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말해놓았습니다. 양상무가 말했다. 님표가 뭐라고 대꾸하려는데 뚜루룩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지만 서병진은 고개를 쳐들고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였다. 님표도 마찬가지였다. 양상무가 두 사람을 당기며 말했다. 아무래도 아래에 내려가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재가 내놓은 계획대로 칩시다. 림표가 말했다. 적어도 내일 날 밝기 전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준비를 충분히 하세요. 서병진의 양성무에게 일렀다. 이 싸움에서 진다면 우리 13군단과 주왕은 초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고는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모수석 동재가 바로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양상무는 마음을 다잡으며 눈을 반짝이었다. 림표와 서병진은 라자하를 따라 군주입으로 돌아갔다. 양상무는 다시 간부들과 둘러앉아서 어떻게 하면 벼랑에 올라갈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댔다. 이런저런 방법이 나왔지만 모두 신통치가 않았다. 다들 속을 태우고 있는데 얼마 전 새로 편입된 려니 지도원이 흥분해서 달려왔다. 바로 양미귀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9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내 추억 속 그때 그 사람, 그 일을 쓴 소기 작품을 감상해보며 그때 그 시절 감성으로 돌아가보는 시간

잊지 못할 연변대학 첫 학기 리상호. 무슨 일을 하나 시작이 중요하듯이 대학에서도 첫 학기는 잠옷 중요하다. 나로 말하면 더욱 그러했다. 나는 대학교 첫 학기에 분투와 노력으로 하향 지식 청년으로부터 대학생으로의 과도기를 완수했으니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아도 감개무량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바로 내가 대학에서 첫 학기를 시작하던 그때로부터 꼭 48년이 되는 날이다. 1978년 3월 2일 나는 20여일 전에 받은 입학통지서를 가지고 연변대학 수학학부에 등록해 나의 4년 대학생의 첫 학기를 시작했다. 비록 4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대학교 첫 학기에 지내온 일들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대학교에 등록해 개학식을 마치니 대학교 첫 학기 생활은 곧 시작되었고 금방 학교 문에 들어설 때의 신비감과 흥분된 심정은 인침 사라져버렸다. 농촌에서 일하던 내가 날마다 교실에 앉아 공부를 하자니 전혀 습관이 되지 않았고 바늘방석에 앉은 듯 힘들었다. 농촌에서 노동을 위주로 하고 비교적 자유롭던 생활의 관성이라고 봐야 하겠다. 처음 며칠 동안은 심지어 내가 공사나 현에 무슨 회의를 왔나 하고 착각할 때도 있었다.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고 앞을 주시해보면 선생님께서 한창 강의를 하고 있었다. 농촌에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셨기에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때면 담배 생각이 나서 책상 안에 손을 넣고 담배를 말아놓았다가 휴식 총소리가 울리면 인천 복도에 나가 담배를 피우곤 했다. 시간이 약이라고 얼마간 지나니 점차 수업 시간에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신을 가다듬고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학교의 학습과 생활에도 점차 적응되기 시작했다. 수학 분석과를 강의하는 선생님이 담배를 피우면 기억력에 영향이 있다고 귀띔해 주으니 인쯤 담배를 끊어버렸다. 그러나 제일 큰 곤란은 그래도 공부였다. 비록 대학 입시가 회복된 후 대학에 왔지만 농촌에서 중소학교를 다녔으니 실지 문화 정도는 고중 정도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수학으로 말하면 겨우 고중 2학년 정도라고 해야겠다. 게다가 중소학교를 모두 조선족 학교를 다녔으니 한어로 강의하는 대학교 수학의 일부 내용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됐다. 시내에서 자란 내가 그렇게 간과한 농촌 생활에도 적응하고 심지어 그렇게 힘든 농촌 탄광일도 했으라니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공부를 못할 게 있겠는가고 용감히 도전에 나섰다. 우선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자고 또 더 일찍 일어나면서 한편으로는 고중에서 못 배운 수학 지식을 자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날 배울 내용을 먼저 예습하면서 리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 더 열심히 강의를 들었다. 수업 시간이 끝나면 서둘러 숙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혹은 기타 동창들한테 물어서라도 그날 배운 지식을 완전히 이해한 후에야 숙제를 했고 또 다른 참고서적 문제집에서도 그날 배운 지식에 유관되는 문제들을 찾아 풀이를 많이 하면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했다. 극한과 미적분 부분에서 그날 그날의 숙제를 완수하는 외에 참고서적 문제집의 연습 문제를 무려 300여 개나 더 풀어보았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노력하고 분투했더니 기말 시험에서 여러 과목이 다행히 모두 합격됐다. 비록 여러 과목의 성적들이 우수나 량호는 없었지만 그래도 만족됐다. 두 번째 학기부터는 완전히 학교 학습 생활 절주에 적응되어 기말 시험에서 성적이 량호나 우수도 있었다. 두 번째 곤란은 생각 밖으로 배고픈 고생을 좀 하는 것이었다. 아마 지금 대학교 재학생들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돈을 더 내고 많이 사서 먹으면 될 건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고 말이다. 그 시절 대학생들은 나라의 혜택으로 학비와 주숙비도 내지 않았고 화식도 나라에서 내주는 조학금으로 해결했다. 세끼의 식사는 모두 학교 식당에서 했는데 학교에서 발급한 화식카드를 사용했다. 화식카드가 바로 조학금이었다. 화식카드에는 매달 날짜와 그날에 해당되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개 정방형 모양으로 된 작은 칸이 있었는데 끼니마다 체크를 하고 밥을 타 먹었다. 량식은 내 기억에는 31근 표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더 먹을 수 없었다.

4대 우리 수학 전공을 포함해 4개 전공의 신입생들이 연변대학 중평분교에서 첫 학기를 보냈다. 중평마을은 왕청현 중평공사 소재지였는데 그 시기에는 영업하는 식당이 하나도 없었다. 공사 초대소에 식당이 있었지만 초대소에 주숙해야만 그 식당에서 소비할 수 있었다. 그러니 주말에 영업하는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했다. 술을 마시는 몇몇 조선족 학생들은 혹시 일요일이면 공소사에 가서 술안주로 과자 같은 걸 사서 매대에 올려놓고 술을 마시곤 했다. 그래도 내게는 한 가지 좋은 일이 생겼다. 우리 기숙사에는 연길 어느 중학교에서 교원 사업을 하다가 온 대학생이 있었다. 결혼을 하고 딸까지 있는지라 주말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갈 때마다 화시카드를 나한테 맡기곤 했다. 그러면 나는 카드 두 개로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아침, 점심 세 끼를 두 사람 몫의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정말 울다 웃을 일이 생겼다. 그날도 일요일 아침이어서 내가 두 사람의 몫의 아침밥을 타다가 한창 먹고 있는데 식당에서 밥을 떠주는 아줌마가 종종 걸음으로 내 앞으로 다가와서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서 일개 대학생으로서 카드 하나로 어떻게 밥을 두 몫이나 타먹느냐고 꾸짖었다. 다른 밥상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학생들이 의아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너무 망신스러웠던 나는 인쯤 카드 두 개를 꺼내 그에게 보이면서 우리 기숙사의 형님이 집에 가면서 나에게 카드를 사용하라고 맡겼는데 카드 두 개로 두 몫을 받으면 안 되는가고 되물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는 자기가 정황을 모르고 한 말이니 양해하라고 했다. 문제는 해명되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밥을 많이 먹는 밥통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학교에 오기 전까지도 농촌 탄광에서 몇 달간 일하던 사람이고 농촌에서 5년이나 일하다 왔으니 그야말로 밥을 잘 먹는 밥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책상머리에서 하는 공부는 필경 농촌의 체력 노동보다는 비할 바가 아니므로 나의 식량도 점차 줄어들어 학기 말쯤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량식 표준 화식에 기본상 적응됐다. 다른 곤란들도 있었지만 그런 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는 중평분교에서의 연변대학 학생 생활의 첫 학기를 무사히 마치면서 농촌의 체력 노동자로부터 대학생으로의 과도기를 마치고 학교의 학습과 생활에 점차 적응했다. 두 번째 학기부터는 연길에 있는 연변대학 본부에서 나머지 대학 생활을 순조롭게 마치고 비교적 우수한 성적으로 1982년 1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사업 일터로 나갔다.

네, 작자는 그래서 전국 대학 시험 제도를 회복한 후 젖게 대학생으로 된 자신이 하향 지식 청년으로 농촌에서 일하다 대학 생활을 시작해 봉착했던 여러 가지 난관들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잊지 못할 대학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어 리원철 씨의 소필 40년이 지나도 여전한 어른의 온기를 감상하시겠습니다. 40년이 지나도 여전한 어른의 온기, 리원철. 소공둥이 두드리지 않아도 출세라고 시골 출신 신세에 한껏 꺼져있던 아를 하늘이 봐주었는지 어렵사리 대학문에 들어섰고 이어 저마다 선망하는 기자 직업에 행운스레 발을 들여놓게 됐다. 모든 게 신났고 아침이면 힘썼고 부러운 게 뭔지 모르는 하루하루였다. 그 낭만과 상상은 내가 연변일보 뉴스부에서 농촌부로 옮겨간 이듬해인 1984년 이듬해 봄까지 내처 식지 않고 이어졌다. 그 무렵 직장에서는 의무 헌혈 동원이 있었다. 헌혈 후유증이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세간에서 직코 까부는 탁상 공론이 부정적이라 하기 편파적으로 기울까 해서 썩 석연치 않으면서도 신참이 나서지 않았고 누가 하겠는가 하는 오기로 일찌감치 지원했다. 젊음이 넘쳐 겁날 게 없던 20대 초반 시절이었다. 나는 직장의 헌혈 지원자 10명과 함께 당시 신화가 1호 연변 1보사 맞은편 하남다리 바로 건너에 있던 주 혈액관리소로 찾아갔다. 팔을 걷고 대기하고 있는데 당시 내가 소속해 있던 농촌부의 박경섭 부주임이 자전거를 타고 급하게 찾아왔다. 그는 다짜고짜 자는 어느새 이름을 올렸나? 장가도 가지 않은 총각인데 혼혈하면 어쩌나? 내가 대신 할 테니 얼른 빠지게. 하고는 나를 대기하고 있던 줄에서 무작정 당겨냈다. 나는 괜찮다면서 고집하다가 박경섭 부주임이 하도 힘주어 밀어내기에 결국 빠지고 말았다. 물론 지금도 헌혈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의학적 해석에는 이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보다도 그런 의학 상식을 모를리 만무할 박경섭 부주임일 텐데 다만 신참의 만의를 걱정하여 그처럼 헌신적으로 나왔을 게 분명하니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 난다. 물론 나한테 와닿은 부주임 박경섭 선배의 인간적 의리와 배려의 숨결은 결코 헌혈을 대신해준 에피소드 하나만에 그치는 게 아니었다. 그 무렵 취재차 혼춘에 내려갔는데 삼가자진의 한 보통 농민이 초지를 도맡고 대형 방목장을 꾸린다는 일면 톱기사 취재감이 있으니 그걸 취재해서 몰고 오라는 주임의 전화를 받게 됐다. 그때 신문사 기자들에게 톱기사는 말 그대로 직업 중 첫손 꼽히는 절체절명의 중대사였고 부문이 서로 다른 편집부마다 모두 톱기사 발견과 발굴에 사활을 걸다시피 전력 투구하고 있었다. 그만큼 톱기사를 한편 쓰게 되면 기자적 능력을 성큼 인정받게 되는 건 물론 연말 실적 평가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만큼 2중 3중으로 중시받는 코너였다. 신참이 술덤벙 물덤벙 하다가 괜히 톱기사에 흥분한 나머지 일을 그르칠까 걱정스러웠는지 박경섭 부주임이 멀리 혼춘으로까지 찾아왔다. 박경섭 부주임은 우리가 묵은 혼춘 호텔에서 이 취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사전 작업을 가근히 토의해 나갔다. 톱기사가 차지하는 비중, 나아가 여기에 뿌리는 심혈을 절대로 가벼운 허드렛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긴박한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면바로 문제를 잡으면 총편집이 톱기사로 씻겠다고 약속한 기사인 만큼 한치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되겠소. 특히 동무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취재하고 집필하는가 직접 고말 요량으로 우정 실마리만 알려준 거니 이번 기회에 각별히 기자적 감각을 보여줘야 하오. 박경섭 부주임은 조선 취재에 필수적이라 할 질문 테마를 가근히 체크하고도 시름이 놓이지 않는지 한참이나 방안을 서성거렸다. 동무한테 첫 톱기사로 될 만큼 총편집이 꼭 단독 면담을 가지고 기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무엇이든지 물을 수 있으니 알아올 만큼 다 알아와야 하겠소. 까근이 장악할수록 능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요. 불가 예측적인 다양한 가능성까지 꼼꼼히 챙기라는 신신당부였다. 혼춘에서 써가지고 온 기사를 퇴근 림박에 교부하고 반개를 기다리는데 이튿날 아침 출근하자 바람으로 주임이 총편집께서 부르니 찾아가라고 손짓했다. 기다리던 순간임에도 몸이 마구 오그라드는 것만 같았다. 총편집이 찾을 때 불리워 가서 지하를 바라는 건 한낱 사치라는 건 온 신문사 우란에서 다 알고 있다.
대신 까다롭고 혹독한 질문이 이어지고 어정쩡하게 대답하면 낯뜨거워 나는 추상 같은 꼬중이 한타스 잘해진다는 걸 각오하고 있는 게 어쩌면 불가결의 심리 작업이었다. 그래도 총편집이 불러준다는 세절이 모종의 긍정이 깔려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나 다름없기에 부름을 받지 못한 편집 기자들은 은근히 머쓱해하고 있었다. 총편집은 얼굴에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내가 기사를 쓴 원고지를 손에 든 채 나를 똑바로 응시하면서 기사 외에 부차적 화제 67개를 곁까지 치기식으로 연거포 물었다. 박경섭 부주임이 미리 귀띔해 주어 사전에 파악해 두었기에 그런대로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었다. 대체로 총편집은 핵심 테마를 주변과의 연계 속에서 포괄적으로 관찰하고 예리하게 분석하는가 하는 편집 기자의 잠재적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질문과는 넘기였겠지 하고 일찍 쾌재를 부른다면 섣부른 착각이다. 그렇게 순순히 나를 놓아줄 만치 녹록지 않았다. 과연 그는 기사를 쓴 원고지를 흔들면서 나를 닦아세웠다. 동무는 원고지에 몇 글자 오래 놓으면 만사대길인 줄 아오? 기자라면 사업 태도부터 똑바로 가져야지. 툭 찍어 말하자면 글자부터 단정해야 한단 말이오. 동무가 썼다는 이 글자를 보오. 이게 대학생이 쓴 글자요. 이 엉망을 누가 알아본단 말이오. 이따위로 오지럽게 갈기겠으면 쓰지 말란 말이오. 기자를 아예 하지 말든지. 들었소? 결국 속으로는 과연 명불허전이 이게 무서운 독종이구나 하고 속으로 새김질하며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사과하기 바쁘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내가 돌아오자 박경섭 부주임은 시무룩히 웃으며 다가왔다. 고비 무사히 넘겼겠지? 네, 욕은 얻어 터지도록 뿌옇게 달고 왔지만 기분은 별로 나쁘지 않은데요. 이틀 뒤인 1984년 4월 24일 연변일보 화요일 판에 내가 취재한 이 기사는 소사양 전문호 한성범 형제 방목지 2000헥타르 도막고 상품소 대량 생산해라는 표지로 일면 톱기사로 실렸다. 보젓하게 내 이름으로 나갔다고 해도 실은 박경섭 부주임의 지혜를 딛고 잉태된 작품이었다. 다음 해 4월에 나는 새로 창간된 길림신문사에 옮겨오면서 아쉬운 대로 박경섭 부주임과 갈라지게 됐다. 직장이 다르다 보니 길에서 흔치 않게 오랜만에 만나도 수인사나 나누고 조용히 이야기할 기회는 가지지 못했다. 그렇게 제 딴에는 앞만 보고 달리

느라고 허둥지둥하는 사이 40년이 넘는 주나초동 세월이 훌쩍 흘러갔다. 퇴직 후 나는 그동안 경황 없이 살면서 박경섭 보조임과의 만남도 변변히 마련하지 못한 죄책감에 부끄러움을 아는 채 댁을 찾아갔다. 어느덧 80고개를 넘긴 박주임의 머리는 온통 눈부시도록 희끗희끗해졌어도 워낙 미남형으로 굳어진 준수한 얼굴에는 여전히 훈훈한 젊음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방정맞게도 그날따라 혈압이 불시로 무섭게 올라가는 바람에 나는 오랜만에 만난 박주임과 아파트 현관에서 몇 마디 못 나눈 채 병원으로 부랴부랴 떠나가게 됐다. 들여다보면 얼굴이 간지러워나는 싱그러운 만남이었다. 하도 미안해서 지난해 국경절 무렵에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도 나의 사정으로 박경섭 보조임 부부와 사진 한 장 남기고 이야기는 오래 나누지 못하고 말았다. 대신 나는 또 빚을 지게 됐다. 박주임은 내가 들고 간 소정의 선물은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받으면서도 내가 갖고 간 용돈을 건네려는 순간 어느새 먼저 탁자 위에 진작 준비해두었던 500원을 기어이 나의 괘춤에 찔러주었다. 뿌리쳐도 도무지 안 됐다. 갖고 간 돈은 하도나 집요하게 뿌리치기에 건네지도 못하고 말았다. 결국 나는 사은으로 드리는 돈이라도 상대가 철통같이 틈 안 내주면 도무지 건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생 처음 박경섭 부주임한테서 새삼스레 읽을 수 있었다. 40여 년이 흘러간 지금에도 박경섭 부주임은 이미 퇴직까지 한 당년의 부활을 그냥 썩 어린 후배로 아끼고 있었다. 회포도 풀지 못한 아쉬움에 나는 직장 생활에서 나의 길잡이가 되어 사랑을 뿌려준 선배님들과 세간의 어른들을 기리어 몇 해 전에 썼던 글 어른을 보내주었다. 물론 글에는 박경섭 부주임과의 연분을 다룬 부분도 있었다. 게으르다 못해 간행물에 실려서 다섯 해만이었다. 항상 빚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싶어 올 초겨울에 나는 박주임 사모님 앞으로 겨울철 털 스카프를 주문해 보냈다. 박주임은 사모님이 택배로 받은 양털 스카프를 두르고 찍은 사진과 함께 위챗으로 말하면 짧다 하기 어려운 글을 보내왔다. 어른을 읽은 소감도 있었다. 오후 4시 30분에 부치원 목도리를 받았어. 마누라는 남력 한끝에서 명품을 사보내주니 고마워하면서도 부담을 준 같아서 무척 송구해야오. 나를 잊지 않고 찾아준 것만으로도 넘치게 받은 것 같고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말자 했는데 이렇게 되었구만. 그때 보내준 어른이라는 글도 고맙게 읽어보았소. 거의 다 잊어버렸댔는데 그래서 다시 되풀이해주어 감회가 새롭구만. 그래서 나와 관련한 일이라도 곁들어주어 감사하오만 나에게는 과분한 필묵이어서 부끄러웠소. 농촌부에서 부주임이라는 감투를 몇 해 달고 다녔어도 기실 부주임 구실은 제대로 해본 같지 않소. 나가면 취재하고 들어오면 편집하고 다른 편집 기자들과 거의 같이 뛰어다닌 갔소. 그게 오히려 나에게는 편하고 좋았소. 그래서 나는 부주임이라는 부름이 민망하고 싫었소. 당보의 기자로 있으면서 민족신문사업에서 젊은 시절부터 일생의 혼신을 묵묵히 불살라온 한 언론인의 아이 추종을 불허하는 샘물같은 고백이었다. 자신을 한껏 낮추는 아량에 고개가 숙여졌다. 저도 모르게 이쁨자랑에 급급해할세라 봄기별만 알리는데 골몰하면서 눈서리 속에서도 타고난 운치를 잃지 않은 매화가 떠오른다. 오늘도 나와 박경섭 부주임의 40여 년 우정은 연결과 룡종 사이에서 흔들림 없이 위챗으로 예의제 없이 이어지고 있다. 주고받는 문자는 장황하지 않고 단 몇 마디뿐일지라도 서로 이모티콘을 보내고 받는 날마다의 아침은 그토록 싱그럽고 풍요롭다. 무서운 것 없이 모나 닥치는 대로 부딪혀보고 싶었던 젊은 투지에 신심과 용기를 뿌려주고 힘차게 불을 지펴준 어르신들이 그지없이 고맙고 숙연해진다. 이리저리 흩날리는 깃털 눈을 바라보다가도 키보드를 한참이나 여념없이 두드리다가도 홀째 보이지 않은 어른이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있다는 오늘을 상기하면 금시 온몸이 따스해.

네, 작자는 그래서 사회 초년생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할 시기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던 인생 선배 가르침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이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감상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한 10년만 젊어도 김응준. 한 10년만 젊었으면 더더욱 좋으련만. 한 10년만 젊어도 저 하늘 나는 구름을 타고 청문의 열쇠 쥐어보련만. 한 10년만 젊어도 삐뚤어진 광풍에 잃어버린 나이 조금이라도 되찾아오고 영혼의 청춘 좀 더 이어가련만.

한 10년만 젊어도 삶의 구도를 다시 짜고 황혼이 저물어 오기 전에 어느 작은 산마루라도 오르련만. 나이가 원수다 하지만 이 원수와 길동무하여 남은 분초 쪽에서 먹는.

까마귀 최화길. 아침에 일어나면 어쩜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가 까옥까옥 까마귀 우는 소리. 귀에 거슬리는 그 소리에 몇 번은 침을 세 번 뱉으며 불만을 여실히 토했는데, 매일 듣다 보니 그 노릇도 무척 지겨워 그만두었다. 하루하루 다른 기미가 없는 나날들이 이어지면서 왜 애매한 까마귀 울음소리에 민감했던가 하는 후회이다. 무관한 까마귀 울음소리에 하루의 기분을 잡치던 어제가 우려시 떠오르며 씁쓸해하다. 누군가의 타고난 목청까지 나무람한다는 건 도의를 넘어선 불장난이고 치매이다. 나도 누구에게는 까마귀가 아닐까. 머리칼이 쭈뼛 일어서는 귀한 아침이다.

도망간 조약돌 리정희. 너를 삼켜 돌바위 쏘러 가며 천리를 헤엄쳐 도만강 자갈밭에 몸 던졌어라. 세모난 돌도 네모난 돌도 둥그런 볼도 모양은 제각기 달라도 표정은 같았어라. 뒹굴고 찢기며 부서지고 갈라진 산통뿐만 그 고통 너는 끝내 참아 짠 눈물 볼을 타고 흘렸어라. 가름하고 길쭉한 둥글 납작한 청잣빛 조약돌 그 다양한 모양의 눈을 보면 모난 곳 하나 없어라. 서걱서걱 갈고 헹구며 묵묵히 가슴 기우며 이 밤도 물살 없고 천하를 품었어라.

임은숙 너의 생각이 내게로 와서 봄이 되고 가을이 되듯이 나의 생각이 너에게 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아프게 피어서 애처롭게 날리는 꽃잎을 보며 눈시울이 젖어드는데 지는 꽃은 정작 슬프지 않다. 피었다 지는 것이 숙명인 것을 뜨겁게 만나 뜨겁게 사랑할 것, 이별 앞에서 모든 만남은 눈부신 것, 봄꽃이 봄에 피듯이 너에게서 피는 나꽃이 있고 나에게서 피는 너꽃이 있고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여러분,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뛰놀던 그 시절, 교실에서 나란히 앉아 공부하던 그 학우들이 가끔 그리워지죠? 김일 작사, 박영일 작곡의 룡들의 학우가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허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한 번쯤 그리운 학우들에게 안부를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리운 학창시절로 잠시 데려다줄 것입니다. 김철아 작사, 장영남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를 전해드립니다.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친구처럼 편안한 존재인 누나를 노래한 가요. 리금덕 작사 남희성 작곡의 누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

0: 가 특허 복원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

몽소통은 선견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바의 6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충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멸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위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 호박은 순중력으로 된 OTC 감육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소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이재호에서 국경절맞이 특대 우대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적은 가격으로서 높은 효과를 보는 이런 기회가 이번 우대활동 가운데 충분하게 제한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장수로방 그리고 멍석통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이 국경절 맞이 우대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은 장수로방 같은 것은 198원인데요. 40각을 싸면 30각을 무료로 드리고 1,000원을 또 빼줍니다.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퍼센트를 높게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현금권을 또 빼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장수로방 같은 것은 뭐 황궁의 어이 몇천년 내려오는 황제를 오래 살게 하는 이런 그 처방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컴파츠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기능을 올려놓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몇천년 내려오는 장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우대정창에 나가게 되면 한각의 평균 가격이 100원 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식전 그러니까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공복에 복용하는 좋은 제품입니다. 완약인데 공복에 복용하는 제품은 이 제품이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액체는 기본상 그런 게 많지만 해도 이 제품은 완약인데 이렇게 흡수가 잘 되고 머리끝부터 발끝 대리까지 전면적으로서 모든 기능을 아주 순하게 열어주는 이런 좋은 제품에 속합니다. 멍석통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멍약으로 되어 있는 속 빨리란 말은 통 빨리 통하게 하는 제품 자체다.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15각에 10각을 주고 1,000원 현금권을 빼줍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90원 자밖에 되지 않는데 한 각은 15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이 중풍이 꼭 와서 이 제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중풍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이미 중풍이 와서 반신 쓰기 힘들어지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중풍이 오는 걸 미리 막아준다는 게 얼마나 큰 기회인데요. 눈병 치료 약품은 여러분들 잘 아시게 되었는데 598원 한각을 하고 있는데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에 15각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이 눈병 치료에서는 전시장에서 이 제품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거나 40대 중후반부터 안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이 제품은 그 안과 질병을 풀어준 데는 아주 이름 그대로서 명처방에 속하게 되는 명서방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전 장수로방 지무꾼인데 야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1: 예.
2: 예, 저는 그냥 위가 아프고 속이 더부라면 좋아한데서 예, 밥을 얼마 못 먹었는데 지금 장수로방 먹은 다음 또 위가 아프지 않으니까 예, 소화가 영 잘 되니까 밥을 영 잘 먹습니다.
1: 기본으로서 소화가 잘 되는 여기 성분들이 충분하게 들어갔습니다. 스코프라든지 텍스라든지 복령이라든지 이런 성분 자체는 완전히 드시게 되면 쑥쑥 내리끼면서 그렇게 편할 수 없습니다. 예, 편할 수밖에 예, 없습니다.
2: 그래 또 기관지가 나빠서 예, 몸이 약간만 차면 자꾸 가려서 기침을 자꾸 했는데 예, 이약 먹으니까 예, 면역력이 높아 그런지 감기를 하지 않을까 예, 기관도 많이 좋아졌어요. 기침 가려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 꾸벅 예. 배유해내주는 성분들이 여기 많이 근본을 지켜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 여사모님 이해가 아주 준확합니다. 그리고 윤폐 역할하는 맥동도 들어갔고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장수라는 게 별나게 다른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가는데 이 제품 자체가 장수를 만들어가는 우수한 성분 2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처방입니다.
0: 네. 신호가 안 좋은데요.
2: 예, 안 좋아요? 예, 좋습니다.
1: 잘 들려요.
2: 예, 소변 차수가 많은데, 예, 소변 차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아, 그렇죠.
2: 예, 그러니까 잠을 자자니, 예, 머리 맑아지고, 예, 사람 정신 난다지.
1: 그럼요. 건파제는 이 제품이 아주 우수한 효과입니다. 예, 부선 성향이었습니다. 예.
2: 예, 그래, 우리

0: 보통 우리 남편이 지금 수근인데 우리 남편은 혈압이 엉성되지 않고 심장도 좋지 않고 아 이래서 이 약 썼는데 이 약을 얼마에 먹었는데 야 이면에서 효과를 영심 잘 보고
1: 있습니다. 아, 빨리 풀리게 돼 있을 겁니다.
0: 예. 야 그러면서 예 정말 예 이렇게 효과 빠른 약은 예 처음 본다며 영심 좋아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예. 그래 예 처음에 약을 얼마 못 써서 이번 활동이 좋을 때 이 두 가지 약을 예 다 배달받아야 한다.
1: 몽성통은 하루에 한 번 전에게 식사 후에 금방 복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들어보시겠다 네. 아시겠지만 해도 건강하세요.
0: 예,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언니 지금 예, 이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1: 예. 예.
3: 이 지금 나온 약 중에 이 명서방이 최고입니다.
1: 눈병은 예. 피해가기 어려운데 해결하는 방법이 곧 해답이 명서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
3: 예, 우리 언니 이 백내장이 심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1: 예.
3: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한 1년 잘 보이던 게 그다음에는 미니 아이 보인답니다. 걔도 예. 다시 수술을 하다니까 예. 그 어떤 의원 쉐드만치 거기서 아이 해주더랍니다.
1: 2차 수술을 못합니다. 원래 또. 예예 백내장 예. 아, 그렇습니다. 한 년에 두 번 못합니다.
3: 내가 이 명서방이 지금 나온 약 중에 최고인데 그래도 써봐라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요선 이거 요수 딸 썼습니다.
1: 예.
3: 명서방 근데 우선에 텔레비도 못 보고 그래서 예, 야 텔레비만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얼빤하게 그림자 왔다라 갔다라 하는 것 같던데 여섯 달 쓰고 나니까 원래 시력이 그래서 예 4.5나 됐습니다.
1: 아,
3: 근데 우선에 예. 이거 이렇게 쓴 다음에 시력이 6이 됐답니다.
1: 아, 그만하면 됩니다.
3: 정말 신기하게
1: 예, 예,
3: 우선 텔레비로 마음대로 본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얼마 좋은지 모른답니다. 예. 그리고 예. 바깥에 나가면 선수건으로 들고 댕겼습니다. 눈물이 너무 나서.
1: 그렇죠.
3: 근데 우선은 그 눈물이 세게 나던 것도 이렇고 눈이 피 자꾸 지고 눈곱이 가득 끼던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지 못했답니다. 눈곱이 너무 많이 해서.
1: 눈에 염치 있습니다. 염치 예. 해결하지 않으면
3: 안 됩니다. 예. 그 눈곱이 그리 많던 것도 나고 아, 우선은 정말 살 것 같답니다.
1: 예.
3: 눈이 아예 보니까 예, 골도 아픈 것 같고 예, 정시 하나 타이 났답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이번에 우대 활동할 때 우리 언니 이거에 한 15동 우선은 우리 언니 이랍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쓰겠답니다. 이거 명서방
1: 그렇죠.
3: 그래서 예,
1: 예. 예. 됩니다.
3: 그래서 예, 이번에 우대 활동이 좋을 때 싸고 우리 아저씨 지금 예, 이 목록통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썼는데 이게 어째 썼는가 하면 우리 아저씨 금년에 노신사에 왔댔습니다. 그래서 예, 골이 예. 항상 어지럼증이 난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정시 아이 나고
1: 예.
3: 머리에 두 개비 씌워놓은 것처럼 무겁단다.
1: 예.
3: 그래서 예, 근데 이거 그랬 다음에 아 이게 영 좋단다.
1: 예.
3: 골이 정시 나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예, 그래서 또 하루에 한 번밖에 아이 잡을까 예, 또 편리하고
1: 그렇죠.
3: 영 예.
1: 저녁에 식사 후에 복용됩니다.
3: 영 좋답니다. 예. 그래서 아 이렇게 효과 좋을 때 고리띠 하던 것도 낫고 맥이 좀 나고 정신 난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우대 활동이 좋을 때 우리 언니는 명서방 우리는 이
1: 몽석통
3: 예. 예. 예. 그거 이제 예, 배달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집에 남편분이 몽석통 쓰시겠다면 2차 3차로 체포하는 거 기본 막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29가지 진기약자가 들어갔고 성분이 좋고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여기 7개 치그시향이 들어 띵시향, 두무시향 무슨 이런 게 해서 인공사향, 천시향해서 이런 모두 7가지 이게 향이 들어가면서 경락이 막힌 걸 열어주는데 힘이 대단히 셉니다. 여기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배달 받으려 한다.
1: 예, 건강기어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장수로방에서 한 달 썼습니다.
1: 아, 좋은 예. 제품인데.
4: 예.
1: 예.
4: 전림선 비대가 항상 속이 자꾸 시원하게 못 봤는데 지금 소비 자정이 해결되고 소비 시원하게 봐줬습니다.
1: 전열선에는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게 너무 정확한 선택입니다. 예, 예.
4: 예. 그리고 또 허리 다리 아파서 걷기 힘들면 지금 허리 다리 아프지 않아. 걷는 게 많이 편해졌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예. 예.
4: 그런데 밤에 잘 땐 그게 전기 소리나 다지 못하죠. 근데 지금 전기 소리 없어질 땐 전기 소리 나는 게.
1: 예, 예. 그게 다 건파지 좋아지니까, 허리다리가 아프고, 그리고 그 전열선이 우쭐하고, 계속 소리 나든. 그러면 제가 건파하고 관련된 이 제품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음질을 걷는 효과는 부선 종양에는 건파질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상술한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4: 예. 그리고 소화가 잘, 이제 소화가 안 돼. 항상 배부르게 했는데 지금 소화가 잘 되고 배 더불어 한 등세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4: 그래도 간이도 좋습니다. 항상 내기였고 그런데 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1: 북한산 해수는 되는 여기 산주여, 뚜중, 복분자, 토사자 이런 우수한 성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은 놓고 쓰시게 되면 간과 콤팥이 우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4: 예. 그리고 저 몽성을 타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주일 쓰신 한주일 얘기인데 혈압이 높아서 혈압이 와서 크게 이래 효과는 못 봤는데 이거 한 주일 쓰니까 혈압이 올라가지 않아 영 좋다고
1: 혈압이 더 올라가는 게 공제가 된다 어제 그런 거 경락이 살 수통되고 그 동맥경화가 그게 혈관이 연해진단 말이 탄성이 좋아진다는 걸 말하지요 예. 맞겠던 게 풀리니까 예.
4: 그리고 또 다음 잘 못 자는 이제 한 대세는 또 다음 영 잘 산다 됩니까 이거
1: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예. 심장 건강이 좋아지니까
4: 심도 안 돼 숨이 차고 항상 김심하고 짓누르고 그래 숨이 잘 올라오지 않아 지금 심장 아주 좋아졌어요.
1: 심장이 좋아지니까 많은 문제가 등달아서 해결받는 겁니다. 예.
4: 그래 이번에 할 때 두 가지가 배달받아 쓰다갑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잘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나으세요.
4: 네. 수고하세요.
1: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네, 지금 우리 남편분이 신체가 몹시 허약해가지고, 유출성 위염이 또 폐도 안 좋습니다.
1: 어.
5: 입원한 적도 있고 할까, 예. 예리가 깨해가지고, 감기사도 걸리고, 감기 걸리면 계속 기침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닥터로 쓰고 있는데, 용효과 보기 시작해서 좋아합니다.
1: 예.
5: 예, 그러니까 감기 자주 걸리든지 감기 적게 걸리든지 소화에서 계속 투림이 나고 기침물이 올라오든지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기침하면 가래 끓고 하든지 가래도 많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혜택 보고 있습니다.
1: 예.
5: 예, 그래서 이하고 계속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이거 계속 써도 다른 약과 무슨
1: 마찰해야 됩니다. 이 제품 예.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그 하루에 한 번만 딱 보게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한 시간 전에 드세요. 그러면 몽땅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실험 나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전면적으로 다 평양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게 건파지 든든해야 되는 건데 건파지 치료하는 데는 여기 특수한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특히 여기 들어간 고우벤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바지텐이라든지 록각교라든지 우수라든지 이런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남성들이 그 전열선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50대 중후반부터 전열선이 문제가 없는 남자들이 거의 적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건파지 든든하게 한 차원에서 심장으로부터 모든 오장육부를 관리하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장수의 비결이 거의 여기에 대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5: 네, 그럼 실은
1: 놓고
5: 계속 쓰겠습니다.
1: 실은 놓고 쓰세요.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몽속통은 전전자 방해, 해금사 침협, 딜발 6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소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매를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속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오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위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됩니까?
1: 예, 그렇죠. 말씀하세요.
7: 예, 두분선생 수고.
1: 예.
7: 그 장수로방에 대해 좀 문의합시다.
1: 말씀하세요.
7: 난 이제 나이 많다나 병이 많은데, 제일 중점적인 건, 그, 콩팥이 자꾸 염증이 생긴다면 방광염이 생긴단 말입니다.
1: 어, 예, 예.
7: 염증이 자꾸 생기죠.
1: 예.
7: 그래, 그거 치료 거기서 될 수 있습니까?
1: 됩니다. 이게 콩팥 치료가 위주입니다. 장수로바이라는 게 콩팥이 든든해야 됩니다. 여기 성분들이 기본으로 몇 가지 성분들 자체는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데는 특수한 그 기능을 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7: 야, 실금이 심하단 말입니다.
1: 예, 예. 이거 드세요. 소염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콩팥 공능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서 그 콩팥이 허해놓으니까 저 가면 그런 것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가서 쉽게 뭐
7: 예.
1: 신부전증으로부터 뇌졌증 위험까지 빠지게 되어 있는데, 근데 콩팥 치료에서 근본을 처치해주는 이런 그 종합적인 치료 효과로 보는 이런 성분을 해야 되지, 딱 한 가지만 치료해서 오늘은 좋다가도 얼마 지나가지 않으면 또 부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팥 치료를 위주로 해서 종합으로 치료해주는 이런 면역계통을 개선해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그런 문제가 따라 해결받습니다.
7: 염증이 자꾸 옵니다. 염증이 자꾸 옵니다.
1: 콩팥에 염증이 자주 온다. 그렇죠.
7: 네.
1: 그러면 소염제 같은 걸 이미 병원에 갔던 적 있습니까?
7: 일단 땡기랑 맞아서
1: 그때 보이죠?
7: 예, 그때 보입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7: 자꾸 폭발한단 말이에요.
1: 자꾸 폭발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본이 처서지 못해 그런 겁니다.
7: 콩팥질 하나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 게 자주
1: 콩팥 하나는 이미 절제하고 안 되고
7: 자기절로
1: 장절로 월소됐습니다. 다. 예.
7: 월소된
1: 예, 곰팥 공능, 그건 완전히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게. 그러게 되면 이 제품 빨리 써야 됩니다. 이 제품 써야 됩니다. 곰팥 하나 가지고 쓴 전제를 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곰팥의 소변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종합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골격에도, 그리고 귀에도, 특히 소변에 문제가 심각해서,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런 거, 기본을 처세우지 않고는 단순 콩팥 하나 가지고 모든 공능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꾸범 배해주는 근본을 시켜주는 이런 차원에서 콩팥을 살려야 되니까 이 제품 자체를 빨리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7: 네, 알았습니다.
1: 예.
7: 다른 약들은 먹으면 결합이 이렇겠습니다. 그러다가
1: 예, 이 제품은 하루에 한 번 딱 드는 제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한 시간 전에.
7: 알았습니다.
1: 예, 이번에 우대증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은 501-7766에다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한가면 지금 우대증책이 좋아서 한각은 엿새 동안 복용합니다. 우대정책이 좋으니까 한각의 변경 가격이 1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40각을 사면 30각을 무료로 주고 1,000원 현금권을 또 빼주게 되었으니까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 처방 자체는 다른 소화가 실되거나 혹은 또 혈압이 너무 올라가거나 뭐 혹은 간에 부담이 많이 가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잠이 잘 오고 그뿐만 아니라 기억이 잘 되고 특히 여기 진주란 성분이 또 들어가서 눈도 밝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자체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특수한 부선 종양해주는 구변이라든지 녹각겨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우술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그리고 근본을 처치해주는 여기에 숙지황, 단삼, 녹각교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고 소화계통을 개선해주는 우산 성분들이 들어갔고 호흡계통을 개선해주는 맥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성분이 다 들어갔고 일단 원질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기억이 잘 되는 우수한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특히 한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컵받이 두 개 가운데 하나밖에 남지 않은 전제하에서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을 저가할 제품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라방의 제일 근본의 근본은 여기에 들어간 우수한 성분들로 인해 가지고 일단 쓰시게 되면 효과를 빨리 보고 제일 중요한 장수의 비결이 컴파츠를 든든하게 하는 차원에서 종합 면역 계통을 9번 폐회에서는 근본을 지켜주는 이런 차원에서 뭐 전반 장수를 보증해서는 28가지 진귀한 중약재가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진주란 성분이 들어갔거든. 토사란 성분이 녹각교가 들어갔고 지골피란 성분 들어갔고 여기에 들어간 모든 성분들은 일단 견제해서 보게 하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석통 이 제품 자체는 이제 그 장수로방은 아침에 일어나 식전 1시간 전에 드시고 몽석통은 한가간에 모두 300알이 들었는데 20알씩 드시게 되면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데요. 어느 때 복용하시는 것이 좋은가 하면 저녁 식사 후에 30분 후에 금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빨리 드셔도 괜찮은데 이래서 몽석통은 만약 증상이 심각하다면 30알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 번에 30알씩 하루에 식후에 저녁에 드시는 것을 기본으로 권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은 모두 29가지 진기약재가 들어갔는데 다른 데서 가격도 그렇고 무서워서 못 쓰는 이런 성분들이 여기 기본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인공사양이 들어왔습니다. 인공사양은 기본으로서 그 막힌 데를 풀어주는 데를 호시의 통증에 경락을 수통지고 부종을 빼주고 그리고 정신이 나게 하고 재포에 오는 걸 막아주고 이미 풍이 온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데는 우선 성분이 바로 인공사양인가 하며 그리고 여기에 또 그 물소뿌리 농축분이 들어갔습니다. 이 성분은 보통 모두 약방에서도 쓰기 그 좀 무거워하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성분들은 아주 가격적으로도 비싸고 그리고 이 성분들은 찾기 힘든 아주 그 희소한 성분에 속하는데 이게 중풍에는 명품으로서 알려주는 이런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 진주란 성분도 들어갔고 인공우황이 들어갔고 여기에 들어간 모든 성분들 자체를 네. 하나하나 분석하게 보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8월 26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산책,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98번째 시간입니다.

림표가 칼로 싹둑 잘라버린 듯한 벼락을 가리키며 눈썹을 찡그리었다. 서병진도 골짜기 오른쪽에 떡 버티고 선 벼랑을 눈여겨보았다. 높이가 7, 80m 돼 보였는데 거의 직각으로 서 있었다. 산 한가운데가 크게 패여있고 거기에 등나무와 칡농쿨, 꼬불꼬불한 늙은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서병진도 그 벼랑을 올라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지금 사람들한테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말해놓았습니다. 양상무가 말했다. 림표가 뭐라고 대꾸하려는데 뚜루룩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지만 서병진은 고개를 쳐들고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였다. 림표도 마찬가지였다. 양상무가 두 사람을 당기며 말했다. 아무래도 아래에 내려가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재가 내놓은 계획대로 칩시다. 림표가 말했다. 적어도 내일 날 밝기 전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준비를 충분히 하세요. 서병진의 양상무에게 일렀다. 이 싸움에서 진다면 우리 1, 3군단과 주왕은 초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고는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모수석 동지가 바로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양상무는 마음을 다잡으며 눈을 반짝이었다. 림표와 서병진은 라자하를 따라 군주입으로 돌아갔다. 양상무는 다시 간부들과 둘러앉아서 어떻게 하면 벼랑이 올라갈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댔다. 이런저런 방법이 나왔지만은 모두 신통치가 않았다. 다들 속을 태우고 있는데 얼마 전 새로 편입된 려니 지도원이 흥분해서 달려왔다. 바로 양미귀였다. 그는 양성모에게 경례를 척 붙이고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보고드립니다. 정치원 동지. 우리 련이 올라갈 수 있다고 나선 동지가 있습니다. 그 말에 양성모의 얼굴이 밝아지었다. 그래요? 어디 있습니까? 아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올라오라고 하세요. 양미귀가 산 아래로 내려가더니 예닐곱 살쯤 되는 소년을 데리고 왔다. 자그만 키에 바싹 마른 소년이었다. 감실감실한 얼굴로 두 눈을 반짝이는 모양이 들판에서 자란 아이처럼 날래 보였다. 리소라는 전사인데 묘적이고 준에서 두철추 동지랑 같이 입대했습니다. 양성무가 리소를 훑어보면서 물었다. 정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리소는 별일 아니라는 듯 자신있게 대답하였다. 양성무는 참모를 불러 리소를 노새에 태워 강 건너로 보낸 다음 벼랑을 오를 수 있나 알아보라고 시켰다. 그가 혼자라도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밧줄을 맬 수만 있다면 희망이 보이었다. 서산에 걸린 애가 산 꼭대기를 빨갛게 물들이며 지고 있었다. 간부들은 저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서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보았다. 리소는 노새를 타고 강을 건너 산 밑에 이르렀다. 그는 벼랑을 한번 살피더니 서두르지 않고 가지고 간 대나무 장대를 벼랑에 있는 나무 뿌리에 걸었다. 대나무 장대 끝에는 쇠갈고리가 단단히 매여져 있었다. 리소는 대나무 장대를 두 번 당겨보더니만 두 손으로 번갈아 대나무를 쥐면서 날랜 원숭이처럼 맨발로 벼랑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올라가다가 벼랑에 틈새가 있으면 두 발을 올려놓고 숨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다시 대나무 장대를 벼랑에 걸고 올라간다. 그는 거미가 거미줄을 타듯 날렵하게 벼랑을 탔다. 사람들은 리소가 떨어지기라도 할까봐 숨을 죽여야 한다. 양성무와 왕계상은 눈이 휘둥그레서 보고만 있었다. 리소우는 아주 태연했다. 이따금 자그만 돌덩이와 삭은 나무가지, 나뭇잎이 부스스 떨어져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침내 저녁 노을이 빗긴 벼랑 꼭대기에서 거무스름한 형체가 어른거리었다. 그는 한 손에 대나무 장대를 들고 다른 한 손을 사람들에게 흔들어 보이었다. 그러더니 다시 벼랑 아래로 내려왔다. 사람들이 우르르 달래가 리소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얼싸안았다. 아니, 어디서 이런 재주를 배웠습니까? 예? 와, 대단한데? 양성우는 작전이 성공하기라도 한 것처럼 기뻐했다. 네, 올해서부터 약조캐고 낼나무 하느라고 이런 산을 늘 오르내렸습니다. 리소우는 쑥스러운지 얼굴을 붉히었다. 왕계상은 전투한 전사들에게 각반을 몽땅 모아 밧줄을 굵게 꼬으라고 하였다. 리소우도로 산 꼭대기에 가지고 올라가게 할 참이었다. 왕계상이 양성모에게 말했다. 양동지, 지난번 노종교에서는 동지가 앞장섰지만 이번에는 내 차례입니다.

0: 강성우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럼 내가 정면을 맞지. 공격 준비가 시작된다. 단장 왕계상이 우회 부대를 거느리고 어둠을 틈타 건너편 벼랑 아래에 가서 니소우가 내려보내는 밧줄을 타고 산에 오르기로 하였다. 정면 공격은 이영 용년이 맞기로 했다. 그날 밤 용맹한 전사 20명으로 구성이 된 돌격대가 련장 양신이와 지도원 호병훈의 지휘하에 정면 공격을 준비했다. 밤이 되자 먼저 정면 공격을 시작했다. 화력의 음호를 받으며 다리 쪽을 거듭 공격했지만 방어가 철통 같아서 실패를 하고 말았다. 새벽 3시가 되도록 산 뒤쪽으로 올라간 부대에서는 신호가 없었다. 양성문은 속이 타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날이 셀 무렵에야 빨간 신호탄과 녹색 신호탄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우회 부대가 드디어 목적 지점에 닿은 것이다. 왕계상이 끄는 우회 부대는 뒤쪽 산 꼭대기에서 아래의 또치카를 공격하였다. 지붕이 없는 또치카에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었다. 적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어 총 공격이 시작되었다. 아침 노을이 하늘을 물들을 때쯤 홍군은 길목에 버티고 서 있던 또치카를 없앨 수가 있었다. 마침내 길이 열리었다. 부대는 라자구를 지나 계속 북쪽으로 나아갔다. 사람들은 좁디좁은 다리와 네모난 또치카 아래를 지나면서 걸음을 멈추고 한참 주위를 둘러보았다. 온통 핏자국으로 울룩진 땅위에 수류탄 자루가 무더기로 쌓여져 있었다. 둘레가 온통 시커멓게 타는 것을 보면은 전투가 가장 치열할 때 수류탄을 묶음 채로 던진 것이 분명하였다. 사람들은 그렇게 천연 요새를 힘차게 걸어 지났다. 모태똥도 이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험난한 지형과 처절하게 싸운 흔적을 둘러보다가 물었다. 우리 전사들이 정말 저 벼랑을 올라갔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뒤따라오던 참모 왕주가 대답했다. 맨 처음 올라간 전사는 묘정 소년이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지휘관 동지도 아시는 아이입니다.
1: 내가 안다고?
0: 모태똥이 놀란 듯이 되물었다.
2: 리소라고 준에 있을 때 주석 동지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0: 왕주가 일깨워 주었다.
2: 그렇습니다.
0: 심호위병이 말했다.
2: 아, 두철주 동지와 함께 왔지요.
1: 어, 얼굴이 새까만 그 꼬마 말인가? 어?
0: 모태똥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2: 네, 바로 그 아이입니다.
0: 모태똥은 다시 고개를 들고 깎아 세운 듯 험준한 벼랑을 아래 우로 쭉 훑어보며 혀를 내둘렀다.
3: 허, 정말 상상이 안 되는군.
0: 그러더니 불쑥 물었다.
1: 그 두철추는 내가 설산을 지날 때 봤는데.
2: 조지에서 희생됐다고 들었습니다.
0: 모태똥이 숨을 깊게 내쉬더니 먼 곳으로 눈길을 던지었다.
2: 그랬군. 이름 없이 희생된 전사들이야말로 우리의 영웅이죠. 그들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많은 고비를 넘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0: 모태똥 일행은 핏자국으로 얼룩지고 시커멓게 그을린 땅을 밟으며 라자구로 들어갔다. 사리사육의 눈먼 사람이 주왕을 따로 세운다. 뜻밖에도 이 때문에 그의 이미지가 흔들린다. 하지만 소박한 다른 한 인물은 불우의 공적을 세운다. 북쪽으로 전진하는 홍군이 라자구에서 한창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보부소와 바인야이 지역에 머물러 있던 우로군은

장국도의 명령대로 부대를 남으로 돌려 다시 초지에 들어섰다. 벌써 9월이라 지난번에 초지를 건널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낮에도 서풍이 뼈를 에이는 듯하였고 은백색 태양은 따뜻한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전사들은 모두 호돗바람이었다. 어디가나 눈에 보이는 건 누렇게 마른 풀뿌리였다. 지난번 초지를 건널 때 로숙을 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더 견디기 힘들었다. 곳곳에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시체를 묻을 힘도 없어 지난번보다 잠자리를 마련하기가 곱절로 힘들었다. 게다가 두 방면군이 왜 헤어진 것인지, 북진을 한다더니 왜 갑자기 남하를 하는지, 이런저런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부대의 분위기는 뒤숭숭하였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먹을 것이 모자라는 것이었다. 지난번 초지를 지날 때 풀과 나무를 싹 캐먹어버려서 이제는 더 찾기도 힘들었다. 막막한 처지에 몰려 하나 둘 쓰러져갔다. 그들은 영원히 쓸쓸한 초지에 남았다. 한편 장국도가 몸소 거느린 좌로군은 아바에서 대금천 유역에 있는 마르탕 숨캉 당바의 일대로 이동을 하였다. 그달 말 그들은 진창호와 서양전이 이끄는 우로군 일부와 숨캉 지역에서 합류를 하였다. 총사령부는 조무주라고 하는 서장 마을에 들어섰다. 여기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었다. 마을은 산 꼭대기와 가까운 벼랑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집 수십 채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대금천은 산구비를 예돌아 흘렀고 마을 왼쪽에 있는 산골짜기로부터 시냇물이 대금천으로 흘러들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육각형 또치카였다. 이 또치카는 독특하게도 아래가 넓고 우가 좁았는데 높이가 5-60m나 되었다. 멀리서 보면은 높다란 굴뚝 같았다. 도치카에서 좀 떨어진 곳에 큰 남아교사원이 있었다. 이날 남아교사원 밖에는 붉은 깃발이 가득 꽂혀 펄럭이고 보초병들이 잔뜩 늘어서 있어서 여느 때와 달리 들뜨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건물 안에 들어서면은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사람을 짓눌렀다. 재물을 놓는 긴 탁자 위에 수유 등잔을 몇 개 켜놓았을 뿐이라 집안은 몹시 어두웠다. 탁자 앞 부들 방석에는 고위급 간부 5-60명이 앉아있었다. 웃고 떠들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설산과 초지를 지나며 몇 달 동안 고생을 한 탓에 형편이 없이 마른 사람들이 아래에 말없이 앉아있었다. 하지만 탁자 뒤에 높이 앉아있는 장국도는 흰 얼굴에 살이 더 올라 보기 좋았다. 장국도에 비해서 황초도 생기가 넘치었다. 마침내 회의가 열리었다. 장국도가 마른 기침을 두 번 나더니 느릿느릿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자못 엄숙한 얼굴로 단정하게 서 있었지만 마음은 푹 복잡해 보이었다. 장국도는 조항소베트 구역에서 벌어진 반포위 도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였다. 조항이 5차 포위 도벌을 짓부시지 못하고 전략적 후퇴를 하게 된 것은 군사로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로선 문제라고도 하면서 1사 방면군이 만난 뒤에야 이런 후퇴를 멈출 수 있었다고 지적을 하였다. 그리고 주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고 되려 사방면군을 탓하고 있다면서 목청을 높이었다. 남아가 도망입니까? 아닙니다. 남아야말로 전략적인 후퇴에 종지부를 짓고 반격을 하는 것이며 잠든 볼셰비크의 공격 노선입니다. 하지만 주왕의 지도자들은 적의 비행기, 대포의 겁을 집어먹고 혁명에 대하여 철저히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북진 방침이야말로 분명한 우경 도망조의 노선입니다. 게다가 조항은 1, 3군단을 이끌고 몰래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홍군을 둘로 갈라놓는 일입니다. 그러더니 장국도는 손을 휙 저으며 연설가다운 자세로 웅변하다 소리쳤다. 동지들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조항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본디 혁명가가 아니라 허풍쟁이들이고 꽉막힌 좌경 공상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농구를 할 수가 있고 잘 먹을 수가 있고 첩보를 들을 수가 있고 권연을 피울 수가 있고 시종들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혁명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늘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비관하고 도망을 가는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점을 동지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였다. 고위급 간부들은 저마다 눈이 휘둥그레서 사벌이 놓인 신상처럼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동지들! 장국도가 사람들을 휘둘러 보면서 귀가 먹먹할 정도로 소리를 쳤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세계 공산주의 운동 역사에 카우츠키라는 이름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제2국제당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동지들의 믿음과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지만 아쉽게도 변절하고 말았습니다. 카우츠키와 그가 이끄는 제2국제당은 노동자 계급을 배반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혁명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고 혁명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9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정겨운 모습을 노래한 가요, 김광룡 작사, 리경득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어화동동 동이 가정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이 노래를 들으시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고향의 시냇물가로 조용히 인도할 것입니다. 문춘산 작사, 성기화 작곡의 김상훈 가수가 부른 고향의 시냇물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의 이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김학성 작사, 리경득 작곡의 황매화 가수가 부른 어머니 그 이름을 전해드립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도 계속해서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환자들이 각종 질환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0: 아버지님은에 정리 출신인데 일찍이는 연결시 요양원하고 조이병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많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40여 년이란 중이나 서이에 조이, 조선조 이야기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저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우리 임상학적 각도에서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해서 선물을 놓고 있습니다. 첫째로 놓고 본다 할 때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에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호흡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의 소문을 놓고 있는데 감기를 자주 하거나 또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거나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이라든가 그리고 또 인후염의 기관지 천식 이러한 말이죠. 호흡기 계통 질병 치료에도 조회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소화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이분을 장위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박창호 주임이가 소화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 조회를 보인다는데 어제 뒤를 이어서 소화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한 박창호 선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봅시다.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 우리 늘상 볼 수 있는 이런 질병인데 보게 되면 엉근 위장도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 궤양성 질병은 대략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배가 아파나는데 특히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에 위궤양을 놓고 본다 할 때 보통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식후에 말이죠. 배가 아파납니다. 대략 1시간 좌우 되는 요 이내에 배가 아파나는데 1시간 지난 다음에는 조금 말이죠. 완화 현상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좀 더뎌진단 말입니다. 늘상 배가 붓고 트림이 나고 부디 사고에 이런 현상이 있음과 동시에 말이죠. 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식후물이 나와서 말이죠. 견디지 못하겠다. 반수하네. 그리고 말이죠. 소신에 지지는 것 같다. 이 감이가 말이죠. 어떨 때는 말 가슴팍까지 말이죠.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때 확진을 못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어떤 폐단들이죠?
0: 예, 요거는 중시를 올려야 됩니다. 네. 예. 출혈 현상이 있습니다. 예.
1: 네.
0: 그러면 환자분들 내가 어떻게 아는가 출혈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어느 날인가 말이죠. 뒤를 봤는데 뒤가 말이죠. 예. 노랗지 않고 새까만 뒤가 나갑니다. 대변이 흑변이 요거는 말이죠. 출혈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때 병원에 가서 상관된 검사를 진행하고 확진을 진행해야 됩니다.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피를 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우리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빈혈이 나옵니다. 빈쇄에 그리고 이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을 말이죠.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하늘로에 창궁 현상이 생깁니다. 네. 구멍이 뚫린단 말입니다. 네. 예, 아주 위험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위산이가 예, 또 우리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물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물질들이 자연이 말이죠. 복강에 흘러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복막염을 일으킵니다.
1: 그렇죠.
0: 이 복막염을 또 예, 확진을 하지 못하고 예, 제때 말이죠. 구급조치를 강구를 하지 못한다 할 때는 생명위험까지 자는 예. 그리고 위궤양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유문이라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예. 유문이 있습니다. 예. 위에는 분문이 있고 아래에는 유문이 있는데 이 경저 현상이 있습니다. 막힌단 말입니다. 예. 유문의 활락근이가 예. 부어나면서 수족 현상입니다. 경련을 일으킬 때는 또 아주 아파나고 예. 이런 말저 증세를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보겠죠. 선생님, 궤양도 있고 위염도 있고 하는데 그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예. 궤양이라 할 때는 예.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통증이가 균열적입니다. 예. 보통 식사를 한 다음에 예, 인침 안파납니다. 그러다가 예, 대략 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조금 완화 현상이 있고 예, 늘상 말이죠. 소주에 예, 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가 붓고 식후물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염으로 고생할 때는 이 말이죠. 아픈 증세가 예, 우리가 좀 판단하기 바쁩니다. 균열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상 미스꺼운 기운을 느끼고 토하고 배가 붓고 어떤 분들은 또 밥맛이 떨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 다음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2: 지난번에 운전선생님께서 이제 치료 받으시고 어깨가 목 디스크가 좀 아팠는데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예약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0: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2: 네, 알겠습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2: 예, 예 수고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리고 예, 우리 소아도 교통질병치료에서 우리 연구를 해보게 되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의 소화기 교통질병에서 본다 할 때는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보통의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약방에 가서 유관된 말죠. 약들을 말죠. 개인적으로 사서 자시는데 어떨 때는 말이죠. 잠시간에 효과를 볼 때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응답합니다. 예.
3: 저는 예, 오랜 당뇨병 한 건데 저번에 원장 선생님과 한번 보였습니다.
0: 예, 예, 예.
3: 예, 근데 온몸 맥이 없고 밥맛이 없고 예, 잠이 잘 안 오고 이랬는데 지하부터 담은 게 조금 낫으니까 오늘 또 가자 그랬는데
0: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이분이 환자 많습니다. 예.
3: 네.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예,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예.
4: 저도 오래된 입병 환자입니다. 예, 항상 이렇게 밥맛이 없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해서 위에서 고생 엄청 했는데 기태중의원의 박창호 선생님이 위를 잘하신다는 이런 처음은 듣고 저도 가서 두 개 료정 썼는데 아주 많이 지금 나아졌고 별로 예 그 증상이 다 없어져서 예 또 건강하게 하길래 해서 한 번 더 가서 보려고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어전에 오세요. 예.
4: 예, 어전에 가면 됩니까?
0: 예, 됩니다. 예. 예.
4: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저는 예, 지난번에 그, 저, 이거 잠을 잘 자지 못해서요.
0: 예.
5: 그, 저, 박윤덕 교수님이 약을 썼대요.
0: 예, 예.
5: 효과가 영 좋아요.
0: 예, 축하드립니다.
5: 그래, 잠도 잘 오고, 좀, 마음도 좀 편안하고 그래서,
0: 예.
5: 한 번 더 예약하려고 그랬습니다.
0: 오늘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5: 예, 예.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5: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1: 네,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예, 소아바이 되고 계속 철사를 자주 했습니다.
0: 예, 예, 예.
6: 예, 예 결태종에 강철수 쌤한테서 침도 맞고 처약도 쓰고 한 개씩은 많이 나아졌는데 오늘이 또 강철수 쌤을 예약합시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6: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예, 저는 신경성 유염을 해서 많이 앓고 있었거든요.
0: 예, 예.
7: 그래서 여기서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서약이랑 많이 먹었는데 별로 나은 게 크게 안 날려요.
0: 예.
7: 예. 그래서 예, 먼저 주위에 박윤덕 그 교수님이 그 진찰을 받고 아주 그 선생님이 진찰을 세심하게 하고 좀 정말 차분하게 잘 진찰을 보시더라고요.
0: 예, 그렇죠.
7: 그래서 예, 예, 예, 예 중약을 더 다 먹었는데 일곱 접사 다 먹었는데 효과가 알게요.
0: 예.
7: 생각 가마 잡잡하고 소화 안 돼서 든든하고 하던 게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0: 예예예. 예, 예.
7: 예, 그래서 예. 한 번 더 여여하려고요, 그래요.
0: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7: 네,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7: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아,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은데,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에, 하나는 예, 뒤를 보게 되면, 예, 양똥처럼 이렇게 예, 아주 굳은 대변이 나가는 분들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런 대변은 아닌데, 뒤를 보기를 마저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예. 에, 중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에, 모든 원인으로 예, 대장이 말이죠. 조열 현상이 있습니다. 간소하다는 예, 조체인데 에, 이럴 때는 어떤 정황인가 되면 본래 체질적으로 예, 양기가 말이죠. 너무 왕성한 분들 예. 그, 그리고 말이죠. 예, 우리 민족의 습관처럼 특히 남성분들을 보게 되면 술을 반갑아하지 않습니까? 또 태아민 체질을 보게 되면 돼지고기 흰살이 없으면 나는 예, 썰썰해서 못 견디겠다. 예. 느끼한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
1: 네, 그래요. 예.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좀 장이 안 좋아서 장이랑 그 혈압 때문에 그 좀 그 기태병원에 그 박창호 선생님 좀 치료 좀 받았는데
0: 예.
8: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오늘에도 토요일이고 하는데 이게 문진을 보는지 박창호 선생님
0: 예.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8: 아 예. 연결됐습니까?
0: 예예 예. 오전에 아, 예.
8: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9: 예 안녕하세요.
0: 예.
9: 예 저희 어머니가 예, 전번 주 그 다리 아프고 그 허리도 아프고 일할 때면 그 발을 들면 그 너무 아파가지고 일을 못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치료 한번 받았고 약도 많이 먹었는데 많이 괜찮아돼가지고 지금 일해도 알 바쁘고
0: 네.
9: 많이 좋아져서 이번 주도 한번 약 잡고 한번 더 치료하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오늘은
9: 예.
0: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10: 예, 저 길태중이 사문 전화지요.
0: 네, 맞습니다.
10: 예, 저도 뭐니까 좀 병 보려고 그랬는데
0: 어떤 상황입니까?
11: 어지럽고.
0: 예.
11: 그다음에 밥맛이 떡 떨어지면 애용 맥이 없습니다.
0: 예, 예.
11: 오늘은 저, 내가 여기 친구 소개한데, 박창호 선생님 내 좀 예약해봐서.

0: 하고 됩니다.
1: 예, 그냥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0: 예, 예, 어전에.
1: 예, 일찍.
0: 알았습니다.
1: 예, 예, 예.
0: 예, 알겠습니다.
2: 예.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아, 또 우리 민족을 본다 할 때는 그저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2: 잠시만요. 다음 분 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1: 말씀하세요.
3: 예, 저는 어랑이병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3: 어떨 때는 위가 아프고, 예, 자주 소화도 안 되고 하니까, 손이 자주 위인데 올라가서 누르게 되고,
1: 예.
3: 어떨 때는 입안 꺼져도 매운감이 납니다.
1: 예,
3: 그리고
1: 예.
3: 몸이 조금 차면 아래 다리도 시리고, 머리도 아. 심지어 자주 아프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할의 사람들 듣고 나는 게, 아, 길태중이 병원에 박창호 선생님한테 가보라 해서, 거기 가서 약을 세 번째다 먹은 것이 어찌도 좋은지 많이 나아졌습니다. 윗병도 많이 나아지고, 입안이 매운 것도 많이 나아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장호수 선생님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1: 네,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저도 머리 가서 그 약을 7날 치제 됐습니다. 예,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지만.
1: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4: 예, 박상호 선생님 보였습니다.
1: 예, 예, 예.
4: 예.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래도 많이 있고 기침도 많이 나고 이랬던데 머리가 일주일 진 게 벌써 한 사흘을 먹으니까 이렇게 나아지는 게 알겠대다.
1: 예, 예.
4: 예, 지금 가래도 줄고 기침도 지금 뜨문뜨문고도 나고 하던 게.
1: 예.
4: 그래서, 예, 오늘 또 한번 가서 또 뭐 지으려고 그랬다.
1: 예, 예,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4: 예, 알았습니다.
1: 예,
4: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네. 요즘 들어서 머리가 멀지 아프고요.
1: 예.
6: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귀에서 소리가 막 납니다.
1: 예.
6: 그럼
1: 예.
6: 이사 선생님 면담하려고요.
1: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6: 원 선생이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아, 예. 저는 오늘도 그 강철수 주임 선생님 예약하기시오.
1: 어떤 상황입니까?
7: 아, 어지껴니 와서 예,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리고 심할 때는 좀 어지럽고 머리 막 허리멍텅하고 정신이 영 없었습니다.
1: 예.
7: 그런 게 몇 번 예, 강철수 선생님 데 가서 치료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7: 뭐, 예. 주로는 머리 항상 띵하던 게 정신이 많이 망가지고 팔이 아프던 것도 저는 막 들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예. 오늘 가서 한 번 더 치료할까 해서 예, 예약하기
1: 예, 그냥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7: 아,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1: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8: 저는 심장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8: 예, 숨이 차고 가끔씩 아프기도 했는데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약을 쓴 게 많이 낫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8: 그래 심장병이 많이 좋아지니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1: 그렇죠. 예.
8: 예. 거기 소개해 주신 그, 그 박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리고.
1: 예, 감사합니다. 예.
8: 그다음 치료해 주신 그 박창호 주임께 감사드립니다.
1: 예, 고맙습니다.
8: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예. 당당한 예. 일을 했을 뿐인데요.
2: 예.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예. 예, 이러한 음식 습관에 우리 민족의 남성분들이 술을 반갑하고 예, 또 매운 걸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예, 대장에 말이죠. 열기가 고해집니다. 저결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예, 대장에 있는 진액이가 말이죠. 대량적으로 소모됩니다. 말라든단 말이 되겠죠. 예.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9: 예, 거기 기태송인가요?
1: 예, 맞습니다.
9: 예, 저희가 한 가지 박창호 선생님 얘기하자고 했는데요.
1: 예, 말씀 주세요.
9: 아, 저희가 좀 감기도 자주라고 기침도 자주라는데 그 선생님 약 먹고 나가 많이 호전되고 용서인데.
1: 예, 그래. 그래요. 예.
9: 예, 예, 그래. 그런 일인데요.
1: 예, 예. 예. 예, 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9: 네.
1: 예. 네. 안녕히 계세요.
2: 네.
1: 그리고 예,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에, 뒤를 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리 굳은 대변은 아닌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변이 말이죠. 말아본데 화장실 가게 되면 말이죠. 잘 나가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늘상 말이죠. 아이치란데 드림을 잘하고 말이죠. 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분이 말이죠. 성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별난 일이 아닌데도 말이죠. 늘상 말이죠. 생각이 많습니다.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간의 기가 말이죠. 울체 상태에 처합니다. 이렇게 되면 간하고 비장의 이 공능이가 맞물기지 못하면서 기기가 말이죠. 불순통해집니다. 당연히 말이죠. 대장에 말이죠. 전도 공능이가 실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럴 때 또 변비증으로 고생합니다. 그리고 중노년 분들이 모종 질병으로 기혈이 말이죠. 진액이 말이죠. 허한 상태에서 또 말이죠. 이 변비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특히 여성분들이 모종 말이죠. 부인과 질병으로 복부에 말이죠. 수술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장도에 말이죠. 점착 현상이 생기면서 이 말이죠. 뒤가 굳은 이런 변비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비증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께 말이죠. 도움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변비증을 절대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예. 처음 들어보겠죠, 여러분.
2: 네.
1: 변비증으로 고생하는데 또 면역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위장도를 놓고 본다 할 때, 이 말이죠. 모든 문제로 독소가 말이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비가 생기게 되면 이 독소가 말이죠. 제때제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한으로의 빙장이라는데 우리말은 병풍장에 우리 싸움할 때 병풍장을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군대들이. 그러면 장도에 말이죠. 병풍장이 있는데 이 말이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병풍장 공능이가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쉽게 말이죠. 균이라든가 병독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침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에서는 병원 미생물이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염증이라 잘 발생합니다.
2: 네.
1: 그리고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상적인 말이죠 분들보다 심리적인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어디를 가자 해도 놀라 가자 해도 예? 이가 뒤가 무지가기 때문에
2: 기분이
1: 말이죠.
2: 안 좋죠. 예,
1: 기분이 안 좋지.
2: 네.
1: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말이죠 초조해지고
2: 네.
1: 심할 때는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런 말이죠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을 본다 할 때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동년배에 비해서 말이죠 일찍이 말이죠 늙어 보인단 말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장도라는 거는 말이죠 독소를 말이죠 제때제때 말이죠 배출해 내야 되는 이런 기관인데 이 뒤가 굳음으로 인해서 말이죠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가 말이죠 일찍이 로아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동년배에 비해서 말이죠 일찍이 늙어 보인단 말인데 미용에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변비증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기타 질병을 말이죠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윗병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소화계통 질병을 말이죠 자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중시를 불러있기를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0: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기인 후가복이 5일 도문 화학공업단지에서 대상건설과 정밀화학공업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회부 청취 시에 한 중요 연설과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시를 깊이 관찰하고 화학공업단지의 발전 좌표와 산업토대 비교 우세 입각해 정시를 모아 투자 유치를 다잡고 전력으로 대상 건설을 추진하며 더 많은 중대 대상이 낙착 배치되고 건설 속도가 나도록 추동해 화학공업단지를 현역경제의 새로운 장성국으로 힘써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락중합물 첨가제 대상은 주로 활성제 등 제품을 생산하는데 비닐 가공과 고무제품 등 업종에 널리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호가봉은 대상 진척 정황을 여러 번 답사했는데 이번에도 건설 현장 찾아 시공 진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 절점을 주시하고 시공 조직을 최적화하며 건설 효율을 높여 외벽 보온, 설비 설치 등 마무리 공사를 조속히 완수함으로써 일기 대상이 올해 안에 예정대로 생산에 들어가고 효익을 내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방연산 15,000톤 고급 첨가제 생산 대상은 현재 전단계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후가본 대상 추진 과정에서 봉착한 막힌 고리를 자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품은 정밀화학공업 분야의 중요한 중간재로서 의약, 농약, 화장품, 도료, 향료 등 분야에 널리 응용될 수 있기에 시장 수요가 비교적 많고 발전 전망이 밝습니다. 설계 방안을 다 같이 완성하고 연구 가능성 보고 론종과 공장 근무

0: 백색 오염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플라스틱을 순환 재이용할 수가 있어 환경질을 개선하고 순환 경제를 발전시키며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는 데 시범 인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연내 조목표를 조준하고 공장 구역 및 그 주변 환경 승격 해조를 다잡는 등 재반 사업을 잘해 대상이 올해 안으로 준공돼 생산에 들어가도록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주와시 양급 정부에서는 주동적으로 작위하고 봉사를 잘하며 대상 시공 수요를 제때 료에 파악하고 용자 대출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 부딪힌 기업의 실제 곤란을 조류를 해결하여 대상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길림성 첩항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기존 공장 건물을 이용하여 니트릴 장갑과 고성능 생물수지 두 개 대상을 배치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가보니 현장에서 대상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기업에서 관련 수속을 마친 후 가장 빠른 시간에 공장 건물 개조 시공을 하는 동시에 설비 반입, 설치와 시험 조절 조직해 대상이 조속히 건설되고 조업하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무지 생활쓰레기 소각발전 대상이 건설이 되면 하루에 300톤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년간 950만 킬로와트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어 화학공업단지 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전력지대행과 고체 폐기물 처리 보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호가보건 현장에서 대상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공사 기일과 설비 구매, 인력 채용 수요 등 정황을 상세히 요했습니다. 호가보건 기업과 시공 단위에서 동북 지역 겨울철 전에 효과적인 시공 기회를 다잡고 기계와 인력을 동태적으로 추가 배치하며 기초 시공 등 작업을 병행해 대상의 조속히 실물 형상과 주체 골조를 갖추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제작했습니다. 도문화학공업단지는 정밀화학공업산업을 발전시키고 신질생산력을 육성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그 발전의 질과 효율은 도문경제사회 발전 대국과 직결이 됩니다. 도문화학공업단지에서는 경제발전 주진지 직책을 견결히 짊어지고 대상의 관건이라는 리념을 동의 없이 견지하며 인류화학공업단지를 기준으로 지역 발전 현황과 결부시켜 3년 단지 장대 행동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기업 봉사 등 주요 책임과 주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으로 힘을 내고 실속 있게 일을 하여 단지 발전의 속도를 내고 기세를 이루며 성격과 순위 향상이 되도록 주동을 하고 도문 나아가 전주 경제 상승에 대한 지탱력과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힘을 모아 대상 건설 난관을 공략해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식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집행하고 대상별로 하나하나 점검하며 막힌 고리를 잘 분석 판단해야 합니다. 용자 대출 수속 처리 등 관건 고리에 대해 맞춤형 해결 방안을 내오고 책임 분공을 명확히 하며 추진 조치를 세분화해 백방으로 대상 추진 과정의 각종 제약과 장애를 없애고 대상에 조속히 조업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중대화학공업 대상을 깊이 연구 기획해야 합니다. 국가와 성급 중대전략 중점계획 방향을 조시하고 대상 비축과 포장, 신청 등 사업을 세밀하고 실속있게 잘하여 정책 혜택을 최대한 실물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화학공업단지의 적재 능력을 일층 높여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꾸준히 하여야 합니다. 산업사슬의 종적 연결과 부대 배치 횡적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단지 내 기존 기업들의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여러 형식의 투자 유치를 종합적으로 하고 원료약 제재, 기능성 고분자 재료 합성 수지, 플라스틱 등 분해를 긴밀히 둘러싸고 투자 유치 지역을 정밀하게 확정을 하며 목표 기업을 밀집 방문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 의향, 자금 실력과 운영 능력을 자세히 분석 판단하고 투자 규모가 크고 산업 관련도가 높은 일련의 양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정확히 견항을 하여 유치함으로써 화학공업단지 산업이 군집발전 대세를 이루고 군집발전을 실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조직 속 관련 부문과 도무지 당의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올해 고전명곡 붉은 해변강 비춘해가 창작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노래는 화룡시 숭선진의 한 작은 산골 마을에서 산을 뚫고 물을

끌어들여 벼를 심은 장거에서 탄생했습니다. 오늘부터 본 프로에서는 붉은 해 변강 비춘의 개를 보도를 내와 한 곡의 노래와 한 고장에 얽힌 60년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편, 한 곡의 노래와 한 작은 산골 마을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331 국도 화룡시 숭선진 구간을 찾는 자가 운전 관광객들이 날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력을 느끼는 건 이곳의 변경 풍광뿐만 아니라 한 곡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불려온 붉은 해 변강 비춘회가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서안 관광객 왕홍하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 대중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정, 다시 말하면 공산당이 오늘날에 좋은 생활을 가져다 준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붉은해 소산내 천리변강 비춘해 지난 세기 50년대 이곳의 여러 민족 대중들은 첩첩산 중에서 지혜롭게 두만 강물을 60m 높이 끌어올리고 17.7km에 달하는 인공수로를 건설해 벼를 심었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상천초는 해발이 600여 m 되는 평원에 자리 잡고 있고 두만강은 바로 산기슭에서 흐릅니다. 강물이 눈에 보였지만 물이 들어올 수 없었고 마을에서는 대대로 한전 농사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심은 입살로 쌀밥 한 끼 먹어보는 것은 농사꾼들이 몇 대를 두고 품어온 소원이었습니다. 연변주 초대 주장 주덕해는 밭두렁에 쪼그리고 앉아 이 땅에도 벼를 심을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수로 하나를 내 물을 끌어올립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1956년 10월 원봉거 공사가 착공됐고 300여 명의 여러 민족 대중들이 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기계가 없어 전부 곡괭이와 삽, 어깨에 의지했습니다. 수로에는 100여 마디 주철관을 설치해야 했는데 매 하나의 무게가 1000근이 넘었습니다. 산길로는 차가 다닐 수 없어 전부 사람들이 1.5km 밖에서 운반해온 세멘트와 모래를 머리에 이고 어깨에 메어 공사장까지 날랐습니다. 원봉거 건설 증견자인 화룡시 숭선진 상천촌 촌민 곽윤타입니다. 기계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부 곡괭이와 삽, 사람의 힘에 의지했습니다. 소술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폭파에서 떨어진 돌은 두 사람이 들어 옮기거나 등에 저 날랐는데 어깨가 다 까지고 손에서도 피가 났습니다. 한족과 조선족 주민들은 함께 먹고 생활했습니다. 큰 돌을 만나면 구령을 외치며 모두 함께 힘을 냈습니다. 1958년 5월 원봉거에 물이 통했습니다. 물이 처음 통한 날 온 마을 사람들이 수로가에 서 있었습니다. 450헥타르 밭이 논으로 변했고 상선촌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기가 심은 벼로 쌀밥을 지어 먹게 됐습니다. 이 수로는 장백산 아래 제1수로로 불렸습니다. 건설된 시기도 하남성 홍기거보다 빨랐으며 전국 각지 수리삼일꾼들이 찾아와 참관했습니다. 원봉거 건설 증견자인 화룡시 숭선진 상천촌 촌민 동숙서입니다. 지금 모두의 생활이 이렇게 좋아지고 쌀밥도 먹게 됐으니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로에 물이 통한 지 8년째 되는 해 작사자 한윤호는 숭선을 찾아 수로를 건설한 대중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수로를 건설하던 장면들은 이후 모두 이 노래 속에 담겼습니다. 노래 가사에 험산을 파헤쳐는 절벽에서 망치와 정으로 산을 뚫던 모습이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에 올리내는 바로 원봉거를 노래한 것입니다. 1966년 이 노래는 처음 조선어로 불렸습니다. 1968년 한윤호가 다시 가사를 쓰면서 붉은 해 변강 비춘해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60년 동안 이 노래는 두만강 기슭에서 시작해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2006년에는 화룡시 시가로 지정됐고 2019년에는 중국음악가협회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도시 음악명함에 입선됐습니다. 이 노래에서 부르는 것은 바로 수로 건설자들의 생활입니다. 물은 산으로 올라갔고 벼는 논에 심어졌으며 흰쌀밥은 식탁에 올랐습니다. 60년이 지난 오늘도 이 노래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2025년 원봉고는 제4차 전국문물 전면조사 길림성 중대 발견에 선정됐습니다. 원봉고 전람관과 전망잔도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됐습니다. 331 국도가 개통된 후 민박, 관광쉼터와 논카페가 말이 들어섰고 젊은이들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으며 촌민 1인당 연간 소득이 3만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수로물은 여전히 산을 향해 흐르고 있고 노래 속에서 부르던 생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당위 선전부에서 주최한 다채로운 연변, 해민 동라, 문화해민 계를 활동 가운데 하나인 별빛 아래 음악회가 일전 연길 해란 명주탑 야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음악 공연, 흥미진진한 소통 체험 등을 결부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야외 음악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활동에 앞서 바이올린 연주자가 가을 별빛을 주제로 곡을 연주하자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감상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청년 악대가 무대에 올라 로크, 민요, 대중가요 등 여러가지 품격의 노래를 부르며 전반 공연을 이끌어갔습니다. 공연 틈새는 광대 배우가 아래 관중들과 흥미진진한 교류를 펼치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음료와 간식 매대가 마련돼 커피, 따뜻한 음료 등이 제공됐고 주민과 관광객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하고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한 손에는 국기를, 다른 한 손에는 형광봉을 흔들며 현장 분위기를 한껏 즐겼습니다. 산동 관광객 왕여사입니다. 산동 덕주에서 왔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사람들이 아주 열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고기, 연길 꼬치구이, 떡볶이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음악회 분위기도 아주 좋고 현장 환경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당위 선전부 문화처처장 양설화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다채로운 연변, 해민, 동락, 문화해민, 계를 활동 중 하나입니다. 국경절 분위기와 결부해 도시 지표, 밤하늘 아래에서 무대를 꾸몄습니다. 대중들이 별빛 음악 속에서 연변 도시문화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활동은 다채로운 연변, 해민, 동락, 문화해민, 계를 활동의 첫 번째 활동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10월 중하순부터 토크쇼, 만담 등 활동을 잇따라 선보이며 야간 문화제품 행렬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연변의 야간 소비 전경을 더 풍부히 함으로써 야간 경제의 질적 제고와 승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경절 기간 연결시 1978 문청원 내 예랑예술전람관에서 국경 산하유광 불빛쇼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불빛쇼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축물 외벽 빛 투영 방식으로 건물 외벽을 거대한 전시 스크린으로 삼아 몰입형 육안빛과 그림자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공연은 4개 장으로 구성됐고 조선족 민족무용, 만화, 공룡 등 화면이 번갈아 펼쳐지면서 국풍과 동심이 어우러져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연결시 예랑예술전람관 운영총감독 리붕입니다. 이 활동을 개최한 것은 당지 주민들에게 더 많은 야간 생활의 즐거움을 더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연길의 형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오셔서 관람하기 바랍니다. 연변용정 커시안팀이 6일 저녁 7시에 원정에서 장춘 아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이날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남경원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중화란 그 이름. 불로만 봐도 긍지와 자랑으로 설레입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차넘칩니다. 불러도 부르고픈 어머니 조국. 중화란 그 이름 눈부십니다.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식품 안전에 신경을 쓰십니까? 식품 안전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건강, 생명과 직결되기에 높은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품 안전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래 먼저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구매 시에는 유통기한과 보관 방법을 잘 확인하고 포장이 손상이 됐거나 부풀어 오른 제품은 사지 말며 신선한 식품은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됐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 보관 면에서는 냉장, 냉동 식품은 구매 후에 바로 보관을 하고 생고기와 생선은 다른 식품과 분리를 해서 보관을 해주며 남은 음식은 2시간 이내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조리 면에서는 조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생고기와 익힌 음식은 다른 도마와 조리 기구를 사용을 하며 식품은 권장 온도까지 완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네, 위생 면에서는 주방 조리대와 식기는 자주 소독을 해주고 해동된 식품은 재냉동하지 말며 상한 음식은 바로 버려야 합니다. 평소 구매, 보관, 조리, 위생 등 단계에서 기본적인 식품 안전 수칙을 지키면 식중독과 같은 위험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가을철에 들어서면 바뀌는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의 몸은 면역력이 내려가는 등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피부 관리 요령을 알아두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을철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피부 관리사인 전신화 선생님을 모시고 가을철 기후 특징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적인 조치 그리고 피부 유형에 따른 관리 방법과 피부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피부는 외부의 자극이나 여러 가지 병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벽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 가을철 건조한 공기와 찬바람이 우리 피부에 이런저런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가을철에는 구경 우리의 피부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 네, 우리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기관이자 우리 외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튼튼한 방어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자극 그리고 세균, 먼지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동시에 우리 몸속의 소중한 수분이 밖으로 증발해버리는 것을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오면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공기 중 습도가 뚝 떨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자주 불어오게 됩니다. 이 찬바람과 건조한 공기가 계속 피부에 닿으면 우리 피부 표면에 있는 얇은 보호막, 즉 피부 장벽이 서서히 손상을 입게 됩니다. 장벽이 무너지면 각종 피부 트러블이 하나둘씩 나타나게 됩니다. 가을철 흔히 겪는 우리 피부 문제를 몇 가지 짚어본다면 첫 번째는 피부 건조와 당김 현상입니다.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얼굴이 자꾸 당기고 그리고 뻣뻣한 느낌이 생깁니다. 특히 제한을 마치고 나면 당김 현상이 훨씬 심하게 느껴지죠. 둘째로는 과도한 각질 발생입니다. 우리 피부가 건조하면 오래된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못하고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이 거칠어지고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심하면 화상도 잘 밀리고 뜨는 현상이 생깁니다. 셋째, 피부가 예민해지고 홍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화장품, 그리고 온도 변화, 바람 자극에도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따갑고 간지러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 원인은 모를 가려움증입니다. 장벽이 손상되면 피부 표면이 신경, 말단이 매우 예민해집니다.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해 보여도 계속 가렵고 특히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가면 가려움이 더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입술 입가가 트러블입니다. 입술에는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찬바람이 영향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입술이 쉽게 트고 갈라지고 입가는 붉어지고 각질이 생기면서 습진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잔주름이 깊어지고 우리 피부가 칙칙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 수분과 피지가 부족하면 피부 탄력이 떨어져 가는 잔주름이 생기고 우리 혈액순환도 둔화되면서 얼굴에 생기가 없고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가을 피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저습도와 찬바람으로 인한 피부 장벽이 파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0: 네, 네.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1: 가을철 피부 문제는 이미 트러블이 생긴 뒤에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전체 핵심은 우리 피부 장벽을 지키고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우리 첫 번째로 실내 환경 관리입니다. 가을 바람과 실내 온도 때문에 실내 습도가 너무 낮아지면 피부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실내 습도를 40% 내지 60% 사이로 유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실내에 물 그릇을 놓아두는 것도 간단한 방법입니다. 둘째로 외출 시 피부를 찬바람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바람이 매우 강한 날은 얼굴을 직접 바람에 노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마스크, 모자를 착용해서 바람이 직접적인 자극을 줄여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초 화장품을 환절기에 맞춰 조성합니다. 우리 너무 자극이 강한 제품보다 수분과 유분이 적절히 들어있는 보습 위주로 토너 그리고 에센스 크림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제한제 역시 지나치게 세정력이 강한 제품은 피하고 순한 보습형 제한제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평소 생활 습관을 미리 점검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물 섭취하고 그리고 충분한 수면, 자극적인 음식을 조절, 그리고 우리 화장품만 바르는 것 외에 몸 안부터 피부를 챙기는 습관을 미리 갖추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0: 네. 네. 이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요, 가을철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물론 뭐 그 피부 유형에 따라서 관리가 조금씩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우리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관리법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건성 피부, 지성 피부, 그리고 복합성 피부, 민감성 피부로 나눠서 가을 관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로 건성 피부입니다. 평소부터 피부가 당기고 각질이 잘 일어나는 분들이 가을이 되면 증상이 가장 심해집니다. 관리의 핵심은 수분뿐만 아니라 유분까지 충분히 공급해서 피부 보호막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화장수는 알코올 함량이 적은 순한 제품을 쓰고 에센스와 크림은 보습력이 높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세안은 너무 자수하지 않고 각질 제거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둘째로 지성 피부입니다. 얼굴에 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피부가 기름지니까 보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건조한 공기는 지성 피부의 장벽도 손상시킵니다. 우리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면 오히려 몸이 더 많은 기름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도 가을의 보습은 필수입니다. 다만 너무 무겁고 기름진 크림보다 가벼운 보습 제품을 골라서 사용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 세정력이 너무 강한 제한제로 하루에 여러 번 얼굴을 빡빡 씻는 행동은 오히려 피부를 망치니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복합성 피부입니다. T존, 이마, 코 주변은 기름이 많이 나고 볼, 턱 부분은 건조한 타입입니다. 부위별로 차별화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마, 코 부분에는 가벼운 제품을 볼처럼 건조한 부위에는 크림을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는 식으로 관리합니다. 전체 얼굴을 한 가지 방식만 적용하지 말고 건조한 부위의 보습을 더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민감성 피부, 평소에도 쉽게 붉어지고 따가운 반응이 잘 생기는 타입이죠. 가을 환절기는 민감성 피부에서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가능하면 성분이 간단하고 향료, 인공, 첨가물이 적은 제품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미백, 주름 개선 등 고기능 제품은 우리가 피부가 안정될 때까지 잠시 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각질 제거는 거의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새 화장품을 쓸 때는 반드시 귀 뒤에 소량 발라서 반응을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공통으로 기억할 점은 어떤 피부 타입이든 가을철이 최우선 목표는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0: 그렇네요. 이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한 피부를 소유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가을철 좋은 피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1: 예, 우리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라고 하면 화장품만 떠올리는데 사실 화장품은 겉치장일 뿐 진짜 피부 건강은 일상생활 습관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비싼 고급 화장품을 써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피부는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가을철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 네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충분한 수분 섭취 습관입니다. 우리 피부의 촉촉감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적당량의 물을 꾸준히 마셔서 많이 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커피나 차만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입니다. 밤이 수면 시간인 피부 세포가 재생하고 손상된 장벽을 스스로 수리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늦게 자고 수면이 부족하면 피부 회복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칙칙해지고 트러블이 잘 생깁니다. 가능하면 하루 7시간, 8시간 정도의 양호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균형적인 식습관입니다. 몸에 들어가는 영양소가 그대로 피부를 만듭니다. 가을 제철 채소 그리고 과일, 견과류 등을 골고루 섭취하고 너무 짜고 달고 매

0: 온 자극적인 음식은 과하게 먹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습관입니다. 우리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피부 염증을 높이고 회복을 방해합니다. 우리 가벼운 산책이나 취미 활동 등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 그 화장품의 효과도 훨씬 더 잘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예. 이 가을철에는 정말 피부 가려움증도 느낄 수가 있는데 계절 특징과 많이 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졌는데요. 이 가려움증을 완화함에 있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겁니까?
0: 우리 가을에 갑자기 피부 가려움증이 생기는 대부분의 경우는 계절 변화로 인한 근성 가려움증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우리 피부에 큰 발진도 없는데 자꾸 간지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그리고 피부 표면 신경이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계속 긋게 되면 상처가 생기고 습진으로 악화될 수 있으니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예, 우리 가려움 완화를 위한 실천 포인트를 알려드린다면 첫 번째로 우리 목욕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가을이 되어 날씨가 쌀쌀해진다고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목욕하는 분들이 많은데 뜨거운 물은 우리 피부의 보호 진막을 다 씻어내버려서 가려움을 더욱 키웁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샤워 목욕 시간을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짧게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샤워 직후 빠르게 보습제를 바릅니다. 우리 몸에 물기가 아직 남아 촉촉한 상태로 샤워 후 3분 이내에 우리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야 피부 안쪽 수분을 가둘 수 있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고 한참 뒤에 바르면 우리 보습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가려움이 심한 부위는 크림을 조금 더 두껍게 더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옷 소재와 세탁에 주의합니다. 거친 소재가 직접 피부에 닿으면 마찰 자극으로 가려움이 악화됩니다. 안쪽에는 부드러운 순면 속옷을 입어서 완충해 주시고 세제는 충분히 헹구고 섬유 유연제는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옷에 남은 화학 성분도 피부를 자극합니다. 실내 습도를 관리합니다. 밤에 자는 방이 너무 건조하면 밤새 피부 수분이 빠져나가고 자다가 가려움 때문에 깨게 됩니다. 실내 습도를 40 내지 60% 유지하시는 것이 밤 가려움을 줄이는 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관리를 해도 계속 가려움이 심해고 붉은 반점 그리고 진물이 생긴다면 단순 계절 건조가 아닐 수 있으니 피부과 진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1: 네,
0: 봅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피부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얼굴 청결이잖아요. 어떻게 얼굴을 씻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다고 보십니까?
0: 우리 얼굴 세안은 피부 관리의 첫걸음이지만 많은 분들이 방법을 잘못해서 오히려 피부 장벽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안의 목적은 피부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지 피부의 보호막까지 다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세안 순서를 설명해드린다면 첫 번째로 물 온도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지질막을 녹여버리고 너무 차가운 물은 모공을 갑자기 수축시켜 우리 노폐물이 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손목에 댔을 때 살짝 따뜻하게 느껴지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적합합니다. 두 번째로 세안제는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풍성하게 낸 뒤 얼굴에 닿아야 합니다. 거품 없이 세안제를 그대로 얼굴에 바르면 자극이 매우 강합니다. 거품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줍니다. 너무 강하게 힘을 주어 빡빡 문지르면 안 됩니다. T존 이마, 코 주변은 살짝 신경 써서 씻고 볼 같은 건조한 부위는 가볍게 다루세요. 그리고 전체 세안 시간은 30초에서 1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오랫동안 문지르면 우리 피부가 오히려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헹굼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세안제 잔여름이 얼굴 특히 입가 턱선에 남아있으면 계속 피부를 자극해서 우리 트러블을 유발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거품이 전혀 남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헹굽니다. 네 번째로 세안이 끝나온 뒤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때는 문지르지 마세요. 부드러운 수건으로 얼굴 표면에 대고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닦습니다. 강하게 문지르는 마찰 자극은 피부 장벽에 상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을철에는 하루 세안 횟수도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더럽지 않으니 가벼운 세안제 또는 물 세안만 해도 좋습니다.

0: 흥분합니다. 정념만 꼼꼼하게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과도하게 제안하는 행동은 우리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1: 그렇네요. 이 밤에 잠잘 때 피부는 충분히 휴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자기 전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으면 이튿날 피부가 건조해짐을 느낄 수가 있는데 피부를 보호함에 있어서 밤에도 기초 화장품을 바르는 것이 좋다고 봐요.
0: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밤은 피부가 휴식하면서 우리 손상된 부분을 재생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1: 네. 네,
0: 잠자는 동안 우리 실내는 계속 건조하고 피부에서 수분이 계속 증발합니다. 만약 자기 전에 아무 제품도 바르지 않고 자면 밤새 피부 수분이 빠져나가고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매우 당기고 건조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도 피부에 맞는 기초 화장품을 꼭 발라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밤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은 제품을 두껍게 잔뜩 바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적절한 향과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건성 피부의 경우에는 뭐 에센스 영양크림 순서로 보습을 충분히 채워주세요. 그리고 지성 복합성 피부는 너무 무거운 크림보다 가벼운 수분 에센스나 가벼운 수분 크림 정도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너무 기름진 제품을 밤에 잔뜩 바르면 오히려 모공이 막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민감성 피부는 성분이 간단한 보습 위주 제품만 최소한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밤 기초 관리의 핵심은 피부 재생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밤새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화장품을 바르고 잠들었다고 해도 우리 피부는 숨을 쉬고 재생 활동을 계속합니다. 다만 과도하게 많은 제품을 겹쳐 바르면 우리 피부에 부담을 주니 본인 피부 타입에 맞춰서 간결하게 관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이 촉촉하고 윤택이 나는 피부를 위해서는요, 뭐 팩도 해주는 것이 좋은데 팩 사용에 있어서 어떤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 마스크팩은 짧은 시간 안에 피부의 수분과 영양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줘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데 팩 사용 상식을 모르고 잘못 쓰면 오히려 피부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을철 팩 사용 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우리 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팩을 오래 붙일수록 영양이 많이 흡수된다고 생각하고 20분, 30분씩 붙여놓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르기 시작하는데 팩이 마르면 오히려 피부에 있던 수분을 역으로 빨아들이게 됩니다. 보통 제품에 적힌 권장시간대로 10분에서 15분만 붙이고 떼어내야 합니다. 절대 팩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얼굴에 붙이고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팩을 떼어낸 뒤 절대 그냥 끝내면 안 됩니다. 팩을 붙인 뒤 얼굴에 남아있는 액상 성분을 손으로 두드려 흡수시킨 다음 반드시 크림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크림이 없으면 팩으로 공급한 수분이 금방 증발해버려서 아무런 효과가 남지 않습니다. 크림으로 보호막을 덮어주는 마무리 단계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로 사용 빈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매일 팩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을 환절기 피부는 민감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내지 3회 정도가 적합합니다. 너무 자주 팩을 쓰면 우리 피부가 과도한 자극을 주고 장벽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피부가 붓고 따갑고 트러블이 심하게 난 날에는 팩 사용을 쉬어야 합니다. 이때 팩 속 각종 첨가물이 자극으로 작용해서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가 안정된 상태에서 팩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1: 네. 평소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다 보면은 피부가 건조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요즘 뭐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피부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 피부에 주는 손상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피부 보호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 요즘 업무, 공부, 뭐 여가 시간까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떼어놓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기기를 오래 사용한 뒤 얼굴이 당기고 건조하다고 느꼈는데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 스마트폰 기기에서 나오는 열기로 주변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우리 피부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두 번째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으면 얼굴 혈액순환이 둔화되고 또 전자기기 주변에 미세먼지가 모여서 우리 피부 표면에 붙어 모공을 막고 피부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트러블, 건조, 칙칙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손상을 줄이기 위해

0: 위한 뭐 실천은 가능한 조치를 말하자면 첫 번째로 짧은 휴식 시간을 꼭 가져주세요. 1시간 정도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얼굴 근육도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우리 피부 건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계속 화면만 보고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작업하는 수변 환경 습도를 관리하세요. 컴퓨터 옆에 소형 가습기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기 열기로 인한 건조 환경을 조금이나마 완화해줍니다. 우리 세 번째로 미세먼지가 피부에 계속 쌓이지 않게 관리합니다. 낮 근무 중에 과도하게 시한할 수는 없으니 가벼운 보습 미스트를 사용해서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미스트만 뿌리고 그대로 두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더 건조해지니 뿌린 뒤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주세요. 하루 일과가 끝난 뒤에는 꼼꼼하게 시한해서 우리 피부 표면에 붙은 먼지와 노폐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화면을 너무 얼굴 가까이 들여다보지 마세요. 너무 가까우면 기기 열기가 직접 얼굴에 닿고 먼지도 더 많이 피부에 달라붙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추가로 블루라이트 자체가 우리 피부를 직접적으로 크게 파괴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니 장시간 사용할 때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보수적인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보습과 규칙적인 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1: 이 얼굴 부위 혈액순환은요, 좋은 피부를 유지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이 되는 암막 방법이 있으면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맞습니다. 우리 혈액순환이 잘 돼야 피부 조직에 산소와 영양소가 골고루 공급되고 노폐물이 잘 배출됩니다. 순환이 잘 안 되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붓기가 생기고 잔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가을철 피부 장벽이 약한 상태에서 너무 강한 힘으로 마사지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주고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습제를 바른 상태에서 힘을 빼고 부드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얼굴 마사지 동작을 소개해드릴게요. 에센스나 크림을 얼굴에 충분히 바릅니다. 그리고 제품 없이 건조한 상태에서 손으로 문지르면 마찰로 피부가 손상되니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손도 깨끗하게 씻은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마는 양손 손바닥을 이마 중앙에 대고 양쪽 귀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줍니다. 반복 5번 정도, 그리고 이마의 긴장을 풀어주고 순환을 돕습니다. 눈 주변 피부는 아주 얇으니 가장 힘을 적게 줘야 합니다. 약지를 사용해서 눈썹 밑에서 눈가를 따라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톡톡 두드리는 듯 마사지합니다. 우리 절대 강하게 문지르지 마세요. 그리고 볼 부위, 양손 손가락으로 끝을 볼 중앙에 대고 코에서 바깥쪽 귀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5번 정도 반복합니다. 그리고 얼굴 붓기 완화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 주변을 따라 입가에서 양쪽 귀 밑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줍니다. 우리 입가는 자주 건조해진 부위니 힘을 최소화하세요. 그리고 턱선, 목, 턱선을 따라서 양쪽 쇄골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려줍니다. 얼굴이 노폐물이 림파를 따라 배출되는 것을 보조해줍니다. 전체 마사지 시간은 3분에서 5분, 짧게 하면 충분합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2번 내지 3회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피부가 붉어지고 다가온 민감 상태일 때는 마사지는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강하게 비비고 주무르는 마사지는 오히려 피부를 해치니 부드럽기가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1: 네. 네. 우리의 피부를 상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이 자외선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가을철 자외선은 여름보다 약하게 뭐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고 여기는 분들이 꽤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0: 네, 이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오해라고 봅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여름만 태양이 뜨겁고 가을은 해가 약하니 뭐 선크림을 안 발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가을이라고 자외선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피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외선에는 UVB와 UVA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VB는 우리 피부를 화끈거리게 태워서 화상을 일으키는 자외선입니다. 이것은 여름에 강하고 가을이 되면 확실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피부가 확 타버리는 일은 적습니다. 문제는 UVA입니다. UVA는 계절 날씨와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존재합니다. 흐린 날, 구름이 많이 낀 날도 구름을 통과해서 계속 내리쬐입니다. UVA는 눈에 바로 보이는 화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피부 깊은 진피층까지 깊숙이 들어갑니다. 우리 콜라겐과 탄력 섬유를 천천히 파괴해서 피부 노화, 잔주름, 기미와 색소 침착을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가을에는 공기가 맑고 건조하기 때문에 자외선이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땅에 도달합니다. 게다가 가을이 피부는 건조한 바람으로 이미 장벽이 손상되어 민감해진 상태입니다. 장벽이 약해진 피부는 UVA의 영향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여름처럼 확 타지는 증상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지만 조용히 피부에 손상이 쌓여서 나중에 기미가 갑자기 짙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덜 뜨겁다가 자외선이 없다라고 착각하시지 마시고 가을철에도 자외선 관리에 꾸준히 신경 써야 한다고 봅니다.
1: 그렇죠. 네. 남녀노소가 자외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외선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고 또 효과를 봄에 있어서 자외선 차단제를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0: 네, 자외선 차단제는 그냥 바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진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양이 너무 적게 바르거나 사용 타이밍을 틀려서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사용 포인트를 순서대로 설명드린다면 사용 시점은 외출하기 15분에서 30분 전에 미리 발라주세요. 선크림은 바르자마자 바로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 표면에 보호막이 형성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 전에 미리 얼굴, 목까지 골고루 덮어야 합니다.
1: 네.
0: 네, 그냥 문 앞에서 서서 바로 바르고 나가면 아직 보호막이 만들어지지 않아 효과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 바르는 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굴 전체에는 대략 반말 정도 크기의 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얇게 펴바르면 제품이 표시한 SPF와 PA 수치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적은 양으로 희석되지 않게 충분한 양을 골고루 펴 발라야 합니다. 목, 귀 그리고 턱선까지 빠짐없이 발라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목을 빼먹는데 목도 자외선 손상을 많이 받는 부위입니다. 세 번째로 덧바르는 타이밍입니다. 실내에만 있더라도 창문을 통해 UVA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 기초 마무리 단계에서 한 번은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야외에서 활동한 경우에는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어야 차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비를 맞은 뒤에는 더 자주 덧발라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가을철 제품 선택입니다. 무조건 숫자가 높은 제품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내 위수 생활이라면 SPF 30 그리고 PA 플러스 2개 정도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야외 활동이 많을 때는 SPF 50 그리고 PA 플러스 4개 정도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가을 피부는 건조하고 민감하니 너무 자극적이고 무거운 제품보다 보습감이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녁에는 깨끗하게 제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선크림은 단순 수분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물 세안만으로는 잘 지워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에 세안할 때 꼼꼼하게 제거해서 잔여물이 피부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대로 지우지 않으면 모공이 막히고 트러블 원인이 됩니다. 추가로 선크림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기에 모자나 긴팔, 옷 등으로 물리적인 차단을 함께 병행하면 훨씬 안전하게 자외선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1: 이 피부에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은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을철 하면은 어떤 음식을 섭취해 주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을까요?
0: 네, 우리 피부는 몸이 거울이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소가 피부 세포를 만들고 장벽, 회복, 그리고 항염작용에 직접적으로 사용됩니다. 화장품은 겉에서 덮는 것이라고 하면 음식은 몸 안에서부터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작용입니다. 가을철 피부에 도움이 되는 영양 음식이라면 첫 번째로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 호박, 당근, 시금치, 고구마 등이 대표적입니다. 피부 각질층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피부 점막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가을 제철 과일인 배, 그리고 사과, 포도, 키위, 각종 신선한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지켜주고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을 완화하며 향수화나 작용으로 우리 피부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로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등 푸른 생선, 그리고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유 등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 성분을 보충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을철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해서 쉽게 붉어지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입니다. 가을 제철인 무, 배추, 배 등은 수분이 풍부해서 몸 안 수분 밸런스를 잡아주고 장 건강도 좋게 해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피부도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몸속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고 피부가 칙칙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여러 음식을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양소를 한 번에 많이 얻으려고 보충제만 의존하기보다 자연 식품 위주로 식단을 꾸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1: 네. 이 가을철에 종적으로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은지 종합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전체 내용을 간결하게 종합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 기초관리는 보습 중심으로 하고 피부 타임에 맞게 차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절 가려움증 예방을 위해 목욕 습관을 바꾸고 실내 습도를 관리해 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을이라고 자외선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수면, 마음관리 등 생활습관을 함께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관리는 하루아침에 확 좋아지는 마법은 없습니다. 가을철에 피부는 매우 섬세하니 서두르지 말고 꾸준하고 차분하게 일상에서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1: 네, 이 가을철 피부 관리를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피부관리사인 전신아 선생님을 모시고 가을철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을철 찬바람과 건조한 기운은요, 우리 피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며 피부가 민감하고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피부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요. 피부 유형에 따라서 올바르게 관리를 하고 또 좋은 생활습관을 유지하며 음식 섭취에도 중시를 돌린다면 이 가을철에도 능히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건강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해생활방송 교통문해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